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데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1: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3: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어?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게 뭐지? 무지개를 뿜어내고 있잖아? 설마 저거 스타코어 때문인가?

0: 있잖아. 이봐, 내 스타코어 당장 돌려줘.
1: 응?
0: 이게 뭐야? 조심해! 밟히지 않으려면 여길 빨리 피해야겠어! 이런, 도망치자!

0: 얘들아, 저 것 좀 봐.
1: 우와!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빛을 내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
3: 저렇게 신나는 장면은 처음 봐. 나까지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1: 아무래도 스타코어 때문인 것 같아요. 스타코어는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3: 정말? 공룡들의 댄스 파티라니.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연구 기회야. 당장 조사하러 가자꾸나.
4: 좋아요, 엄마. 티노, 스테고, 출동 준비.
5: 티노, 출동 준비 완료.
4: 우리만 믿어.
1: 다이너윙스랑 출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2: 그러게, 기대된다.

0: 슈퍼리스와 다이노리스 다같이 출동!
1: 저기다!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0: 아리,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1: 호기, 이건 확실히 실제 상황이야. 정말 신기하다.
2: 디노, 이 리듬 마음에 든다.
1: 나도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
0: 나 좀 끼워줘. 얘들아, 저기 좀 봐. 티라노사우루스야. 근데 왜 저러는 거지?
1: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배가 엄청 부풀어 올랐어.

0: 우와, 아주 멋진 춤인데.
1: 브라보. 지금 춤을 감상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야.
2: 그렇지. 미안해.
3: 티라노사우루스가 뿜어내는 무지개가 공룡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가?
1: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
2: 제대로 검진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뱃속을 확인해볼게.
3: 어?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가 찾던 스타코어를 삼켰어.

0: 배가 저렇게 커진 거구나.
1: 그 커다란 광석을 삼켰으니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해.
0: 오, 이런, 배가 풍선처럼 계속 부풀고 있어.
2: 디너, 친구를 보호한다. 다치면 안 된다.
3: 큰일이야. 스타코어를 당장 뱃속에서 꺼내줘야 해.
0: 어떡해.
1: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면 될 거야.
4: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자고?
1: 그래, 내가 배탈에 아주 효과가 좋은 특별한 꽃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와, 지금 바로 안내할게.
3: 디노, 소화제를 찾아올게.
2: 여긴 디노 있다. 걱정 말고 다녀와.
0: 돌아올 때까지 공룡 친구를 잘 지켜줘.
1: 바로 저기야.
3: 아!
1: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꽃이야. 가운데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화제가 돼.
3: 꽃가루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잖아. 우와, 여기 엄청 넓은데?
0: 서둘러, 어서 시작하자.
3: 좋았어, 해보자고.
1: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먹이려면 훨씬 더 큰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런 속도론 너무 오래 걸리겠어.
3: 어? 걱정 마, 스테고. 난 최고로 빠른 비행기니까. 거기, 섀도우 스핀!
0: 우와!
3: 휴! 이 정도면 되겠지?
2: 디노, 공놀이 잘 못한다.
3: 디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2: 거기, 안 돼. 놓쳐버렸어.

0: 어떡하냐? 디노, 춤을 멈출 수 없다.
1: 저런, 디노! 후기, 조심해! 소화제가! 후기, 일렉트릭 스피드! 구즈울프 흡착컵 액션! 잘했어, 아리! 이제 간다! 우와, 이런 방귀는 처음이야! 다들 어디로 갔지?
2: 작전이 성공한 건가?
1: 그런 것 같은데?
0: 야호! 디노, 이제 춤추지 않는다!
1: 디노, 원래대로 돌아왔네!
2: 티라노사우루스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스타코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 참, 잠깐만! 스타코어는 어디 있지?
1: 티라노사우루스의 방귀에 날아간 거 아닐까?
2: 안 돼. 티라노 몸에서 나왔다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호기.
1: 좋아. 디노, 스테고, 나중에 보자. 우린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야 해.
0: 알았다. 그럼 디노는 다이노 본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1: 조심해, 얘들아.

0: 설마? 으악! 뭐야? 날려버리면 어떡해? 내 스타코! 일단 찾으면 제일 먼저 깨끗이 씻어야겠어.
1: 아기 공룡을 위한 특별 요리!
0: 네스타코어가 어디로 날아간 거지?
1: 어?
0: 와! 찾았다!
2: 엄청 지저분하네. 우선 깨끗하게 닦아내야겠다.

0: 깨끗해졌네. 왜 안 빠지는 거야? 숲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내 스타포! 안돼! 이거 놔! 스타포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놓으라고!
1: 디노는 요즘 맛있는 걸 찾아다닌다.
2: 난 요즘 아주 특별한 요리를 연구 중이야.
3: 오, 브라키의 특별 요리라니 기대되는데.
4: 어떤 요리인데 그래?
2: 들어갈 재료가 뭐냐면요.
5: 다이노 본부, 멈춰!
4: 무슨 일이니?
5: 원래 여기 이렇게 큰 숲이 있었나요?
1: 말도 안 돼! 어젠 이런 숲이 없었다. 그리고 숲이 생기려면 오래 걸린다.
5: 저기 봐! 아기 공룡들이 나무 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2: 우리가 도와줄게! 다이노윙스, 지금 바로 출동! 걱정마 얘들아,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
3: 자, 이제 안심해. 모두 무사하니까. 어? 저런, 배가 엄청 고픈가 봐. 배고픈 게 아니었어? 공룡들이 왜 안 먹는 거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네.
2: 그렇다면 내 새 요리를 공개할게. 맛있는 과일 샐러드와 덩굴즙 파스타야. 숲에서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줄 테니 기대해. 마음에 쏙 들 거야. 여기서 기다려 얘들아.
3: 이 숲 왠지 오싹한데.
2: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3: 절대 아니거든.
6: 안녕 얘들아,
7: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
2: 너흰 여기 스타코어를 찾으러 온 거야?
6: 아,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숲이 울창해서 잘 못 찾겠네. 너흰 여기서 뭐해?
2: 우린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찾는 중이야. 아기 공룡들한테 특별식을 만들어줘야 하거든.
7: 아기 공룡들을 위한 특별식이라고? 우리도 도와줄까?
3: 좋지, 그럼 더 빨리 끝나겠다.
2: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흩어져서 찾아보자.
6: 좋았어!
2: 호기, 아리, 샐러드에 넣을 노란 열매랑 잎사귀를 찾아줘. 트리코는 파스타용 덩굴을 구해오고, 난 소스에 넣을 수액을 모을게.
6: 알았어! 우와! 이 정도면 공룡 대가족도 먹을 수 있겠는데?
3: 이야, 덩굴 천국이잖아. 덩굴이 왜 이러지?
2: 우와, 여기 예쁘고 큰 꽃들이 잔뜩 모여있네. 수액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아기 공룡들이 내 요리를 맛보면 엄청 좋아하겠지?
8: 슈퍼윙스들이 제대로 곤란을 겪고 있잖아?
7: 어? 저기 있다! 노란 열매야! 금방 찾았네! 있네. 아야, 뭐? 안 돼! 제발 움직이지 마! 잡았다! 아야야야!
9: 아리! 어? 아리!
7: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9: 아리! 위를 봐!
7: 어? 꽁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8: 숲이 갑자기 확 커질 때 덩굴에 엉켜버렸어. 나 좀 풀어줘, 아리. 날 도와주면 같이 재료를 모아줄게.
7: 정말? 하지만...
8: 다른 친구들도 지금 위험해. 저기 봐.
7: 어떡하지?
8: 빨리 날 도와줘.
7: 알았어. 우린 오랜 친구니까.
8: 휴, 이제 좀 살겠네. 아리, 얼른 타.
7: 타라고? 날아가면 되는데.
8: 그럼 너무 늦어. 날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어서 타.
7: 잠깐 기다려. 자.
8: 준비됐지? 자, 슈퍼 공지 스핀!
7: 어떻게 이렇게 빨라졌어?
8: 난 이제 슈퍼 공지거든. 어? 거기다!
7: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8: 제발 좀 떨어져! 너무 어지러워.
7: 후기, 잎사귀는 모았어?
8: 물론이지. 둘 다 꽉 잡아.
7: 야호! 저기 테리코야.
8: 내가 구할게.
7: 꽁지, 너도 먹어봐. 맛있어. 어? 꽁찌야.
8: 휴, 겨우 빠져나왔네. 어?
6: 내 스타 코어가! 거기서! 그건 내 거야! 야!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죽을 무서운 걸 잊었어.
8: 뇌를 바꿀
9: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2: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4: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3: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1: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4: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우와!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4: 뭐야, 욕심쟁이.
5: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4: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6: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바란다. 오버.
7: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8: 야!
9: 너무 기대돼.
8: 팬케이크.
4: 저게 우주선이야?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1: 모두 괜찮아요?
3: 난 괜찮아.
10: 나도.
4: 나도 괜찮아.
0: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0: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1: 그게 가능해?
0: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2: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0: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3: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4: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5: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팔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0: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푸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0: 호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순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어?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4: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5: 왜 착륙을 안 하지?
6: 어? 저게 뭐야?
7: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8: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9: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덤!
10: 그래!
2: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9: 보부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6: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2: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6: 말이 안 통한다니까.
9: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2: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1: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9: 나한테 맡겨.
6: 아이고.
2: 호호호호.

0: 어리석긴.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과학의 맛이 어떠냐?
1: 스키가 중력 강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든 변신. 포키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0: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 어림도 없지.
2: 와, 뭐야? 방수를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0: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동전을 반사시켜서 도구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0: 공주선이 위험해! 팬케이크와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1: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의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2: 우리한테 맡겨!
1: 루루, 받침대 던져!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예!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4: 오,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5: 우주선을 고쳐라.
6: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7: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 허가 부탁드립니다. 뭐?
1: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8: 2, 1, 발사! 이륙! 우와!
7: 안 돼! 긴급 상황! 여기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9: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10: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다리죠! 출동 준비!
8: 기가몬 준비 완료!
10: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2: 나만 믿어!
8: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2: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5: 누구?
4: 한리 할머니.
6: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4: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한리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7: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6: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2: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다리다! 출동!
4: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3: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6: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4: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아,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줄게.

0: 빌려달라는 거야?
1: 차량이 고장 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2: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0: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1: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0: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종이 안 되잖아! 포보살이야!
2: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3: 저기 온다!
2: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0: 제발 나 좀 세워줘!
4: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야 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4: 포켓몬 변신 완료!
6: 마이티몬 변신 완료!
7: 레이몬 변신 완료!
8: 스케이몬 변신 완료!
9: 아,

나는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호구와 두더지를 무술장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빌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더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호보! 네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연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진짜 웃겨.
1: 어, 진짜 별로다.
2: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3: 어?
4: 이게 뭐야? 헤드폰이잖아? 아직 새 거 같은데? 에? 아무나 가져가세요?
5: 진짜? 어, 예, 감사합니다.
6: 오, 헤드폰 사냐? 멋있는데?
5: 내가 좀 멋있지.
6: 아니, 너 말고 헤드폰.
5: 어?
7: 감정 필터 온. 지금부터 친구의 속마음을 들려드립니다.
4: 아, 이게 뭐야?
6: 야, 왜 그래?
4: 뭐야, 조용하잖아.
6: 괜찮아?
4: 어, 아무것도 아니야.
6: 아, 쟤네 애가 맨날 시끄럽냐. 관심 받고 싶나?
4: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6: 어? 뭐가?
8: 며칠 뒤, 나는 헤드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나에 대한 친구들의 속마음이 들린다는 것.
0: 쟤 말을 너무 막해.
5: 삐지긴 또 되게 잘 삐져.
6: 맨날 놀지. 나 말고 친구가 없음.
0: 좀 이기적이야.
1: 야야, 듣겠다. 욕 좀 그만하지.
5: 그만!
4: 호영이가 왜 저러지? 쟤는 영빈이?
9: 괜찮나? 어디 아픈가?
4: 아니, 평소엔 말도 안 하더니 뭐야? 친구라면 좀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10: 가질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내가 싸운 친구랑 그 헤드폰을 쓰고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속마음이 들릴 수 있잖아.
11: 나는 반대야. 왜냐면 괜히 그걸 가졌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괜히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
12: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 그 사람과 나 모두 마음이 상하니까 최대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10: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어.
13: 나는 우리 학교에서 좀 많이 종종 있는 일이거든. 뭐냐면은 장난꾸러기 친구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난 그 장난꾸러기 친구한테도 좀 착하게 했었던 것 같아.
12: 그래서 초등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야.
11: 맞아. 그래요. 나는 속마음 10% 정도야. 왜냐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진실을 꼭 다 드러내긴 싫어서.
14: 난 속마음이 80%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불편한 점을 말하면 친구가 그 불편한 점을 고쳐서 나랑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살짝 슬픈 점을 얘기하면 그 친구가 위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친구가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속으로 내보내고 싶진 않아.
10: 나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친구는 그리고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친구는 별로 못 친해질 것 같아. 안 친해지고 싶기도 하겠지만 못 친해질 것 같아.
15: 그런데 겉으로만 착하게 하면 그 친구가 영원히 내 친구가 돼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예를 들면 마음속에 되게 엄청 화났어.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약간 착하게 대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다.
10: 근데 결국에 말을 할 때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말 있잖아. 나는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해.
12: 이 질문은 마치 빵 위에 생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잼을 바르느냐 아니면 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바르느냐랑 같아. 결국에는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잖아.
11: 일단 내 생각에는 그 친구가 평소에 하는 행동 또는 친구랑 친구와 대화하는

0: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말 없이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1: 언젠가는 그 마음에 있던 게 너무 커져서 결국에는 밖으로 팡 드러날 것 같아.
0: 그럴 수도 있겠네.
1: 그래서 나는 모든 친구랑 골고루 잘 어울려 노는 게 좋다고 생각해. 밥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0: 친구가 반찬이야? 내 생각에는 솔직은 정직 플러스 배려라고 생각해.
2: 그러니까 정직하고 배려가 들어가면 그게 어떨 땐 하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지.
1: 그치. 하지만 하얀 거짓말도 완벽한 솔직은 아니야.
3: 내가 생각하는 솔직한 거는 진실을 잘 털어놓는 것 같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걸 털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4: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자.
1: 나는 친구 간에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 너무 솔직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 거짓말을 조금만 사용하면, 예를 들면 국밥에 소금 뿌리는 것, 치는 것처럼 아주 조금만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면 이제 조금이나마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아주 나빴던 말이 단어 한 개만으로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수가 있어.
5: 내 생각에는 친구 간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3: 나도 친구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친구가 나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그 점을 고쳐가지고 우리끼리 더욱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구가 슬픈 점을 말하면 우리가 그 점을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우정을 더욱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
1: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많이 만나본 적도 없고 그 개인적으로 길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으니까 5일 이상은 만나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2: 난 친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토론을 하고 있고 언젠간 찐친이 될 수 있고 베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친하지 않더라고 쳐도 어느 정도 지금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6: 어? 잠깐. 왜? 왜? 왜?
2: 왜? 누구십니까?
6: 누구십니까?
7: 들려.
5: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살짝 사춘기가 온 것 같아서 이제 그 친구의 마음 풀고 친해질 수 있을까?
0: 처음에는 살짝 가까이 다가가서 일단 요즘 뭐 고민 있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국밥 간을 보는 것처럼 살짝씩 고민 상담을 그 친구도 해주면서 다시 조금씩 친해질 것 같아.
1: 나 같았으면 일단 도서관에 가서 사춘기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8: 사춘기에 대한 책으로
1: 찾아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랑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를 보면 어떻게든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9: 진정한 친구는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걸.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0: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니면 젤리? 불닭 볶으면? 아, 뭐 먹지? 근데 이걸 누구 코에 붙여?

0: 거지?
1: 여기 돈 흘리신 분 계세요? 만 원 잃어버리신 분?
2: 응?
0: 여기 근처엔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그렇지.
1: 거기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주운 사람이 돈을 써야 경제도 돌고 돌지.
0: 그래도 누가 찾으면 어떡하지?
1: 너희 아이스크림 겁나면 과자 이거 안 먹을 거야 이거?
0: 아이스크림 과자 컵라면. 그래, 수표도 아니고 주운도 쓴다고 별일 있겠어?
2: 안돼 오빠나, 이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슬퍼하겠어.
0: 이 돈의 주인?
3: 아유, 할머니! 아이, 수고하셨어! 열심히 일하신 오늘의 일당입니다!
1: 일당이요, 일당! 오!
4: 오, 감사합니다.
3: 여기 있습니다.
4: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안 굶어도 되겠네요.
3: 할머니, 일 너무 잘해. 우리 팀 에이스야.
4: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라면이나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네. 아야.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인데. 아이고, 이게 어디 간 거야. 오늘도 우리 손주들 아주 쫄쫄 굶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0: 없지. 얼른 주인 찾아주자.
1: 그래야겠어.
0: 주운 돈이라고 함부로 가져선 안 돼. 여기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1: 그래, 좋아. 할머니, 여기 잃어버리신 돈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2: 아, 내 마음은 어디 갔지? 아, 내 마음은.

0: 좀 나와봐, 줘봐.
1: 안녕, 자기들! 오늘은 특별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2: 안녕. 막이래, 이렇게 하는 건가? 동주야.
3: 우리는 셋도 없는 친구. 동주도 오늘 함께 하게 됐어.
0: 맞아. 우리가 자기들의 고민 상담소라면 우리한텐 동주가 고민 상담소 막 이래.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상담소 오픈할게.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0: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3: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0: 그럼 고민 상담소 렛츠 고! 동주가 읽어볼래?
2: 오 마이 갓, 그래도 돼? 오케이, 알겠어. 이 사연이 좋겠다. 친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세 명이서 친한 친구인데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소외당한다고 생각해요.
3: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랑 사람 수가 똑같네. 혹시 우리가 고민 상담 자기들의 워너비?
0: 오늘은 제법 시리어스한 사연이네. 우선 질문, 오해라고 얘기는 해봤어?
3: 채띠, 지금 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좋아, 좋아. 친구 사이에는 그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면 노노. 일단 대화를 해보고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오해라면 오해를 풀고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해야지.
0: 참아, 참아. 너도 그런 일이 있었니? 아,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우리 호미 인텔리전트가. 자, 그럼 우리가 홀수인 자기들 보고 있지? 고민사연처럼 나도 이런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하는 자기들 손가락 다 펴고 들어보고 해당되면 접어. 고민상담한 자기네도 만약 손가락이 다 접힌다? 그럼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서운하다 말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들 손가락 펴고 첫 번째, 급식을 먹을 때 나만 자주 혼자 앉았다. 친구들이 일부러 한 게 아니어도 접어. 두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나를 빼놓고 화장실에 간 적이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짝을 짓는 활동 시간에 나를 빼놓은 적이 있다. 이거 서운할 수 있지. 네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우연히 둘이 시간이 맞아서 나를 빼놓고 논 적이 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나 빼고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
3: 친구들은 한번 볼까? 손가락 두 개 접었네. 아유, 친구가 오해하고 있던 게 맞네. 풀면 되겠네.
0: 그럼 오늘도 가볍게 고민 해결 된 건가?
2: 네.
3: 뭐라고?
0: 잠깐만. 동주 손가락 다 접었는데? 누구 말하는? 우리 동주? 우리 동주?
2: 성우! 성우!
0: 자기야!

0: 저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고온, 고압으로 다양한 요리를 빠르고 맛있게 3중 바닥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세련된 무늬의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고온, 고압으로 다양한 요리를 빠르고 맛있게 3중 바닥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세련된 무늬의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리터페에서 사는 안사와 안젤리나입니다. Yeah, I love listening to K-pop and dancing K-pop songs.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0: 여기는 클로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1: This week she turned 2 years old.
0: 클로이야 공주예요? 맞아?
2: Yes.
0: 그리고 우리 귀여운 카이 남자고 여기 여자고.
1: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3: 카이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혼자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흔히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1: I live in Ethiopia with my family, mom, dad, and my two siblings.
4: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5: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헤이든입니다. I start working as freelance of two companies.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co. As I told you,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em. So you can say as a project officer.
4: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진출을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사실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카이와 클로이까지 같이 봐주시죠.
6: እንደምን አደራችሁ? መጀመሪያ ተበ ወልደ ገብርኤል እባላለሁ።
0: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 시작해.

0: 저희 가족은 에티오피아에서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살고 있고요.
1: 저 베스 a very good country to live in.

지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제가 보여줄게. Let me introduce you my house. Let's get in. Okay, this is the way we put our car. 여기 차 놔둬요.

엄마 차 아니 아빠 차 여기 충전하니까 에이구 저 여기 할머니 우리 이토피아 할머니 방 and she pretty is like Ethiopian style she's my grand Ethiopian grandma now we're going upstairs this is our living room. 지금 미간현 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제 방이에요. 여기 제 방. 다음 여기 엄마 아빠 방. 여기 애기가 자고 우리 카이 동생. 그리고 이런 언니들이 집에 있어서 take care of me very well.

에티오피아는 사실 생활 편의상으로 보면 그렇게 편한 국가는 아니에요. 물도 어렵고 전기도 어렵고 그 요즘에는 그 한 번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일주일을 또 불없이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0: 그렇지? 애는? 진짜 막 고민 난데.
1: 어?
0: 제가 친절하려고 지금.
1: 이모 나갈까?

0: 에티페 여자랑 결혼해서 가서 살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지. 처음에 에티페 여자랑 결혼할 때내 호적 팔아야 했구만. 호적 팔아봐야 필요 없다고 그랬어.
1: 근데 어떻게 허락해 주셨어요?
0: 아,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참. 근데 사람이 사람 댐댐이가 됐다고 나보고 겪어보라 그랬거든. 일단 애이든 썰으면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2: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결혼은 안될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 했을 타이밍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물론 에이든도 잘한다고 하지. 응? 잘한다고 해. 그래도 그 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아니 애가 너무 어른 같아. 속이 가서 보면 꽉 찼어. 애 같은 게 없다고 이미.
1: 뒤로 데리고 와.
2: 응. 안녕.

0: 아니야.
1: 가자 밑으로.
2: 아이. 아이. 맞았어.

0: 하이.
1: 아빠는 그날 만남 사주긴 했어.
2: 설마 나의 기술자?
3: 호담다.
1: When I go to school, because I have a service, I don't have to walk.

0: 너무 이쁘다.
1: 아가씨 같아, 이제 진짜.
0: 야, 안젤리나 쫄리.
1: 쫄리는 아니고 안젤리나지.
0: 나는 쫄리라고 불렀잖아, 얘.
1: 아, 내가 그랬잖아. 안젤리나 쫄리냐? 내가 그랬다니까. 제 이름 졌을 때. 그 전에 아기 때 봤잖아. 6살인가 몇 때?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안문입니다. 이번에 가면 3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클로이하고 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낯설어할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낯설할 것 같다, 나를.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봐야지. 아이고, 준석이네. 하이.
2: 안녕.
3: 안녕하세요.
1: 어이구, 안젤리나가 아가씨 같으네. 안젤리나, 잘 지내고 있지?
4: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1: 그래.
4: 있어요.
1: 그래. 클로이. 어이, 클로이. 어머나, 이렇게 많이 컸어.
5: 네.
1: 아이고, 미. 클로이. 클로이. 안녕.
6: 안녕.
7: Hi.
8: Hi.
7: Hi.
8: Hi.
1: Say hi. Hi, Grandma. Say hi. This is Grandma. 그래, 이거.
2: 자, 여기 Hi, Sir Kai.
9: Hi.
1: Hi. Hi. Kai. 아이 그래. 아이고, 진짜 컸네. Hi, 사돈. 사돈 욕 부셔, 욕 봐. 사돈 욕 부셔요. 아야, 너네 김치 없냐?
2: 김치 조금 있는데, 아주 조금?
5: 어?
2: 한 500g, 1kg 있는 것 같은데?
1: 어? 알았어. 김치도 싸가야 되겠네. 응.
10: 김치볶음밥?
2: 김치볶음밥도 먹고 싶대, 엄마. 나도 저기 엄마가 오면은 엄마가 만든 저기 김치찌개를 좀 먹고 싶긴 한데.
1: 알았어, 야, 소고기로 김치찌개 해줄게.
2: 김밥도 먹고 싶고. 야, 할머니가 만든 거 먹고 싶대.
5: 나 한 거야, 가서.
1: 어, 그래, 알았어.
5: 김치가 많아요.
4: 할머니, 빨리 오세요.
1: 알았어. 오늘 저녁에 간다.
2: 많이 보고 싶다네.
4: 사랑해요, 할머니.
1: 알았어, 끊어요, 이제. 끊어. 어, 그래. 나도 사랑해. 야, 이거. 하트 보이냐? 하트. 손 하트야, 나는.
4: 네.
2: 알았어, 엄마. 에티오피아에서 보고.
1: 알았어.
2: 바이바이.
4: 바이.
1: 그래, 잘 있어, 다. 끊어.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사랑해.
11: 착한 가격. 10만 10만 원.

0: 아이고, 이거 낙두를 소시나 있는지 물어봤네.
1: 여덟, 아홉, 열, 열 개.
0: 어, 나요. 그놈을 미역, 여기 미역 사야 되겠네, 미역. 미역이요.
2: 미역? 응. 뭐 큰 거 드려, 작은 거 드려.
0: 큰 거는 절만한 데요? 봐요, 예. 50인분에 이게?
3: 50인분, 많죠.
0: 아니, 이거 하나 주세요. 6천. 아이고, 알배기 웹 사야 되나? 이거 얼마 대단하지? 뭐, 무거우니까. 오늘 상품권 받아요?
4: 예, 오늘 상품권 받아요.
0: 너무 많을까? 어떡할까 모르겠네. 아이고,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네. 어디 안젤리나 입히면 되겠네. 어? 예쁘겠네. 얘는 클로이? 응. 클로이. 안젤리나 형. 이건 안젤리나 엄마. 아이고, 감사해요. 아휴, 그 친구 가겠어?
5: 네, 감사합니다.

0: 아, 나 못 찾겠어, 어딨나. 에티오피아? 아, 총각, 이거 좀 가르쳐줘봐요.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1: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0: 왼쪽.
1: 00시 20분이라 돼 있죠? 아디스 아바바 볼래.
0: 아디스 아바바가? D9로 가면 되겠네. 알았어요. 알았어. 맹꾸레비? 내가 맹꾸레비네. 좋아 죽겠어.
2: 왜 좋아요?
0: 손주를 보러 가니까 좋지. 좋아요.
3: 손님 이거 네. 지금 너무 무거우시거든요. 이게 보시면요.
0: 네.
3: 36kg세요. 저희 공항 최고 규정은 32kg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짐을 좀 빼셔야 되세요.
2: 그 추가 금액을 내도 안
3: 내도 안 되는.
2: 아, 내도 안 네. 되는.
3: 추가 금액을 100% 내더라도 32kg까지
2: 아.
3: 좀 빼셔야 되세요.
0: 아유, 그냥 좀 하시면 안 될까요?
3: 아, 이게 안 되세요, 지금.
0: 문차 다시 뜯어, 뜯어. 이게 2kg. 있나이? 아, 하나 어디 갔어? 고춧가루?
4: 그럼 두 개 빼면 돼.
2: 받는 것도
1: 제가 가져가면 돼.
3: 됐어요?
0: 됐어요?
3: 네.
0: 아이고, 이제 알았어. 30이 들어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1: 공항 차.
0: 알았어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57번? 야? 에티오피아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씩이나 가야 해.

없어. 아우 시원해. 아 이제

0: yesterday night I tried to tell you, but I'm okay.
1: 뭐?
0: 해머니한테 한국말.
1: 아, 한국말?
0: 응. 좀 이따 만나요. 어때 못한? 근데 학교 가기 싫어. 할머니 는 싶어.
1: 그래도 학교는 가서 시험 보는 날인데 학교 안 가.
0: 그렇지.
1: 내가 이따 와.
0: 할머니 올 때 여기 첫 번째 얘기하고 먼저 여기 안 들리나 그러니까.

오시면 이제 하나 드리고 또 오셔서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0: 누가? 어머니가?
1: 아니요,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드려요.
2: 아, 피디님.
1: 네.
2: 일단
3: 여섯 개?
1: 뺏겼어요.
3: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4: 지난 8월 에티오피아 정부군 측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교전이 재개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고프로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얘도 두 개. 카메라는 다 뺏어가면서 이런 거는 또 안 뺏어갔더라고요. 뭐 없어요?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끝. 없습니다.

0: 아이고.
1: 오셨시오.
0: 그래.
1: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들하고 손주 보라고 그러는데 뭐.
2: 네, 내가 이제 엄마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웰컴 투 아니야. 아빠 내가 미국 갈게. 근데 뭐 이렇게 짐이 많어?
1: 바리바리 싸우니까 그렇지.
2: 그 초과요금 같은 거 안 물었어?
1: 응?
2: 추가요금 같은 거?
1: 아, 물었어요.
2: 아, 물었어?
1: 그럼.
2: 아이고. 그 돈도 없는 양반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요.
1: 아, 형이 결제했어.
2: 아, 그래?
1: 그럼.
2: 괜찮네, 그럼.
1: 아, 또 지.
2: 아, 이게, 어우, 야, 이씨. 뭐 들었길래.
1: 그게 더 무거운 거야.
2: 얘 뭐 들었어, 안에?
1: 뭐,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2: 어허이. 배트 매시고.
1: 한국처럼 자취방을 찾았네, 옛날 한국처럼.
2: 옛날 한국이랑 똑같잖아,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70년대 같고, 어디 보면 2000년대 같고, 어디 보면 또 90년대 같고, 그렇지. 그게 다 혼재돼 있지.
1: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2: 엄청나게 들어섰지.
3: It's really two kind of life. There are the bully side, if you see the roads are constructed well, there are really well-lived cities and there's a lot of lights constantly without any outrage. The other side of the Addis Ababa, there are people who live only by livestock, which is they raise sheep and then sell them and then try to live, make money out of it. There are two kind of lives. Mix it.
1: 어이구, 아주 이 건물은 삐까삐까하네.
2: 그래,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1: 진짜 삐까삐까하다. 도착을 했네. 여기 다 정리 다 했네. 아, 저기도 뭐 공간 있지 않아?
2: 있어. 거기 정리 다 했어.
1: 그 다음에, 아이고, 참 지저분하네.
2: 지저분하네. 이 안쪽에 창고
1: 여기도 정리하면 창고로 깨끗이
2: 정리한 거야.
1: 이런 선반을 갖다 놔야지.
2: 아니 선반까지 어떻게 갖다 놔? 이제 숙이고 들어가야지. 로이. 그랜드마더.
1: 타이. 타이.
2: 그랜드마더. 그랜드마더.
1: 이리 와봐.
2: 그랜드마더.
1: 어디 갔다 와?
2: 응? 워크.
1: 왜?
2: 노프.
1: 왜?
2: 얼굴 봐. 얼굴 표정 봐.
1: 네, 그럴 줄 알았어. 와. 네 할머니야.
2: 그랜마더, 그랜마더.
1: 할머니. 할머니라고.
2: 응. 안아줘 봐, 한 번만.
1: 졸린 거 봐. 안아? 한번 안아줄까? 안아봐. 그렇지, 이리 와봐.
2: 예. 네.
1: 벗을 안 줘.
2: 실수를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1: 여자애를 서른지야 눈을 착 내리깔아. 클로이가 지금 굉장히 어색해 하는데, 그래도 갈 때쯤이면, 내가 갈 때쯤이면 울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네.
2: 들어와, 엄마.
1: 아유, 정말로 고마워요. 진짜 애써요, 우리 사돈. 애기 보느라고 애쓰고, 살림해주느라고 애쓰고, 내가 내 대신해주는 거잖아. 진짜 고맙지.
4: 사돈. 하이.
1: 아이고, 정말로. 고생이 많아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나? 예뻐. 아이고, 웃어. 하이.
4: 예.
1: 아우, 이뻐라. 오, 이뻐. 진짜 많이 컸네. 아이고, 기초가 장하잖아, 내가. 이뻐, 이뻐, 이뻐. 사돈, 애기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4: 죽으래요. 죽으래요. 루지야, 다크만, 이다크미샬.
2: 문제 없다고.
4: 이다크미샬.
1: 어우, 착해. 왜 이렇게 착해.
5: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어, I want to walk so good. 빨리야.
1: 안젤리나가 10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0: 기대돼요, 할머니 오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
1: 아이고, 미.
0: 아이고, 아이고, 미.
1: 안 들리나?
2: 잠깐, 어디 있어, 근데 엄마 옷들?
3: 몇 개 안 갖고 왔어? 새 옷이나 안 갖고 왔으니까 모르겠어.
2: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3: 알았어. 궁금해, 이 나라 재래시는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는 거.
4: 나르시네.
3: 욕본다, 욕봐. 안 사. 안 사.
1: 아, 왜요?
3: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2: 안재인아, 너 뭐 먹을 거야?
1: 나는, 떡볶이.
2: 떡볶이?
4: 오케이.
1: 야미. 와, 맛있어요.
2: 할머니가 그럼 왔을 때 떡볶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지, 그지?
1: 많이
2: 만들었으면 좋겠어?
1: 어.
5: 상담 완료 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0: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산나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이유,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작, 밤 9시 5분 극한직업,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 기행,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9: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9: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0: 080-961-9595.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은 나눔 0700을 통해 일어난 따뜻한 변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민순 씨 가족 이야기와 지난해 어린이날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응급실에 실려갔던 아빠 영삼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두 가족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사는 영삼 씨 가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결혼해 49에 얻은 귀한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영삼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엄마 지연 씨는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엄마 대신 아빠가 민준이를 돌볼 때가 많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아빠 영삼 씨. 움직일 때마다 두 팔로 온몸을 지탱해야 해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들 민준이를 볼 때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씻기고 챙기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7살인 민준이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 밝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1: 이제 혼자서 못해요?
2: 네?
1: 혼자서 못해요?
2: 네?
1: 아빠가 해줘야 돼요?
2: 네?
0: 혼자서도 씩씩하게 세수 잘하네요.
3: 민준이 얼굴만 봐도 그냥 아니 잠자는 얼굴만 봐도 너무 귀엽고 어디 데리고 나가면 다들 그냥 애기 예쁘다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0: 영삼 씨는 20대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며 가정도 꾸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어린이날 폐혈증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며칠 전부터 그냥 저기 놀러 가자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어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간 게 병원 응급실 그걸 보여줬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4: 그때 우리 남편 병원 이거 있었을 때 나 그 시간 많이 울었어. 그 의사 선생님 나한테 우리 남편 상태 안 좋고 마음 준비하라고요.
3: 다른 사람 같았을 경우에는 뭐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그냥. 근데 우리 앞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만 챙기고, 저 이제 병원비 그 마을 나으러 갈 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하라고 돈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와이프한테 진짜 미안하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려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빨리 바꿔. 어린이니까 엄마 갔다 올게. 네.
0: 영삼 씨는 암담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3: 여기 어디지?
0: 병원에 갈 때면 민준이가 아빠 휠체어를 밀면서 많이 도와주는데요.
7: 예, 선생님 여기 소독 좀 메디폼 좀 큰 거 준비해 주실까요? 네.
3: 진짜 좋아졌네요.
7: 예,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난번엔 여기 꿰맨 봉합자리에서 구름이 많이 흥건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짜게 되면은 진짜 구름이 꺼져야 10장 이상 나올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 상처는 다 좋아지셨어요. 상처는 다 좋아지셨고 벌써 이만큼 자라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피부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안으로 더 자라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라나오면서 피부가 더 비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폐혈증일 경우에는 이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이제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치료도 필요하고요. 치료도 필요하고, 이제 피부가 안정화되면 뭐 보조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족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제가 얼핏 듣기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 계속 들어가는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아빠가 일을 하려면 의족을 맞춰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8: 검사 마리아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얘기고 아빠고 뚱뚱해.
0: 어린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아빠 영삼 씨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할 텐데요.
9: 사랑하는 아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바로 너를 만나 그런다. 아무리 아빠의 삶이 힘들고 지쳐도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냥 행복하고 하루가 빛난단다. 아빠가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
0: 방송 후 민준이네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방송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0: 안녕하세요.
0: 그 사이 민준이가 제법 많이 컸습니다. 아빠와 민준이가 시청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족입니다. 방송 후 아빠 영삼 씨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데요. 얼마 전 폐혈증으로 절단한 다리의 상처가 아물어서 의족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 민준아, 민준아.
0: 의족을 신을 때에도 민준이가 곁에서 도와주는데요. 의족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다시 두 발로 서는데 성공했습니다.
11: 엄마가 쪽이니까 이제 너무 그냥 생각만 하면 할수록 그냥 감사하죠.
1: 아빠 저렇게 의족 생겨서 어때요?
12: 아이 좋아요.
1: 좋아요?
0: 쓰러진 뒤 처음 두 발로 걸어보는 아빠 영삼 씨.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보는데요. 이 의족이 더욱 뜻깊은 건 나눔 0700 방송을 보고 한 시청자가 후원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영삼 씨, 방송을 보고 의족을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11: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용기였고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응원이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양쪽 의족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0: 의족을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 편지를 꼭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 0700이 전화 주신 후원자분을 찾아가 직접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13: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EBS 프로그램을 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잘 보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냈었는데 인쇄를 받았어요. 인쇄를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제일 그 알맞은 데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실은 이제 그분의 그 다리를 그렇게 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 민준이라는 아이가 착함, 그 자꾸 많이 그 머리에 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요. 굉장히 그 상황에서도 아주 밝은 아이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보면 그 아이가 훨씬 더 세상 속에서 이제 좀 더 밝은 세상으로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0: 여러분이 주신 사랑으로 민준이네 가족이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후원해주신 의족이 생겨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의족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실 양쪽 다리 다 의족을 하면 이렇게 바로 걷는 게 힘들다는데요.
2: 양쪽이 없으세요. 양쪽 무릎이 없다라는 건 허공에 뜬 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중심을 잡고 보행을 하려고 하고 혼자 의족을 신고 그 과정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 아버님의 의지력이 대단한 거죠.
2: 굉장한 거예요. 최상급.
4: 나눔 07100 시청자 여러분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난해 8월, 갑작스런 화재로 집을 잃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전소되어 당장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1: 부터 가서 누가 말해줄 때요. 어때는 스마트 있고 계단서 있고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았다요. 근데 불 빠부 건데 내가 불 보고
0: 다섯 식구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더욱 안타깝고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까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옷이고 이불이고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2: 어제부터 사진 찍는데 이렇게 되니 마음이 아프고 안 좋습니다.
3: 괜찮아. 네. 언니가 다 났다.
1: 너가 찢은 거잖아.
4: 알았어. 나 다 찢으래.
5: 뭐 미선 씨가 쓰던 거예요?
4: 네.
5: 이게 뭐예요, 언니가 준 게?
4: 사회서. 사회서고, 불 타고, 공태 타고, 이어 타고, 또, 재미 타고, 이불 다 찾습니다.
0: 며칠 동안 찾은 끝에 효자손 하나 건졌습니다. 화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평생 살아온 시골집을 집어삼켰는데요. 불을 끄던 소방관들도 어쩔 줄 몰라하는 가족들을 보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6: 주택 내부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섯 분 다 장애를 갖고 계셔가지고 집도 잃고 참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7: 인정이 많이 왔고 어디서 보면 참 보듬고 핥고 막 우리 할매다고 막 이렇게 그러고 살아요. 거기서 생전에.
8: 불이 나니까 막 안타까운 거야. 이제 소식을 듣고 막 뛰어왔어요. 저도 눈앞이 캄캄하고 진짜 막막하죠 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불이 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안타까워요.
0: 가족들은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집이 불탄 와중에도 염소 돌보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 염소가 가족에겐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9: 영수야,
10: 아이고,
9: 아이구나.
10: 아, 부임아.
9: 난지. 키 웃다.
0: 곁에서 가족들을 챙기는 친척이 왔습니다.
11: 아, 염소 밥 주러 왔구나.
12: 네, 어서 오세요.
11: 와, 염소가 많이 컸네. 네. 어머, 며칠 사이에 아주 예뻐지고 많이 컸다.
13: 아우, 귀여워.
14: 고모예요.

0: 우리 예쁜 조카.
1: 당장 잘 곳이 없어진 가족은 고모네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는데요.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인데 식구가 많다 보니 씻을 때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2: 방은 더웠고 식구는 많고 아주 북적북적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잘 알아서 못하니까 정신이 더 없어요.
3: 식구도 많고 좁고 누나한테 미안하고요.
4: 시작.

0: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나고 이래가지고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해맑아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 웃을 일이 있어서 지금 또 다행이다 싶고 좋아요.
1: 고모네 식구들도 있어서 거실에 이불을 깔고 다섯 식구 함께 잠을 자야 했는데요.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금자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안정을 살자.
3: 네.
4: 자, 누가 아침에 보게?
3: 네.
4: 야, 잘 자고 아침에 만나자. 잘 자.
3: 잘 자. 아니, 주무시오.
1: 방송 후 이 가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방송 후 여러분의 후원금에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 지금부터 제8호 119 행복하우스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6: 오늘의 교수님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순창군, 사랑의 열매, 미대에서 나눔 0700,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저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답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받은 사랑을 나누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 사랑합니다.
1: 가족들은 물론이고 곁에서 지켜보던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까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8: 아,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와서 보니까 심란하고 참 많이 절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주으로서 집이 이렇게 멀쩡히 되어갖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9: 작년 7월에 화재를 당했을 때는 그 화재 피해 주민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집이 완공되었을 때 가족 모두가 모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10: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이렇게 함께하는 응원이나 또 도움이 있다면 정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큰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1: 그럼 새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3: 저희 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 예전에 있던 집터에 지어진 새 집. 널찍한 거실에 깔끔한 부엌. 가전제품들도 모두 후원받았습니다.

0: 다들 천국에 온 것 마냥 좋다는데요.
1: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죠. 자기 방들도 생기고 또 욕실도 옛날 집이었었는데 이렇게 또 신식으로 지니까 아주 좋아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나는 070 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070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 방송을 보고 방송국으로 전화 주셔서 의족을 후원해 주신 가슴 따뜻한 분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어 새 집을 짓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영삼 씨는 여러분이 주신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족에 적응해 걷게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축구선수가 꾸민 민준이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재로 집이 다 타버렸던 민순 씨네 가족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염소를 키우고는 있지만 다섯 식구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가정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두 발로 걷는 것이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겐 두 발로 서는 것이 간절한 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겐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영삼 씨는 두 발로 서던 그 순간을 정말 꿈만 같았다고 했고 민순 씨네 가족은 새 집이 천국 같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사랑이 누군가의 꿈을 이루고 천국을 선물할 수 있도록 나눔 0700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약간의 민망함을 버리고 도리어 나누고자 하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 이게 또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뭐 전화를 걸고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뭐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한데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신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눔을 받는 사람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눔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기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맛이나 매운맛도 그 매력이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크다!
3: 행복이다, 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0: 여행이라나 매일이 여행이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과 신랑 역시 치킨. 크크크. 치킨 이름이 왜 이래?
2: 아, 더워.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6: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5: 아, 깎아야 잘 살지.
7: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8: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7: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9: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7: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1: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5: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11: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7: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2: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3: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2: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7: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2: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7: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0: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 우리가 찾던 깔끔하고 맛있는 여름 김치 레시피.
0: 날이 더워질수록 생각나는 아삭아삭 시원한 김치. 익을수록 더 맛있는 활용 만점 열무김치부터. 향긋한 깻잎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여름철 입맛 돋는 김치.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바로 먹는 원조 밥도둑 깻잎 김치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4: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4: 선생님, 이 열무김치는 날씨가 더워지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 시기에 칼칼한 열무김치를 마다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국물까지 알뜰하게 먹게 되는 열무김치 재료를 살펴볼까요?
15: 네, 그래서 어디에나 이제 잘 어울리는 게 네. 이제 열무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열무 한 단 네.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옆에 이제 보시면은 절일 소금, 네. 예, 이제 소금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재료로 쪽파하고 그런 이제 햇양파 나와서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 넣고 네. 좀 칼칼하게 청양고추 예. 준비를 했는데 매운 거 싫으시면 풋고추 준비하시면 됩니다.
14: 자, 그리고 선생님 열무김치는 이 자작한 국물 맛도 굉장히 시원한데 그 비법은 무엇인지 네. 자,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15: 네, 홍고추 그리고 배, 네. 마늘, 생강. 예, 요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양념으로 간할 때는 이제 멸치 액젓하고 이제 소금 간도 좀 같이 해 주시고 매실청 넣으시고 고춧가루. 요 정도만 있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4: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 풀이 있는데 오늘 어떤 풀인지.
15: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무가 사실 밀가루 풀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네. 밀가루하고 이제 풀술, 멸치 국물 준비를 했습니다.
14: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는데요. 자, 열무 김치가 익기 시작하면 밥밭참부터 이 국수, 비빔밥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자, 맛있는 비법이 가득한 오늘의 김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무김치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열무를 한번 손질해 봐야겠죠?
15: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열무가 연해서 네. 연한무 열무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드시기 좋은데 네. 사실 때 너무 이제 억센 거 말고 좀 이렇게 적당한 키에 색깔은 좀 선명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선하고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듬으시는데 여기 이제 저는 미리 좀 손질을 해놓긴 했는데 네. 이렇게 뿌리 부분하고 잎 부분 사이에 보면 여기 떡잎이 이제 떨어져 나간 자리가 약간 꺼뭇꺼뭇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약간 긁어서 네. 이제 손질하시고 잔.

0: 가볍게 두세 번 네. 이렇게 헹궈서 준비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큰 이제 넓은 양푼에다가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소금을 이제 한 단에 한 4분의 3컵 네. 계량컵에 한 150cc 선 높이까지 이제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자 이렇게 아,
1: 켜켜이.
0: 이제 네, 켜켜이.
1: 근데 선생님 이제 날씨가 네.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이 절일 때 또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보통 이거 이제 봄에 담그실 때는 한 1시간 정도 더 절이시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 날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이제 두시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뒤집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 이제 열무마다 네. 약간 크기들이 차이가 있어요.
2: 맞아요.
0: 어떤 건 유난히 굵고 짧은 거에 따라서 30분 이제 한 내외 하시는데 네. 한두 시간 이렇게 오래 절이시면 너무 많이 절여지고 열무가 또 질겨집니다.
1: 아~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해놓은 이렇게 열무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자,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보니까 숨도 살짝 죽었고 네. 색감은 더 살았어요.
0: 네, 색감 살아났고 지금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 네. 탄력 있게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되는데
1: 맞아요.
0: 이게 푹 숨이 죽을 정도로 절이시면 너무 많이 절인 거예요. 오. 그래서 날씨에 따라 우리 집 기온에 따라서 예? 보통 한 30에서 40분 사이 1시간은 넘기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이 열무가 네. 이게 좀 풋내가 좀 난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몇 번 이거 헹군다 했잖아요. 네. 근데 헹굴 때 손을 많이 타면 이제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0: 그렇죠. 손을 많이 타면 물러질 수 있어서 예. 넉넉한 양의 우리 집에 갖고 계신 가장 큰 볼에다가 물을 넉넉하게 부으시고 예? 이거를 세게 버무리시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에서 가볍게 살살살 흔들어서 꺼내고 살살살 흔들어서 꺼내고를 해서 한 두 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시면 예? 이게 이제 약간 소금이 그 30분 정도 절이시면 지금 제가 뿌렸던 소금이 모두 안 녹아요. 부분 남아있던 소금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네? 숨이 팍 죽지 않은 정도의 적당한 절임이 되는 거죠. 이제 풀을 먼저 쑤어서 네. 이제 식혀볼까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멸치국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요즘 이제 간편하게 다시팩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네. 저는 멸치, 다시마, 새우, 양파 이렇게 네 가지 넣고 네. 이제 한 20분 정도 끓여서 걸렀어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풀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네. 넣어주시고.
1: 사실은 네. 풀 쓸 때 네. 이렇게 육수를 넣으면 김치의 맛이 더 깊어지겠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맹물 쓰지 마시고 집에 갖고 계신 이제 밑국물 쓰시는데 네. 자 요거를 이제 넣으시고 나서 네. 거품기를 이용을 해서 좀 약간 풀으시면서 불을 켜셔야지 네. 이거 밀가루 넣자마자 바로 불을 켜시면 덩어리가 져서 풀이 매끄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 미리 한번 풀고,
0: 네, 한번 풀고 이제 불을 켜서 이제 저어주시는데 네? 열무김치가 사실 누구나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쌉싸름한 그런 맛이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열무김치 할 때 요즘은 뭐 감자도 삶은 거 넣기도 하고 뭐 찹쌀도 넣고 여러 가지 풀을 쓰시는데 네.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밀가루 풀을 넣는 거는 밀가루 성분에 약간 글루텐이란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구수한 맛이 올라와서 네. 열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름 김치 담글 때는 네? 밀가루 풀을 쓰는데 뭐 우리 집에 찹쌀가루 있어서 찹쌀풀 쓰고 싶다 그럼 찹쌀풀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감자 고구마 삶은 거 네? 그걸 으깨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네. 김치의 맛은 올리고 풋내는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1: 자, 선생님 네. 지금 풀을 잘 만들고 계신데 네, 네. 저희가 시켜놓은 네. 밀가루풀 여기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예, 농도 보시면은. 예? 저는 이제 자, 이 정도 너무 이렇게 묽지 예. 않고요.
1: 근데 되직해졌어요,
0: 예, 약간 되직해졌죠. 예. 요거 이제 풀을 넣을 거고 네. 양념
1: 만들어 볼까요? 자, 양념을 네. 배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배가 들어가면 단맛도 있고 약간 시원한 맛도 있어서 넣는데 예. 오늘 제가 고추, 뭐 마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순서가 중요해요. 고추부터 네. 너무 잘 안 갈아져요.
1: 맞아요.
0: 밑에 좀 부드러운 재료.
1: 수분기가 있는.
0: 네, 수분기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생강도 넣어주시고 생강은 보시고 네. 섬유질이 있어서 잘 안 갈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좀 이렇게 잘게 잘라서 넣으셔도 됩니다.
1: 확실히 생강이 들어가면 향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풋내도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고추도 빨간 고추 들어가면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네. 약간 좀 칼칼하고 개운한 느낌이죠. 네. 성능이 좋은 건 갈아지면 잘 안 갈아져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다가 멸치국물 식힌 거를 한 컵 정도 재료가 갈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1: 미리 집어넣는 거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3: 갈아보겠습니다.
0: 그냥 곱게 가셔도 돼요. 네.
1: 곱게 갈아볼게요.
3: 선생님, 다 갈린 것 같은데요?

0: 아주 곱게 네. 아주 진수처럼 갈았어요.
1: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예, 양푼 준비해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0: 아 근데 선생님 향이 너무 좋네요.
1: 그쵸.
0: 예,
1: 그래서,
0: 개운해요.
1: 어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양파도 약간 넣으셔도 되고 예. 뭐 사과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이 곱죠.
0: 어 진짜. 아 저는 이제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들은 너무 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개운해요 지금.
1: 그쵸. 여름 김치는 예. 좀 너무 짜게 담그지 마시고 간 예. 삼삼하게 해서 이제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0: 예. 예.
1: 고추만 가는 것도 고춧가루 들어가야 또 색깔도 예. 나니까 이제 고춧가루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멸치 액젓.
0: 액젓 들어가야죠.
1: 네, 액젓 들어가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저는 매실청을 약간 넣어요.
0: 우와, 약간의 달큰한 네. 맛. 뭐 티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네. 이 맛이 나요.
1: 맞아요. 그럼 김치가 하루 이틀 금세 익어도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좀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도록 예.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풀 식혀놓은 거.
0: 네.
1: 네, 풀 넣으셔야죠.
0: 이때. 네. 이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다 넣나요?
1: 네, 네.
0: 다 넣어요?
1: 네.
0: 왜? 어우, 풀이 꽤 들어가네요, 네. 양이.
1: 그래서 이제 풀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간을 맞추시는데
0: 네.
1: 젓갈 좋아하시면 이제 액젓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여름 김치는 네. 젓갈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0: 깔끔하게.
1: 예, 예. 소금을 이제 한 큰술에서 이제 두 큰술 사이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소금이 잘 녹을 정도로 이제 저어주시는 거예요.
0: 너무 짜지 않게 각자 네. 집안의 스타일에 맞게
1: 그렇죠.
0: 가감하시면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제가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0: 아니 사실은 이제 김치라고 하니까 네.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네. 힘들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선생님.
1: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날이 더운데 김치가 좀 빨리 쉬어지니까
0: 네.
1: 저는 이제 시장 가면은 많이 담가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거라서
0: 아, 맞아요.
1: 열무 큰 거 한 단
0: 예.
1: 이 정도 하시면 그래도 일주일은 드실 수 있어서
0: 예.
1: 양념에다가 양파, 네, 채 쓴 거 넣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 혹시 빨간 고추도 좀 썰어 넣으셔도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팥까지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0: 네.
1: 이제 섞으시는 거예요. 네.
0: 아, 물론 열무만 들어가도 맛있지만 네. 이런 부재료가
1: 좀 들어가야죠.
0: 푸짐해져요. 예.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네. 이제 열무를
0: 어휴.
1: 넣으시는데
0: 예.
1: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눠서
0: 예.
1: 이렇게
0: 자, 근데요, 선생님.
1: 뒤집어 주듯이.
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한번 질문했었는데.
1: 네.
0: 이 열무가 손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네. 되게 되면.
1: 네.
0: 풋내가 막 난다고.
1: 그래서 보통 저희가 김치할 때 뭐 깍두기 같은 경우 약간 비벼서 양념을 바르시는데.
0: 네.
1: 얘는 약간 성이 없어 보이게.
0: 아.
1: 밑에서 위로 가볍게 이렇게 그냥 퍼올리듯이.
0: 아, 성이 없어 보이게.
1: 네.
0: 보시기에, 왜 이렇게 성이 없지, 버무리나.
1: 왜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지? 이렇게 하셔야.
0: 그러게.
1: 예. 그리고 이제 통에 들어가면
0: 예?
1: 숙성이 되면서 약간 수분이 생기면 양념이랑 골고루 잘 섞이거든요.
0: 맞아요.
1: 이제 나머지 다 넣을까요?
0: 넣어볼까요?
1: 네. 자, 그래서 오늘 딱 좋게 잘 예. 절여졌어요.
0: 그러게요. 이 아삭함. 그쵸.
1: 김치로 드셔도 되고, 뭐 국수랑 밥에 올려 드셔도 되고.
0: 비빔밥도 되고.
1: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버무려졌으면
0: 예.
1: 이제 통에다 한번 담아볼까요?
0: 벌써 된 거예요?
1: 네네.
0: 와. 진짜 금세 됐네요, 선생님.
1: 맞아요. 그래서 여름 김치 또 힘들게 담그시면 잘 안 하시니까.
0: 맞아요. 날씨도 또 더워지는데.
1: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0: 예.
1: 밑에서 위로 이렇게 뒤집어서 퍼올리듯이.
0: 네. 오 푸짐하네요, 선생님.
1: 네.
0: 지금 근데 이제 조금
1: 숨이 안 죽어서 예, 예. 그렇고요. 예, 이제 숨 죽으면은 아유 이거 한 단 하니까 양 얼마 안 되네 싶으실 건데 그냥 어렵지 않게 담가서
0: 예.
1: 1, 2주 단위로 한 번씩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이제 마지막에 싹 훑어서
0: 마지막 네. 오 싹. 딱 들어가네요, 선생님.
1: 네, 네. 지금은 이게 이제 숨이 안 죽어서 이 정도 높인데,
0: 네.
1: 이거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네. 이렇게 요 손가락 한마디에서 쑥 내려가요.
0: 선생님, 그럼 맛있게 익히는 방법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서,
0: 네.
1: 이제 김치 같은 경우 익히실 때,
0: 네.
1: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여기에서 이제 잡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제 통, 요런 데 이렇게 이제 잘
0: 깨끗하게 해주시고,
1: 네, 깨끗하게 이제 닦으시고,
0: 네.
1: 이제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세요.
0: 실온에서 하루 두시고.
1: 예, 예.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이거 이제 오늘은 통이 안 비치는데 비치는 통이 하면
0: 예.
1: 가득 있었던 김치가 여기까지 내려가고
0: 예.
1: 표면에 약간 기포가 뽀글뽀글 보여요.
0: 예, 예.
1: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냉장 보관하시고
0: 예?
1: 다시 24시간 지나서 하루나 이틀 이후부터 드시면 됩니다.
0: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맛있게 이렇게
1: 네.
0: 열무김치를 준비했는데요.
1: 네.
0: 비주얼이 대단해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자, 한번 조금 열고 같이
1: 네,
0: 비교해볼까요?
1: 네, 이렇게 이제 숨이 죽었어요.
0: 예.
1: 제가 요거 이제 딱 하루 익혔거든요.
0: 예.
1: 그랬더니 국물이 이제 요만큼 생겼고요.
0: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1: 네,
0: 그 열무김치 향이 확
1: 그렇죠.
0: 올라와요.
1: 네. 요거를 나는 급하게 빨리 익혀서 먹고 싶다 그러시면은

0: 이제 기후가 집집마다 기온이 다 틀리니까 최소한 24시간은 실온에 두셨다가 네. 그다음에 냉장고 넣으시고 익혀 가시면서 드시면 되겠죠.
1: 아, 이거 국수에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맞아.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서.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빔밥에 네. 요거랑 참기름 딱 이렇게 한 숟가락 넣으시면은 네. 네, 다른 재료 필요 없더라고요.
1: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냉장고에 있으면.
0: 네. 그래서 이렇게.
1: 네. 아이고. 정말 금세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무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열무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열무는 잔뿌리를 긁어낸 뒤 뿌리의 끝부분을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열십자로 칼집을 넣고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열무에 소금을 켜켜이 뿌린 뒤 30분 정도 절여줍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와 밀가루를 넣어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여기서 밀가루를 고루 푼 뒤 끓여줘야 덩어리가 생기지 않아요. 믹서에 배, 마늘, 편썬 생강, 송송 썬 홍고추, 멸치 육수를 넣어 갈아줍니다. 간 재료에 고춧가루, 멸치 액젓, 매실청, 밀가루 풀,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양념에 채썬 양파, 청양고추, 쪽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양념에 열무를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밀폐용기에 버무린 열무를 담은 뒤 하루는 실온 숙성, 하루 더 냉장 숙성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열무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깻잎의 향긋함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깻잎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도 쉽게 담글 수 있는 이제 손쉬운 김치예요. 네. 그래서 깻잎을 한 50장 정도, 네. 이제 다섯 묶음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네. 이제 속 들어가는 재료를 양파, 그리고 이제 당근,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아삭하게 밤을 좀 넣고요. 네. 깨도 살짝 넣으시면 좋고요. 아,
1: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깻잎김치에도 멸치 육수가 들어가네요.
0: 네, 그래서 양념을 좀 축축하게, 촉촉하게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바를 거예요. 그래서 멸치 육수, 이제 뭐 준비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밀가루풀
1: 아까 사용했던
0: 네, 사용한 거 남겼다 쓰시면 되고 네. 만약에 뭐 쓸 거다 그러면 찹쌀풀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액젓 네. 근데 액젓만 하면은 여름 김치 좀 너무 묵직한 느낌이어서 네. 간장 그리고 마늘 그리고 설탕 약간 네. 이 정도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새 김치를 좋아하거나 깻잎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김치인데요. 향긋한 맛이 가득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깻잎을 손질해 볼 텐데요. 네. 깻잎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네. 재료잖아요. 네.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0: 넉넉한 물에다가 얘를 1, 2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1: 예?
0: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여름이라 시들했던 이제 깻잎이 좀 살아나기도 하면서 예. 세척이 훨씬 더 쉽거든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장씩 네. 이렇게 씻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0: 네, 물에 좀 담갔다가 예, 물에 담갔다가 요거를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흐르는 물에 예. 이제 소꼭지 다 틀어 놓으시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해서 이제 씻어서 네. 지금 이제 물기를 뺐거든요. 이거를 수분이 덜 빠진 상태에서 양념을 하시게 되면 네. 너무 나중에 간이 싱거워지고 물기가 많이 생겨 그래서 맛이 없어요.
1: 또 양념 잘 안 옮기고.
0: 그렇죠. 그래서 저 이거 잘라낸 예. 볼 하나. 자. 네, 그래서 이제 꼭지 너무 바짝 자르시면은 요거 이제 잡아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드시기 힘드시니까 예. 보시고 끝에 한 1cm 정도?
1: 맞아요. 네. 요즘 깻잎 논쟁이 많기 때문에 네. 못 잡게 하면 안 돼요. 네, 잘 네. 잡히게끔 또. 예.
0: 네, 그래서 한 1, 2cm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예. 예. 상에 내셨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이제 드실 수가 있죠. 예. 양파.
1: 부재료들.
0: 예, 여름에 이제 양파가 좀 달짝지근하고 이제 맛있죠? 네. 꼭지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예. 요거를 이제 채를 썰으시는데 얇게.
1: 아무래도 깻잎이 얇다 보니.
0: 그렇죠. 그래서 얇게 그리고 이제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네. 요거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면 깻잎에 잘 안 붙어 있고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하시고 나서 반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은 예.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양파 이렇게 이제 채를 쓸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근 요것도 얇게. 길이는 얇게. 한 3, 4cm 정도, 4cm 넘지 않도록 예. 썰다가 손에 안 잡히네. 그런 방향을 바꿔서.
1: 예. 지금 당근이 들어간 양이 많지는
0: 네,
1: 않아도
0: 많지 않아요.

0: 바로 톡톡해지더라고요.
1: 그렇죠. 이제 보이는 색감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당근이 수분기가 이렇게 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씹히는 식감도 좋고, 맞아요. 뭐 당근 대신에 난 좀 매콤 칼칼한 거 원한다. 그럼 붉은 고추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또 매우면 온 가족 먹기에는 쉽진 않아서 네. 저는 이제 당근으로 했어요.
0: 자, 당근도 넣고.
1: 그래서 이제 당근, 곱게 네. 이제 채를 썰었고요.
0: 오늘 좀 밤이 새로운 네. 것 같아요, 저는.
1: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거 채 썰어서 하시면 좋은데 네. 여름 무가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밤 넣거든요. 그래서 있으시면 이제 넣으시고 밤 없다 그러시면은 뭐 무나 고추 내지는 부추 이런 네. 것도 약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0: 부추도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굵지 않게.
0: 예. 너무 굵지 않게.
1: 네, 얇게.
0: 이 밤도 식감이 참 좋거든요. 그렇죠. 생밤도.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익으면 더 네. 꼬들꼬들한 그런 느낌 맛이 나요. 그래서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늘게 채를 썰어줍니다.
0: 네. 아무래도 이 깻잎이 굉장히 또 얇다 보니까 네. 모든 재료들이 조금 얇게 그쵸.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야지 깻잎에 잘 붙어있지 예. 깻잎이 가는데 부재료를 제가 너무 굵게 썰었어요. 예. 그러면은 양념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해서 이제 이렇게 썰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0: 자. 아무래도 밤에도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네.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0: 자, 이렇게 깻잎김치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 손질해 봤는데요. 네. 이제 바로 버무리는 것만
1: 네,
0: 남았죠?
1: 네,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예. 이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0: 자, 양념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자, 일단 이제 고춧가루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고춧가루. 입자 너무 고운 것보단 저희 김치 담그실 때 쓰시는 이제 굵은 고춧가루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풀. 저는 이제
0: 아까 썼던
1: 그렇죠. 그래서 아까 썼던 밀가루 풀 넣는데 혹시 찹쌀 풀 하셔도 되고 네. 밥을 찬밥을 뭐 믹서나 이런 데서 살짝 갈아가지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농도 맞춰줄 이제 멸치 국물 네. 뭐 다시마 국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마늘 넣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 생강도 약간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김치가 이렇게 양념이 강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이제 마늘 넣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멸치 액젓이에요.
0: 멸치 액젓.
1: 네, 근데 액젓 만으로 가늘하시면 좀 약간 좀 비린.
0: 맞아요, 맞아요.
1: 여름 김치는 좀 우리가 가볍게 먹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양조 간장.
0: 오.
1: 예, 간장 같이
0: 간장을 사용해서
1: 네, 섞어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맛.
0: 맞아요.
1: 설탕 넣어주시면 이제 전체적인 감칠맛을 또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0: 오.
1: 그래서 오늘 양념의 특징은. 예. 되게 약간 축축하면서 네? 걸쭉한 느낌.
0: 오.
1: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를 네. 여기에다 이제 설탕이 다 녹았다 그러면은 이제 당근 넣어주시고요.
0: 저는 사실 네. 이 장아찌를 네. 많이 먹어봤지 네. 깻잎김치는 네. 처음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어떤 맛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제 예상으로는 이제 물론 깻잎 장아찌도 굉장히 네. 맛있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 염도가 있는 것
1: 그쵸?
0: 같아요. 예.
1: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장아찌로 먹고 싶어요. 예. 그러시면은 깻잎을 한 10대 1 정도 되는 소금물에다가 예. 한 30분 정도 살짝 절이세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물기 빼시고 나서 이 양념을 하시면 좀 오래 두고 드셔도 되고
0: 네.
1: 저는 이제 여름 김치잖아요.
0: 예.
1: 네, 그래서
0: 깔끔하고
1: 깔끔하게
0: 물도 안 땡기게.
1: 맞아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했더니 예. 이제 양념이 잘 버무려졌죠.
0: 야.
1: 여기에다 이제 통깨를 조금 넣을 거예요.
0: 네.
1: 중요한 건 깨소금 말고 통깨.
0: 통깨로.
1: 예, 통깨로 하시는 게 씹히는 맛도 있고 보기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0: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김치니까 당연히 이제 비닐장갑 준비했는데 네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1: 바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바르시는데 네. 한 장씩 하시면 예. 너무 이제 간이 세질 수 있어요.
0: 그래서
1: 맞아요. 이제 두 장 정도씩 하셔서 자, 이렇게 풀이 들어가면 양념을 이렇게 엉기게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좀 넉넉하게 바르세요. 간을 세게 안 했기 때문에.
0: 근데 잘 풀어지지 않네요, 선생님.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올리시고.
0: 예.
1: 또 발라주시고.
0: 양 옆에 끝까지 이렇게 뭐 꼼꼼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그래서 가운데 한 스푼 딱 넣고 그냥 쓱쓱 예. 이렇게 펼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시고 그러면은 양념이 앞뒤로 붙어 있죠. 그리고 풀이 들어가서
0: 네.
1: 끈적끈적해서 양념이 흐르지 않게 앞뒤로 잘 부착해 주는 효과가 네. 있어요.
0: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양옆에 네. 이렇게 소가 바깥으로 나오지도
1: 맞아요.
0: 않고.
1: 그래서 양념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번 정도, 10장 정도 하시면
0: 네.
1: 이거 저는 보여 드리려고 접시에 하는데 김치통에 바로 그다음에 네. 그다음 거 하실 때는 방향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시면 높이가 기울지 않고 일정한 높이로 하실 수 있거든요.
0: 그리고 섹션이 나눠져 있으니까
1: 그렇죠. 끈내기도 이렇게 하면 10장.
0: 예.
1: 그럼 드시기도 편하고 예, 이제 국물이 흐르지 않게 높이가 일정하니까.
0: 예.
1: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0: 이렇게 해놨죠.
1: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놨어요.

0: 보통 저희가 김치 드실 때 익혀서 드시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근데 요거 제가 바로 드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바로 예. 드시는 것보다는
2: 조금 더
0: 2시간 정도 실온에 두세요.
2: 2시간.
0: 예, 그러면 이제 간이 쏙 배이거든요.
2: 네.
0: 그리고 나면 냉장고 넣어놓으시고 뭐 오늘 저녁이라도 드시든지 네. 뭐 내일부터 드시든지 하시면 제가 이제
2: 어제
0: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실 어저께 밤에 해놓은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꺼내서 드시면
2: 국물도 좀 생기면서
0: 예. 생기고 해서 간도 세지 않게.
2: 어,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네. 깻잎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할 것 같고.
0: 그렇죠.
2: 그리고 또 장아찌랑은 좀 다른 네. 느낌일 것 같아요. 아삭거리는 맞아.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밤을 넣거든요.
2: 예.
0: 그러면 드시기에 굉장히 사각사각하고 생각보다 무 들어가면 물기가 많이 생기는데
2: 예.
0: 밤 들어가 물기가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끼 드실 분량 이렇게 예. 이제 하시고 그리고 혹시 보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국물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하시면
2: 예.
0: 이제 드시다 보니까 국물 생기거든요.
2: 아니 고기 먹을 때 같이 네. 먹어도 좋을 것 같고
0: 네.
2: 그리고 사실 이 깻잎은 사시사철 나오잖아요.
0: 그쵸.
2: 그래서 입맛 없을 때 이렇게 깻잎 김치 만들면
0: 맞아요.
2: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깻잎이 제철이라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꼭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깻잎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3: 깻잎 김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의 꼭지를 1cm 정도 잘라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당근, 밤도 얇게 채썰어주세요. 고춧가루, 밀가루풀, 멸치육수, 다진마늘, 멸치액젓, 양조간장,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당근, 밤, 양파를 넣어 섞다가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깻잎은 두 장씩 켜켜이 양념을 발라줍니다. 여기서 잠깐! 깻잎을 밀폐용기에 담으면서 양념을 발라주면 훨씬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깻잎김치를 담은 뒤 실온에 2시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깻잎김치가 완성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성공 100% 김치 맛의 비결을 공개한다. 개운한 국물로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여름철 꼭 생각나는 매력 만점 물김치. 아삭한 고추와 새콤한 국물이 맛있게 조화를 이루는 고추 물김치부터 믿고 먹는 김치의 대표주자. 밥상에 올리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에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오이 소박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비타민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2: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상큼한 물김치 한 모금이면 피곤이 싹 가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고추 물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오이고추 이제 준비를 했고요.
2: 네.
0: 그리고 이제 김치 소로는 무.
2: 네.
0: 그리고 이제 양파, 그리고 네. 여름에 부추 많이 드시죠? 그래서
2: 맞아요.
0: 부추 준비했고, 이제 양념은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다진 생강,
2: 네.
0: 그리고 이제 천일염 조금 이제 들어가고, 멸치 액젓, 그리고 새우젓 국물이랑 고추가 조금 매워서 설탕 약간, 요 정도 이제 필요합니다.
2: 자, 그리고 또 부재료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간은 이제 소금으로 이제 할 거예요.
2: 예.
0: 그리고 김치 국물 맛 내는 이제 무, 그리고 배, 사과, 파프리카, 마늘생강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여름엔 오이고추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더운 여름날 미각을 깨울 시원한 별미김치.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으로
0: 네.
2: 이 오이고추를 손질해 볼 텐데요. 굉장히
0: 네.
2: 실해요.
0: 네, 요즘 이제 맵지 않고
2: 예.
0: 이제 이게 크기가 크니까 속 넣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2: 네.
0: 이제 신선하고 모양은 쭉 곧은 거 이렇게
2: 예.
0: 이제 준비를 하셔서 흐르는 물에 씻으신 다음에 꼭지를 한 1, 2cm 정도 남겨 이렇게 잘랐어요.
2: 네.
0: 이 꼭지를 다 띄다 보면 배를 갈라서 속을 넣으면 어떤 경우는 속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2: 있어요. 찢어지면서.
0: 네, 그래서 요걸 칼집을 넣어볼 텐데
2: 예.
0: 이제 칼집 넣으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고 옆에서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생긴 모양을 따라서.
2: 이거 뭐예요, 선생님?
0: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셔야 속을 넣으실 때 부러지잖아요. 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리시면
2: 예.
0: 이게 오늘 절이는 김치가 아니라
2: 네.
0: 속 넣다가 부서질 수 있거든요.
2: 오.
0: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물 생긴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넣어 보시고 예. 여기 이제 속을 넣으셔야 되니까 이제 안에 고추 씨를 예. 좀 빼시는데 고추 씨에 영양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빼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살짝 넣어서 잡히는 만큼 요 정도만
2: 그리고 좀 불편한 정도만 빼고
0: 네 가볍게 이렇게 털어서 그래서 이제 속을 빼는데 다 빼지 않는다.
2: 네, 이렇게 이제, 요 정도 남겼어요.
0: 네,
2: 지금.
0: 그래서 조금 남겼어요. 반은 남기고 반은 네. 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다 갈라서 네.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저희 고추 사러 가시면 300g 한 팩 네. 개수로 대략 한 10개 내외.
2: 이거 한 팩.
0: 네, 요 정도 이제 준비를 했고 자 이제 양념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뭐 재료 한꺼번에 다 넣고 섞으셔도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순이 죽어야 속재료가 잘 들어가니까 네. 여기 이제 볼에다가 이제 무하고 양파를 먼저 이렇게 넣으세요.
2: 이 채소 들이 숨이 죽어야 잘 들어가니까.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네. 여기다 간을 하시면 돼요. 양념 재료들.
2: 자, 한번 해볼까요? 네,
0: 그래서 이제 저는 자 여기 이제 기본 간은 소금 간. 네. 이건 이제 액젓으로 하시면 물김치는 비릴 수 있어서 네. 소금 간을 기본 하시고 멸치 액젓 아주 조금 넣었어요. 아주 거의 조미료처럼. 네. 그리고 새우젓 넣으시는데 국물만. 새우젓 통에 꾹 짜시면 국물 올라오죠. 네. 이제 새우젓 국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늘. 이제 생강 이렇게 네. 넣으시는데 고추가 사실 좀 매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근데 설탕 김치 안 넣으시는 댁들 있어요. 그러면은 설탕을 빼셔도 됩니다. 네.
2: 고추 상태에 따라서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가 가을 겨울이 되면 무가 굉장히 단데 네. 여름 무가 사실 별로 맛이 없어요. 맵고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아린 맛도 있고 짐짐하다 그러죠. 그래서 네. 저는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
2: 설탕을 좀 넣어서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리시다가 이게 네. 조금 이제 설탕 소금이 너무 이렇게 녹아 가면서 이제 숨이 죽으면 여기다 부추를 넣고 살살살 이제 섞으시면 돼요.
2: 아니, 살짝 아까보다 숨이 죽었어요.
0: 금세, 예, 이렇게 버무리면서 금세 숨이 죽어요. 그리고 네. 부추
2: 좀 넣어볼게요.
0: 네. 그러면 이제 배 갈은 고추에다가 요 네. 속을 다 넣으시면 되세요.
2: 아, 지금 바로 넣는 거예요?
0: 네네. 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벌리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세요.
2: 근데 선생님 아까 네. 이제 물김치다 보니까 네. 이제 물에 이제 국물에 네. 재료들이 떠다니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어떻게 꽉 넣어야 되나요?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넣으시고 예. 자 이렇게 손으로 한번 눌러 주시는 거예요.
2: 오. 네. 빠지지 않게
0: 예, 꾹꾹 눌러주시고 이제 다 들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윗부분이 예. 간이 조금 싱거워질 수 있어서 속을 넣으실 때 위로 이렇게 밀어서 이제 가득 들어가면 자, 다 넣고 나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속이 싹 들어가죠.
2: 자 이제 바로 김치 국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물김치 네. 물김치에서는 김치 국물이 중요한데 네. 오늘 이렇게 재료를 보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연한 다시마 국물 하셔도 되고 예. 저는 이제 생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재료 넣고 가시는데
2: 오늘 왜 육수를 사용 안 하세요?
0: 그게 육수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생수 하시는 게 좀 더 개운한 느낌 맛이 있더라고요.
2: 오늘 물김치는
0: 네네. 그치만 강하지 않은 예. 뭐 그런 옅게 뽑은 육수면 네. 이제 육수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드러운 재료 이렇게 네. 넣으시고 사과는 뭐 껍질째 하셔도 돼요. 우리 사과 껍질째 드시니까.
2: 오늘은 조금 더 네. 약간 향긋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2: 그나마 살짝 날 것 같고.
0: 맞아요. 집에서 드시고 남은 과일들 예.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 이제.
2: 사실은 저도 물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날씨 더울 때 이렇게 물김치 이렇게 국물 네.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네. 예.
0: 맞아요. 막 벌컥벌컥 드시고 싶어요. 갈증 해소에 좋은. 그래서 오늘 김치가 짜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혹시 나는 매콤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러시면 네. 홍고추, 붉은 고추 하셔도 되는데 고추 자체가 약간 매운맛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파프리카로 색을 낼 거고 이제 마늘 넣으시고 생강.
2: 생강도. 네.
0: 이렇게 넣고 이제 갈릴 정도 물을 넣으시고 네. 이제 갈아주시면 됩니다.
2: 여기서 잘게 갈리죠? 됐죠?
0: 네. 자.
2: 한번 넣어볼까요? 된 것 같죠, 선생님?
0: 네, 됐습니다.
2: 자, 이제 갈렸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갈렸어요. 예. 그러면은 요거를 오늘 맑은 국물 하려고 거를 거예요.
2: 오.
0: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쏟아주시고.
2: 아,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좀 더 네. 갈았으면 좋겠다고
0: 네,
2: 하셨구나.
0: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넣어주시고.
2: 파프리카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도 파프리카 컬러에 따라서 빨간색도 어떤 건 더 유난히 빨갛고 예. 어떤 건 덜 빨갛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 국물 색깔은 조절하실 수 있고 제가 물 다 안 넣었거든요.
2: 네.
0: 이제 조금 남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 내시는데 네. 걸른 걸 버리느냐 네. 다른 김치에 넣으시면 돼요.
2: 그러게요. 사실 네. 아깝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열무김치에 넣으셔도 맛있고요. 네. 배추김치에 넣으셔도 맛있고.
2: 어제 만들었던 열무김치에 그쵸?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김치 담글 때 저 하루에 한 가지 안 담그고 보통 두 가지 세트로. 예. 그러면 이게 재료 활용도 훨씬 좋거든요.
2: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내시고.
2: 이거 활용하시고.
0: 네. 여기다 이제 소금간. 그래서 이제 소금을 이제 넣었어요.
2: 네. 네.
0: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고추를 절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속도 너무 싱겁고 국물도 싱거우면 이게 김치인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여기 예. 절이지 않는 대신에 속 들어가는 거에 약간 간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 간이 좀 있고 국물도 아주 싱겁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2: 아, 아주 싱겁지 않게.
0: 근데 이게 딱 합쳐지면 간이 딱 맞는 김치가 될 거예요.
2: 예.
0: 이제 여기에다가 예.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고추가 위를 보도록.
2: 예. 배 가른 부분이 위를 보도록.
0: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속이 이제 좀 빠지지 않거든요.
2: 사실 이 오이고추는 네. 너무 맵지도 네네. 않고 아삭아삭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네.
0: 그리고 이제 소를 넣고 나면은 약간 국물이랑 뭐가 남을 거예요. 네. 버리지 말고 다 부으세요. 그래야 간이 딱 맞으니까. 만약에 건더기 조금 남았네? 그럼 다 이제 위에다 얹으시고
2: 예.
0: 이제 국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잘 익혀서. 매콤한 거 원하시면은 붉은 고추, 홍고추 하시고 약간 상큼하면서 달달한 거 원하시면은 자, 이렇게 파프리카.
2: 예.
0: 그래서 딱 요 정도 하시면 거의 높이가 딱 맞는데
2: 그러게요.
0: 이게 이제 다음 날 되면은 싹 잠기는 높이가 이제 될 거예요.
2: 선생님, 그럼 어느 정도 네. 시간을 두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온에 한 3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이제 두셨다가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이제 24시간 이상 하루 이상 숙성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드시면서 이제 익혀 가면서 드시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상큼한 맛,
2: 네.
0: 익어가면 약간 이제 새콤한 맛이 올라올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2: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0: 네.
2: 자, 김치를 한번 열어 볼게요.
0: 네, 됐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
2: 국물도 많이 맞은 것 같아요.
0: 좀 이제 가라앉아서 그렇고
2: 예.
0: 여기 국물이 배어서 속 재료도 약간 붉은 톤이 살짝 올라오죠.
2: 그리고 선생님, 네. 이 김치가 숙성돼, 이 물김치가 숙성돼 네. 그 향이 나요.
0: 향이 나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품도 약간 보이죠.
2: 예, 예.
0: 이게 김치가 이제 익어간다는 거 제가 이제 어저께 한 거.
2: 근데 또 이 오이는 네. 아삭한 식감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아직까지는.
0: 네. 그래서 오이가 이거 굉장히 좀 약간 두꺼워서 좀 절이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 소금물에 약간 씻어내는 정도로 절이셔도 되는데 이거 어차피 오래 드시는 거 아니라
2: 예.
0: 이렇게 하니까 딱 먹기 좋더라고요.
2: 뭔가 상쾌하게 먹을 수 있는
0: 네.
2: 김치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하시고 이제 물김치니까 국물.
2: 국물도 정말 개운할 것 같은데 시원하고.
0: 오이 김치 너무 안 맵네 그러시면은 예. 고추를 빨간 고추를 같이 국물에 가시거나 약간 채를 쓸어서 이제 섞으셔도 됩니다.
2: 선생님 국물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네.
0: 그래서 국물 그대로 마셔도 예. 굉장히 맛있어요.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고추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고추 물김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손질한 오이 고추를 칼집낸 뒤 고추씨를 빼줍니다. 채썬 무와 양파에 소금, 멸치 액젓, 새우젓 국물,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을 섞어 김치소를 만들어주세요. 김치소에 먹기 좋게 썬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이고추 속에 김치소를 넣어주세요. 김치소를 넣고 손으로 꾹 눌러주면 빠져나오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사과, 무, 빨강 파프리카, 마늘, 생강, 물을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김치 국물을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내고 물을 부어 내려주세요. 김치 국물에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밀폐 용기에 고추김치를 담고 김치 국물을 부어 3시간 정도 실온에 숙성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고추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2: 선생님, 이 여름 김치로 손꼽히는 게 오이인데요. 자, 제철 오이로 담근 오이 소박이 재료를 먼저 볼까요? 네,
0: 그래서 일단 이제 백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오이 절이실 때 필요한 게 이제 소금이에요. 그래서 네. 보통 저희 굵은 소금 천일염, 그리고 이제 소금만 뿌리시면 너무 절이는 시간이 길어서 이제 물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이 소박이에 들어갈 부추.
2: 부추.
0: 네, 그리고 쪽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예. 사실 이 재료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간단하네요.
0: 네, 그래서

0: 다 집에 여름에는 다 뭐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하시니까 예. 그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그리고 이 소박에 들어가는 오이 소박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볼게요.
0: 네, 그래서 양념을 좀 이제 깔끔하게 예. 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마늘이랑 생강 예.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예. 그리고 이제 새우젓 넣으시는데 다져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매실청 예. 그리고 간을 좀 소금으로 같이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양념이 좀 약간 만들어 보시면 거칠어서 물도 조금 넣으 약간의 설탕 넣으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이 풋풋한 오이의 향과 함께 아삭한 맛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이 소박이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백오이가 굉장히 네. 또 신선한데요.
0: 네, 그래서 백오이 이제 구입하실 때 네.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약간 늘씬한 거.
1: 늘씬한.
0: 네, 그리고 휘어진 것보다는 이렇게 반듯하게 쭉 길이가 이제 뻗은 거 준비를 하셔서 네. 요거를 이제 약간의 소금을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이제 씻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오이 사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가 아마 한 봉지에 담아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라
1: 3개가, 예.
0: 두 봉. 저 오늘 여섯 개 무게로는 한 1kg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1: 근데 요거를 어떤 크기로 썰면 될까요?
0: 이제 한 4등분 정도 꼭지 끝을 이렇게 이제 잘라 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4등분 그러면 이제 검지 손가락 길이보다 짧게 예, 길이 한 6cm 정도 이제 그 정도 하셔서
1: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오이 소박이의 길이 정도.
0: 맞아요. 그래서 예. 칼집을 넣으시는데 네. 밑에 1cm 정도 남기시고 위에서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예. 넣으세요. 이게 이제 가장 편하고 드시기도 이제 좋고.
1: 맞아요. 저희가 항상 보던 모양이죠.
0: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물김치는 이렇게 담그시면 속이 빠지는데 네. 오늘은 물김치가 아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선생님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오이 이야기가 네. 나와서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엄마가 오이 심부름해서 네. 오이를 사간 적이 있는데 네. 청오이가 있고 또 백오이가 있어요. 네. 근데 용도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는데.
0: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쓰는 백오이 네. 이거는 이제 오늘 같이 김치나 뭐 피클이나 장아찌 오이지 이런 네. 거에 쓰시고 이제 나가서 보시면 취청오이라는 새파란색 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겉이 약간 단단하고 속은 물러서 볶아서 드시거나 그냥 무침 정도 요리 쓰시면 좋습니다.
1: 용도가 다르네요.
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조기에 이제 썰어놓은 거예요. 네,
1: 오늘은 백오이로 준비했어요.
0: 네, 이제 요거를 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 네, 한 스푼 주시고,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만드시는데, 네. 자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세 컵, 물을 이제 세 컵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소금은 4분의 1 컵. 비율을 따져 보시면 약 12대 1 정도의 소금물을 녹이시는 거예요.
1: 12대 1.
0: 네네.
1: 자, 아무래도 오이가 그냥 네. 오이가 들어가도 물론 네. 아삭아삭하고 맛있긴 하지만 네. 이 오이 소박이는 어느 정도 오이가 좀 절여진 맛이
0: 네네.
1: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너무 배추 절이듯이 또 짜게 절이시면 네. 또 오이의 또 상큼한 맛이 떨어지니까
1: 맞아요.
0: 저는 이제 한 10대 1에서 12대 1 정도 해서 시간은 이제 1시간 넘지 않게
1: 1시간
0: 그 정도
1: 넘지
0: 소금물에
1: 않게.
0: 이제 담가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추 이렇게 네. 이제 소금이 다 녹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으시는데 네. 오이가 보면 이렇게 날씬한 부분 있고 이제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큰 두꺼운 부분부터 해서
1: 아래로 이렇게, 해서
0: 예, 위아래로 이렇게 소금물이 잘 들어가도록 예. 그냥 확 넣는 게 아니고 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1: 묻혀가면서
0: 예, 예, 묻혀가면서
1: 담가가면서
0: 그쵸.
1: 근데 선생님 지금 네. 이제 저희가 절이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 시간 정도 절인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또 어깨너머로 이렇게 방송도 네. 보면서 그걸 봤거든요.
0: 네.
1: 그 이제 이 절인 물을 끓여서 네. 네. 이렇게 붓기도 한다던데 네. 그거는 오늘과는 관련 없나요?
0: 그렇죠. 이거 이제 근데 좀 빨리 절이고 싶어요. 그러시면 네. 팔팔 끓는 소금물에 이걸 잠깐 넣으면 약간 숨이 죽으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양념도 냉장고에서 꺼내고 뭐 예, 파도 다듬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소금물에 가볍게 절이는 게 좋은데
1: 예.
0: 보시고 이제 물에 완전히 이게 잠겨질 정도의 소금물을 잡으시면
1: 예.
0: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나 오이의 향들이 다 빠져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자박자박하다 요 정도 하셔서 중간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1: 예,
0: 위아래 뒤집어 주시고
1: 예.
0: 가는 부분 일찍 좀 많이 절여진 것 같다 그러시면은 이제 한 시간 전후에서 꺼내시고
1: 예.
0: 남아 있는 것만 조금 더 한 20-30분 두셨다가 꺼내시면 딱 맞습니다.
1: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네. 절여놓은 오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속 넣어서 잘 벌어질 정도 되면
1: 예.
0: 돼요. 그래서
1: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아까랑 확실히 달라요. 이게 네. 절여진 거고 절여지지
0: 네.
1: 않은 거잖아요.
0: 이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예. 탄력이 생기죠.
1: 이건 안 벌어져요.
0: 네. 이건 지금 건드려.
1: 부러져요.
0: 네, 부러지죠. 그래서 요거는 오이 굵기가 다 틀리고
1: 예.
0: 집집마다 기온도 틀리고 소금의 염도도 약간 틀리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상태를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 다음 뭐 하면 될까요?
0: 이제 양념 만들게요.
1: 양념이요?
0: 이럴 때 이제 고춧가루.
1: 예. 네.

0: 집 이제 고춧가루 준비를 했어요. 김치 담그실 때는 너무 고운 고춧가루 사용 안 하시고 김치용 약간 입자가 있는 이제 굵은 고춧가루 준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매실청.
1: 매실청.
0: 약간 이제 넣었어요.
1: 예. 요게도 좀 들어가야. 네. 맛있는 맛이.
0: 네. 예. 촉촉해지고 바로 숙성 오래 안 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새우젓 다진 거.
1: 근데 새우젓 다진 네. 게 들어가는 게 좀 신기해요, 선생님.
0: 네. 그리고 이제 새우젓도 많이 들어가면 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 간 저는 같이 섞어서 해요. 예. 개운하게 이제 소금 간이랑 섞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설탕도 약간 넣어주시면은.
1: 설탕도.
0: 예. 오이 자체에 약간 향긋한 맛과. 예. 약간의 단맛 어우르면 좋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마늘 다진
1: 거. 다진 마늘. 네.
0: 그리고 이제 생강.
1: 네.
0: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좀 너무 뻑뻑한 것 같아요.
1: 지금 보기에는 사실 네. 지금 이제 수분기가 거의
0: 네네네.
1: 없어서.
0: 그래서 이제 네. 요 너무 뻑뻑한 게 이제 재료가 들어가면 잘 안 어우러지니까 네. 여기다 약간의 물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한 큰술 정도 해서.
1: 선생님 이것도 약간의 물이라 사실 네. 잘 옮길까 싶기도 네. 한데 이유가 그래서, 있으신 거죠?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가루가 살아있지 않을 정도 한두 큰술 사이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수분이 들어가면 소금이나 이런 설탕들이 빨리 녹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념의 농도가 훨씬 더 버무리기가 이제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넣는다 하더라도 줄줄 흐르지 않는 정도. 이 정도 되면
1: 오히려.
0: 이제 예, 재료를 넣고 이제 예, 예. 버무려서 이제 약간 이제 양념을 넣고 살살살 이제 살살. 부재료랑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것도
1: 아무래도, 예.
0: 약간 성이 없어 보이게.
1: 아무래도 쪽파랑 이 부추가 너무 이렇게 세게 하다 네네. 보면 짓무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 자체가 이렇게 절여지고 나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양념이 줄줄줄 수분이 흐르도록 하시면 너무 물기가 많은 오이 소박이가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절여진 오이 이제 벌리시고 네. 이렇게 이제 잡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1: 이거 이제 꽉 넣어야 되는 거예요?
0: 예, 한 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꽉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겉에 이제 양념을 이렇게
1: 살짝 묻혀주고
0: 예, 발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1: 예.
0: 넣어주시고.
1: 사실 선생님, 네. 요 상태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이 소박이는 예. 오늘 담가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드셔도 돼요.
1: 오.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이런 식으로 한 개 더 네. 만들어 볼게요.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6개 딱 예. 해서 이제 하면은 웬만한 김치통 한 통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속량이랑 딱 맞고 혹시 다 넣고 속이 좀 남았다? 그럼 예. 위에다가 남은 거 이렇게 얹으시면 되고 좀 모자르다? 그럼 넣어가시면서 예. 양을 조절해서 이제 넣으시면 되죠.
1: 자, 요거 김치 속을 다 넣어봤는데.
0: 네, 김치통에다가.
1: 예.
0: 그래서 이제.
1: 확실히 네. 이 김치소가 오이에서 빠지지도 않고 네.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에다가 쭉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으실 때.
1: 제 엄마가 그랬어요. 이 오이소박이가 이제 김치 네. 꺼낼 때 네. 제일 좋다고.
0: 네.
1: 먹기 좋은 크기고 네. 몇 개 꺼내서
0: 맞아요.
1: 본인이 먹을 만큼만. 네네.
0: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오이가 날씬한 부분과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 밑에 좀 약간 굵은 부분들을 밑에다 하시고 예? 가는 거 위에다가 얹으시면 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1: 맞아요.
0: 예, 골고루 이제 익혀서 드시기가 좋겠죠.
1: 요거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0: 저 어저께 했어요.
1: 어저께. 이 오이소박이는 네. 네. 어느 정도 숙성했다 두면은 네, 맛있을까요?
0: 오전에 이제 담그시면 그냥 저녁 때까지 두세요. 예. 한 8시간 정도 이제 실온에 이제 두셨다가 냉장고 예. 넣어놓으시고 내일부터 바로 숙성 안 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남은 거 싹 발라서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김치는 마무리하실 때 예. 공기가 빠지게 좀 이렇게 눌러서 이제 뭐 비닐 한 장 덮으셔도 되고 바로 네. 드실 김치면 그냥 바로 뚜껑 덮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양념이 바깥에서 안 묻은 것 같은데 네. 양념이 흘러나오면서 바깥이 이제 촉촉해져요.
1: 그러게요. 이렇게 하루 두면 좋다고 했죠, 선생님?
0: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뚜껑
1: 덮어서 네. 뚜껑 덮고 하루를 숙성시킨 저희가 김치 네. 준비했습니다. 볼게요. 네.
0: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예. 오이에서 나와요.
1: 보이시나요, 네. 여기 국물?
0: 네, 그래서 이제 예. 한번 담아볼게요. 네. 이제 밑에 약간 예. 촉촉한 거.
1: 자, 하루인데 네. 살짝 숨도 죽으면서 네, 잘 절여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8시간 정도 이제 실온에 놔뒀다가 예. 이제 냉장고에 이거 이제 넣으시니까 다음날부터 바로 드셔도 돼요. 이거 꼭 많이 익히지 않으셔도 맛있더라고요.
1: 바로 만든 건 굉장히 아삭아삭할 네. 것 같고 하루 숙성한 거는 약간 오독오독하면서
0: 이제 양념이나 간이 퍽 배어서 맛있습니다.

0: 고기 먹을 때 느끼할 때 먹어도 좋을 것 같고 그쵸. 라면에도 어울릴 것 같기도
1: 라면에도
0: 하고
1: 라면에도 어울리고 예. 이거 국수 이렇게 국물 좀 넣어서 국수랑 같이 비벼 드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0: 그러게요.
1: 네, 그래서 오이 향긋하게 향이 있죠?
0: 네.
1: 물을 굳이 안 넣는데도 국물이 이제 촉촉하게
0: 지금 오이가 참 좋은 계절이니까
1: 네.
0: 이 계절에 이 오이소박이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소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이소박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백오이의 꼭지를 제거하고 4등분한 뒤 10십자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 소금을 섞어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소금물에 오이를 묻혀가며 1시간 정도 절여줍니다. 이때 끓는 소금물에 오이를 넣어 절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고춧가루, 매실청, 다진 새우젓, 소금,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쪽파, 부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오이 속에 김치소를 넣고 겉면에 양념을 발라주세요. 밀폐용기에 오이소박이를 담고 8시간 실온 숙성 후 하루 더 냉장 숙성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이소박이가 완성됩니다. 청량한 여름과 딱 어울리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건강밥상. 김치 왕초보도 도전해볼 만한 쉽고 친절한 여름김치 레시피.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에 슥슥 버무려 바로 먹는 여름 배추김치부터 아삭 달콤한 참외로 만드는 여름철 별미 샐러드 참외 주스가 들어간 드레싱으로 더욱 새콤달콤 참외 샐러드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귀염둥이 광이고요.
3: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0: 선생님, 이 배추김치는 밥에 얹어 먹어도 맛있지만 어떤 식재료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 먹는 배추김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 볼게요.
3: 네, 그래서 시원한 이제 여름 배추김치는 맛으로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0: 네.
3: 이제 배추 한 통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갈 채소는 이제 쪽파하고 이제 부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0: 예?
3: 절일 때는 이제 소금 필요하고요.
0: 네.
3: 그리고 물도 약간 있으시면 절이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0: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또 익숙한
3: 네.
0: 재료인데요. 여름 배추김치는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재료 또 볼게요.
3: 네, 그래서 여름 김치라 되게 양념이 이제 간단해요.
0: 예.
3: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멸치 액젓,
0: 네.
3: 그리고 이제 새우젓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시고 이제 마늘, 생강. 그리고 이제 간은 소금으로 할 거고 설탕도 약간 넣을 텐데 여기다 양파랑 배를 같이 갈아 넣으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자, 여름 내내 신나게 먹을 수 있는 배추김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배추부터 손질해야 될 것 같은데
3: 네.
0: 선생님, 저희가 맨날 김장할 때 쓰는 이 배추랑
3: 네.
0: 여름 배추는 어떻게 다른가요?
3: 네, 보통 이제 김장철 되면 배추 한 통 무게가 한 3.5kg 전후 돼요.
0: 네.
3: 굉장히 크고
0: 맞아요.
3: 두께도 두꺼운데 여름 배추는 크기가 좀 작아요.
0: 네.
3: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한 2.5kg 되는 거에 겉잎을 띄고 요게 한 2kg 정도 되는 배추 한 통. 여기를 이제 끝이 한 1cm 정도
0: 네.
3: 이렇게 이제 잘라내시면 여기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이제 띄어지죠.
0: 네.
3: 그러면은 요거를 한 서너 장씩 이렇게 하셔서 요거 이제 썰으시는데
0: 자 근데요
3: 네.
0: 이 여름 배추는
3: 네.
0: 만져보니까 이 겉면은
3: 네.
0: 굉장히 그 부들부들해요.
3: 네 맞아요. 억세지가 않아요.
0: 예, 예.
3: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을 갈라주시고
0: 예.
3: 한 3-4cm 크기로 해서 이제 한 요 정도 이렇게 썰으시는 거예요. 손가락
0: 아예.
3: 두 마디를 넘지 않는 길이
0: 아예 이렇게 썰어서 만드네요.
3: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너무 잘게 썰으시면 씻기 힘들고 많이 절여져서
0: 예.
3: 요 부분은 좀 약간 크게 손가락 길이 정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미리 했습니다.
0: 자 굉장히 또 부드러워 네네. 보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좀 단단해지는
3: 네네.
0: 느낌이 좀 드는데
3: 그쵸.
0: 그게 신선한 여름 배추인가요?
3: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가면은
0: 예.
3: 크기가 작으니까 등분하실 때 두께도 얇은데 크기가 작은 거 너무 작게 썰으시면 안 되겠죠.
0: 네. 자 이렇게 저희가
3: 네, 그래서 이제
0: 먹기
3: 다 미리
0: 크기로.
3: 썰어놨어요. 그래서
0: 예.
3: 이제 이거 한번 절여볼게요.
0: 그럴까요?
3: 보시고 이제 이거를 고추를 이제 넓은 흙을 예. 이렇게 이제 양푼에다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0: 네, 굵은 소금 예,
3: 굵은 소금을 2kg 한 통 정도 되시면 네. 컵을 한 4분의 3컵 정도 이제 하시면 됩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물을 준비를 하셔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0: 예.
3: 자, 그 다음에 또 배추를 한켜 이렇게 까시고
0: 네, 켜켜이
3: 네, 켜켜이 그리고 또 소금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시고
0: 네, 그리고 물 부어주시고
3: 네, 물 부어주시고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네. 마지막에 소금이 남는다 그럼 소금을 위에다 뿌리시면 되고
0: 네.
3: 물이 남는다 그럼 물을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어찌됐건 준비된 양은 다 쓰시면
3: 거죠. 되는 거죠. 예,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도 네. 물이 있어야지 이게 빨리 잘 절여지고 소금이 맞아요. 용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0: 근데 선생님 네. 절이는 과정은 이제 네.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이제 잘 알 것 같거든요.
3: 네.
0: 자, 얼마 정도 시간을 두면
3: 이렇게 해서 이제
0: 뭐
3: 반복을 하셔가지고 네. 한 시간 정도 이제 두시는 거예요.
0: 네.
3: 근데 그 한 시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한 2, 30분 되면 한번
0: 뒤집어서,
3: 예, 뒤집어서 네. 그래서 30분을 또 이제 놔두시면 딱 한 시간 되면 이게 약간 탄력이 생기지만 너무 숨을 죽지 않는 정도로
0: 네.
3: 이제 절여지거든요.
0: 자, 이제 요 상태가 네, 되는 거예요.
3: 이제 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0: 너무 먹기 좋은 딱
3: 예, 푹
0: 그...
3: 죽지 않고 또 푸른 부분 색깔 이렇게 좀 이제 진해지고
0: 예, 예.
3: 이렇게 이제 됐죠.
0: 부들부들하게.
3: 예, 그럼 이제 양념 만드셔서 버무리시면 돼요.
0: 이건 어떻게 헹구면 될까요? 몇 번 정도?
3: 네, 그래서 이걸 넉넉한 물에다가 이제 흐르는 물 틀어놓으시고 세 번 정도 헹구시면
0: 네.
3: 이제 소금기가 빠져나가고 혹시 이제 부분 들 녹았던 소금들도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쿠리에 받추셔서 물기가 예. 충분히 빠질 수 있을 정도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시면 돼요.
0: 세 번 정도 헹구고.
3: 네, 헹궈서 1시간 물기를 뺐습니다.
0: 네. 자, 이제 배추를 절여봤고요. 네. 이제 부재료들을 한번 썰어볼게요.
3: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김치에 이제 파는 이제 네. 빠지지 않게 하시니까 파 역시 이제 실파는 그냥 쓰시는데
0: 네.
3: 쪽파는 머리 부분이 두껍잖아요.
0: 네.
3: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갈라주시면 겉돌지 않고
0: 네.
3: 양념 잘 어우러지니까 굵은 거는 갈라서 길이도 한 3cm 정도 이렇게 돼요.
0: 이 쪽파는 제가 저희가 요 전 네. 방송에서 저희가 네. 썼던 것 같은데,
3: 네.
0: 그렇죠? 오늘 또 들어가네요.
3: 그렇죠. 그래서 보통 김치 담그실 때
0: 네.
3: 이제 대파 같은 경우 넣으시면 약간 진이 나서 끈적끈적해져서
0: 맞아요.
3: 김치 담그실 때 이렇게 쪽파 쓰시거나 뭐 실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0: 네.
3: 이제 하고 여름에 또 기운 나는 채소 부추.
0: 맞아요.
3: 네, 여름 김치에는 부추 좀 들어가면 좋거든요.
0: 네.
3: 부추도 씻어서 물기 빼시고 길이를 이제 손가락 이제 두 마디 넘지 않게 한 3, 4cm 정도.
0: 예.
3: 자, 이렇게. 자,
0: 이 부추의 식감과 향은 정말 좋은 것
3: 맞아요.
0: 같아요.
3: 그리고 이제 푸릇푸릇 또 보이기도 하니까
0: 네.
3: 맛도 있고 색감도 좋고요.
0: 이 겨울 배추김치에는 이 부추가 들어가지 않는데
3: 네.
0: 여름 배추김치에 부추가 들어가면 네. 어떤 맛이 날지 또 기대가 돼요.
3: 네, 그렇죠. 그래서 겨울 김치는 보통 저희가 뭐 미나리도 넣고 하는데 여름에
0: 예.
3: 부추 쓰시면 좋습니다.
0: 자, 이제 재료 손질했는데
3: 네.
0: 그럼 이제 김치 속을 만들어 봐야겠죠?
3: 네, 양념 만들어 볼게요.
0: 자, 이것도 이제 가는 거죠,
3: 네네,
0: 선생님?
3: 네, 갈 거예요.
0: 이제 바로 알아요.
3: 네.
0: 예? 자, 먼저 배부터 네. 넣으실 거죠?
3: 네, 배 넣으시는데 너무 크면은 좀 잘라서 넣을게요. 그래서
0: 저도 이제 김치 웬만해서는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3: 그러니까
0: 김치.
3: 여름에는 우리 힘들게 작업하시면 하기 싫으시니까 그래서 배 넣으시고 뭐 사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양파, 여름 양파가 여름까지 양파가 달달하니 맛있어요.
0: 맞아요.
3: 이제 양파도 저렇게 한 줌 넣어주시고
0: 네.
3: 갈아주시는데 그냥 잘 갈리면 그대로 하시고 안 갈려진다? 그럼 액젓 넣어서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0: 액젓이요?
3: 액젓까지는
0: 넣을까요?
3: 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들어가서 잘 갈아질 것 같아요.
0: 네. 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뭐? 선생님, 어느 정도로 좀 잘게?
3: 곱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곱게요?
3: 네네네, 양념 잘 섞일 수 있도록.
0: 예?
3: 네.
0: 가만히 보면 이 김치 속에 들어가는 양념들은 그냥 곱게 갈면 되는 것 같아요.
3: 네네,
0: 그렇죠?
3: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액젓 넣었더니 수분이 있어서 이제 잘 갈리죠?
0: 예.
3: 네, 그 정도 갈면 됩니다.
0: 자, 접을게요. 잘 모를 때는 김치 속에 들어갈 때는 그냥 곱게 간다.
3: 네.
0: 예. 이렇게 해주시고.
3: 양푼에다가 예. 쏟아보면 될 거예요.
0: 자.
3: 이제 곱게 잘 갈아줘요.
0: 예. 네. 사실 이제 어제 했던
3: 네.
0: 김치들과는 조금 달리
3: 네.
0: 오늘 이 양념 김치 속은
3: 네.
0: 액젓 향이 조금 더 강해요.
3: 네,
0: 그렇죠?
3: 네, 맞아요.

0: 해서 이제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춧가루. 예. 네, 고춧가루 넣어 주시고
1: 고춧가루 넣고
0: 그리고 이제 마늘 그 멸치액젓에 감칠맛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도 좀 넣고.
2: 맞아요. 아무래도 배추김치다 보니까 그렇죠.
0: 생강도 이렇게 넣고 예. 그리고 이제 새우젓은 또 무난한 양념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면 이제 좀 다져서 넣으시면 되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부족한 간을 약간 이제 소금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섞어 주시는 거예요.
2: 근데 선생님 사실 오늘은 네. 이제 배추김치잖아요. 네. 근데 배추김치인데 이제 찹쌀풀하고 네. 밀가루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찹쌀풀, 밀가루풀, 여름김치에 이제 넣으시면 예. 발효가 좀 빨리 돼서 빨리 쉬어져요. 근데 여름에 날도 더운데 예. 또 김치 시어진 김치 시어진 김치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약간 이렇게 신선하게
2: 여름김치만의
0: 예, 여름김치만의 이제 예. 특징이라 풀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래서 예. 오늘 제가 풀 없이 예. 그 대신 이제 약간 상큼한 맛이나 예? 이런 이제 김치의 농도나 윤기는 배랑 양파 갈은 걸로 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름 김치는 또 양념도 많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소금 넣고 제가 이제 소금 준비한 거 다 넣었어요. 예? 배추 절여진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 이제 양 조절해서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액젓이 네. 새우젓이 집집마다 염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 버무리고 최종 간은 맛으로 보고 조절하셔도 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재료를 넣고 한번 버무릴게요.
2: 자, 뭐 배추 먼저 넣는 건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양념을 다 하시면 이제 손으로 좀 이렇게 예. 소금 골고루 녹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셔서 이제 여기에다 배추 이제 넣어주세요.
2: 네. 진짜 보기에는 아직 이렇게 양념이 네. 좀 빡빡한 것
0: 그쵸?
2: 같은데.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배추랑 만나면 예. 물기 많지 않은.
2: 조금 반만 넣고
0: 네,
2: 또 넣나요?
0: 넣을 때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이제 한 두세 번 나눠서 이제 예. 넣으세요. 또. 자. 한꺼번에 다 넣으면 오히려 버무리기가 힘듭니다.
2: 맞아요.
0: 우리가 열무김치는 막 힘줘서 하면 안 되는데 예. 배추김치는 좀 약간 힘줘서 이렇게 골고루 예. 예, 버무리셔도 돼요. 예,
2: 근데 무엇보다 선생님 좋은 게 뭐냐면 여름김치가 이렇게 이미 썰어서 네. 저희가 버무리기 때문에 네. 원래 배추김치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또 썰어야 네, 네, 되는데 네. 이건 그냥 한입 크기로 또 썰려 있으니까 그쵸. 너무 편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통배추로 이렇게 포기로 절이시려면 절이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6시간 이상.
2: 맞아요. 켜켜이 넣어야 네. 되고. 예.
0: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시작해야 이제 저녁에는 끝나는데 네. 여름에 날도 더우니까 이렇게 한 통 썰어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재료 준비하시면은 절이는 시간에 재료 준비가 딱 되더라고요.
2: 맞아요. 네. 사실 엄마 김치할 때 부엌에서 괜히 서성거렸다가 네. 엄마한테 한 소리 듣거든요. 예. 네. 근데 여름 김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무리시고 나머지 이제 부재료.
2: 넣어볼게요.
0: 네, 부추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이제 쪽파만 하셔도 됩니다.
2: 자, 부추랑 쪽파 들어가고 나서는 네. 조금 좀 부드럽게 해야겠죠.
0: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위로 퍼올리듯이 가볍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서 위로 퍼올려서 예.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집 젓갈, 뭐 새우젓, 뭐 이제 멸치 액젓에 따라서 저는 이제 소금을 넣기 때문에 간이 맞는데 네. 싱겁다 그러면 뭐 소금을 약간 더 하셔도 되고 액젓을 넣으셔도 되고 새우젓을 좀 하셔도 돼요.
2: 기호에 따라 취향에 예. 따라 가감하세요.
0: 그치만 여름 김치는 젓갈을 많이 안 쓰신다는 거.
2: 깔끔하게 먹는
0: 다 됐네요. 예. 담아볼까요?
2: 너무 든든하네요, 네, 선생님.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힘들게 예.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2kg 한 통 하시면 또 일주일은 드시더라고요.
2: 근데 이거 바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0: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발효 숙성이 되면 정말 맛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담그시면은 하루는 그냥 실온에 두세요.
2: 하루는?
0: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오전에 담갔으니까 예. 이거를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날부터 드시면 됩니다.
2: 이튿날부터? 네. 사실 이제 배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네.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0: 네네.
2: 이 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C가 네. 많아서 네. 예, 영양 보충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름 배추로 맛있는 김치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가장 무난한 또 예. 그 김치 재료이기도 하죠.
2: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꾹꾹 눌러서 이렇게 공기를 빼주셔야 예. 김치가 여러 균이 작용하지 않으면서 맛있게 잘 숙성이 됩니다.
2: 지금도 굉장히 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맞아요.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네. 숙성시킨 김치 네, 준비해봤죠.
0: 김치.
2: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0: 네. 야. 이렇게 이제.
2: 아니, 이렇게 비주얼만 보면 그쵸. 김장김치예요.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촉촉하게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익은 향이 살짝 올라오죠?
2: 예. 네. 양념이 잘 뱉고. 네. 이것도 정말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맞아. 라면에
0: 먹어도 맛있고.
2: 그 다음에 김치말이 국수에 송송 썰어 넣어도 맛있고.
0: 맞아요. 그리고 좀 시어졌다 그럼 김치찌개 하셔도 너무 좋고요.
2: 예. 그래서.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여름 배추김치가 완성됐습니다.
1: 오늘의 요리, 여름 배추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배추의 밑동을 잘라내고 한 장씩 떼어낸 뒤 반 갈라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배추에 굵은 소금, 물을 켜켜이 뿌려 1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쪽파는 흰 부분을 반 가른 뒤 3cm 길이로 썰고 부추도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그 다음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양파, 멸치 액젓을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간 재료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다진 생강, 다진 새우젓,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배추를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부추, 쪽파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밀폐용기에 버무린 배추를 담은 뒤 하루는 실온, 하루 더 냉장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여름 배추김치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여름에 구하기 쉬운 참외로 새콤달콤한 샐러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여름 대표 과일 이제 참외예요. 그래서 이제 참외 한 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빨간 파프리카, 네. 그리고 이제 샐러리. 여름에 또 많이 드시잖아요.
0: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 네. 이제 여름 과일 이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어린잎 채소, 뭐 양상추나 치커리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크랜베리, 호두, 냉장고에 있는 이제 견과류 같이 조금 쓰시면 좋습니다.
0: 크랜베리도 오랜만이네요. 네. 자, 근데요, 선생님, 이 샐러드의 맛을 좌우하는 건 드레싱인데요. 네네. 드레싱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참외 갈아서 속을 네. 이제 예, 드레싱에 이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걸러 놓은 게 있고, 네. 참외 속 걸러 놓은 거. 그래서 참외 주스라고 예. 표현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올리브 오일, 네. 그리고 이제 식초, 그리고 올리고당, 소금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0: 자, 달콤한 참외가 입맛을 돋아줄 것 같은데요. 자, 샐러드로 변신한 참외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참외를 네. 손질해 볼게요.
2: 네, 그래서 이제 참외 네. 이렇게 베이킹 소다 오늘 껍질째 쓸 거예요. 네, 참외 껍질 자체가 좀 영양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베이킹 소다 문질러서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0: 요맘때 참외가 참 맛있잖아요.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을 예. 이제 갈르시고 예. 요거 이제 속을 긁으시는데 예. 아예 저 채 주실래요? 예.
0: 저 요 속 정말 좋아하는데.
2: 네네. 이거 달콤하고 맛있죠. 예. 향기도 좋고.
0: 맞아요.
2: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걸러서 저희가 참외씨 드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걸러서 버리시는데 예. 가장 맛있는 부분이 속이잖아요.
0: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네. 이게 꿀인 줄 알았어요.
2: 아, 맞아요. 꿀. 달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해서
0: 예. 자, 긁어냈고요, 네. 속을.
2: 네. 그래서 이제 긁었고 예. 참외 이제 이거 과육은 네. 이거 이제 썰어서 사용을 할 텐데 예. 요거는 이제 버리지 말고 이렇게 수저나 이런 걸로 내려보시면 밑에 즙이 이렇게 내려와요.
0: 오, 진짜 맛있는 네, 부분인데, 그쵸?
2: 맞아요. 그래서 씨만 걸러질 수 있도록.
0: 아, 씨만. 네,
2: 과즙은 다 걸러 내려갈 수 그래서 요거를 드레싱에 넣으면 네. 네, 풍미가 훨씬 더 좋은 거죠.
0: 요렇게 네. 주스를 낸 게, 즙을 낸 게?
2: 네, 바로 이제 이렇게 예. 준비를 했어요. 네.
0: 자, 준비해뒀고요.
2: 그 다음에 이제 참외를 한번 썰어볼게요.
0: 네. 네. 오. 벌써 이렇게 썰기만 해도
2: 네, 향이 엄청 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참외 썰으시는데 뭐 깍둑 썰기 하셔도 되고 예. 저는 이제 참외가 좀 크면 간을 이렇게 이제 잘 잘라서
0: 항상 네, 이 참외 껍질이 굉장히 네. 또 노란색으로 예쁘잖아요. 네. 껍질을 벗기면 네. 그냥 하얀색만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2: 맞아요.
0: 오늘은
2: 네. 그 대신 이제 껍질이 또 단단한 식감도 있어서 예. 이제 참외가 작으면 그냥 반달 모양으로 착착착 썰으시는데 오늘은 크기가 있어서 제가 반을 갈라서 어슷하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한 3mm 정도 되게 얇게 너무 얇게. 두껍게 하면 이거 좀 식감이 단단한데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참외 중에서도 단단한 참외가 있거든요.
2: 네네. 그래서 한 4, 5cm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길이가 되도록
0: 그냥 먹어도
2: 네,
0: 맛있는데 그렇죠.
2: 네. 그래서 오늘 좀 참외가 크긴 한데 예. 작은 거 하나 정도 하셔도 되고
0: 예.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저 이제 손질도 했고
2: 네 그다음에 이제 샐러리 부재료 예. 예. 참외만 한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샐러리를 어슷하게
0: 네. 이 샐러리는 샐러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료잖아요.
2: 네.
0: 향도 좋고
2: 맞아요. 향도 좋고 아삭한 식감이 예.

0: 굉장히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0: 색도 이쁘고.
1: 약간 쌉싸름한 그 맛도 정말 맞아요. 매력적이에요. 네.
0: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파프리카 네. 주황색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길이 보시고 이제 너무 길면 이렇게 해서 세로로 써시는 것보다 가로로 써시면 모양새가 훨씬 더 이뻐서 좋습니다.
1: 예. 선생님, 네. 만약에 집에 네. 양배추나 뭐 네. 양상추가 있다면 네. 어떤 함께 넣어도 될까요?
0: 그렇죠. 양상추 괜찮고 양배추도 약간 넣으셔도 되고 네. 뭐 다른 뭐 그냥 샐러드용 채소가 있는데 그럼 같이 사용을 하세요. 참외랑 오. 같이.
1: 네. 잘게 썰어서 넣으면 네. 다 맞겠죠?
0: 맞아요. 채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준비를 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있어서 네. 갖고 왔어요. 방울토마토.
1: 방울토마토.
0: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늘 이렇게 좀 갈라서.
1: 예. 샐러드와 또 어울리죠. 네, 그래서
0: 집에 냉장고 열어보시면 아마 여름이니까 참외 하나 있으실 거고 예. 드시고 남은 파프리카 있으실 거고 방울토마토 없으시면 그냥 큰 토마토 좀 썰어서 넣으셔도 되니까 예.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크랜베리 대신에는 뭐 건포도 쓰셔도 되고 네. 체리 같은 거 그것도 잘 어울립니다.
1: 자, 영양을 다 맞춰서 저희가 네. 조금 한번 넣어봤는데 이제 드레싱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 드레싱 만들어볼게요. 자,
1: 드레싱은
0: 이제 오늘은 참외 속 갈은 이렇게 내린 거 체에다 네. 잘 걸러서 꽉 짠 이제 참외 속 이렇게 예. 준비해 주시고
1: 참외 주스라고 할게요.
0: 참외 주스. 네. 근데 일부러 참외를 뭐 조금 갈아서 섞으셔도 되는데 네. 속 내리셔도 이렇게 한두 큰술 충분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올리브 오일.
1: 올리브 오일.
0: 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식초. 네. 드레싱에 이제 기본이죠.
1: 오일과 식초. 들어가야죠.
0: 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참외가 달기는 한데 약간 농도감을 좀 주고 싶어서 네. 제가 뭘 넣냐면 이제 올리고당을 넣어요.
1: 올리고당.
0: 네, 그럼 올리고당은 저희가 뭐 설탕, 뭐 꿀 드시는 것 중에 가장 당도는 낮지만 네. 이렇게 농도 낼 때는 또 좋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 이렇게 넣고 네. 이제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어, 맞아요. 또 소금이 좀 들어가야 단맛을 살려준다고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그렇죠. 단맛 살려주고 전체적인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네. 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이제 충분히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1: 참외 샐러드는 새로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참외 한두 개 남았을 때 꼭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됐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기 편하게 다 버무려서 담으셔도 되고 예. 그래서 담고 위에다가 이제 드레싱을 충분히 껴줘주셔도 되고 이제 파프리카랑 샐러리를 예. 드레싱은 안 했지만 가볍게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세요.
1: 물론 함께 버무릴 수 있지만 네, 오늘은 네. 네. 이렇게 뿌려 먹는 것처럼
0: 네, 뿌려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샐러리도 보이고 참외도 보이고
1: 선생님, 뭐, 대단한 네. 지금 채소가 들어간 네.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채소랑 과일이. 그쵸. 색감도 너무 예쁘고.
0: 맞아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해서 이제 넣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방울토마토도. 네.
1: 원래 샐러드 하면 초록색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늘은 네. 흰색도 많고.
0: 노란색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견과류 있으시면은 예. 이렇게 이제 좀. 부셔서 이렇게.
1: 집에 아몬드가 있으면 아몬드,
0: 네, 아몬드
1: 넣어도
0: 하셔도 되고.
1: 되고. 예, 땅콩 있으면 땅콩
0: 넣어도 되고. 자신나 땅콩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크랜베리 네. 집에서 먹고 있거든요.
1: 굉장히 맛있죠, 이거.
0: 맞아요. 약간 상큼한 맛이 있어서 샐러드에 건포도보다는 더 맛이 잘 어울리죠.
1: 네.
0: 하지만 건포도 해야 되겠다? 그럼 건포도 하셔도 됩니다.
1: 취향에 맞게.
0: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어린잎 채소도 파란색이 들어가면 조금 약간 예. 상큼해 보이고 신선한 느낌이 나니까
1: 아직 드레싱까지는 올리진 네네. 않았는데 브런치 가게에서 먹는 네. 샐러드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음직스럽게 예. 이렇게 이제 담아보시고 예?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드레싱 잘 저어서 껴줘주시면 됩니다.
1: 아, 그럴까요?
0: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1: 야.
0: 제가 반 남겼으니까 반만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네. 아주 개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달콤하고 새콤달콤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외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2: 참외 샐러드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참외를 반 갈라 속을 긁어낸 뒤 체에 받쳐 참외 과즙을 내려주세요. 참외는 얇게 슬라이스해줍니다. 샐러리는 어슷 썰고 빨간 파프리카는 채 썬 뒤 방울토마토는 반 갈라주세요. 참외 과즙, 올리브 오일, 식초, 올리고당, 소금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줍니다. 참외, 빨간 파프리카, 샐러리를 섞어 그릇에 담고 방울토마토, 호두, 크랜베리, 어린잎 채소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참외 샐러드 위에 드레싱을 뿌리면 참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함께 먹으면 맛이 두 배가 되는 환상의 짝꿍 요리. 깔끔한 손맛으로 정평이 난 한명숙 선생님의 여름 제철 요리를 소개한다. 오늘의 주인공, 청국장으로 만드는 별미 요리. 청국장 하면 보리밥, 보리밥 하면 청국장.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꿀팁부터 비빔밥을 더 맛있게 즐기는 노하우가 가득. 보리밥 위에 청국장 소스와 향긋한 채소들을 듬뿍. 구수한 청국장 보리 비빔밥부터 속까지 시원해지는 냉국의 계절. 더운 여름철 꼭 먹어야 하는 국요리. 아삭한 오이와 부드러운 미역이 만났다. 미역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오이 미역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꼼꼼하게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오빛 사이터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구수한 청국장에 보리밥은 국룰이잖아요. 함께 쓱쓱 비벼먹으면 정말 부러울 게 없는 한 그릇인데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씹을 때마다 이제 톡톡 터지는 이제 보리밥. 네. 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걀 지단.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이제 김가루. 네. 약간 이제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서. 네. 좀 약간 이제 채소들 뭘. 네. 넣을까 하다가 이제 여름 부추.
1: 맞아요.
0: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돌나물. 그리고 혹시 있으시면 새발나물. 예. 나물 한두 가지 준비하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색감으로 파프리카. 네. 넣고. 네. 그리고 상추도 있으면 조금 쓰시면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채소까지 든든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선생님, 청국장으로 비빔 소스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 네. 들었어요. 자, 들어가는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청국장 소스에는 역시 이제 청국장 이제 준비하시고. 네. 청국장만 하시는 것보다 된장 같이 섞으시면 구수하거든요. 그리고 양파, 그리고 이제 고추도 좀 넣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를 좀 날려줄 맛술, 그리고 멸치 국물. 예. 준비하시고 참기름 깨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
1: 이 청국장 보리밥은 고추장에 새빨갛게 비벼먹는 비빔밥과는 조금 다른 매력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구수한 매력에 얼른 빠져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들 한번 썰어볼게요.
0: 네.
1: 청국장 보리 비빔밥.
0: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예. 저는 이제 파프리카가 있어서 파프리카를 넣었는데 겨울에는 무도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1: 오,
0: 네.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1: 겨울에는?
0: 네. 이렇게 해서 좀 채를. 예. 너무 길지 않게 한 4, 5cm 정도.
1: 계절에 따라 제철 재료를. 네. 사용하시면 좋을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네.
1: 이 새발나물은 이 봄에 한창 많이 나왔고. 네, 지금도 또 구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0: 네, 그래서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예. 없으시면 깻잎 뭐 이런 거.
1: 맞아요.
0: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발나물 그리고 돌나물.
1: 돌나물.
0: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상추, 뭐 청상추 쓰셔도 되고.
1: 예.
0: 잘 비벼질 수 있도록 한 1cm 정도. 예. 간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상추 준비를 했고요.
1: 선생님, 사실. 네. 오늘 이 메뉴가 너무 기다렸던.
0: 네.
1: 게.
0: 네.
1: 정말 밥하기 귀찮을 때.
0: 네.
1: 제일 만만한 게 비빔밥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사실 비빔밥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1: 예.
0: 오늘 이제 청국장으로 하면 또 구수한 맛이.
1: 맞아요.
0: 이제 또 별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도 한 이제 2, 3cm 정도.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몸에 조금 맛도 좋은 부추까지.
0: 네.
1: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고.
1: 네. 이렇게 재료 손질을.
0: 네.
1: 했는데.
0: 네.
1: 자,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그 다음에 이제 청국장 소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음팬.
1: 네.
0: 냄비에다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팬을 조금 이제 불을 켜신 다음에.
1: 네.
0: 여기다 이제 기름 재료를 한번 볶을 거예요.
1: 그래서
0: 식용유를. 네. 이제 조금 둘러주시고요. 많이 두르지 마시고.
1: 네. 선생님.
0: 네.
1: 저희가 가볍게. 선생님과 이번 주에.
0: 네.
1: 요리를 하고 난 후에.
0: 네.
1: 요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0: 네.
1: 조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0: 그렇죠. 예. 왜냐면 여름에 또 불 쓰기 싫어서.
1: 예?
0: 여름에 불 쓰면 덥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 이제 불 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게 제가 또 쉽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둘러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1: 양파를.
0: 이제, 예. 쫑쫑쫑쫑 이제 썰었습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다진 양파.
1: 양파는.
0: 네.
1: 어느 요리에. 들어가도 잘
0: 어울리죠.
1: 맛있는데.
0: 그리고, 예.

0: 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청국장과 네. 섞어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1: 네, 그래서 양파 자체가 왜 청국장에서 나는 특이한 그런 향들도 잡아주고 네. 천연의 은은한 단맛이 있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되게 감칠맛 살려서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너무 팬 달구지 마시고 네. 넣고 이제 온도를 서서히 가볍게 이제 올려가시면서.
0: 네. 자. 저도 이제 이 청국장 소스가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제일 먼저는 네. 이 양파를 달달 볶는다.
1: 네. 양파를 이제 볶으시다가 예. 고추를 이제 넣고 같이 볶으시는데 예. 매콤한 거 원하시면 저는 오늘 청양고추. 아, 우리 온 가족이 아이들 먹을까 매운 거 싫다 그러면 오이고추나 풋고추.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고추를
0: 잘 청국장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어, 그렇죠. 예. 이제 고추 좀 약간 칼칼하면 여름에 좀 더워서 입맛 없으실 때 네. 드시기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투명한 기가 돌게 볶아지고 나면 네. 여기다 이제 청국장.
0: 요때 청국장을 넣는 거죠?
1: 네, 청국장은.
0: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이 청국장은 이 100m 밖에서도 청국장 네. 요리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네, 하잖아요. 네. 요즘 청국장들은 이렇게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요즘 이제 청국장 향 너무 강해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요즘은 이제 그 띄우는 거를 이렇게 옛날보다 많이 띄우진 않아서 네. 이렇게 쿰쿰한 냄새 나지 않는 것들 네. 냉장 유통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면 네. 향을 또 더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0: 구수하게.
1: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된장도 같이 들어가면 더 구수한 맛을 살려줍니다.
0: 그렇죠. 네. 자,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네. 네. 청국장은 너무 가열을 네. 하면 이 영양소들이 맛있는 맛이 또 파괴가 된다고.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볶아지고 나면 예? 여기에다 이제 재료들이 조금 이제 끓어서 나는 어우러지는 맛 살리기 위해서 이제 멸치 국물이나 밑국물을 좀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된장 청국장 향이 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예. 이러시면 이제 뭘로 해결을 하시냐면 예? 저는 맛술을
0: 예,
1: 이렇게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끓이면서 나는 그런 이제 된장의 약간 좀
0: 쿰쿰한
1: 예, 그런 향들을 예. 이렇게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0: 네, 확실히 아까 양파도 그렇고 네. 이 맛술도 그렇고 네. 이 청국장의 쿰쿰한 향을 네. 확실히 날린 것 같고 지금은
1: 맞아요.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수한 향 있잖아요.
1: 네.
0: 그 먹음직스러운 그 향이 더 많이 나는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향이 구수하네.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걸쭉해질 때까지.
0: 예.
1: 왜냐 이게 이제 비빔 소스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죠.
0: 사실 저도 예전부터 이 보리밥을 네. 좀 즐겨 먹었었어요.
1: 네, 네.
0: 좀 안 어울리죠.
1: 네, 도시 남자.
0: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보리밥은 이제 뭐 이제 씹기가 좀 어렵다는 뭐 말도 있고
1: 네.
0: 좀 자주 드시지 않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보리밥 뷔페를 가면서 거기 이제 보리밥으로 비빔밥을
1: 비빔도 너무 맛있죠. 예, 예. 네, 그게 톡톡 떠지는 이제
0: 맞아요.
1: 그 보리 특유의 식감이 있고
0: 네.
1: 그게 아마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매력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0: 맞아요. 오랜만에 또 그 생각하니까
1: 네.
0: 얼른 먹어보고 싶고.
1: 그래서 저희가 비빔밥 하면은 보리밥 떠오르죠. 왜냐하면
0: 맞아요.
1: 끈끈하지 않게 밥알이 잘 재료들이랑
0: 나다나다
1: 예. 어우러지는 맛이 있어서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소스가 청국장 소스 다 된 게
0: 농도가
1: 이렇게 이제 농도가 가장자리 이렇게 길이 가운데를
0: 네.
1: 갈라보면 길이 보이고
0: 네.
1: 큰 거품들이 보이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그리고
0: 깨까지.
1: 예. 그래서 이제 불 끄시면 여기 이제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더 풍미가 더 고소한 향이 이제
0: 예.
1: 살아나겠죠. 그냥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담아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제 담아볼까요?
1: 소스, 네,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0: 네.
1: 좀 식으라고 두고 이제 밥을 담아볼게요.
0: 자, 이렇게 넣고.
1: 그래서 저 수저하는 거 주시네요.
0: 와.
1: 그래서 이제 보리밥.
0: 예.
1: 저는 보리가 2 쌀이 1. 2:1 비율로.
0: 2:1 비율?
1: 네, 보리밥을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0: 저 보리밥만 너무 먹으면 그렇지만 섞어서 먹으면
1: 그쵸?
0: 맛있어요.
1: 예. 보리만 하면 또 너무 입안에서 약간 겉돌아서
0: 예.
1: 저는 보리가 2 쌀이 1 비율로 이제 이렇게 해서.
0: 네.
1: 이렇게 이제 펼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재료들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래서, 원하는 재료들을 올리는데. 네,
1: 여기다 이제 소스를.
0: 예.
1: 반을. 이제 이렇게 덮어주세요. 비빔 소스를. 이제 짜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0: 네.
1: 한 2인분 이렇게 해서.
0: 선생님, 이 청국장을
1: 네.
0: 이렇게 밥에 얹어서 먹는 것 자체가
1: 네.
0: 굉장히 새롭고.
1: 그쵸.
0: 너무 기대돼요.
1: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었던 이제 재료들.
0: 네.
1: 여기다가 저는 이제 부추도.
0: 네.
1: 이제 여름 대표 채소잖아요.
0: 맞아요.
1: 이제 부추, 기운 나는 부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상추도.
0: 아니 채요비 하면서 네. 정말 모든 음식들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네. 먹어보고 싶지만 네. 오늘따라 유독 더 네. 이 청국장 보리김밥은
1: 너무 맛있어요. 예. 네.
0: 그래서 썩썩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을까요?
1: 그렇죠. 그래서 깻잎이나 새별나물 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파프리카도 하시고 돌나물도 하시고
0: 돌나물도.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거 네. 사실 청국장이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대로 하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좀 뭔가 섭섭하다. 그리고 좀 색감도 좀 더 고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저는 달걀 지단을 붙였는데 네. 어 이거 달걀 지단 붙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면 스크램블 에그
0: 편하게 스크램블,
1: 네, 스크램블 하셔도 네. 되고 아니면 뭐 후라이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단 하신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0: 예. 이렇게 만들면 이 비빔밥도 네. 뭔가 대접받는 기분으로
1: 그렇죠.
0: 예. 먹을 수 있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김가루까지. 예. 네. 김을 그냥 구운 김, 저희 반찬으로 드시는 김.
0: 예. 잘라서.
1: 예. 채 썰어서 예. 하셔도 되고. 이제 좀 약간 붉은색만 조금 더 포인트로 이렇게 올릴게요.
0: 이야.
1: 그래서 쓱쓱쓱 비벼 드시면
0: 예.
1: 여름에 또 칼로리 걱정 많이 하시는데 채소도 예? 듬뿍 드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자, 이렇게 청국장 보리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청국장 보리비빔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빨강 파프리카는 채 썰고 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굵게 다진 양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양파를 넣으면 청국장의 쿰쿰한 맛을 잡아주고 감칠맛은 살려줘요. 여기에 청국장, 된장을 넣어 볶다가 멸치 육수와 맛술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 청국장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에 맛술을 넣으면 남아있는 청국장의 쿰쿰한 냄새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그릇에 보리밥을 평평하게 담고 그 위에 청국장 소스를 고루 뿌려주세요. 부추, 상추, 새발나물, 빨간 파프리카, 돌나물도 보기 좋게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채 썬 달걀지단을 수북히 올리고 김가루, 남은 파프리카를 고명으로 얹어주면 청국장 보리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여름 하면 떠오르는 시원한 국물 요리, 오이냉국이 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더운 여름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자, 그럼 오이냉국에 들어갈 재료 한번 볼게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불린 미역 네.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이는 필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여름 양파 달고 맛있어서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
0: 네.
1: 그리고 이제 위에다 띄울 약간의 통깨
0: 예.
1: 그리고 뭐 얼음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자, 근데요. 냉국은 후루룩 맛있을 때 새콤달콤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국물은?
1: 네, 그래서 국물은 사실 저는 다시마 국물 준비했는데 네. 이것도 뽑기가 번거로워요. 그러시면 생수
0: 생수.
1: 그렇게 생수를 하셔도 되고
0: 예.
1: 이제 감칠맛을 아주 약간의 멸치 액젓 그리고 이제 매실청, 식초 그리고 설탕, 소금 간 이렇게
0: 네.
1: 하시면 됩니다.
0: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더운 여름 입맛을 되찾게 하는 오이 미역 냉국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미역부터 손질해야 될 텐데.
1: 네.
0: 미역이 굉장히 소량 들어가네요.
1: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자른 미역이라고 손 줄기는 없고 손질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작은 이게 미역도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가운 물에다 3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했고요. 잘
0: 예.
1: 어떤 거는 자른 거 굉장히 크기가 작은 거 그냥 하시고
0: 예.
1: 혹시 좀 길이가 좀 길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이제 수저로 떠서 드시기 편하게 한 3, 4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0: 예.
1: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역을 차가운 물,
0: 예?
1: 30분 불려서 물기 뺀 거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 예, 오이 쓰시는데
0: 오늘 어떤 오이예요?
1: 오늘
0: 백오이예요,
1: 백오이. 네, 배고이. 그 배고인데 청오이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여름에 또 가시오이도 많이 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이 사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0: 예. 사실 여름에 이제 네. 등산 갈 때 오이를 많이 챙겨 가시잖아요. 네. 그만큼 수분이 많은 거죠.
1: 그렇죠.
0: 오이에.
1: 그래서 비타민 C도 많고 수분도 예. 많아서 여름에 이제 이렇게 더울 때 네. 갈증 해소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냉국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여름 나기에 너무 좋습니다.
0: 그럼요. 네.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고 아삭아삭한 식감.

0: 좋고.
1: 그리고 풍미도 좋고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오이를 채 썰고
1: 네,
0: 있습니다.
1: 그래서 껍질째 얇게 해서 자, 이렇게 채를 썰어서 예. 이제 준비를 했고요.
0: 어, 향이 너무 좋아요.
1: 네,
0: 오이
1: 향 너무 좋죠.
0: 예. 이 청량한 향. 네. 자, 그다음에 양파 예, 들어가나요?
1: 양파도 자, 이제 뿌리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채를 써시는데 얇게.
0: 얇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더운 날은 네. 이렇게 냉국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1: 네. 근데 이제 육수 볶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네. 생수만 갖고도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고추 오늘 좀 칼칼하게 네. 저는 이제 청양고추인데 어 이거 너무 매워서 싫다 그러시면은 그냥 풋고추나 오이고추 하셔도 되고 네. 자 또 매우니까 너무 크게 쓸지 말고 작게 동그랗게 송송송.
0: 송송. 네, 송송.
1: 네, 송송송. 그리고 이제 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씨가 빠져나와요. 네. 그러면 씨 대충 털어내시면 훨씬 깨끗하고 매운맛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 네. 씨는 싹 정리를 해서.
0: 네. 네. 해볼게요. 네. 자, 마지막 홍고추도 한번 네. 썰어볼게요.
1: 홍고추도 송송송. 있으시면 넣으시고 예. 없으시면은 파프리카나 당근 예. 네, 그런 거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0: 저는 이 오이 미역 냉국 네. 요거 할 때 이제 소면을 그냥 이렇게 네. 삶아서 그냥 네. 넣어서 먹은 적도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0: 따로 뭐 이렇게 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1: 그래서 요즘 이제 여름이라 뭐 이제 몸 관리하시는 분들 뭐 곤약국수도 드시고 많이 드시는데 이거 말아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칼로리 낮기 때문에 그렇죠.
1: 맞아요.
0: 미역도 네. 낮고 오이도 칼로리
1: 네.
0: 낮고.
1: 예. 저칼로리 건강식이죠.
0: 선생님 다 준비가 된 건가요?
1: 네, 끝났습니다. 이제.
0: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1: 네, 국물 만들어 볼게요.
0: 냉국에서는 사실 이 새콤달콤한 네. 냉국물이 중요한데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마 국물 예. 또는 이제 생수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해주시고요.
0: 선생님 혹시 네. 멸치 육수는 왜 안 쓰시는 거예요?
1: 멸치 육수는 잘못하면 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운하게 생수나 예. 아니면 다시마 국물 아주 옅게 뽑으시는데 그 대신 예. 이거 좀 감칠맛이나 이 부족한 맛을 뭘로 표현하지? 예. 그걸 정말 액젓을 몇 방울
0: 아, 소량
1: 네, 아주 소량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콤 달콤한 맛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달콤한 맛 설탕 예. 그리고 새콤한 맛 식초 이거 기호에 따라서 아 나 더 시게 먹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식초 네. 더 넣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의 간은 자 여기 이제 소금 간 그래서 이제 잘 녹여주시는 거예요.
0: 근데 선생님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식초는 미지근할 때 들어가면 네. 그 시큼한 맛이 네. 사라진다고
1: 맞아요. 그래서 네. 다시마물 끓이셔갖고 네. 식은 다음에 그래서 다시마물 만약에 끓여서 한다 난 네. 생수가 아니고 그러면은 끓이면서 불 끌 때 소금이랑 설탕은 넣으시고 식초는 나중에 저희는 미리 끓여서 식혔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의 매실청 들어가면 이제 상큼한 맛.
0: 맞아요. 네. 은은한 단맛.
1: 네, 은은한 단맛과 상큼한. 이제 다 됐어요.
0: 예.
1: 그러면 재료 다 섞으시면 됩니다.
0: 아, 정말 순식간에.
1: 네. 그래서 이제 얼음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얼음 좀 넣을 거라 국물 많이 안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역도 이렇게 이제 넣어.
0: 그럼 간을 좀 세게 하셨겠네요.
1: 그렇죠.
0: 예. 얼음을 생각해서 그렇죠. 좀 강하게.
1: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파, 예. 이제 고추 이제 다 넣으시면 되세요.
0: 진짜 입맛 없을 네. 때 이 오이 미역 냉국.
1: 그렇죠. 금세 한 그릇 됐다. 예. 그리고 이제 깨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얼음 띄우시면 되니까 그릇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자, 이 오이 미역 냉국 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탄산음료 부럽지 않아요?
1: 맞아요.
0: 정말.
1: 지금 굉장히 상큼한 그 오이 향이랑 예. 느껴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 양만큼씩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저도 평소에 이렇게 미역을 많이 안 찾거든요. 네. 근데 이 오이 미역 냉국 할 때는 네. 미역이 적으면 이렇게 섭섭해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역을 이렇게 삶거나 데치지 않고 자른 미역 같은 거 이제 불려서 드시는 게 오히려 식감이 예. 삶으시는 식감보다 훨씬 더 꼬들꼬들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그릇 예.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얼음도
0: 송송 띄우고 싶으세요?
1: 네. 얼음을 몇 개 띄울까요? 네.
0: 진짜 그냥 들이키고 싶네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 넣으시면 드시는 동안 여름에는 왜 드시다가 먹다가도 또 이렇게 음식이 미직지근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0: 맞아요, 먹다가 지칠 때도
1: 네,
0: 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0: 이야, 너무나 시원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미역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 미역 냉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0: 물에 30분 정도 불린 미역은 물기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미역은 데치지 않고 사용해야 식감이 살아있어요. 오이는 껍질째 얇게 채 썰어주세요. 껍질째 사용하면 아삭함도 좋고 국물 색감이 훨씬 산뜻해져요. 그런 다음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고추씨를 말끔히 털어내면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마물, 멸치액젓, 설탕, 식초, 소금, 매실청을 섞어 국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식초는 식힌 다시마물에 넣어줘야 새콤한 맛이 사라지지 않아요. 국물에 불린 미역, 오이,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를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오이미역 냉국을 담고 얼음을 동동 띄우면 오이미역 냉국이 완성됩니다. 깔끔한 손맛의 소유자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통통 튀는 한식 한상. 꽈리고추와 꼴뚜기의 만남. 함께 볶아 더 맛있는 찰떡궁합 볶음 요리. 떠오르는 밥도둑 신흥 강자.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부터 평범한 냉국은 가라. 익숙하지만 색다른 재료로 만드는 별미 냉국. 차갑게 먹는 감자의 매력을 맛보게 해줄 감자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에너지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꽈리고추에 멸치, 새우 같은 이 건어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추억의 꼴뚜기를 준비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 한번 살펴볼게요.
2: 네, 그래서 말린 꼴뚜기. 네. 요거 이제 제가 한 컵 정도, 70g 정도 준비를 했고, 네. 그 이제 꽈리고추는 100g 정도.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소금 간, 그리고 이제 맛술, 그리고 네. 참기름 통깨 정도. 이렇게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리고요, 선생님. 네. 이 멸치 볶음이나 새우 볶음처럼 마른 반찬들은 이 간간한 양념이 네. 중요하잖아요.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고추는 맛술이랑 소금으로 가볍게 간을 하는데, 꼴뚜기는 양념을 좀 해서 졸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진간장. 예,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네. 그리고 이제 후추도 약간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맛술, 청주.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인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꽈리고추는 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2: 그쵸.
1: 자, 오늘은 어떻게 손질해 볼까요?
2: 이제 여름 반찬 대표 이제 재료기도 한데
1: 맞아요.
2: 요거 이제 구입하셔서 흐르는 물에 이제 잘 씻으시고 네. 이제 꼭지는 다 떼어내시고요.
1: 네.
2: 저희가 조림할 때 이거를 뭐 큰 거는 썰기도 하고 뭐 저기 꼬치 같은 걸로 구멍을 뚫기도 예, 예. 하죠. 근데 오늘은 꼴뚜기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썰어주는데 예. 크지 않은 크기로 썰을 거예요. 그래서
1: 먹기 좋은 크기로
2: 네, 먹기 좋은 크기로 대략 이렇게 이제 짧은 거는 반 정도 하시고 네. 큰 거는 3등분 정도 해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 한 3cm 미만으로.
1: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정말 네. 한 입 크기에 딱 들어가서
2: 네.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간도 잘 배이고 이제 먹기도 편하고.
1: 예. 사실은 이 꽈리고추는 네. 그냥 고추, 청양고추의 약간 네.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중간 단계.
2: 그렇죠.
1: 또 꽈리고추만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2: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약간 짜글짜글 주름이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1: 예.
2: 반찬 해 놓으면은 이게 이제 간도 잘, 양념도 잘 배이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식감이 우리 오이고추나 풋고추는 약간 좀 억세다 이런 느낌인데
1: 맞아요.
2: 꽈리고추는 약간 부드럽죠. 그래서 여름에 반찬으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1: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2: 네.
1: 자, 오늘은 또 꼴뚜기와 함께 네. 자,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2: 네, 그래서 더 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 4등분 정도 썰으셔도 되니까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 향이 정말 좋네요. 그쵸, 선생님?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려져 있으니까
1: 예.
2: 속으로 양념이나 이렇게 간도 잘 들어가서
1: 예.
2: 간 조절하시기도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자, 제가 손질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은 어떤 거 손질하면 될까요?
2: 그 다음에 이제 꼴뚜기 예. 제가 준비를 했는데
1: 예.
2: 이게 이제 건어물이잖아요. 마른

0: 식재료.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시면은 너무 뻣뻣하기도 하고 간이나 양념 맛이 잘안 배어서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불릴 거예요. 이제 넉넉한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잠길 정도 물 준비하셔서 차가운 물에 담가 놓으시는데 이거를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이제 꼴뚜기 또 특유의 맛있는 감칠맛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딱 20분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준비해 보시면 저 옆에 제가 해놨습니다.
1: 이렇게 20분 더 담가 뒀는데 자, 불리기 전이랑 불린 후에 꼴뚜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크기도 조금 커지고.
0: 크기도 커지고 색깔은 좀 흐려지고. 저 색깔은 좀 흐려지고 보면은 딱딱하고 말랑말랑하고.
1: 맞아요. 지금 굉장히 딱딱한데 이건 굉장히 부들부들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쫀득거리는 식감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거를 급하게 하겠다고 20분을 못 기다려. 그래서 물의 온도를 너무 높이시면 비려질 수 있어서 반드시 차가운 물에 20분간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1: 지금은 비릿한 향보다는 오히려 그 오징어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징어, 뭐 쭈꾸미 이런 데 들어있는 타우린이랑 이제 단백질이 있어서 스트레스나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죠.
1: 자,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이 꼴뚜기로 그럼 한번 자,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0: 그래서 이제 불 옆으로 가서 한번 볶아 볼게요.
1: 조리를 해볼게요.
0: 그래서 식용유를 이제 한 큰술 미만 가볍게 이렇게 이제 둘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올 때까지 이제 살짝. 기다리세요.
1: 근데 선생님, 저도 사실 오늘 이 꽈리고추, 이 꼴뚜기 볶음, 요거 이제 요리에 있으니까 또 하는 건데, 저는 꼴뚜기를 이렇게 실제로 본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0: 오랜만이죠. 왜냐면 요즘 이제 많이 잡히지 않으니까 옛날보다 가격대도 비싸고 해서, 근데 마트에 그 마른 멸치나 새우 파는 코너에 딱 꼭 항상 있더라고요.
1: 그래서 그래요?
0: 여름에 별미 반찬으로 저는 한두 번 꼭 해먹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 반찬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제일 먼저 꼬리고추부터 넣어주 가볍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 온도에서
1: 자, 아무래도 이제, 이 꼴뚜기보다는 조금 더 연하기 때문에
0: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색깔이 열을 닿으면서 색깔 자체가 새파랗게 선명해지고 좀 식감이 열을 받았으니까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윤기가 반짝반짝.
1: 그러게요.
0: 색깔이 이렇게 선명해지면 이제 간을 하시는데 소금 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넣으면 간이 안 배이고 겉돌아요. 그래서 살짝 한 1, 2분 정도는 볶아진 상태에서 이제 간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1: 사실 이 꽈리고추를 한번 볶으니까 그 꽈리고추 특유의 그 맛있는 향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0: 올라오죠. 그래서 식감도 좋고 풍미도 좋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약간 고추씨가 팍팍 튈 정도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소금 간. 소금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는데 문제는 소금을 넣는데 이게 가루 형태의 간이라 간이 잘 안 배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으시고 여기다 뭘 넣으시냐면 맛술을.
1: 맛술이요?
0: 네, 맛술을 이제 한 큰술 정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넣어주시면 수분이 들어가면서
1: 소금기가 잘 이렇게 잘 배이겠어요.

0: 놓으시고
1: 살짝 그다음에, 부드러워질 예, 때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예. 뜨거운 여열에 의해서 이게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네. 너무 푹 볶지 않는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 이제 넣으시는 게 술부터 간장부터 들어가면 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주 넣으시고 이제 맛술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1: 이 술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마 꼴뚜기 때문일
0: 예,
1: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장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늘도 예. 그래서 이제 넣으시고 재료를 다 넣고 이제 불을 켤게요.
1: 예. 아 아직 불 켜진 상태가 아니에요?
0: 이제 자 여기 이제 올리고당까지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제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꼴뚜기를 넣어주세요. 불을
1: 아니 아까 막 끓길래 네네네. 불이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불 약하게 해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졸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추 볶으실 때는 강한 불에서 하시고 예. 지금 이제 불을 좀 이제 약하게 하셔서 볶으시는데 네. 맛술 청주 넣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약간 비리지 않을까 그러시면 예. 이제 후추도 자 이렇게 한 꼬집 정도
1: 예. 약불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선생님. 네, 그래서 간이 좀 배어야 되니까 예.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양념만 후루룩 없어지고 이제 간이 안 배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면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예, 간이 이제.

0: 또 싹 베이는 이제 꿀뚜기가 되는 거죠.
1: 아 지금 이제 이렇게 굽기 시작하니까 네. 그 건어물
0: 네, 향이 올라오죠. 예,
1: 그 감칠맛 나는 향과
0: 네, 맞습니다.
1: 오징어 비슷한 향이 나요.
0: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 촉촉하게 부들부들 이제 예. 배어졌다.
1: 색도 잘 배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0: 색도 좀 나고요.
1: 먹음직스럽게.
0: 지금 이제 보면은 센 불에서 후딱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촉촉하게
1: 은근하게.
0: 중불 미만에서 이제 은근하게 이렇게 이제 졸여지면 네. 이제 고추는 넣으시면서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1: 양념이 네네. 거의 없을 때
0: 네네. 해서 이제 넣고 예. 저는 이제 불을 끄고 예. 섞어줍니다. 왜냐면 고추 간 별도로 저희가 했으니까.
1: 아, 불을 끈 상태에서 네.
0: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고추에도 약간의 간장간이 촉촉하게 배이고 예.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1: 우리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불고 나니까.
0: 그렇죠. 그래서
1: 살까 봐서
0: 맞아요. 이제 깨도 넣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 보시면 아자가자 고추랑 그리고 또 쫄깃쫄깃 예. 꿀뚜기.
1: 이제 벌써 완성이에요?
0: 완성이에요.
1: 자, 해볼게요. 그러면 만성접시 준비해볼게요.
0: 그래서 이런 거 볶으실 때는 수저 두 개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볶으시면 타지 않게 잘 볶으실 수 있어요.
1: 예. 자, 그래서. 맨날 꽈리고추랑은 네. 뭐 건새우나 네. 뭐 멸치를 많이 먹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꿀뚜기랑 함께 하니까 네.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모양새도 너무 이쁘죠. 그래서 예. 고추를 너무 크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꿀뚜기랑 크게 맞춰서 하시면
1: 새끼 오징어 같아요.
0: 네, 새끼 오징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서 했기 때문에 냉장고에 하루 넣어놨다가 밑반찬 예. 하시면 오늘 다 안 드시잖아요. 하루 예. 이틀은 드시니까 그 다음날 드셔도 그렇게 식감이 뻣뻣하거나 예.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꽈리고추 꿀뚜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꽈리고추 꿀뚜기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말린 꿀뚜기는 차가운 물에 20분 정도 담가 불려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꽈리고추를 넣어 볶다가 소금, 맛술을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꽈리고추를 덜어낸 뒤 팬에 청주, 맛술, 진간장, 다진 마늘, 올리고당을 넣고 불을 켜주세요. 그런 다음 꼴뚜기, 후춧가루를 넣어 약불에 볶아줍니다. 약불에 볶아줘야 간이 잘 배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꽈리고추를 넣은 뒤 불을 끄고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요즘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냉국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 감자가 냉국에 들어간 건 좀 새로워요.
0: 네, 그래서 감자는 사실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또 이제 그 맛이 별미잖아요. 네. 감자가 또 사실 6월, 7월이 제철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냉국으로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1: 자, 그럼 일단 재료를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재료 감자, 이제 햇감자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양파, 네. 그리고 이제 좀 칼칼하게 청양고추, 그리고 홍고추 색깔 때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쪽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감자 삶으실 때 소금간 약간 네. 예, 그리고 고명으로 깨장.
1: 예.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근데 뭐니뭐니 해도 냉국은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국물 있지?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다시마랑 같이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국물도 되고 이제 맛도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다시마와 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양념 이제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양념 하시는데 저 오늘 이제 양조간장 네. 넣고 양조간장만 넣고 간하시면 너무 색이 어두워서 국간장 네. 네. 그리고 맛을 좀 깊게 하려고 멸치액젓 약간 네. 그리고 이제 소금 그리고 맛술 네. 후추 약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갑게 먹을 수 있도록 예. 얼음도 같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네, 뜨거운 감자국과 거의 재료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먹는 감자는 파근파근 맛있는데 이 감자 냉국에도 잘 어울려 보입니다. 자, 색다른 맛이 기대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일단 이제 국물 식혀야 되니까 예. 다시마 물부터 먼저 이제 올릴게요. 그리고 끓는 사이에 감자 썰면 될 것 같아요.
1: 예, 아까 네. 말씀해 주셨죠.
0: 네, 그래서
1: 자, 국물을 내면서 감자를 함께 네. 익힌다고.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1: 예.
0: 물 넣으시고

0: 그리고 이제 다시마 네. 한 장 이렇게 이제 넣고요.
1: 한 장.
0: 예, 불은 이제 키시고
1: 네.
0: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 중불 정도에 이제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네.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1: 네.
0: 이제 그때 이제 감자 넣고서는 한 2분 정도 있다가
1: 예.
0: 다시마도 건지고 감자도 건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올려놓고 우리 예. 감자 재료 한번 썰어볼까요?
1: 네. 자 네. 이제 한번 감자를 썰어볼게요.
0: 네, 감자 썰어서 썰어주시는데 네. 요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손 안에 주먹 안에 딱 들어오는 거 하나가 한 150g 정도 되더라고요.
1: 자 지금은 또 감자가 또 맛있을 때라고 하니까.
0: 너무 맛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바닥 좀 썰어 놓으시고
1: 예.
0: 채를 썰으세요. 아주 가늘지 않아도 되는데
1: 예.
0: 너무 두꺼우면 또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기 그러니까
1: 네.
0: 젓가락 굵기보다는 가늘게.
1: 어 젓가락 굵기보다 가늘게.
0: 네, 해서
1: 저희가 이제 감자 반찬 할 때 그
0: 네.
1: 정도의
0: 그 정도 하시면
1: 같은데요?
0: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1: 이 감자는 언제 먹어도
0: 네.
1: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감자가 비타민 C도 많이 들어 있고
1: 네.
0: 여름에 또 이제 제철이라 가격도 좋죠. 그래서
1: 네.
0: 요거를 이제 썰어서 냉수에다가 한번 헹궈서 네. 삶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물 담아 놓은 거
1: 네. 그래서 준비하셨구나.
0: 네네. 왜냐면 이게 전분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냉국이 약간 텁텁하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에다가 한두 번 정도
1: 예?
0: 이제 헹궈서 물이 이제 좀 뿌얘졌죠?
1: 예.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이제 건져서
1: 네.
0: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뿌연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지
1: 네.
0: 이제 감자 냉국 자체가 약간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있어요.
1: 텁텁하지 않게.
0: 네, 텁텁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1: 네.
0: 나머지 재료 이제 좀 썰어 볼게요.
1: 자.
0: 그래서 양파.
1: 예.
0: 그래서 양파도 이제 뿌리 부분 이제 도려내시고 채를 썰으시는데 양파가 좀 키가 커요. 그러면 채 썰어서 반 자르시면 되고
1: 예.
0: 이거 날로 드시는 거니까 얇게 썰어 주시면 좋고요.
1: 네.
0: 여름이라 또 양파가 맵지 않습니다.
1: 맞아요.
0: 이렇게 하시고 집에 또 여름 고추 또 다 있죠. 냉장고에 보시면.
1: 네.
0: 저는 청양고추.
1: 청양고추. 소량이 들어가지만
0: 네.
1: 또 제맛을 내줘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맛의 포인트 역할을 하죠.
1: 맞아요.
0: 여름에 또 입맛도 없으니까.
1: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자 냉국을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강원도 분이신데
0: 아.
1: 엄마가 이거 했었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강원도 분들은 여름철에 많이 해서 이제 감자 원체 많이 드시니까
1: 예, 예.
0: 하시고 여기 이제 씨는 살짝 이렇게 빠지게
1: 예.
0: 깨끗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빨간 고추.
1: 네. 빨간 고추도 넣고 이 청운 고추
0: 네.
1: 그다음에 뭐 쪽파, 양파 이런
0: 네.
1: 것들은 저희가 한 주 동안 요리를 하면서 이 틈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번 주 이제 김치하면서 아마 냉장고에 다 남아 있는 재료들일 것 같아서
1: 예.
0: 자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파도 머리가 두꺼우면 이렇게 좀 갈르셔서
1: 예.
0: 자, 길이를 한 2, 3cm 정도.
1: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먹기 좋은 크기. 수저로 딱 뜨면. 아니면 뭐 송송송 쓰르셔도 괜찮습니다.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1: 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0: 네.
1: 됐고, 옆에
0: 네.
1: 이 다시마.
0: 네. 다시마 이제 끓어오르면은
1: 예.
0: 그때 이제 물기 빼놓은 이제
1: 예.
0: 감자를 이제 넣으시는데
1: 네.
0: 이거를 감자를 꺼내서 나중에 헹구지 않을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팔팔 끓을 때 넣고 시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1: 네.
0: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만. 어, 이거 약간 덜 익은 거 아닌가? 그 정도 될 때 꺼내 놓으셔도 딱 익은 정도가 맞더라고요.
1: 약간 설익은
0: 네.
1: 상태.
0: 네, 네.
1: 자, 한번 가볼까요?
0: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은근하게
1: 네.
0: 이렇게 이제 끓고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끓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감자를 이제 넣고
1: 네.
0: 같이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1: 아, 맞다. 아까 같이 끓인다고 하셨죠?
0: 네, 네.
1: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또 건진다고
0: 네,
1: 하셨는데.
0: 같이 건져서 이제 국물은 식히시고
1: 네.
0: 그 다음에 다시마는 좀 채를 썰어서 제가 고명으로도 한번 올려볼게요.
1: 냉국이니까.
0: 네.
1: 자, 감자는 어느 정도 익힌다고 하셨죠?
0: 요 정도 이제 하시면은 지금 이제 익어가면은 겉에 그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는
1: 어,
0: 색깔이 보여져요.
1: 예.
0: 육안으로 투명해진 거 확인이 되면 이제 건지시면 되니까
1: 예?
0: 시간으로 제가 해보니까 감자 하나 정도 하면 한 1분 남짓?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1: 예. 보시고, 육안으로 보시고
0: 네.
1: 투명해졌을 때
0: 그렇죠.
1: 건져낼게요.
0: 그리고 감자 또 썰은 굵기에 따라도 틀릴 수 있어요.
1: 그러게, 그러게요.
0: 그래서 이제 어쨌든 1분은 이제 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 예.
0: 요거 이제
1: 다시마를
0: 네. 그래서 이제 1분 이제 되면
1: 네.
0: 1분 후에 이제 건져 내시면 돼요.
1: 네.
0: 하고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체에 받쳐서 감자 식히시고
1: 네.
0: 요거 고명으로.
1: 고명으로.
0: 네. 이제 좀 썰어 볼게요.
1: 예.
0: 자, 그래서 제가 미리
1: 네.

0: 이제 준비한 거 식혀서 저희 준비됐죠.
1: 자, 감자를 네, 저희가
0: 건져서 이제 식혔고 예.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국물도 식혀놨고
1: 예.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네.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럼 이제 간해서 다 합쳐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예. 저는 다시마를 조금 썰어볼까요? 네. 네. 옛날
1: 버리면 아까워요.
0: 그쵸. 안 버리고 그리고 또 이거 씹는 맛도 있고 해서
1: 예 몸에도 좋고 한데.
0: 그쵸. 그리고 오늘 이제 국물을 막 그렇게 오래 끓이진 않은 거라 예. 이게 다시마 맛도 또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쭉 이제 냉국하면서 네. 제가 드는 생각은 네. 냉국에 들어가는 육수는 네.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0: 맞아요.
1: 하는데.
0: 그게 오히려 맛이 개운하고 예. 또 저희가 약간 새콤 달콤 뭐 이런 맛들이 예. 육수가 과하면 그게 잘 안 살더라고요.
1: 그러게요. 또 차게 해서 먹는 거라. 네.
0: 그래서 이제 네. 한번 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간장으로 저는 이제 양조간장 예. 하고 국간장도 같이 섞어서.
1: 양조간장, 국간장 섞어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0: 네, 그러면은 이제 국간장은 색은 너무 흐리고 양조간장은 예. 색이 너무 진하니까 예. 두 가지 섞었으면 색도 좋고 풍미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색깔 조금 예. 갈색 나도록 했고요.
1: 조금 맑은 부분이 네, 나왔네요.
0: 약간의 감칠맛을 멸치 예. 액젓 넣었는데 참치 액젓 요즘 많이 쓰시니까 그거 넣으셔도 되고.
1: 맞아요.
0: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액젓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 이제 그 비린맛을 예. 여기 이제 맛술로 조금 예. 이제 주시고 그리고 소금으로 간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소금 잘 녹여 주시고 예.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다시마 건지시면서 그때 소금을 넣어서 녹여서 쓰셔도 돼요.
1: 네. 네.
0: 그리고 후추를 아주 한 꼬집만.
1: 한 꼬집.
0: 살짝.
1: 맞아요.
0: 여기는 이제 마늘 이런 거 다진 거 들어가면 지저분해지니까 그거 예. 대신에 깔끔하게. 후추를 약간 했어요. 이제 다 녹이시면 여기다 이제 재료 다 합쳐 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1: 아까 삶아놓은
0: 네, 삶아놓은 이제 감자 네,
1: 다시마와 함께 삶아놓은
0: 네, 감자 이제 넣고 그다음에 양파 썰은 것도 약간 아삭아삭 씹히고 개운하죠.
1: 예.
0: 그리고 이제 고추 좀 넣으셔야 좀 칼칼하니까 이제 고추도 넣고 예. 홍고추 쪽파 이제 다 넣으세요. 준비된 거.
1: 저희가 항상 먹었던 네. 따뜻한 감자국인데 네. 이것도 시원하게 먹는 거죠.
0: 그렇죠. 이거 뭐 오늘 좀 넉넉하게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 내일 하루 지나서 드시면 예. 또 더 맛있어요. 아까
1: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다시마도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이제 넣어서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 띄워서 드시는데
1: 예.
0: 저희는 그릇에 한번 이제 담아볼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담을 텐데 예. 이걸 기호에 따라 여름에 좀 지치고 입맛 없죠.
1: 예.
0: 그러면 식초를 넣으셔도 돼요.
1: 맞아요, 냉국은 항상 새콤한 네. 맛이 있으니까.
0: 그래서 새콤한 거 원하시면 식초 넣으시는데
1: 예.
0: 저는
1: 원하시면
0: 그쵸. 그래서 이건 기호에 맞추시면 되고 오늘 정도 양의 식초를 넣겠다 그러면 한 두 큰술 반에서 세 큰술 정도 하시면
1: 네.
0: 적당히 새콤한 맛이랑 감자의 구수한 맛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이제 담아볼게요.
1: 어떤 그 감자국의 네. 진한 맛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차갑게 여름에 예. 이제 이렇게 감자 좀 끓이셔가지고
1: 깔끔하게 그래서, 국물이
0: 네,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 감자는 좀 무거워서 이제 밑으로 가라앉죠.
1: 예.
0: 이제 깨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제 얼음도 있으시면은
1: 자, 이 색이
0: 네.
1: 이렇게 보기에
0: 네.
1: 그 우동 국물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얼음 넣는 양에 따라서 예. 소금 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집집마다 국간장이 또 염도가 다 틀리니까
1: 네.
0: 소금은 기호에 맞춰서
1: 네. 자,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감자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감자 냉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다시마를 넣고 중불에 끓여줍니다. 감자는 채 썰고 찬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한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감자의 전분을 제거해야 국물이 텁텁해지지 않아요. 양파는 채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썬 뒤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끓는 다시마 물에 감자를 넣고 1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감자를 체에 받쳐 걸러낸 뒤 식혀줍니다. 식힌 다시마는 채 썰어주세요. 식힌 밑국물에 양조간장, 국간장, 멸치액젓, 맛술,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양념해줍니다. 양념한 밑국물에 식힌 감자,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냉국을 담고

0: 참깨를 뿌린 뒤 얼음을 띄우면 감자 냉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감각적인 레시피로 사랑받는 인기 셰프 이재훈의 아삭한 오이 볶음밥부터 일품 요리 꽃게 스파게티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상담 완료 고개,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13: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고온, 고압으로 다양한 요리를 빠르고 맛있게 3중 바닥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세련된 무늬의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0: 고압으로 다양한 요리를 빠르고 맛있게 3중 바닥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세련된 무늬의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3: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견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11: This one.
1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

0: 있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1: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2: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6: 첫 환경교육.
5: 오늘은 무슨 교육?
6: 환경교육.
5: 분위기 좋아요. 오늘 더더욱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줄 우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원한 요정에서 이제는 미용실 원장님으로 거듭나신 분이죠. 네가 참 좋아. 네, 이분 모셨습니다.
7: 언니가 더 잘하시는데요.
5: 오랜만이에요.
7: 네. 안녕하세요. 네. 지웅이의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저도 미용실 오픈하는 게 기사에서 봤는데
1: 네네네.
0: 오늘은 혹시 머리 직접 다 세팅하고?
1: 아니요, 아니요. 저도 방송 올 땐 받고 와요. 아~ 네. 너무 힘들어요. 네.
2: 지금 요즘에 좀 말을 잘 듣나요?
1: 이제 크니까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 이제
2: 고민들이
1: 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답형을 원해 엄마한테.
2: 완전.
1: 어.
2: 짧게 말해라.
3: 엄마가 말이 많은가?
1: 많아져요.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이제는
2: 할 말이 원래 많아요.
1: 네.
2: 그리고 한 번에 하냐고.
1: 맞아.
2: 나도 모르게 웃겠네.
1: 저 진짜 삶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네.
2: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현 씨 오늘 시원하게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지만 저희 테일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테일아 뭐 숙제하고 뭐 이것 좀 해서 그러면 아, 내가 알아서 됐어.
1: 됐어?
2: 됐어를 시작하는 거야. 나도 됐어요, 그래서.
0: 와, 요즘 우리 님도 마찬가지인데. 네. 말대꾸 시작한 거예요. 아, 뭐가?
2: 신기하다.
0: 아, 우리는 이것 좀 해줄래? 아빠나 해. 아, 힘들어지는 거 이제
2: 맞아,
0: 이제 시작이에요.
2: 이제 시작이에요.
3: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 진리도 첫째가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왜? 왜라는
2: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서름이 폭발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무나 두려운 그 이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1: 알아서 딱딱해지고.
0: 예. 밖으로 나가자.
4: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이런 정도.
1: 생식을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요.
5: 이제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1: 아이 정말 걱정이야.
5: 네.
6: 내가 알아서 할게.
1: 알겠다고. 놀러 가.
0: 너네 합격할 때 문 뜯어버릴 거야.
1: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2: 야! 무리 지어서 춤추러 다닌 게 사춘기입니다.
5: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도 있고.
1: 엄마 모르게 뭘 하셨어요?
5: 꿈을 딱 깨죠. 저희 어머니 보시기 때문에. 네.
2: 아, 사춘기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무서운 이유가 더 있어요.
3: 왜요?
1: 왜요?
2: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야, 나 정도 사춘기 온 거 아니면 사춘기라고 말도 하지 마. 약간 아, 이럴 정도로 저 강력하게.
0: 네. 어, 그렇게 힘들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엄격한 학교를 다녔어요. 무릎밑 7cm. 네. 그리고 뭐 머리도 길러야 따야 되고. 그래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렇구나. 우리 때 또 이 그 바지를 줄여 입었어요, 남자들은.
2: 아, 근데 이걸 왜 그 딱붙게 만드는 거예요, 바지를?
3: 옛날에 그
5: 코풍 네. 패션이 유행했었을 때라 그랬던 것 같은데.
3: 옛날 이제 뭐 한 5통 반.
2: 근데
3: 네.
2: 저는 신기한 게 선생님은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의외로.
5: 네, 저 다 줄여서 입었었어요.
1: 진짜요?
5: 네, 그럼요.
0: 아, 그럼요.
1: 아, 진짜
5: 맞아요. 네, 바지를 줄여 입으면 바지가 터져요.
3: 터지죠?
5: 터져서 바지도 새로 사고 막 그러니까.
3: 와,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허벅지가 쓰는 거야.
1: 다
5: 줄인 거예요.
2: 저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사춘기 시절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오, 와, 너무 예뻐.
2: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쌤도 진짜 너무 귀엽다.
3: 어머,
2: 아,
3: 뭐야.
2: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이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3: 갑자기 아,
0: 밀었어요.
1: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0: 면도하려고 밀었어요. 그거.
2: 사춘기가 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0: 그냥 재미로 했어요.
2: 재미로?
0: 조금 컸어요.
2: 무슨 파티 같은데. 네,
0: 그때 생일 파티였어요.
2: 여자친구.
0: 아, 아니, 여자친구 어머니 친구예요.
1: 친구예요?
0: 네.
2: 아, 드디어. 어머나! 와. 아니, 너무 예쁘다.
3: 진짜.
1: 네, 아, 진짜 예쁘다.
3: 네. 와, 눈 진짜 커.
1: 그때 저 사춘기 때 바로 데뷔를 해서.
2: 중학교 때 데뷔.
0: 서클. 네.
2: 그래, 서클이란 그룹 있었고. 이건 누구예요?
3: 누구지?
2: 왜 하필 지현 씨 뒤에 정규 씨 사진을 넣었는지.
3: 네. 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때. 사진님 이게 지금.
1: 근데 눈빛들이 보면 네. 몸에 뿜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쵸, 이 그림을. 누구예요?
5: 네, 저예요. 저거는 고등학교 때 가운데.
2: 여기 보면 다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게 생긴 친구들 모였네요.
7: 다 모범생 같은데?
5: 아, 네네.
2: 정규 씨 친구들 그룹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쵸? 네, 결이 많이 다른.
1: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첫째는 분명히 확실하게 사춘기인데 이제 둘째가 아들 5학년인데 사춘기가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건지 시작을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2: 자, 그래서 사춘기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손가락을 좀 펴주세요. 이 테스트가 손가락을 펴야 됩니다.
3: 아니다, 어제 살짝 손톱 깎았거든요.
2: 깔끔하게? 네,
3: 깔끔하게.
2: 네,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컥하는 일이 많다. 맞으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다 접으셨어요?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3: 아니 울컥을 하나?
1: 억울하다고 되게 울컥해요.
2: 지현 씨 얘기 말고 지금 정규 씨 아니에요. 지금 오로지 지현 씨 얘기만 집중했는데 윌리엄이랑 벤틀리는
0: 아니 화난 일이 많아요 요즘.
2: 아 화를 많아요.
0: 화가 많아졌어요.
3: 맞아.
0: 특별히 동생한테 화가 많아요.
2: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부모의 규칙이나 잔소리에 반발한다.
0: 무조건 뭐가 규칙 있으면 막 어긋나고 막 힘들고 요즘은 그런 얘기 왜 학교 가야 돼?
2: 어? 맞아. 나 오늘 아침에 들었어.
0: 너 왜 학교 가야 돼?
2: 자기 왜 학교 가야 되냐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5: 이게 이제 사춘기 애들은 거기에 꼭 붙는 말이 왜예요, 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나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빠 말 왜 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왜가 붙으면 아 상당히 사춘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6: 되게 궁금해서 왜는 아니고요 네. 좀 반발하는 거죠 아, 권위에 그렇죠. 반발하는 시기라서
2: 키, 목소리, 가슴, 발달, 소경 등 신체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보다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 오 지금 다 접히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1: 근데 되게 부럽다 아직 안 접혀서
2: 아직. 근데 뭐 우리도 커밍순이에요 네. 지현씨
5: 이걸로 이게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한 3개 정도 되면 사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로 보면 되고요. 5개 다 이제 하셨다 그러면 아 그 중심을 태풍의 눈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 아 그래요.
5: 많이 드실 것 같아요.
2: 네, 태풍의 눈에 계시고
5: 네, 태풍의 눈에 있습니다.
6: 여자애들이 한 1, 2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평균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에 시작하고 남자애는 조금 늦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즘 보면 좀 아래로 더 내려간 것 같고 영향도 좋아서 그런지 환경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죠.
5: 이게 사춘기가 호르몬 변화에서 딱 시작이 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 있는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라는 이제 기관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막 이제 촉진이 돼요. 신체적으로 여자들은 가슴도 나오고 여드름 생기고 초경도 하고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고 몽정하고 음모랑 수염도 생기고 이제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종족 번식이 가능한. 네.
1: 아, 난 무서워.
7: 아니, 옆에서 기풍이 탄식이 네. 막 느껴져요.
3: 와, 근데 저도 이제 이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남들보다 2차 성징이 조금 느려가지고, 예. 네, 털도 조금 안 나고, 키도. 왜 그러세요?
1: 아니야.
3: 키도 안 크고. 그 와중에 호르몬 활동은 막 발달했는지 여드름은 또 너무 많이 나요.
1: 여드름.
3: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모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2: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3: 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거울 네. 맨날 깨고 싶었어요.
2: 그때 생각해보면 참 고민이 정말, 정말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요, 특별히 사춘기 남학생들의 고민 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3: 탈을 쓰고 있네요.
2: 본인 얼굴을 이제 조금 가려줘야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궁금하다.
8: 화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사춘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9: 고왕 거미가.
1: 귀여워 어떡해.
9: 저는 순수하기 때문에 못 보겠어. 오늘 많이 쓰고 싶어졌어요.
3: 오늘 많이 쓰고 싶어져?
9: 당연하지.
10: 다 듣고 각자 정답을 외쳐보는 거 알겠지?
8: 네.
11: 정답.
2: 어,
11: 2차가 확실히
2: 전쟁.
11: 거기.
2: 거기. 어. 이게 뭐예요?
0: 대인절 아니에요?
11: 어. 어, 꿀꺽님 주세요.

0: 네. 찐득찐득한 것 강력한 힌트네요. 네.
1: 아, 저 정답이. 몽정.
2: 아, 몽정.
1: 슬라임을 만지니까 뭔가 생각이 났어요.
3: 아, 꿈꾼다.
2: 보안송이 이렇게 생겼군요.
4: 실제로 저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해요.
5: 정자
4: 열심히 만들고 있죠.
3: 어서 오세요.
2: 안녕.
4: 와, 귀엽네요.
0: 자,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야, 이동합니다.
2: 진짜. 귀여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0: 비좀아. 가죽 찼어. 비상이야, 비상.
2: 난리가 났어.
0: 지진 났어.
2: 난리가 났어.
5: 이거 진짜.
0: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2: 아, 이렇게 어린 나이도 몽정을 하는군요.
1: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이상하죠.
6: 이상해.
2: 네, 이상해.
0: 아, 요상하지, 요상해.
7: 올해 2월 달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몽정이.
6: 침대에다가 팬티를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
2: 그치, 숨기고 싶지, 창피하지, 엄마한테도.
0: 아, 그렇지.
4: 당황스럽죠.
7: 몽정이 막 고등학생 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막 일찍 나온 것 같아서
6: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이거 이런 게 왜 나오지?
7: 아, 일단 손발 시술을 할 때 이제 바지가 완전 축축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말라 있어가지고 손발 시술가 아닌 것 같았어요.
6: 자고 일어났을 때 제 귀가 좀 붉었고 거기에서 약간 액체 같은 게 나오고
2: 그렇군요.
6: 좀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2: 본인도 모르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0: 그렇죠. 네.
1: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몽정이 뭔가요?
6: 자고 일어났을 때 사정을 한 거예요.
1: 사정은 뭐예요?
6: 사정이 뭔지 아는 사람.
0: 사정.
8: 너무 궁금해.
2: 아이들이 아직 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면 또 이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1: 한 번 몽정할 때 보통 몇 개의 정자가 대출되나요? 몇 사람 있어?
6: 내 추측으로는 한 천억 개?
2: 천억
1: 개? 몽정할 몇 개 괜찮나요?
6: 알겠네.
3: 그렇지. 다 알진 않죠.
1: 몽정은 언제까지 하나요?
6: 내 생각에는 중2? 원하진 않는데 알아서 딱딱해요.
9: 얘가 왜 이렇게 서 있지?
0: 얘가 왜
9: 그냥
0: 이렇게...
9: 가만히 냅두면 조금 있으면
0: 인격을 줬네.
10: 안녕,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학교 가는
2: 중.
10: 엘라.
4: 곤란하다. 갑자기.
2: 어떻게 해야 돼? 제 몸 왜 이러지?
11: 난 더 커질 거야.
2: 어떡해.
0: 비상이다, 비상.
4: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2: 너무 힘들겠다,
11: 그래.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4: 애국가 부르죠. 네, 전형적인 애국가 부르죠.
2: 요즘 아이들은 사실 성교육을 굉장히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 때보다는 훨씬 좀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몸정을 모르는 친구들이 또 꽤 있네요.
12: 저 영상을 보고 우리 아들이 고시겠구나 아니면 오히려 뭐 이미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쵸, 네, 숨겼을 수도 있겠구나. 어, 이게 좀 마음이 좀 다급해졌어요. 네.
2: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13: 사실 이제 저는 경험자잖아요. 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면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기분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2: 찜찜한데?
13: 어, 내가 소변이 봤나?
2: 그치. 아, 그럴 것 같아.
13: 어, 근데 것 같아. 그러면서 네. 너무 이제 당황을 했는데 보니까 이불이 안 젖어 있어.
14: 그니까.
2: 아, 그럼 좀.
13: 이불이 안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소변을 볼 때 봤더니 젖어 있는 거예요, 이 팬티가. 근데 이게 제가 위로 또 누나 내시고.
2: 아하. 어떡해.
13: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고 학교를 갔던
2: 거예요. 그 상태로?
14: 진짜요?
13: 그냥 너무
14: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13: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14: 근데 저도 기억났을 때 그때 좀 부끄럽고 막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인데 뭔지 잘 모르겠고 되게 찝찝했거든요.
13: 너무 찝찝하죠.
14: 근데 내가 거의 빨래 바구니 맨 밑으로 이렇게 그냥 아. 숨겨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빨아주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씻고 갈아입고 그냥 그냥 학교로 갔어요.
2: 근데 너무 귀엽긴 하다. 빨래바구니 제일 밑에 있어도 어쨌든 다 이렇게 뒤집으면 보거든요.
14: 그런 생각 못해요. 일단 들키면 안 되니까.
13: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집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빨래감을 줄여야 돼. 근데 너 왜 팬티를 한 장 더 입었어? 이렇게 되면은
2: 집중되지. 누나 내신데
13: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2: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몸정고시를 한번 보려고 네. 합니다. 뭐 쌤 씨랑 정규 씨가 조금 유리해요. 저희는 경험이 어, 없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우리 또 생리고사 한번 하면 그때 또 유리할 수 있어요. 예, 네. 네. 우리 또 쌤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몸정고사 문제는 특별히 네. 우리 정규 씨가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3: 좋습니다. 네. 흥미가지 마시고 소신껏 네. 네. 아는 정도로.
14: 아니, 그럼 1등하면 상품 그런 거 있어요?
13: 상품은 뭐 이따가 물 한 잔 드릴게요.
2: 네. 그래요.
13: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공정은 야한 꿈을 꿔야 하는 것이다. 자 일단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름이 몽정.
2: 몽정. 어! 알겠다. 거. 꿈꾼 거야. 꿈꾼 거야.
13: 자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2: 자, 공정, 꿈꾸는 거.
13: 자, XXXOX.
2: 네. 저랑
13: 저도 오 했고.
2: 아, 저는 무조건 몸정이랑 꿈을 꿔야 돼요.
13: 꿈을 꿔야지.
2: 그 뭐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그 다음 액션이, 리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뭔가가 뭐.
13: 이유 없이 나올 수 없다.
2: 아, 꿈을 꿨다.
14: 꿈 꾸는 게 맞는데, 제 경험자라서. 네. 그 무조건 야한 꿈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14: 네. 오. 제 경험에 그랬어요.
13: 아, 그래요? 네. 저는 오라고 했는데.
2: 그러면.
14: 병소에
13: 맞는데.
2: 그럼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13: 네, 우리 네. 두 분한테.
15: 정답은 X입니다.
13: 네. 최빈구가 나
15: 그래서 몽정은 정액이 가득 차면 신선한 정액이 다시 차기 위해서 묵은 정액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동 배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야한 꿈꾸면 한다는 편견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12: 정규 씨만 야한 생각.
13: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아, 저는 실제로 네.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뭐 기도하고 자고 그랬는데 야한 꿈꾸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2: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부모님들도 아셔야겠네요. 사실 저도 지금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그냥 묵은 것들을 빼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 굳이 막 어, 왜 그랬어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네.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해요.
13: 맞아요. 두 번째, 몽정은 평생 안 할 수도 있다.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희한하게 어? 지혜 누나랑 저만 같은 걸 들고
2: 네. 어 그러게요 네. 어? 몽정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분들이
13: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2: 왜 우리랑 자꾸 반대로 가지? 네.
14: 모든 남성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2: 아니 묵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빼냅니까?
14: 뭐 그쵸, 알아서 하겠죠.
2: 아 다른 게?
14: 다른 방법은 있겠는데
2: 아, 그렇게 되면 안 할 수 있다고?
16: 정답은 5입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남자의 85에서 95%가 몽정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 5에서 15% 사이 정도는 몽정을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몽정이 사춘기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13: 아, 이해가 됐어.
2: 네. 아, 나도 이제 이해가 됐어.
12: 저희 아들은 5학년인데 아직까지 저랑 같이 자거든요. 엄마 우리 꼭 끌어안고 자자 하고 항상 엄마랑 자려고 해요. 근데 언제쯤 할까요? 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6: 네. 이게 좀 개인차가 좀 있어서요. 그래도 네. 평균적으로는 만 11에서 13세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고 네. 유전이나 체지방, 수면 패턴,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좀 받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결혼한 남성도 몽정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위 유무에 따라서 몽정의 나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2: 욕심이 나요. 자꾸 틀려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경쟁이 좀 되네요. 네. 다음 문제 좀 주세요.
13: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몽정은 자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네. 자, 아, EBS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2: 네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 맞습니다.
2: 이거는 어렵다.
13: 교육이 있기 네. 때문에.
2: 아, 왜냐면 우리도 네.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긴 했지만 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 네. 알아야 또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13: 하나, 둘, 셋.
2: 오. 오, 자, 이번에 통일해서
16: 사례. 네, 자위랑 몽정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몽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액을 배출하게 되면 몽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몽정을 첫 사정으로 경험하는 남성이 13% 정도가 되거든요. 즉, 대부분의 경우는 자위를 통해서 먼저 사정을 한다는 게 훨씬 더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빠르다는 얘기죠.
2: 아까 몽정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았는데 우리 쌤 씨랑 뭐 네. 정규 씨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죠. 아니, 먼저?
14: 아니.
12: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요.
2: 준비하셔야 돼요.
14: 제가 아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 지금 같이 잤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벌써 아침에 그럼요. 일어나면 활기한 나이가 지났어요.
16: 난감할 거예요.
12: 막 이 생각을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2: 왜 불편해? 아이가 불편해. 건강하게 자라서 또 짝을 만나는 거니까 엄마가 또 건강하게 딱 밀어줘야죠. 아유 우리 자식 컸다 이러면서 이 자식 컸네 이러면서
16: 아들 키우는 엄마는 약간 그런 바이브가 필요해요. 아 너 남자 됐구나 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브가 필요하거든요. 쿨하게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15: 부모님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몽정 가지고 너무 막 놀리거나 이렇게 수치심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막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에게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황하지 말고 속옷 이렇게 한번 지렛빨래처럼 해서 세탁기에 넣어주면 좋겠네. 뭐 이 정도면 좋고요.
2: 자, 근데 사춘기에는요, 몸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사실 널뛰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요, 사춘기 부모, 자녀의 일상을 셀프 카메라로 담아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17: 이거 빨리 해. 너 먹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뚜껑 닫아. 아, 뭐야, 위에 내려놓고 왔잖아, 지금.
16: 아침부터, 네.
18: 안녕하세요. 12살, 이제 막 사춘기가 찾아온 딸을 키우고 있는 광민지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2살 장나은입니다.
2: 귀여운데, 아직 귀여운데? 벌써 사춘기가 왔어요?
18: 오늘 저희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20: 지금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19: 아니 싫어
20: 그럼 머리 빨리 먹어
19: 아 진짜 싫어
20: 지금 한 잔 먹고 400 이상 먹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 먹고 학원 가기 전에 하나 먹고
19: 아 우유 이따 먹을게
20: 유산균 먹었어?
19: 내가 알아서 할게
2: 유산균 내가 알아서 할게 나오죠
14: 나중에 알아서 안 하니까 문제죠
20: 아 지금 좀 먹어 먹어야지
19: 싫어 싫어
20: 언제 먹을 거야 이거
19: 이따 먹으면 되는데
20: 이따 먹으면 그냥
19: 나 먹어
20: 지금 조금만 먹어
19: 우연아 이따 먹으면 되는데 자꾸 엄마가
18: 부족하니까
19: 너무 싫어요
18: 그냥 챙겨줄 때 고맙다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에너지를 쓰게
2: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18: 몸에 안 좋은 거 주는 거
2: 너 생각해서 하는
18: 내가 거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알아서 안 하잖아
2: 또 이제 아이는 또 자라서 자라는데 왜 자꾸 그러나 네.
20: 너무 추울까봐 아침에 추워 입술도 너 립밤 선크림 발랐어?
5: 선크림 발랐어. 이 립밤은 너 입술 지금
19: 아니야 입술 다른 거야.
2: 근데 립밤 바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21: 너무 난다. 너무 난다. 저희 첫째 방을 치우러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불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세탁.
2: 저희 다 왜 이렇게 그 진짜 허물 벗듯이 여기저기 벗어놓은
21: 하기 위한 건지 컵 포장과 과자 포장을 하기 위한 곳인지 그리고 딸맘들은 다 공감하시죠. 요새 유행 클리커.
22: 아, 진짜 저렇게 정리 다 해주시는구나.
23: 안녕. 오늘 제 친구 지우랑 편의점 왔어요.
24: 귀여운데.
22: 아니 근데 밝아. 근데 어, 엄청 밝네요 진짜.
23: 제가 사줄 거예요. 제가 쏠 거예요.
25: 엄카. 엄카.
26: 그 카드문 있잖아.
23: 그래서 지금 흥내는 해서 과자깡을 할 거예요.
2: 과자깡?
23: 오, 겁나 재밌어요.
27: 다녀왔습니다.
28: 아, 봤어?
2: 아, 점점 많이 달라졌네.
22: 이제 들어가?
6: 확 달라졌어.
28: 나 하고 안 가니까 바로 씻어.
23: 아니.
28: 응.
23: 아, 나 이따 치면 될 거야.
28: 빨리 씻어, 씻고 해.
2: 모든 엄마들 다 똑같아. 밥 먹고 씻으라고. 아, 문을 딱 닫고 들어가요.
23: 여러분, 제가 가장 엄마 아빠한테 듣기 싫은 말은 첫 번째는 일단은 동생들 좀 양아. 조용히 해라. 네.
2: 어, 표정 진짜 무서웠어.
23: 좀 씻어라.
29: 양보해라.
23: 아, 야, 끊어.
2: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23: 아니, 엄마.
28: 왜?
23: 아니, 내 방인데 내가 알아서 쉰다고. 왜 엄마, 엄마
2: 그래,
23: 아는데.
2: 맞아. 무슨 방 치우는 게 난리 나. 아니, 근데 자기가 안 치우니까. 어, 어떡해.
28: 네가 제대로 치워, 그러면 이제.
24: 내 거를 건드렸다는 게 이제 내 소유권을 건드렸다는 게 문제죠.
28: 좋아하는 으쌰 제가 노쇼핑
23: 이렇게 산만 거랬네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가득을 했어.
12: 저 때는 또 되게 좋아해요. 저 때는 진짜 엄마한테 웃어줘요. 유일하게.
28: 이런 거 약간 이런 디테일 있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하연아 이거 어때? 싫어? 왜? 이거 봐봐, 이거 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30: 이거 어때? 예쁘지 않아?
28: 있어?
12: 어, 저건 다 포기했어, 옷 스타일을.
24: 그쵸, 자기 스타일대로.
28: 이거는 입어봐, 입어보는데 너 급식 먹으면 다 흘릴 것 같은데, 이거?
2: 아, 그럼 취향이 달라, 엄마랑 짝이 달라요.
28: 예쁘지 않아?
22: 표정 뭐야?
2: 어, 엄마도 짜증 나셨어.
22: 아, 엄마 표정. 엄마 표정이 좋아.
2: 엄마 너무 웃기다. 엄마 너무 웃겨. 오, 맞아. 이때 진짜 말잘 듣지.
24: 보고 이제 눈물을
2: 근데 사실 저 정도면 되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12: 아, 아직은
2: 저는 저 생각하면 네. 진짜 귀신 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진짜 못된이가 들어와가지고. 어땠어요, 재현 씨는?
12: 저는 지금 제 딸이 방해를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2: 아, 손도 못 대게.
12: 네, 그래서 그럼 청소기만 밀어줄게. 그래도 청소기도 안 돼요. 아예 진입이 금지여서.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서윤이 나이 때 누가 제 방에 들어오는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구나.
12: 아빠, 오빠.
2: 아, 그러면 뭔가 조금 아이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12: 아니, 근데 저는 얘가 이러는 거 왜 이해가 안 되죠?
2: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잘 바라보세요.
12: 아니, 기억이 안 나요.
22: 사실 저는 이제 네. 제 사춘기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저는 오히려 내가 사춘기가 왔나? 싶을 정도로 네. 저는 뭐 맨날 뭐 친구들이랑 뭐 춤추러 다니고
2: 춤추러 다니는 게 사춘기예요. 춤추러 무리지어서 춤추러 다니는 게 사춘기입니다. 네. 근데 어떤 춤 췄어요 그때?
22: 뭐 한 바퀴 돌아오세요.
2: 한 바퀴 돌아오세요.
22: 한 바퀴 돌아오세요.
24: 저도 이제 사춘기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로 여쭤봤는데 중학교 때 막 말썽 풀어가지고 학교에서 전화도 온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도 있고
2: 반전이다.
12: 엄마 모르게 생각에 뭘 하셨어요?
2: 이거.
24: 그건 노코멘트 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되게 걱정 많이 하셨겠다 그럼요. 했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그렇죠. 전혀 들지 않아요.
15: 그치, 정말. 그치. 사춘기를 조용히 보내는 것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은 용광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4: 조금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춘기 자녀랑 트러블이 날 땐 얘가 당장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 당장 행동을 고쳐주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감정이 되게 휘몰아치는 시기라서 즉각 반응하시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나중에 가라앉은 다음에 너무 길게 말고 짧게 너 아까 기분 좀 안 좋았나 보구나 그냥 딱 던지는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아이를 등한 시간에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짧은 그냥 인사나 안부 정도 얘기하는 거. 하지만 아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너무 들이대시면 곤란해요. 좋은 것도 세 번만 권하시면 되고 아닌 것 같아도 만류하는 건 세 번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과연 이게 될까요? 이게 3세 번. 아, 이걸 진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5: 또 사춘기 아이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12: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잘못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알려주고 짚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15: 네, 근데 그거는 걔가 네. 준비가 되고 걔가 요청했을 때 해주시는 게 좋지 사춘기에는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갈 때가 많고 자기만의 네. 공간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주변의 어떤 어른이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 뭐 비판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얘가 나빠서가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지금 얘가 정신이 없다 미쳤다고 봐요.
12: 호르몬이 하는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네.
2: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15: 지금 맞아요.
2: 근데 이게 자꾸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한번 말 나온 김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샘 씨가 아빠 역할을 해주시고 정규 씨가 윌리엄이에요. 아, 아들이죠.
14: 예. 아 윌리엄 학교에서 왔어? 아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아니 옷은 빨래바구니 넣고
0: 아니 요점만 말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아 진짜
2: 황오 자 문이 닫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14: 실컷 거기 안에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내 말 안 할게. 너 내일 학교 갈 때 문 뜯어버릴 거야.
2: 무서워. 아니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셉씨 어떻게 할 거예요?
14: 이거 그 소통하는 게 그 가족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2: 맞아요, 맞아.
14: 이거 소통 없어버리면 나도 되게 배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혼자서 아마 눈물 날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지연 씨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 네. 아, 이거 너무 웃겨.
2: 지연아. 야, 지연아. 너 지금

0: 시간제야. 지연아, 그 눈 나빠져. 지연아, 엄마 얘기 들어봐. 너 숙제에서 안 했어. 어? 너 눈 나빠진다고 그랬지? 너 이렇게 하면 중독이야. 너 진짜 중독이야. 눈 봐. 계속 이 안경 써야 돼, 이렇게 되면.
1: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 얘기하기 싫은 거야. 왜 나만 못 보게 해?
0: 어? 야, 이거 지금 집어 던진 거야, 지금? 야!
1: 몰라. 너 밖에 나갈 거야.
0: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야! 널로 가! 널로 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2: 근데 이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0: 근데 화난, 이게 순간적으로 이걸 던지고 나간 거야, 화가 난 거야. 오케이, 다 좋아. 근데 어딜 내가 얘를 어떻게 진짜 키웠는데 이걸 던져 나한테 이거에 갑자기 또 욱하게 됐는데.
2: 이입했어.
0: 네네.
3: 아니, 근데 그 관계 깨지는 것보다 핸드폰 깨지는 게 또 나을까요?
1: 아니, 저는 핸드폰이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2: 아, 차라리, 그치.
0: 핸드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니까. 야, 근데 상황극만 했는데도, 지금 다들 몰입을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쌤 씨도 막 속상하고, 저 역시도 막 지금 약간 차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실제로 우리 사춘기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2: 그쵸, 아이 중심으로 다 하게 되죠.
0: 맞아,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이 대부분.

0: 아, 이미 영상이 슬픈데.
1: 맞아요. 부모는 누가 이해합니까?
2: 혹시 혼자? 정말.
1: 엄마들 스트레스 푸는 시간인 것 같아요.
3: 우리 집이 저는 설정으로.
1: 나도
3: 하시오.
1: 어떤 게 가장 힘드셨을까요?

0: 지금 아이들의 불평들. 네.
1: 제가 알아서 할게.
2: 학교 끝나면은 아주 간단해. 딱 두 글자. 놀게.
3: 놀게.
2: 아, 나 오늘 약속 있어. 애들이랑 마라탕 먹으러 갈 거야. 약간 마라탕 혼자 너무 아파. 그만 좀. 아, 집착 좀 하지 마.
4: 완전히.
5: 집착 좀 하지 말래.
4: 완전.
6: 또 화장을 많이 하니까 좀 화장 좀 덜해라 그러면 엄마는 모른다고.
5: 맞아. 엄마가 뭘 알아.
7: 엄마 뭘 알아. 맞아.
8: 우리 집만 10시야.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왔어.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남았어. 내 친구들은 다 엄마가 일을 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그걸로 밥도 사 먹고 저녁도 먹고 들어간대. 근데 엄마는 왜 일을 안 해?
5: 오, 맞아.
8: 바로 그 주에
5: 어머.
8: 나갔죠. 했더니 엄마는 얼마 벌어? 어떤 사람은
5: 엄마를 죽여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주
9: 속상하다.
6: 엄마. 내 친구는 뭐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없어? 엄마, 내 친구는 학원을 4, 5군데 다니는데 왜 나는 한 군데밖에 안 보내줘?
10: 학원 보내줘도 학원 왜 보내? 안 보내줘도 왜 안 보내준다는 거라 하죠.
6: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니랑 똑같은 딸 낳아봐. 어,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똑같이 겪어봐.
5: 대답을 안 하는 거. 이것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7: 맞아요. 환장해요.
8: 불러도 대답 없기 시작할 때가.
6: 경과 같았어요.
8: 밥? 네. 밥. 이거를 꼭 찌면 끝나는.
6: 문 열고 엄마 왔는데 아빠 왔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냐고 말을 안 해요. 투명인간 되는 기분이 들어요.
8: 저 한 4일 동안 나 안아 적이 있는데
5: 4일? 그럴 수가 있어요?
8: 기다렸어요. 저 진짜 되게 힘들게 울면서 울면서 기다렸어요.
5: 수양을 하셨
8: 근데 기다리니까 와 오더라고요. 그냥 진짜 화가 나거나 그렇게 문을 닫고 가거나 하면 말 걸고 싶지 않아. 그냥 난 너랑 안 봐도 사랑하는 그렇게 해야 밀당을 해야 아들이 나고 빨리 나오더라고.
4: 맞아요. 맞아요.
5: 그렇구나. 밀당을 해야
4: 돼요. 필요해요. 밀당이.
5: 아 근데 정말 보면서 우리 엄마도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

0: 생각이 듭니다.
1: 아, 근데 저 너무너무 이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2: 네.
1: 애들이 저를 말을 못하게 해요. 이렇게 집에서는 뭐 그렇다 괜찮은데 이제 밖에서 이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2: 싫어하지.
1: 막
3: 맞아요.
2: 말하지 말라고?
4: 왜요?
1: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5: 그런 식이 다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옆에 있는 자체도
4: 창피하고.
5: 불편하고 창피하고 뭐래도 다 창피해.
2: 맞아,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5: 엄마 창피한
2: 시기에.
5: 맞아, 맞아, 맞아. 엄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3: 그게 사춘기 때는 그 되게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예를 들면 뭐 마트 갈 때도 그냥 부시시하게 대충 하고 가잖아요. 아무도 나 안 보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서 친구나 누군가가 다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조금만 얘기하면 아, 왜 쪽팔리게 부끄럽게 왜 그래? 막 이러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1: 아까 영상에 나온 부모님들 보면서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이제 화가 나면 좀 더 운동화 신고 그냥 머리 질끈 묶고 나가서 뛰고
4: 네.
1: 그냥 막 스쿼트 하고 막 바벨 하고 막 저는 이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어요. 네.
6: 아니 사진을 봤더니 누나 여기 복근이랑 팔 근육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1: 네.
6: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 레그프레스 80에서 100kg 치신다고.
1: 네. 근데 이게 첫째가 사춘기가 와서 지금 이만큼인데 둘째까지 오면 한 200kg 칠 것 같아요.
4: 와.
2: 야. 기대가 되네요. 네.
7: 근데 이거 부모 마음은 누구 알아주나요? 이거 부모님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3: 사실 아이들 사춘기, 청소년기가 부모한테도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부모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어디론가 그냥 없어져 버려 있어요.
4: 너무 슬퍼.
3: 웬 하숙생이 네. 집에 있는 거예요.
6: 하숙생.
3: 부모의 돈도 안 내는 하숙생, 아무것도 안 하는 하숙생이 집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나 에너지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을 이렇게 돈 들여서 보내놨더니 공부도 안 해, 숙제도 안 해, 열라고 와 이러면 야 그럼 됐다, 너 학원 다니지 말아라, 뭐 정 가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돈으로 부모님 그냥 PT라도 끊으시고 헬스장이라도 가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시간과 에너지를 기울이다 보면 아이가 다시 접근하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오거든요. 그럴 때 또 아이랑 또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시간과 돈도 좀 쓰시고 좋은 친구나 지인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전 요즘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4: 맞아.
1: 나름 씩씩하다고 생각했는데
4: 네.
1: 뭐 별거 아닌 거에 막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가슴이 찡하고 막
2: 100명 준 것 같습니다. 지현 씨, 나보다 먼저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8: 예전에는 좀 일찍 낳고 일찍 기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엇갈렸는데 지금은 사실 엄마들 폐경기 즈음 해갖고 아이들의 그 사춘기가 와요.
4: 맞아요.
8: 그러니까 이 폐경기가 되면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기고 사춘기는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7: 갱년기도 사춘기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네. 맞아요?
3: 아 사춘기가 이기죠. 왜냐면
4: 사춘기가 이겨요?
3: 그럼요.
2: 아니 우리 갱년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서
3: 아니요 아니요 이게 뜨는 해랑 지는 해가 있는데 뜨는 해가 이기죠. 지는 해가 이길 리가 있나요?
7: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우울해지네.
2: 우리 모두 다들 한때 사춘기를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절에 나에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6: 네 외모 괜찮아. 거울 깨고 싶지?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개그맨 된 거 아니야. 파이팅!
2: 저는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혜야 다 좋아. 학교만 가자. 학교 가야 돼요. 학교만 가자. 네.
1: 너... 방에만 혼자 있고 싶지? 엄마, 아빠, 오빠도 다 싫지? 근데 그 순간도 다 지나간다?
2: 울 것 같은데?
3: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자면 아이들은 또 때가 되면 부모 옆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춘기 때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아이가 돌아오지를 못하죠. 다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기 아이를 자기처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CCTV 같은 부모가 아니고 가로등처럼 이렇게 밝혀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너 시험 혹은 뭐 학원 이런 얘기보다는 너 요새 뭐 연예인 누가 좋아? 어떤지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뭐 친구는 어떤 친구랑 사귀고 있어? 이런 어떤 관심사랑 얘기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2: 네. 억지로 했다가 또
8: 노잼 또 이제
2: 노잼 나오니까. 자, 오늘 우리 지연 씨 함께 네.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1: 많이 해소됐고요. 네. 저도 아, 오늘 참 나오길 잘했다 생각을 해요. 저 정말 너무 무지했거든요. 이 아이들의 첫 성교육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네.
2: 자, 오늘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7: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2: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0: 제로투라고.
2: 네.
4: 제로투가 뭐예요?
0: 뭐예요? 골반을 꺾어 이렇게. 네. 이런 거 있어.
7: 지금 제도 이외에 또 봤어요.
9: 8시간씩.
2: 8시간은 좀 길다. 어.
10: 좋아요 많이 안 달려서
9: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11: 저도 삭제해요.
8: 아,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2: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잘 어울린다.
11: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하는데?
2: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12: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3: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4: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3: 아, 이래도 되나?
15: 예. AIA 생명
1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6: 이동하실게요.
13: 네.
15: AIA 생명
1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7: 다시 돌아온다.
15: AIA 생명
13: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8: 수고하셨습니다.
13: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3: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4: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3: 아, 이래도 되나?
15: 기다릴게요.
13: 예.
15: AIA 생명
1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6: 이동하실게요.
13: 네.
15: AIA 생명
1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7: 다시 돌아온다.
15: AIA 생명
13: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0: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595.

드넓은 바다, 고래들이 뛰어노는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동티모르의 외딴 섬 아따우로. 아따우로의 아다라 마을에는 인어처럼 바닷속을 누비는 해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그녀들만의 전통 도구로 물질을 합니다. 그녀들의 표정만큼이나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습니다. 바다는 아다라 마을 사람들에게 늘 풍성한 끼니를 선물합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놀고 바다가 키워주는 아다라 마을 사람들. 바다의 품에서 살아가는 동티모르 아다라 해녀들을 만납니다. 티모르섬 동쪽에 위치한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아따우로 벨로이 산책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2시간을 이동하면 아다라 마을이 나옵니다. 구름 밑으로 서서히 동티모르 섬이 보입니다. 면적은 약 15만 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의 1.5배 크기이죠. 2002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는 300년이 넘는 포르투갈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국민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습니다. 수도 딜리에는 1976년 인도네시아가 강제 병합할 때 회유책으로 설치한 예수상이 있습니다. 동티모르 인구는 약 139만 명으로 테툼족, 맘바이족 등 36개 종족이 각자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0: 아따우로 섬이 있습니다. 아따우로 섬으로 가는 딜리 산책장입니다. 아따우로 섬으로 가는 여객선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있는데요. 땅이 거칠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섬 주민들은 딜리에서 쌀, 채소 등의 식량을 사서 돌아갑니다. 아따우로에는 평범한 어부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다라 마을로 바로 가는 여객선은 없어 작은 배를 이용합니다. 제주도에만 해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로 9시간 가까이 날아온 동티모르에도 해녀가 있다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따우로 섬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1: 룸바
0: 와, 돌고래입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뛰어놉니다.
2: biasanya mereka tinggal di lautan bersih dan mereka juga karena di sini tuh ada itu korentnya besar, itu arusnya besar, kencang, mereka cari makanan di sini, selalu mereka tinggal di sini.
0: 세 시간을 달려 드디어 아다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던 아다라 마을 아이들이 외지인 방문이 낯선 모양입니다.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외딴 섬의 외딴 마을, 아다라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죠. 땅이 척박해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아다라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매일 앞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고 잡은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아다라에서 가장 잘 잡히는 전갱이과에 속하는 물고기죠.
3: 콤보. 뭐야? Al di aldeto bisa makan dijual orang beli dibelah langsung dijemur kalau kering dijual di beloi.
0: 금붕은 아다라 마을 사람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말린 금붕 세 마리에 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에는 하루에 100여 마리도 거뜬히 잡죠. 어부들은 금붕을 팔아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나이 드신 부모도 부양을 합니다. 얼개덤류에 속하는 빨간 물고기도 아다라에서는 잘 잡히는 어종입니다. 손 안에 들어올 만큼 너무 작아서 팔기는 힘들답니다.
4: 하루에 kalau 4 $1 makan. Sedikit saja makan.
5: Makan.
4: Itu ani.
0: 매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아다라 마을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아다라 마을은 산면이 절벽으로 고립되어 있고 바다가 유일한 통로인 외딴 마을엔 해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손에 이상하게 생긴 도구만 들고 집을 나서는 이 여인들이 바로 해녀.

0: pergi kemana ini?
1: Mau ke laut tangkap ikan.
2: 해녀 엄마 뒤를 아이들이 졸졸 따라갑니다. 아다라 해녀들만이 착용하는 수경이 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었습니다. 나이 든 해녀들 머리에는 올구가 걸려 있는데요. 젊은 해녀들은 뭍에서 사온 수경을 착용합니다. 물질할 때 수경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도구입니다.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게 만들었죠.
0: 이게 apa namanya itu?
3: Kilat.
4: Kilat.
3: Kilat.
4: Ambil siara ambil apa?
2: 어렸을 때부터 물질을 해온 해녀들은 여유롭습니다. 딸로 태어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녀들은 일생을 이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을 하고 물질을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정말 맑습니다. 마치 동화 속 인어들처럼 해녀들이 바닷속을 누빕니다. 해녀들은 어릴 때부터 놀이삼아 물질을 하다가 보통 10대 중반이 되면 본격적으로 물질을 합니다. 물고기를 쫓는 해녀들. 해녀 냐니가 물고기를 조준합니다. 이야, 잡았습니다. 아다라의 젊은 해녀 중 디파가 실력이 가장 좋다는데요. 해녀 디파를 찾았습니다. 목표물을 포착한 디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킬낫을 당겼습니다. 명중입니다. 칼릿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잡은 물고기는 뜨개질 바늘같이 생긴 도구에 끼워 허리에 두릅니다. 디파의 친구 해녀 사라입니다. 사라는 다른 해녀들보다 잘 잡는 게 있습니다. 산호초 사이에 숨어있는 요 녀석을 누구보다 잘 찾아냅니다. 바로 문어입니다. 아이고, 아주 큰 놈을 잡았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해녀들은 매일 2시간 가까이 물질을 하는데요. 오늘은 다들 얼마나 잡았을까요? 허리에 찼던 줄을 풀어 보여줍니다. 다양하게 참 많이 잡았습니다. 디파도 운 좋게 문어를 잡았군요. 문어는 물고기보다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디파와 사라가 문어를 나란히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0: 아다라에서 딸들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질을 배웁니다.
1: 엄마, 사야 다빡 누리다.
0: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는 이제 바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엄마, 사야 누리니 와타 토포 다빡 이칸 누리다 바닝 디주얼 디 바사르. 다빡 우랑 아낙아낙 세콜라 카푸니 아낙 세콜라 사야 바이얏 카시는 카 세콜라.
0: 문어는 말린 후에 시장에 내다 팝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문어를 매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어를 잡아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처럼 사라도 열심히 물질해 아픈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해녀 디파의 집. 그녀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 디파 anaknya dua kah?
3: Satu, ini aja.
2: Di sini samping siapa?
3: Sama papa, sama.
2: Samping ini siapa?
3: Adik saya.
2: Hidupnya baik-baik.
0: 해녀 엄마와 어부 아빠입니다. 금실 좋기로 소문난 부부는 디파에게 늦둥이 막내 동생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부는 막내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장녀 디파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세 살 된 아들과 다섯 살 된 여동생이 남매처럼 지냅니다. 디파는 2년 전 이혼한 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죠. 그런데 아들 까넨의 발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까넨은 선천적으로 오른쪽 발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2년 후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 디파는 두 아이 모두 본인의 책임 같아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해안가를 조금만 벗어나도 가파른 바위산이 나타나는 아따우로 섬. 이 섬에서 농사를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디파의 부모는 이 거친 땅에 가족을 위해 밭을 일구었습니다. 카사바입니다. 카사바는 가뭄 장마에 영향받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도 키울 수 있는 부황작물. 주로 열대지방에서 재배하죠.
4: 토스네 하네 파와마 할로 아고라 하우스에 아주다 하네 파와마 할로 토스네 우리 아주다 아미 모르스 로르로르.
0: 물고기만으로 끼니를 때우기 힘들었던 디파의 부모는 밤낮으로 돌밭을 일구어 카사바 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딸이 물려받은 카사바 밭은 디파 가족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카사바는 열대지방에서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남미 원주민들이 먹던 것이 아프리카를 거쳐 동남아로 전파되었습니다.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긴 덩이뿌리 식물인데요.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아따우로에서는 고구마처럼 삶아 먹습니다. 오전에는 해녀로, 오후에는 농부로 디파의 하루가 바쁘게 흘러갑니다. 어느새 노을이 집니다. 디파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엄마 디파로 돌아옵니다.

0: 해녀 딜파는 21살. 이른 나이에 결혼해 아들 까넨을 낳았습니다. 전 남편은 함께 산 지 1년 만에 디파와 아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도시로 떠났죠. 디파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 까넨이 더 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들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지만 돈이 쉽게 모아지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꾸민 아들이 마음껏 공을 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술이 늦어지면 장애를 갖고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디파 가족 모두의 소망입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서 아이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낮에 물질에서 잡아온 물고기들입니다. 엄마 셀리나는 어린 딸에게 생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5살 사니가 제법 진지하게 엄마를 따라 하는데요. 고사리 손이 야무집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생선은 양념 없이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삶습니다. 양념이 귀해서 음식 대부분은 소금 간만 합니다. 해녀들이 직접 잡은 생선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아다라 해녀 마을 주민들은 잔칫날이 아니더라도 늘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합니다. 밥과 익힌 생선 한 마리. 아다라 사람들 주식인데요. 소박하지만 이들에게는 매일매일 받아가주는 만찬입니다. 애쓴 사니도 맛있게 먹습니다. 아이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선을 먹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모두 잠자리에 듭니다. 달빛도 고요한 저녁. 사람들이 갑자기 이불을 싸안고 집에서 나옵니다. 사내 아이들도 보이는데요. 익숙한 듯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돗자리를 펴니다. 이 야밤에 소풍 나온 것도 아닐 텐데 왜 여기서 자는 걸까요?
1: 다피 까미 디루 아 tidur rame-rame tapi rumah itu panas sekali. Kami pindah di alamat ini ada teman-teman
2: orang tidur di sini biar kerja itu

우기를 제외하고는 모래사장을 제 집 안방처럼 사용합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모래사장 한쪽에서는 해녀들이 모여 노래를 부릅니다.

0: 무슨 노래일까요?
1: 예, 별풍 angin besar, ombak besar, kami tetap kuat.
2: Ami ho, aminya kolega sira tur halima, ami kanta, to aba, ami ho kolega ba kair baluku hetasi kair ika.
0: 해녀 엄마들의 노래소리를 자장가 삼아 산의 아이들은 잠이 듭니다. 모래사장은 엄마의 품처럼 포근.

0: 별빛이 내려앉은 밤바다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어부들이 물고기 잡을 준비를 합니다. 디파도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왔습니다. 육지에서 100m 이내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칩니다. 아버지는 노를 젓고 딸은 그물을 내립니다.
1: kami lempar jaring satu jam baru kami angkat jaman.
0: 어둠 속에서도 부녀의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다른 어부들도 서둘러 그물을 칩니다. 동트기 전, 물고기가 먹이를 찾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이제 그물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올리던 어부 마리오. 그런데 그물이 바닥에 걸려 올라오질 않습니다. 지체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부들도 해녀 못지않은 잠수 실력을 갖고 있지. 그물이 산호에 걸려 물고기가 빠져나갔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금붕이 잔뜩 잡혔습니다. 작업을 마친 어부들이 무트로 올라옵니다. 디파 가족들도 많이 잡았을까요? 간밤에 달이 휘영청 밝더니 오늘 다들 수확이 좋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할 일도 많아지지만 하루하루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2: 하루 이니 비서 다팟.
3: 방법이 뭐예요?
4: 잘한 부스.
2: 잘한 부스. 야, 테크닉.
0: 안또가 생색을 낼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잡은 금붕을 집으로 가져온 디파 가족들이 바빠졌습니다. 70마리는 돼 보입니다.
2: 이니 조알. 조알 mereka beli. Ini kita hitung supaya kita kasih gereja kasih Tuhan untuk
0: 금붕을 나누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금붕을 직접 살아온 거죠.

0: 한 바구니 가득 담는데요. 아주머니 가족은 고기를 직접 잡을 수가 없답니다. 디파의 가족은 형편이 안 좋은 이웃들과 늘 나누며 삽니다. 디파가 이번에는 동네 꼬마에게 금붕을 나누어 줍니다. 막내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딸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디파가 준 금붕을 전달하는데요. 아다라 마을에서 물고기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물고기 말고는 돈을 벌 방법도 끼니를 해결할 방법도 없는 아다라 마을 사람들은 하루라도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1: Kalau di desa Adial de Adara, kalau semua orang dapat ikan banyak, ya bisa kasih ke orang-orang di sini.
0: 물고기를 저장할 냉장고가 없는 아다라 마을 사람들은 잡자마자 손질을 해서 말립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데요. 정성을 다해 손질한 정갈한 금붕이 잘 팔립니다. 금붕을 말리는 일은 딸 디파 몫입니다. 아다라 마을은 햇볕이 좋아 하루만 말리면 팔 수 있습니다. 말린 금붕은 맛이 좋아 다양한 요리로 즐겨 먹죠. 말린 금붕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아다라 마을은 수도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어 태양열에 의지합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무선망이 터지질 않는답니다. 이곳은 아다라 젊은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디파 일행은 더 높이 올라가 자리를 잡습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처럼 핸드폰에 푹 빠졌습니다. 데이터 카드를 구입해 와이파이에 접속하는데요. 해녀 디파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동영상을 찾고 있습니다. 자국의 글자가 따로 없는 동티모르는 영어의 알파벳을 이용해 테르모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2: 비디오는 nanti saya kasih tunjuk ke anak dan adik saya untuk nonton.
0: 바다 속에서는 원시의 자연과 만나고 산 위에서는 도시의 문명과 만나는 아다라의 젊은 해녀들. 그녀들이 만들어갈 아다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디파 친구 사라의 집입니다. 말린 금붕과 문어를 바구니에 담는 사라. 외출을 할 모양인데요. 길을 나서자 동네 어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라의 바구니에 말린 금붕을 담습니다.

0: lebaran.
1: Nih mama punya, kasih saya. Beli beloi.
2: Paraya hal gembungi, bagunya gadek chasmada. Dipa도 친구들을 불러세웁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디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들입니다.
3: 아주다 방해니까. Karena aku sibuk, aku titip mereka untuk jual. Udah ada lah.
2: 오늘 팔아야 할 물건이 많아 사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다라 마을에서 벨로이 시장까지는 배로 2시간을 가야 합니다. 아타우르 선착장이 있는 벨로이에 도착했습니다. 아타우르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너무 늦게 왔는지 몇몇 상인들만 좌판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아따우르 섬에서 잡히는 다양한 생선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라도 함께 온 니까와 함께 말린 금붕 팔 준비를 시작합니다. 벨로이 시장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1: 이 orang datang langsung di sini karena mereka suka ikan adara. Langsung di sini mencari beli.
2: 가지런히 걸린 금붕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 팔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시장엔 사람이 없습니다. 캐시도 못했는데 큰일입니다. 동네 어른들의 금붕까지 부탁받았는데 사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1: 세비 tidak dapat uang. Kalau orang beli dapat uang. Kalau tidak beli sedih, tidak senang.
2: 사라가 시장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아다라 마을에서는 다시 해녀들이 물질을 시작합니다.
4: 오케이, 마속. 빠바라.
2: 동네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으니 오늘은 실력 발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다라 마을 앞바다에는 100m가 넘는 지역에 산호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산호초들 사이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찾아야 합니다. 디파가 잠수한 지 몇 분 만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아다라의 1등 해녀답습니다. 해녀 야니도 산호초 사이로 들어가는데요. 잡았습니다. 호피무늬 물고기입니다. 아다라 해녀들에게 바다는 그저 생계의 터전이 아닙니다. 그녀들을 자유롭게 품어주는 가장 넓은 세상이지요. 환호를 받으며 디파가 무트로 올라옵니다. 와, 정말 참 많이 잡았습니다.
5: 디프시위 랄리.
1: 이케메 이하 파투 쿠악시라메 네베 부카 파리 하 파투 쿠악 마티레.
2: 오늘 저녁도 디파 덕분에 푸짐하겠습니다.
1: 아미 모르시타시 보투시 모스타시 항 모르시타시 도와 모르시타시.
2: 그 시간 벨로이 시장에 있는

0: 사라와 니카는 아직 한 마리도 팔질 못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 둘 장사를 접습니다. 마지막 상인도 떠납니다. 이대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사라와 니카의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1: 그 sana dulu ya. Bawa ikan, jalan-jalan.
2: Dijual di sana?
1: Iya.
0: 결국 손님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사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심지어 맨발입니다. 금방 팔려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늘 모래에 발을 식힙니다.
1: 반나스 따흠 라기 산달, 나라 산달.
0: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가는 사라. 문화와 금붕을 보여줍니다. 선뜻 구매하기로 한 관광객들. 사라는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아다라 어부들이 직접 말린 금붕은 믿음이 간답니다. 총 15묶음이나 팔았습니다.
3: I want buy this fish because it's fresh fish. And we just land here, so tomorrow we are going back to Delhi. So I bring it as a
4: souvenir
2: for barbecue.
3: Yeah, yeah, barbecue. Maybe we will do barbecue tonight, or maybe I will bring it tomorrow.
0: 아다라의 말린 금붕을 알아주는 관광객들을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 덕분에 사라의 얼굴에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금붕을 팔아 번 돈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5: 엄마.
0: 조카 줄 선물도 사야 합니다.
6: 이니 untuk kakak punya anak.
5: 조카 거?
0: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7: Kam ke sini terlambat tapi mereka beli habis hanya sisa gurita aja. Tapi saya kami senang.
0: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니카가 디파를 부릅니다. 디파가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한 금붕 6묶음을 판 돈과 함께 데이터 카드도 건넵니다. 데이터 카드 산 돈을 제외하고 현금 3달러가 생긴 디카. 곧바로 저금통에 넣습니다. 아들과 동생을 위해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8: 트레헬라 바 켄호 산이 스콜라 노 바하우 아투 서비스 부카파요.
0: 아다라 마을에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디파가 여동생 산이와 아들 깐옌에게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산이는 아다라에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와 언니를 이어 해녀가 될 것입니다. 산이도 자라서 아름다운 아다라 마을을 세상에 알리는 해녀가 되기를 디파는 꿈꾸어 봅니다.

0: Yadara, Morisu Stasi Laran, no Ami contenti tebes, no hira tasi belko Moris mean. How contenti nudar sainsa watatupu, desde bisa bo amiam sainsa watatupu.
1: 아름답고 풍성한 바다의 품에 살아가는 아다라 해녀들. 오늘도 문명 너머에서 행복한 꿈을 꿉니다.

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아, 힘내라 힘. 나는
1: 잘 먹고 잘 싸기만 해도 칭찬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화장실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가르치죠.
0: 자, 오늘은 얘들아 화장실 사용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차례대로 줄을 서서 이동하고 다른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 기다려줘야 해요. 1번 문제입니다. 놀이나 활동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놀이가 너무 재밌으니 참다가 나중에 간다. 2번,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면 창피하니까 참고 나중에 몰래 간다. 3번,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울 땐 언제든지 선생님께 말하고 간다. 하나, 둘, 셋, 3번.

0: 사람이 평생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는 곳. 누군가에게는 잠깐의 휴식이 되기도 하는 곳.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지 않고 가야 하는 곳. 하지만 이런 화장실 한번 가기가 전쟁 같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화장실 찾아서 한참 헤맨 적이 많거든요. 진짜 이거는 전쟁 아닌 전쟁이죠.
2: 짐승도 지 싸고 싶을 때 싸잖아. 우린 한국인 사람인데.
0: 혹시 당신도 참고 계십니까?

0: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거대한 변기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화장실이란 사회에 나와 처음으로 혼자가 되어보는 곳. 새로운 문제와 고민들을 마주하는 곳이죠.
1: 이게 뭐야? 이게 뭐야?
2: 혹시 화장실에 고민 있어? 변기에 이야기해줘! 와, 우리 엄마 아빠 변비예요.
3: 네? 네? 네?
2: 자꾸 애들이...

0: 이제 막 학교라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있는 저학년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1: 화장실을 그 처음에 학교 왔을 땐 조금 화장실 가는 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내 똥냄새를 맡는 게 싫고 놀릴까 봐.
2: 난 화장실이 무서워. 여자애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안해.
3: 경기 엉덩이 재봤는데 제 엉덩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경기에 들어가서 너무 창피했어요.
4: 갑자기 엉덩이가 변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너무 차갑고 얼음이 됐어요.
5: 마트 갔을 때 화장실 갔는데 소변기가 너무 높아서 겨우 쌌어요.
6: 화장실에 변기가 많으면 좋겠어요. 변기가 화장실에 한 개 있는데 급할까 봐.
0: 낯선 공간에 익숙해지기까지 저마다 마음의 전쟁을 치르며 아이들은 자랍니다. 6학년쯤 되면 화장실 고민도 사라질까요?
7: 뉴스에서 그 화장실 휴지나 걷다가 몰카 카메라 같은 거 많이 숨겨놔가지고 좀 가기가 어려웠던 적은 있어요.
8: 뉴스 같은 데서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납치범이 와서 저를 잡아갈까 봐 무서웠어요.
9: 그 부모님이 택배를 하시는데 거기 배송하시는 곳 근처에는 화장실 별로 없으니까 못 마르는데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르는데 많이 참는 것 같아요.
0: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싸느냐 참느냐. 살면서 화장실을 참아본 적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10: 옛날에는 없을 때는 버스 타고 일하러 가다가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가서 이제 뭐 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뭐 그렇죠. 뭐.
11: 사실 그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육군훈련소에서는 야영 나갔을 때 화장실이 진짜 너무 열악해요. 아마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참아라, 진짜.
12: 정산 담당으로 일했었는데 거의 30군데 가까이를 혼자 정해진 기한 며칠 안에 끝냈어야 됐어요. 그게 너무 촉박하다 보니 빨리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13: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해보려고 좀 이렇게 배달 플랫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배달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가장 큰 게 이제 개방형 화장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개방형 화장실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정말로 그게 치닫을 때까지 정말 참다가 정말로 이게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0: 여기 싸느냐 참느냐를 두고 매일 고민한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종일 밖을 돌아다니며 일한다는 20년차 도시가스 점검원 김윤숙 씨. 집집마다 가스비 고지서를 돌리는 것은 가스 점검원의 주요 업무죠.
14: 오늘 이렇게 몇 개를 도시는 거예요?
15: 하루에 1,400개. 제일 쉬운 게 고지서 넣는 건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진짜. 네.
0: 하루에 1,400개를 돌리려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15: 물요? 안 갖고 왔어요. 왜냐면 무겁기도 하거니와 또 물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딱히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16: 선생님 하루에 일하실 때 화장실을

0: 몇 번?
1: 현장에 나와서는 한 번도 안 가요. 거의 주택지가 많은 도심 속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수분 섭취 같은 거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 커피는 더더욱 안 먹어요.
2: 폭염이 계속되던 8월.
1: 가스 계량기 보겠습니다.
2: 좁은 담벼락 틈으로 들어가
1: 37.
2: 아슬아슬한 자세로 가스 계량기를 점검하는 윤숙 씨.
1: 1층.
2: 집집마다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위치가 달라 찾아내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담벼락에 올라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몸쓰는 일이 많습니다. 온종일 뛰고 걷고 몸을 쓰다 보면 숨이 차고 목이 마릅니다.
1: 필요하다 문이 열려 있네. 예, 가스 검사 왔습니다.
2: 하지만 친절한 집주인이 내미는 음료 앞에서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3: 마시게 되는데 이게 아유 내가
1: 많이 마시면 또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 3층도 다음에 올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3: 많지 않아 가지고 쉬워라. 어디
1: 화장실 어떻게 가라고? 옆에 돌아야 돼. 여기 앞집 가고 여기 가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정집에 방문하면 거기 다 화장실이 있는데, 아니, 화장실 가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 우리가 방문을 하면 내가 2분, 3분 안에 점검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화장실 잠깐 써도 될까요? 그 말이 너무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다 안전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도시갔습니다.
4: 네, 금방 안 오셔. 나 모욕하려고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미안하죠.
1: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빨리 주소 확인하고 얼른 가.
4: 338에 90.
1: 338에 90.
2: 늦은 오후. 계단에 앉아 겨우 한숨 돌리는 윤숙 씨. 갑자기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윤숙 씨가 달려간 곳은 문이 열려 있는 한 성당 화장실.
1: 우리 점검원들이 신입이나 오거나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는 알아봐라. 교회, 뭐 성당, 그런 데를 좀 알아놓기는 해요. 그래서 좀 급하면 가는데 가끔 또 문 닫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땀을 흘리다가 나와서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가서 분류를 이제 보기도 하고.
5: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화장실 가기 이렇게 힘드실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1: 전혀요. 내가 화장실을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할 일이 있을까?
2: 정해진 사무실 없이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 이것은 또 다른 이동 방문 노동자인 학습지 교사가 그린 화장실 지도입니다. 급할 때 갈 수 있는 화장실을 표시해 두었죠.
6: 화장실이란 그 일하는 사람을 그 일터에서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 같다. 그래서 이 일터에서 뭐 임금이나 노동 시간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복지 문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화장실에 대한 거는 전혀 잘 떠올리지를 못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간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더라.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었었어요. 그 화장실 안에

0: 화장실을 놓고 이 화장실 하나 이용하는데 이렇게 험난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포기하고 참고 그냥 말아버리는. 화장실을 참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니까 오줌 마려운데 참는 거야. 막 그런 문제에 딱그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부당한 거를 함께 참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2025년 한국 사회에는 화장실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화장실이 열악해 한 번 가려면 큰맘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부터 다양한 이유로 쌀지 말지 고민하게 만든다는 세상 곳곳의 화장실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급할 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이것뿐이라면 당신은 싸겠습니까?
2: 싼다.
1: 참겠습니까?
2: 저는 참겠습니다.
3: 안 싸고 참을래요, 그냥.
4: 저는 여기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1: 참가자들이 마주하게 될 첫 번째 화장실은 어떤 곳일까요?
5: 여기는 그냥 저희 일반적인 화장실인데 좀 많이 크네요.
3: 아, 이렇게 조심조심. 아, 보고. 아우, 좀 불편하긴 해요. 막 뒤로 넘어갈 것 같고. 아이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6: 애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가 항상 화장실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네,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7: 어린 친구들이 왜 변기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1: 다음 화장실 문을 열자 웃음이 나옵니다.
7: 응고제를 뿌린 후 변기에 앉는다. 아,
1: 이 작은 간이변기와 대변봉투는 철도기관사의 화장실입니다.
7: 제 뉴스에서 봤어요. 네. 되게 급하셨는데 처리하기가 되게 고충이 많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5: 근데 여기서 이렇게 쌌나고요? 너무 수치스럽...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8: 이거를 씌워야 되는... 강아지 대변봉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급할 때 이거 못 끼우면 어떡해요? 이렇게 앉아서.
9: 너무, 상상도 못 했어요. 간이 화장실? 칸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진짜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10: 여기 기간사실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3년차 기간사로 일하고 있는 남궁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화장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제 고민해보고 가까워질 사람이라는 거를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참아야 될 줄은 상상을 못한 것 같아요.
1: 기관사로 일하며 화장실 참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남궁혜리 씨.
10: 진짜 차에서 배가 아프면은 답이 없거든요. 이제 보통 뭐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뚫려 있잖아요. 기관사실이. 그리고 이렇게 승객들이랑 눈을 마주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일을 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11: 대형 화장실. 이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 적은 없으세요?
10: 할까 말까 고민한 적 엄청 많아요. 사실 진짜 급하면은 휴대용 화장

0: 화장실을 꺼낼 시간도 꺼낼 생각도 안 들고
1: 이제 이게 일본에서 사온 스토퍼라는 약인데요. 이제 급하게 배가 아플 때 좀 그런 거 완화시켜주는 약이에요. 이미 하나 먹었고 저는 이게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두 알 먹었었어요. 두 알 갖고 다니고
2: 철도 강원대 전동 656열차 기간사 이상 네, 저656 기관사 광운대 도착해서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 수 있을까요?
3: 이거 반복선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2: 그럼 반복선 올라갔다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3: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가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2: 네, 수신했습니다.
0: 지연이 지금 2분 정도 돼가지고 한 13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분, 4분 지연됐네요. 아. 오는 동안 앞에 차가 밀려가지고
4: 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0: 네.
5: 종착역에 도착하자마자 운전실에서 뛰쳐나와 맨 앞칸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아니라 또 다른 운전실로 들어가는군요.
0: 기차는 한 방향으로만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착역에서 운전실 교대라는 거를 해요. 그 시간이 짧으면은 8분이거든요. 근데 그 8분 안에 운전실 교환을 하려면은 열차 길이가 200m거든요. 끝에서 끝까지를 걸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5분 정도 걸리는데 나머지 3분에 화장실을 갔다 오기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2: 철도 강원대 675 기관사 화장실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5: 무사히 회차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전속역으로 달려야 할 때입니다. 아이고.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약 5분. 계단을 오르내리고 긴 플랫폼을 한참 뛰어가 승강장 밖으로 나가야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0: 차가 너무 지연됐으면은 이제 화장실 간다고를 꺼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방광염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아 진짜 참으면 안 되겠다. 화장실은 꼭 가야겠다.
5: 다행히 출발 시간에 늦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2: 철도 강원대 675열차 먹겠습니다.
6: 맞아요, 멀어요.
4: 가까이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6: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는 남녀공용이기도 하고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밖에 있는 화장실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 지하철 종착역에 있는 기관사용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간이 화장실이라 물을 내릴 수도 없고 관리도 쉽지 않죠. 이렇게 선로 근처에 놓여 있어 운전실에선 가깝지만 기관사들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0: 화장실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는 또 다른 지하철 기관사.
1: 근데 이제 급한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확인하면서 눈으로 보아가면서 아 근데 이거를 승강문 열린 것도 여기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거 꺼내죠. 이런 캠핑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다음 이제 비닐을 꺼내야 되는 작업인데 그건 다음 정거장에서 또 참고 가야죠. 이렇게 편하게 운전 못해요. 막 손발이 떨리고 앉아있지도 못해요. 막 서가지고 좀 죄송한데 말씀드리면 뭐 바지까지 1분 뭐 클로고 휴지도 준비해 놓고 정유치 침소등까지가 가지고 다니던 아니 아까 뜯었던 거 있는 걸로 쓰겠습니다. 아 응고전은 안 꺼냈네. 이걸로 이게 좀 크잖아요. 그냥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응고전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가야죠. 다음 정차역까지 가야죠. 이렇게 옆에 갖다 놓고 두 단계까지는 했다 하고 출입문 점검 덧침 진행 발차. 이게 다행히 원핸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잡고서 제가 실례지만 이렇게 앉는다고 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건데 교행열차들이 있거든요. 저쪽 반대편에서 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어, 기관사가 왜 의자에 안 앉아있지? 제 무슨 일인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여기서 하고 한 손으로 용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손을 바꿔 잡아야죠. 근데 이제 계속 악취가 나잖아요. 이 악취 때문에 객실에 흘러갈 수도 있고 이거를 빨리 응고제를 넣고 이렇게 해서 묶어야죠. 이렇게 해서 묶어야 되는데 이거 뭐 들고 운전하기도 그렇고 아 근데 철량해요 진짜. 이러고서 운전을 해야 돼요.
0: 운행 중에는 핸들에서 5초 이상 손을 뗄 수가 없답니다.
1: 이 화장실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관사들만의 투쟁을 했었는데요. 뭐 투쟁이 별건 아니고요. 소박한 거예요. 그냥 회차하는 역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
0: 회차역에서 화장실 다녀오기 운동을 벌였던 기관사들. 열차가 지연될까 봐 회차 시간에도 화장실에 못 가고 참는 일이 많았다는데요.
1: 뒤에 출퇴근 시간에 막 1,000명이 넘게 타고 있거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종착역까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데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동료 중에 한 분이 운행 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다녀오신 적이 있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열차가 지연됐던 것 같은데 그걸 사유로 해서 징계를 했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징계를 받았다? 이런 이제 공분이 일었죠. 아, 이거는 준법 투쟁을 통해서 좀 더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0: 화장실에 가느라 열차가 지연되어서 화장실 가는 모습이 급해 보이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다는 기관사. 이 사건으로 준법 투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답니다. 기관사들의 요구는 대체로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을 지켜달라. 화장실에 마음 편히 다녀오게 해달라.
1: 저희 요구는 회차 시간을 좀 늘려달라. 그때만이라도 화장실을 좀 편히 갔다 올 수 있게 좀 늘려달라. 그리고 화장실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달라. 기관사만의 화장실을. 기관사의 그 기본적인 생리 현상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승객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 지금 그 투쟁 이후에 차츰차츰 전보다는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0: 매일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중 화장실이지만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 곳.
2: 네,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들어올 때마다 승객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화장실을 가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고객분들이 서 계시면 직원들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객들 사이에 줄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유니폼을 입고 있고 또

0: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안 가는 게 답이더라고요.
1: 일하면서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 화장실만 보이면 일단 가고 본다는 현준 씨. 그리고 거의 모든 화장실에서 싼다를 선택한 또 다른 참가자가 있습니다.
2: 이 화장실은 각종 노동 현장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소변 봉투입니다. 아. 일 시작할 때 하나씩 두 개씩 챙겨가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 일부는 그 기저귀 차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간을 많이 다투고 흐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 제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쓸 법할 것 같거든요. 싼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용변을 보는 거는 제가 일반 시민 김지수였다면은 포기하고 딴 화장실 찾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일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선택까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 네, 저는 진짜 어려움 없이 이거는 저는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남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밀폐돼 있으면은 싼다.
1: 이번 화장실은 훤히 뚫린 곳에 설치된 간이 소변기. 언제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갈지 모르죠.
3: 오히려 앞에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 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예능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막 여기저기 막 시골, 산골 막 돌아다녀 보는데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냥 널빤지 두 개만 놓여져 있는 화장실에서부터 다라이라고 아시죠? 그 김장 똑 비슷한 거, 큰 거. 그거를 땅에다 묻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닐 덮고 그렇게만 하는 화장실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1: 이토록 담대한 두 사람조차 이용을 망설이게 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2: 이 화장실은 조선소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간이 화장실을 재현한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짠가? 오, 와우.

0: 저거. 우와. 이게 되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 그러면 몇 분까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 한 3분?
2: 바로 문을 닫죠, 이러면. 아이고, 내가 못 볼 것 같다 하고, 이제 참겠습니다. 네,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3: 참겠습니다. 참겠습니다.
4: 많은 남성 참가자들도 참는다고 선택한 가운데 으아!
5: 아 이건 아니다. 푹! 또! 으악!

0: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아니요, 참아요, 참아요. 절대 못 가요. 참고 옷에 보는 안이 있어도 못 사겠어요.
1: 아, 진짜 너무 싫다.
0: 이렇게. 이렇게.
2: 상상 이상으로 건설 현장이래요?
3: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이 화장실은 실제 한 건설 현장의 화장실을 재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더 열악한 곳도 많다고 하죠. 거품식 변기조차 부족해 간이 소변기에 볼일을 보는

0: 기분도 허다하고 한 현장 노동자가 바닥의 볼일을 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싸고 싶어서 싸는 사람이 있을까요? 2023년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 화장실을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도 했습니다.
1: 부대기가 버글버글 올라오고 파리가 얼굴을 맴돌고 도저히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 앞에서 안에서 용변을 볼 수 없어서 질식할 것 같은
2: 화장실이 마땅치 않아 혼합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후세식이라도 없어서 아쉽다. 오줌 싸는 모습이 흔히 들여다보이는 간이 소변기라도 있으면 감사하다.
0: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은 있었지만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도 화장실은 고작 한두 개뿐이었답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남성은 30명당 1개, 여성은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죠.
3: 건설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 화장실 규정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300m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일부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300m 안에 화장실을 마련을 하는 그거를 굉장히 어설프게나마 이동 화장실을 갖다 설치하는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업종들은 그런 게 없어요.
0: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는 한 조선소. 온종일 배 위에서 일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화장실에 갈까요?
4: 선생님께 화장실이란 무엇이에요?
5: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저는 이제 거의 배 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그 큰 배에, 배 맨 위에 데크에 거의 간이 화장실 쓰죠. 그 간이 화장실 말고는 현장에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간이 화장실 말고는. 근데 가면 아주 좀 지저분해가지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4: 아, 저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간이 얼마나 더울지.
6: 아유, 이게 뭐야. 아. 정말 별로 화장실을 못쓰겠습니다.
4: 아니,
6: 침대도
4: 엉켜있고요.
6: 아, 딴데 가야 되겠네.
4: 어우, 화장실 악취가 침인데도 너무 심하네요.
5: 웬만하면 참아요.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이제 그러니까 비닐에 천 조각을 넣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그냥 소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하기도 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7: 남자 화장실은 굉장히 많아요. 많고 곳곳에 쉽게 갈 수 있고 그런데 여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여자 화장실 가려면은 한참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많이 참죠. 일이 바빠서도 참고 멀어서도 참고 참는데 참다 보니까 이게 방광염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광염 치료 여러 번 받았어요. 조선소 와갖고.
8: 조선업이 대체적으로 남성의 성별이 더 많고 절대 다수이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에 위치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용이 저해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청 노동자라는 조건인데요. 조선소는 하청업체의 힘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훨씬 많은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해서도 이 점이 불편하다, 이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0: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청 노동자들의 모든 시간은 원청의 관리 하에 흐릅니다. 잠깐의 휴식이나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죠. 퇴근 시간이 임박하면 원청 관리자들은 작업장 문을 막고 기다립니다. 그것을 이들은 근무 태만을 막기 위한 시간 지키기라고 부릅니다.
9: 시간 지키기를 지금 배에서 50분에 나오라 그래요. 5시 퇴근하면 4시 50분에. 그러면 45분쯤에 내가 화장실이 급하면 내려와가지고라도 내가 볼 일을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잡으니까 원청에서 뭐 배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짐승도 지 싸고 싶을 때 싸잖아. 우리는 하물며 사람인데.
7: 5시에 끝나면 4시 55분에 나오라고 55분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막고 있어서 한 여성 노동자는 생리를 옷에다가 흘린 적도 있어요. 옷이 다 젖어갖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0: 이 망하라고 시간 지키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인데 이놈의 그 생리 중에 생리대로 못 가게 하고 배에서 못 내려가게 하고 속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우리 이 여성 노동자들 인권은 없습니까? 그리고 생리통 해가지고 몸살이 나 죽겠는데 배에서 내려가서 눈물 날라니 이 새끼들아 성과를 우리가 냈다. 우리가 이 성과도 같이 하게 해줬으면 고마워지게 해야지.
5: 그때 정말 인간적인 생리대 가는 거는 이 여성의 기본 인권인데 또 올 것 같네. 지금도 생리대 되면 괴로워요.
10: 저는 그래도 이렇게 떠들 수나 있죠.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 같은 경우를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3: 야, 화장실 하나 쓰는 것도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이걸 제대로 못하냐? 예를 들면 임금 차별받고 이런 거 다 그래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이거 완전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이걸 못하게 한다 참 서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평등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거에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게 좀 굉장히 서럽다. 공중 화장실이 변화하는 속도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약간 확신이 드는 게 아, 한국에서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구나.
0: 1974년 한 마을의 공중변소 개소식 현장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화장실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을마다 공중변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무렵 수세식 화장실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1980년대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공중화장실은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새 단장을 시작합니다. 대형 건물 화장실에는 개방 조치가 내려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공중화장실이 도시 곳곳에 생겨났죠.
3: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잘 만들어내고 특히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냥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 막 이런 곳들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터에 있는 화장실은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개인이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까.
0: 싸느냐 참느냐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된다는 최후의 관문.
11: 와, 이건 노상방전. 아, 여기저기 용변을 보신 분들이 아니면 뭐 강아지가 그랬을 수도 있고.
12: 이건 좀 못되네.
13: 많이 싸셨네요.
14: 지금까지 있던 곳 중에 가장 최악이네요.
11: 2025년 한국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 용변이 너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것뿐이라면
12: 당신은 싸겠습니까? 참겠습니까? 아, 저는 못 싸겠습니다. 참겠습니다.
16: 참겠습니다. 이게 인간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마음 같다고 해야 할까요?
11: 이거는 정말 최소한 남은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을 좀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여기 밖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13: 일일 알바?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야겠다고 화장실 갔었어요. 근데 저는 알바였고 그 화장실에 직원분이 계셨는데 일을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손 닦으려고 하니까 손 닦을 시간에 일하라고. 그것도 저는 되게 모욕적이었거든요.
17: 2025년 한국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제가 화장실을 잘 갈 수 없었어요. 너무 바쁘고 갈 시간도 없고 제가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피로 젖을 때까지 의자가 그걸 모르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최대한 닦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너무 서럽고

0: 제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입사했던 곳이 콜센터였거든요. 콜센터의 업무상 화장실을 가려면 2분 타이머를 맞추고 가요. 화장실이란 공간이 저는 볼일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잠깐 숨을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나에게 화장실이란? 저에게 화장실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두렵고 해결하지 못한 존재인 거죠, 그냥. 보이면 빨리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약간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하고.
2: 사실 화장실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려우면 사실 가는 거잖아요. 참지 않고.
3: 제가 일하고 있는 조선소가요, 국내 1위 조선소입니다. 국내 1위 조선소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25년도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4: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주 거창한 대우를 바라진 않아도 아주 기본적인 거. 마음 편하게 밥을 먹는다든지, 마음 편하게 화장실을 간다든지, 눈치 보지 않고.
5: 누구나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해서 편해졌으면 좋겠다. 아니, 화장실 가는 거뭐 어쩌다고 그게 뭐 얘기거리가 될 일이야. 그렇게 사소한 일들이. 그런데 이제 다들 급해 봐야 알아요.
6: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참고 계십니까?

0: 하고 있어.
1: 너무 그 다음에 무관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의 뭔가 파도 꽤 변화? 안 되죠, 이제는. 이미 끝났죠.
2: 아유, 절망이죠, 뭐. 설마 여태까지는 이제 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3: 실력이 강한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발전할 것 같고요.
4: 우리가 꿈꾸는 화장실을 한번 친구들과 함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5: 파란 색깔이 너무 빨간색.
6: 움직이는 눈이
7: 여러분, 우선 먼저 혈관 마사지가 되는 응가 병기 하자.
8: 진한색으로. 그죠?
9: 우리가 꿈꾸는 화장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용 화장실도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자동 휴지가 있고
10: 여기는 향수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좋은 화장실이고요.
11: 그림 그리는 게 자기가 꿈꾸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지금 생각해봤어요.
12: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0: 사용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하!
1: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하!
1: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995

0: 더. 우와,
1: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2: 오랜만입니다.
3: 아, 안녕하십니까.
2: 우리 곽재식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2: 아, 환영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2: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이 지금 부재 중이죠.
4: 국회 참석으로 주제였어요.
3: 예. 우리 야구를 할 때도 보면 항상 좀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이럴 때 대타를 기용하지 않습니까?
2: 저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아직 아니에요.
3: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아, 그래 되게 전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2: 아, 그렇죠. 아니, 또 우리가 사실 우리 곽 작가님하고 좀 결이 좀 맞아요.
5: 어, 맞죠. 아,
2: 맞기 때문에. 그 저희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3: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우리 곽 작가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작가님한테 딱 걸맞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3: 걸맞는 작가의 걸맞는 주제.
5: 무슨 주제인가요?
2: SF 베이비.
3: 어, SF.
5: 스위트 페이스. 스위트 페이스?
2: 아니, 항성 박사님이나 우리 장홍재 교수님은 SF를 좀 즐기세요?
5: 저는 뭐 딱히 사실 챙겨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유명한 거는 보기는 보죠.
2: 장홍재 교수님은요?
6: 저는 이제 SF하면 보통 사람들이 소설을 제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소설보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쪽을 많이 좋아해서 뭐 공각기동대나
2: 총무대나
6: 그 대부분의 SF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공상, 진짜 과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화학을 너무 사랑한 입장에서 화학을 장치로 쓴 이런 SF가 너무 없다 보니까
2: 너무
6: 그 아쉬움이 좀 남고.
3: 편이죠.
2: 우리 곽 작가님은
3: 네.
2: 어쩌다가 SF 작가가 되셨어요?
3: 저는 어릴 때부터 SF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2: 그죠?
3: 그래서 원래부터 좋아하고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SF를 쓰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재미삼아 취미삼아 올렸던 글을 모 방송국에서 이거를 판권을 사가가지고 60분짜리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했느냐.
2: 이야, 그러니 뭐 오늘 저희들을 좀 잘 이끌어주세요.
3: 아, 네.
2: 네.
3: 이끌어 보죠.
2: 네. 네. 아니, 뭐, 그나저나, 오늘 또 어쨌거나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지원군이 혹시 오시는지.
3: 그렇죠. 오늘 뭐 거의 한국 SF계 산 증인이라고 할 만한 분을 오늘 좀 모시려고 합니다.
2: 그렇습니까?
3: 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웬만히면 섭외하면 다 나오시긴 하는데요.
2: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단하신 분 만나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네,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그러면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1: 예, 그렇게 해주시면.
0: 네네네. 뭐. 우리 대표님. 네. SF, 서울 SF 아카이브. 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 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 SF 자료들. 네. 그리고 지금은 더 범위가 확장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 사료. 네. 옛날 자료들 이렇게 모으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0: 박물관인가요, 그거?
1: 박물관까지는 아니고. 네. 사실은 그냥
0: 보관소?
1: 제 개인 사무실 타이틀이에요.
2: 국내도 사실은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박상준 뭐 이렇게
0: 하고 이분이
2: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 가끔 보다 보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입수를 했을까? 아하. 최근에 뭐 그렇게 좀 신기하게 입수하셨다 뭐 재밌었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1: 여기 또 항성님도 계시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 우리가 천문학 그랬을 때 떠올리는 그 태양계의 구조. 네. 가운데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도천해가 이렇게 가는 이 그림. 네. 한국 사람들이 과연 이 그림을 언제 처음 접했을까? 한국 최초의 천문학 교과서.
0: 언제요?
1: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1: 천문학.
2: 대박. 제목도 천문학. 네.
3: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러.
2: 거기 사파도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1: 그 그림 있습니다.
0: 제가 SF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0: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어쩌다가 SF에 퐁당 빠지셨어요?
1: 어느 날 그 중학생 때 성인용으로 완역된 SF 소설을 하나 읽게 됐어요.
2: 뭐였습니까?
1: 아서 클라크의 이제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입니다.
0: 한 번 안 봤습니다.
1: 이게 읽었더니 내가 이전까지 읽었던 거 완전 차원이 달라요.
0: 차원이 달라.
1: 그때부터 성인용으로 완역된 SF 소설은 닥치는 대로 다 찾아서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거예요.
0: 대학생 때까지 다 끝낸 거야. 더 이상 뭐 없네. 또 없나? 이쪽에서는 고인물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나게 SF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를 보다 보면은요, 여러 과학기술이 무조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진짜 되네? 그런 적이 있었나요?
3: 제 어릴 기억에 온갖 SF적인 컨셉이 다 들어가 있던 게 터미네이터였어요.
4: 터미네이터는 뭐.
3: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 마음에 봤을 때 그 T-1000, 액체
4: 금속이
3: 다가오는데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총을 쏴도 찌그러지고 잘려도 다시 복구되고. 근데 그게 2023년에 나왔어요.
4: 뭐가 나와?
3: 그 형상 기억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서 갈륨이라는 액체 금속에 아주 작은 자기장에 영향받는 나노입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얘를 사람 레고 모양으로 만든 게 손 안 대고 녹아서 철창처럼 된 거 사이로 빠져나오고.
0: 그게 돼요?
3: 이게 나왔어요.
0: 맞아요?
1: 네, 그 기사 나왔어요.
0: 그래요?
4: 본 것 같아요, 저도.
0: 너무 신기해요.
5: 모양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정해서.
3: 네, 고체랑 액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0: 대박이다. 그게 이제 나중에 휴머노이드 막 이런 거랑 연동이 되면 와, 난리 나겠는데요?
1: 그러니까 SF에서 뭘 하나 이렇게 새로 보여주면 네. 사실 과학기술 분야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아니, 저거는 아무리 SF지만 말도 안 돼. 이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0: 그렇죠, 있죠. 네.
1: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서 클라크라는 작가가 아서 클라크의 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있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0: 뭡니까?
1: 저명한 과학자가 미래에 어떠어떠한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거의 다 그대로 된다. 맞다.
0: 저명한 사람이.
1: 그런데 네. 그 저명한 과학자가 이거는 SF에서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0: 불가능하다.
1: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또 거의 틀릴 확률이 높다.
0: 그게 이제 과학 3법칙의 제1법칙이에요.
1: 그렇죠. 아서 클라크의 법칙의
0: 아서 첫 번째. 클라크.
6: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켓이거든요.
0: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6: 영국의 진짜 저명한 과학자, 천문학 중에 한 명이었던 리차드 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로켓은 불가능하다. 이 로켓에 드릴 돈에, 로켓 개발에 드릴 돈에 차라리 돈을 더 투자해서 천문학 장비 쪽에 투자를 하면은 우주를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다.
0: 로켓은 그쵸.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다.
6: 네.
0: 안 된다.
6: 1956년에 그런 말을 했는데.
0: 했는데.
6: 1957년에 뭐가 나타나죠?
4: 뭐예요? 스푸트니크.
6: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됩니다.
0: 로켓은 헛소리다 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확 하면서 그냥
1: 기성을 날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문학자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6: 그렇죠.
0: 그분 혼자 입을 크겠겠네, 그죠?
6: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는 않습니다.
0: 그죠? 요즘에는. 너무 단정지면 안 되는데.
6: 맞아요.
0: 근데 이제 SF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게 이제 우주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SF를 제일 처음에 접했던 걸 생각하면 은하철도 999. 우주예요, 우주. 예. 과학은 천문학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우주가 배경인 SF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까요?
3: 제 생각에는 우주는 어차피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거나 규정할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흥미롭게 써도 이게 잘못돼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야가
0: 있어요. 우주는.
3: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에 더 열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0: 그러니까 뭔 소리를 짓거려도 타격은 없다.
4: 그렇죠.
0: 우주는 광활하니까.
1: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네. SF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도 그렇고 이제 겨우 100년 조금 넘었어요.
0: 100년이요.
1: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SF가 시작이 된 건데 그때부터 SF 중에서 우주를 다룬 이야기가 왜 많나 생각을 해보면 네. 20세기 초라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는 더 이상 인간이 갈 만한 곳은 다 갔단 말이에요.
0: 다 탐험을
1: 그쵸?
0: 끝냈다.
1: 예, 네. 뭐 남극, 북극도 그렇고.
0: 그렇죠.
1: 그럼 남아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우주죠.
0: 맞아요. 바깥에 밖에 없네.
1: 그렇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 1910년대에서 한 40년대까지가 또 우리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게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또 이렇게 딱 결리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SF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0: 아, 스페이스 오페라.
1: 네, 네. 그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활극담이잖아요.
0: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대표적이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SF 그러면 딱 떠올리는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게 다 스페이스 오페라인 거죠.
0: 듄도 그렇죠, 듄도.
1: 그 듄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SF 중에서도 우주가 더 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그러한 배경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0: 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 맞아요.
0: 그게 스탠리 큐브릭 감독.
2: 그렇죠.
0: 예.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또 이 작품이잖아요.
2: 네.
0: 예, 예,
2: 예. 처음에 딱 그 첫 장면이 너무나 강렬하잖아요. 그 유인원, 원숭이 같은 사람이 나와,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뼈 하나 딱 던지면은 뼈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딱 바뀌죠, 우주선으로.
1: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5: 까마투스트랑 이렇게 말했다. 음악이 쫙 나오면서.
2: 그렇죠.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우주 SF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게 이제 영화가 1968년인가? 69년? 68년에 나왔죠.
5: 8년.
1: 그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의 최상점을 찍은 것이고.
0: 기술적으로.
1: 예. 네. 그 이전에 이제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싸구려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할 만한 거. 그 이런 말 아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펄프 픽션?
5: 아, 펄프 픽션.
1: 그 다음에 이제 또 펄프 매거진.
0: 펄프 매거진이요?
2: 펄프 매거진이요?
1: 펄프 잡지란 뜻이잖아요.
0: 예.
1: 1920년대부터 한 40년대까지 영미권에서 나왔던 SF 잡지들을 가지고 펄프 매거진 이런 말을 썼어요.
0: 안 좋은 의미 같은데요?
1: 그렇죠. 왜냐면, 펄프라는 이름이 붙은 게 종이 질도 좀 안 좋고 조악하지만
0: 마구잡이식.
1: 예, 그저 이제 내용도 좀 싸구려다. 통속적이고 뻔한 얘기들. 그런 펄프 잡지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뒤에 이제 60년대의 스타트랙, 70년대의 스타워즈.
0: 그 싸구려 잡지, 그 펄프 잡지들이 보통 언제 흥했었어요? 언제 나와가지고 출간을?
1: 처음 나온 거는 이제 1910년대 정도로 보고 있죠.
0: 1910년대?
1: 예, 100년이 넘었죠. 예.
2: 근데 제가 알기로는 1920년대가 그 SF 소설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 아닌가요?
0: 그때? 황금기였어요, 그때.
1: 네, 진짜로 영국, 영미권 사람들은 그때를 이제 골든 에이지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원조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0: 누구예요?
1: 혹시 그 SF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 그러면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0: 저는 그거 몰라요.
2: 휴고상이요.
1: 어, 그렇죠. 네. 휴고상.
2: 휴고상.
1: 휴고가 사람 이름이에요. 1910년대에 이 휴고 건즈백이라는 미국 사람이.
0: 건즈백.
1: 네. 이 사람은 원래 그 전기 기술자였어요. 그래갖고 전기 기술 잡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번 후에 시를 기사랑 뭐 하여튼 다 받아갖고 다 집어넣었는데 지면이 남았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SF 소설을 써가지고 이 지면을 메꿔야겠다.
0: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야, 대단하네.
1: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뜻밖의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왜 이 작품이 주목을 끌었냐면, 그때 기준으로는 아직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과학기술들이 여기 무대기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움직이는 자동 보도, 팩시밀리, 뭐 TV, 뭐 이런 네트워크, 뭐 등등등등.
0: 그 휴고 이분은
2: 원투 포
0: 보통 사람이 아니겠어요.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100년 이상 앞서간 사람이에요.
1: 그냥 그렇죠.
5: 이 사람이 낸 잡지가 뭐였죠? 그 팀?
1: 어메이징
5: 스토리즈. 어메이징 스토리즈. 그 이분 잡지가 되게 옛날에 나온 잡지인데, 요즘에 보면 표지만 봐도 되게 재밌어요. 표지가 되게 좀 옛날 느낌 나면서도 되게 그때 당시 상상력을 많이 보여주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0: 아니 혹시 그 휴고상 받은 작품 중에 우리가 알 만한 게 또 있을까요?
1: 뭐 영미권 작품은 너무 많고요.
0: 네.
1: 최근에 이제 그 삼체가
0: 삼체가요?
1: 삼체가 영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휴고상을 받았어요.
0: 네, 그거 중국 작가잖아요.
2: 그렇죠.
0: 그게 이제 저 OTT에 나와가지고 드라마가.
2: 네.
0: 아, 그거 나, 저도 이제 그걸 드라마로 접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2: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거 중에 듄.
0: 아, 듄도 봤어요. 네.
2: 듄도 그 휴고상.
1: 네, 원작 소설 휴고상을 받았죠.
0: 받을만해요.
1: 그렇죠.
0: 받을만하고. 친숙해지네요, 휴고상이. 저도 휴고상이 뭔지 몰랐는데.
1: 그러니까 휴고 건즈백의 어메이징 스토리즈부터 시작된 SF 잡지가 널리 통속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판을 깐 거죠.
0: 근데 이 펄프 잡지가 그러면은 그 펄프 잡지에 등장하는 그 SF들은 좀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진짜 싸구려들이었습니까? 싹 다?
1: 그게 또 사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예,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펄프 매거진 전성시대 1940년대까지만 해도 SF 그러면 하고 애들 보는 거.
0: 아, 유치해.
1: 유치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예. 우주를 날아다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0: 그렇죠. 예,
1: 그랬는데 1944년쯤에 미국에서 FBI가 SF 잡지사를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응. 그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비밀리에 그 원자폭탄 개발하는 프로젝트 있지 않았습니까?
2: 맨하튼 프로젝트.
1: 맨하튼 프로젝트. 그 맨하튼 프로젝트 진행할 때 미국 당국에서 그 정보 보안을 엄청나게 세게 들어갔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뭔가 원자폭탄이나 이 원자 에너지의 무시무시한 그 위력 이런 거를 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언급이 들어간 논문을 아예 게재를 막았어요. 그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하나 신경 안 썼던 게 바로 SF. 아, 그건 뭐 애들 보고서 지들끼리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신경 써? 그랬는데 펄프 매거진에 어떤 그 클리브 커트닐이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짧은 단편 소설 하나 실었어요. 이걸 읽어봤더니 맨하튼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의 그 똑같은 효과가 거의 그대로 묘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0: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1: 그렇죠. 그래서 FBI 입장에서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 비밀 유출이다,
0: 유출이다.
1: 유출된 거다.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가서 탈탈 털었는데
0: 안 나와요.
1: 뭐 없어.
0: 그냥 우연이야.
1: 작가는 그냥 물리학 교과서에 지금 현재 그 당시 기준으로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이렇게 쭉 보니까
0: 상상이 되더라.
1: 그냥 그렇게 썼던 거예요.
5: 근데 그 사람 되게 억울했겠다. 아니 소설 잘 쓴 것도 죄냐고 막 이러면서.
0: 그런 경우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SF를 좀 다시 본 거죠.
0: 이게 마냥 그냥 유치하거나 그렇죠. 애들 것만은 아니다. 과학자분들은 SF 속에서 이제 묘사된 그 과학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과학 상식하고 다르면 괴롭나요?
3: 그렇지는 않아요.
0: 괴롭다는 분도 계시던데.
3: 그런 분도 있어요.
2: 있어요.
0: 가서 좀 때려주고 싶다.
5: 근데 각자 전공이나 신경 쓰는 것마다 조금 이렇게 짜증나는 게 잡힐 때가 있어. 좀.
0: 그러니까요.
5: 애지간히 넘어갈 만한데, 이거는 좀 진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0: 과학 관련 SF 영화에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을 만드는데 제조가 이거는 폭탄이 안 되는 건데 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3: 그런 거는 일부러 조금씩은 틀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는 방식을 다 뜯어봤어요. 근데.
0: 딱 뜯어봤어.
3: 거의 다 사실이고.
0: 99%짜리 그거 이제.
3: 그런 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오히려 몰입을 못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우주 공간에서 맨날 터지고 불타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2: 아, 그리고 시끄럽잖아요. 우주 공간에서는 외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안
3: 우주선도
2: 돼요.
3: 우주선도 이렇게 갑자기 막
2: 방향 히트 막 바꾸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0: 우주에서 진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2: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0: 맞으니까.
2: 사실 저는 다 재밌게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자들 중에서 내가 기필코 찾아내리라.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0: 계시겠지.
3: 마술 볼 때도 그러잖아요.
2: 그리고 그러니까 마술 볼 때도 너는 왼손 봐, 나는 오른손을 볼 테니까 막 이래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재밌게 보려면 조금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있긴 있어야 돼요. 네. 예. 그 영화 보고 있는데 나 과학자야. 같이 지금 지인이랑 보러 갔어. 영화가 나와. 야, 저거는 왜 안 되는지 이따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봐야지. 영화가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는 과학자가 버림받아요. 언제나.
0: 그러면 좀 닥쳐. 영화 좀 보게. 영화 좀 계속. 야, 저 장면은 말이야. 과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다.
2: 손절당하죠.
0: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적당히 눈치가 좀 있어야지.
1: SF에도 하드 SF라는 게 따로 있어요.
0: 하드 SF.
1: 하드 SF. 예. 과학적으로 얼마나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이 되게 묘사를 잘 하는지 그거에 좀 더 치중하는 SF를 우리가 하드 SF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SF들은 사실 다 그렇다 치고 좀 유연하게.
0: 그게 낫겠네요.
1: 네. 그래서 다 따지면 피곤하죠.
0: 맞아요.
1: 그래서 하드 SF가 아닌 다른 SF들, 과학적 상상력이나 이런 게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나는 분명히 나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서 클라크가 이제 세 가지 유명한 법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가 뭐냐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은 살짝 불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0: 또 전에 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1: 있었어요.
0: 그 이제
1: SDI?
0: 그렇죠. 정식 명칭이 SDI였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옛소련이 좀 냉전 대치할 때 소련이 뭔가 전면적으로 무슨 핵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인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
2: 방어 체계.
0: 이게 사실은 펄프 매거진 시대에 숱하게 나왔던 우주전쟁에서 나오는 어떤 그 대미사일 방어랄까 뭐 이런 것들 그 컨셉이 거거든요.
3: 1950년대 SF 사파들을 보면은 로켓이 쫙 이렇게 떨어지면서 불을 뿜으면서 이렇게 사뿐하게 착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파로 되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아~ 근데 스페이스 X의 요즘 재사용 발사체 일단 착지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1950년대 그럼. SF 그 딱 거기에 나오는 사파에 나오는 그림과 되게 똑같아요. 네,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2: 네. 혹시 네. 우주와 관련된 SF 중에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은데 의외로 진지하게 연구 중인 게 또 있을까요?
0: 그 대표적인 게 외계인.
2: 아, 외계인 연구요? 예, 아. 예.
0: 그러니까 외계인은 이제 이미 과학의 영역이 됐고.
2: 외계인은 됐고.
0: 그거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지금 더 막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2: 화성?
0: 우주 엘리베이터.
2: 아. 예? 우주 엘리베이터요?
0: 예.
2: 뭐죠, 이게?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예.
0: 글자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 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까지.
1: 아, JYP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노래 들어보면 옛날 노래라가지고.
2: 저기 좀, 버겁네요, 이제. 엘리베이터.
1: 예, 예. 엘리베이터.
2: 엘리베이터. 이 우주 엘리베이터.
0: 예, 이것도 그 로켓이라고 하는 걸 처음 이제 발명한 그 시조 아버지로 꼽는 사람이 누구죠?
3: 콘스탄틴 치올콥스키.
0: 예, 러시아의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인데 이 사람이 이 우주 엘리베이터의 개념도 처음 내놨어요.
2: 아, 그 사람이 로켓을 만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로켓으로 쏘아 올려도 이 대기권까지 진입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그 온도와 그 차이들이 있잖아요. 뚫으려면 또. 근데 그 우주 엘리베이터 어떻게 버텨요, 그걸요?
0: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네. 지금 인공위성 중에 우리가 올려다봤을 때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지위성이라는 게 있죠.
3: 정지궤도위성.
0: 정지궤도위성. 얘가 실제로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속도하고 똑같이 도니까 여기 지구에서 올려다봤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정지위성에서 뭐 잭과 콩나무의 그 덩굴처럼 줄을 계속 내려 지상까지. 네. 그러면 그 줄을 타고 올라가면 우주잖아.
3: 그렇죠.
2: 이걸 진짜 진지하게 연구한다고요?
0: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가능한데. 게 이미 확실히 알려졌고, 그럼 이걸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인가? 이 우주 엘리베이터 탑을 어떤 소재로 건축할 것인지 소재 연구를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3: 충분하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로켓으로 1kg짜리 화물을 올리는데 아주 싸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정말 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정말 엄청나게 그냥 간단한 수준으로.
2: 그러면 이게 신소재 개발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이거 화학 쪽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신소재?
4: 우선 소재 측면에서는 가능한데 엘리베이터를 만들 정도는 아직 못 갔고요. 저도 이걸 말씀대로 듣고 예전에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우주 엘리베이터 연구가 되고 있는지가.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 다른 분들 만났다가 아 그거다 사장돼버린 아이디어지요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여전히 오픈돼 있다 가능성으로.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딱 누르면 윙 가는 줄 알고 얼마나 걸리냐 여쭤봤더니 최소 일주일은 타고 있어야 된다.
2: 일주일이요?
4: 네. 왜냐면 그게 정지궤도가 거의 3만 5천, 6천 이 정도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2: 3만 킬로가 넘으니까.
4: 사실 이런 펜도 가벼운데 이게 10킬로짜리만 돼도 못 들잖아요. 이 정도로 가벼우면서 튼튼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게 탄소 나노튜브라는 물질이 거기에서 제일 관심을 받아요.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가 같은 무게라 치면 강철보다 100배 이상 튼튼해요.
3: 맞아요.
4: 근데 워낙 가벼우니까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3만 6천 킬로미터짜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긴 거를.
2: 그렇지.
4: 우선 1단계는 해결이 됐고 아 나머지는 말씀대로 이제 누군가 엄청난 재원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다.
2: 근데 우주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고 그러면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아예 못하고
1: 화물용으로 많이 쓰겠죠. 화물용으로.
2: 화물용으로 제일... 많이 가거든요. 화물용으로. 근데 우주 엘리베이터로 이제 화물을 뭐 위로 쏴 올린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0: 초광속여행. 광속여행. 초. 앞에 초가 붙은 초광속여행. 이런 거는 들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초광 됐어요.
0: 아니, 나는 해보고 싶죠.
2: 아, 해보고는 싶은데.
0: 됐으면 좋겠는데.
2: 우리 배웠잖아요. 김범준 교수님 나와서.
0: 근데 이제 SF. 우리 SF 영화 같은 데는 이제 초광속 여행이라든가 뭐 계속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왜 자꾸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3: 그래서 멕시코에 그 알큐비에레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0: 네네.
3: 이분이 어릴 때부터 스타트랙 팬이었어요. 스타트랙에 보면은 그 이제 장거리 우주여행을 하는 걸로 와프 항법 같은 게 나온다.
0: 아, 와프요, 예.
3: 근데 알큐비에레가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와프 항법을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주목을 받고, 이거 말 되네?
0: 응?
3: 초광속을 실제로 구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거나 뭐 깨는 건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경계면에 우주선이 있으면 밀려나는 힘에 의해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초광속 효과하고 동일한 이동 거리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에너지도 근데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3: 그러니까 이게
0: 주변을 쉬어버리려고 하려면
3: 현실적이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어쨌든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4: 지금도 사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주 공간은 더 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고 그 멀어져가는 거기에 타고 가면은 암흑 에너지가 이동시켜준다.
0: 암흑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5: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된다 치면 그 중력을 버틸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0: 만들어야지.
5: 그럼 그 재료를 찾으라고 또 하면 골치가 상당히 아플
0: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달로리안 동네로 가야죠.
1: 근데 이 알쿠비에레 이분은 좀 약간 요즘에는 이제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요즘에 SF에서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게 좀 들어와서 네. SF 뭐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이제 주인공이 되게 빨리 급하게 어디로 가야 될 때 알쿠비에레 추진기를 가동해!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작동하면서 빨리 탈출하는 장면 이런 게 요즘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0: 아니,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저녁에 녹화를 하나 치고 다음날 아침에 목성에서 녹화를 하나 해야 돼요. 그럴 때 딱 초광속으로 그 스타워즈처럼 별들이 여기 있고 순식간에 샥 하면서 그냥 뿅! 날아가면 야 좋잖아요.
6: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1: 좋잖아요.
0: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3: 그것을 아서 클라크의 세 번째 법칙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0: 뭡니까?
3: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0: 아, 그럴싸한데?
6: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0: 오, 그렇죠.
1: 그럼 그렇죠. 패러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0: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마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멋있는 말인데요, 그거?
5: 네. 진짜로 너무 유명하죠.
0: 근데 초광속 여행 가능하다고 보세요?
1: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0: SF, 그냥 SF?
1: 아니, 저는 네. SF가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네. 저는 픽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오케이. 생각해요.
2: 픽션이니까 초광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뭐 픽션 속에서는 가능한데 현실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0: 우리 살아있을 때는 좀 힘들다.
1: 저는 뭐 쉽죠. 엄청 장수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시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럼 일단 장수가 먼저네요.
2: 모르셨군요. 네. MC 영생입니다.
1: 네. 영생한다면 뭐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0: 어쨌건 뭐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우주여행을 좀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0: 크크크. 그래서 우주 배경으로 한 그 SF 같은 거 좀 더 추천을 좀 해주세요. 예.
3: 우주 SF 추천이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작품보다 네. 작가를 추천하고 싶은데 아서 클라크.
0: 역시 아서 클라크.
3: 네. 아서 클라크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SF 작가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우주를 향하는 어떤 그 원초적인 본능이랄까 그런 거를 가장 SF로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아서 클라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0: 우주에 대한 흥미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최고의 작가가 아서 클라크다.
3: 네.
0: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이분이 쓰신 거고요.
3: 그렇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대본을 쓰면서 동시에 같이 이 사람은 그걸 소설을 썼었어요.
0: 같이 콜라보를 한 거. 명장끼리 만나가지고
3: 그렇죠.
0: 그런 예. 걸작을.
3: 네.
0: 이분은 그러면 아서 클라크는 네. 우주만 다뤘습니까? 아니면
3: 아니죠.
0: 다른...
3: 네.
0: 아서 전방위적이에요?
3: 예예. 그러니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예.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SF의 다른.

0: 분야가 여기서 나오는데 AI.
1: 아, 인공지능이요? 1960년대에 나온 그 소설이에요?
0: 89000이라고
2: 8.
0: 예, SF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번쯤 들어봤을 인공지능
2: 들어봤죠.
0: 이름이죠. 예. 그래서 89000이 우주선 전체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작품에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치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이 작품이 또 AI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참고 텍스트가 되죠.
1: 그러고 보면 이제 우주만큼이나 이 AI가 또 SF가 좋아하는 또 SF의 그 소재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왜 SF는 미래 기술을요, 약간 좀 암울하게 그릴까요? 터미네이터도 그랬거든요. 매트릭스도 그렇고, 기계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미래가 암울해요. 예, 그리고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니네는. 그냥 죽여놓든지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꿈꾸게 만들고. 암울해요. 왜 그럴까요?
0: 그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1: 그죠.
0: 왜 SF 작가들은 다들 그렇게 우리 미래를 어둡게만 보냐.
1: 아주 틀어진 마인드들이에요, 다들.
3: 왜 그래?
1: 일단 그냥 망해라 이거야. 내가 모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0: 저는 이 SF 작가들이 정말로 다들 그렇게 비관주의자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장밋빛 전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얘기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평소에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항상. 19세기 말부터 이제 좀 뭐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빨리빨리 발달하게 되고 나서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이제 행복한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뭔가 좀, 이거 알고 보니까 무서운 거네? 하고, 뜨거워! 하고 이제 놀라게 된 계기가 1945년에 원자 폭탄이거든요. SF 작가들은 그때가 되기 전부터 이미 과학기술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SF 작가들이 미리 했어요. 그 얘기를. 남들이 다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 있을 때
2: 다른 방향도 보자.
0: 균형을 잡는 거죠.
3: 뭐 AI 중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의 뿌리부터 SF이거든요.
1: 그렇죠.
3: 체코의 작가로 카렐 차페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사실 추리소설 같은 거 되게 잘 썼어요. 1920년대 초에 거의 20년대 초입이죠. 그때 연극 대본을 썼는데 그 연극 대본이 이제 영어식 읽어서 RUR이라는 그런 제목의 연극을 썼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게 미래에 나온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체코말로 이런 노동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로봇타였기 때문에 그 말을 변형해서 로봇이라는 말을
1: 그게
3: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체코 단어 로봇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되게 한 그 공이 카렐 차페크라는 작가한테 있는
1: 차페크.
3: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20년대에 뭐 얼마 안 지나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막 소개됐었고요. 당시 잡지 같은 데서 막 소개가 됐었고. 문제가 뭐냐.
1: 뭐예요?
3: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 연극의 내용이 미래 사회가 되면 인류의 세상은 다 멸망하고 로봇들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내용이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1: 저 시작이 아주 그냥 연극에 나온.
3: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디스토피아가 온다라는 것만 너무 다른 이야기를 쓰면 요즘 약간 좀 식상해 보여요. 이제 100년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제를 처음으로 다룬 게. 근데 요즘은 거기에 추가로 뭘 좀 더 가미해야지 좀 좀 참신해 보이는 것 같아요.
1: 이 극도 로봇을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그렸다.
4: 아니 그러면 터미네이터는 뿌리가 있는 SF네요.
1: 뿌리가 있죠. 다 있어.
0: 그래서 이게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작품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비슷한 작품들이 이제 미국 이쪽에서는 또 펄프 매거진에서 계속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로봇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인간도 로봇하고 좀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또 다들 잘 아시는 SF 작가가 로봇이 왜 이렇게 다 또 악당같이 뭔가 불리한 존재인 것처럼 그려지나.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의 로봇 상을 한번 내가 제시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로봇 공학의 3원칙이라는 걸 딱 만들었어요.
1: 여기에 또 3원칙이 있어요?
0: 네. 첫 번째 원칙이 로봇은 절대로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1: 아, 그렇죠. 그래야죠.
0: 더 나아가서 위험에 빠진 인간을 방관해도 안 된다.
1: 그렇죠.
0: 그다음 두 번째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단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아. 다른 인간을 해치라는 명령만 아니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1: 그러니까 자기 지켜야 또 인간이 써먹으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예. 인간의 재산권 보호인 거죠. 아. 로봇이 비싸잖아. 아. 고장나면 고치는 돈 들잖아.
1: 아, 그래서 네. 로봇도 너 나름대로 인간 뭐 인간은 보호하되 너도 너를 챙겨야 된다.
0: 그렇죠.
1: 너는 내 재산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제가 이 로봇 원칙 첫 번째 건 많이 들어봤어요. 로봇이 네. 인간 해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만약에 로봇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주인이 공장을 엄청 돌리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럼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0: 그렇죠.
2: 그럼 주인을 해치는 건 아니지만 네. 모든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럼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0: 이게 바로 그 영화 아이 로봇에서 딱 짚고 있는 주제예요. 원래 아이 로봇은 1950년에 아시모프가 낸 로봇 소설 단편집 제목인데 요거 제목만 가져와서 헐리우드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 개개인을 위하다가 인류 전체를 혹시라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2, 3원칙에 앞서는 0원칙이라는 걸 또
1: 0원칙을 만들어요. 네.
0: 로봇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아. 인류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되게 복잡해지죠.
1: 그러니까 아시노프도 약간 그 로봇 3원칙에 허점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되니까 0원칙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아시노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3원칙을 계속 그 작품을 통해서 좀 실험을 한 거예요?
0: 예, 그러다가요. 예. 결국은 아시노프도 이제 만년에 들어서는 네. 아, 로봇공학의 원칙들 내가 처음 주장한 거긴 하지만 네. 이게 사실 이대로 딱 지켜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바람직한 로봇의 사항을 새롭게 제시를 해요.
1: 또요? 예. 계속 수정하시네?
0: 예. 말년에는 어떤 설정을 이 사람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앙 AI가 이 개별 로봇들을 원격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1: 센티넬?
0: 그렇죠.
1: 그런 거예요.
0: 그냥 중앙 통제 AI 하나만 우리가 인간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거나 통제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 제일 무서운 거죠. 그게. 네.
4: 스카이넷.
3: 나이가 들어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면 대부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게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 좋은 영화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죠. 뭐, 그래도 역시나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시모프도 로봇공학의 3원칙을 이렇게 절대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막 고집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1: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시모프 씨도 대단한 거네요.
3: 그러네요.
1: 그렇잖아요.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또 이제 과학 정책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 아닌가요?
0: 아, 그렇죠. 네. 예. 그게 뭐 현실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일본이 좋은 케이스 같아요.
1: 일본이
0: 지금은 아니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일본이 최고였거든요.
1: 아, 그 맞아, 맞아. 어.
4: 아시모의 나라라고. 네.
0: 왜 하필이면 일본이 휴머노이드형 로봇 기술을 가장 그렇게 앞서 나갔을까?
1: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0: 따져보면 그 당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던 그 과학 기술자들이 어렸을 때 정말 재미있게 본 게 아톰.
1: 아톰, 예, 예, 예.
0: 그래서 아톰이 처음 나온 게 1950년대거든요. 그때 아톰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로봇 공학자가 되어서 아톰처럼 인간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일본은 좀 뭘까 시대를 앞서왔달까? 컨셉에 관한 한.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의 과학관 그것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리 한 발짝 앞서 나가는 SF에 의해서 좀 이렇게 또 막 변화해야 하기도 한다는 거.
3: 그래서 저는 우리 EBS의 로보카폴리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이런 게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봅니다. 네.
0: 아시모프가 로봇뿐만 아니고 굉장히 방대하게 진짜 인류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치는 글을 다 썼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도서관에 가면 왜 책을 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십진 분류법 있잖아요. 네. 그 십진 분류법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책을 다 이 사람이 썼다 그래요.
1: 와.
0: 아시모프 이름으로 나온 책이 생전에만 500종이 넘었다고
1: 해요. 네, 500권이요?
4: 500종이요?
0: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원래는 대학 교수였어요. 네. 생화학자였죠. 네.
1: 화학자요?
0: 예. 네.
1: 어, 알아요, 그럼 장 교수님도?
2: 아, 알죠. 어. 저도 아시모프 책은 제가 SF책 소설 중에 사서 본 게 몇 개 있어서 그 아시모프가 굉장히 아주 독특한

0: 한 형식의 일종의 하드 SF죠.
1: 그쵸.
0: 화학 관련된 글을 썼는데 논문이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글을 썼어요.
2: 논문이요?
0: 네, 진짜 우리가 알고 학술 논문처럼 해서 제목, 저자, 막 데이터까지 들어가서 했는데 주제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그 티오티몰린이라 그래서 보통 티오라는 게 황을 말하고 티몰이라는 물질이 원래 있어요. 명칭만 보면 진짜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 이 물질에 대한 분석과 여러 데이터를 넣었는데 아주 독특한 게 탄소가 들어있는데 탄소가 결합을 4개를 만들거든요. 그중 2개는 현실에 있고 2개는 하나는 미래 하나는 과거를 향해 뻗어있는 구조를 가져요. 얘는 시공간을 넘는 거라 독특한 성질이 우리가 소금을 물을 이제 소금에다가 물을 부으면 소금이 샥 녹잖아요. 이 물질은 음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물 붓기 1.12초 전에 녹아요. 1.12초 전에 녹아요.
3: 뭐라고?
2: 뭐야?
0: 그러니까
2: 여기서 물이다 그러면 물을 보고 그냥 녹는 거야? 그러니까
0: 녹으면 얘는 1.12초 후에 우리가 뭔가를 부었다라는 거에 예견이 되는 거라서.
2: 뭐지? 반드시 부을 수밖에 없겠군요.
0: 그러면. 그게 독특한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딱
2: 예측인데?
0: 관측했는데 녹았다. 그럼 얘는 1.12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넣는 거야. 그러면 시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우리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어떤 일이 생겨서라도 행동할 수밖에 없게 결정이 돼버려요. 이게 들리는 말로는 자기 박사 과정 때 박사 학위 논문 연습 삼아서 미리 써봤는데 낼 때 이걸 익명으로 내달라. 이게 한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이걸 실명으로 출간해버린 거야. 그쪽 출판사에서. 그래갖고 디펜스 발표를 하고 박사 심사를 아 이제 다 됐다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아시모프 군 자네가 말한 그 티오티몰린 이 물질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은 왜 연구하지 않았나라 해서 자기 인생 가장 진땀 흘린 순간이었다.
2: 위기.
0: 지금은 그거 모티브가 돼서 그 물질을 합성하는 가상의 논문도 나온 게 있어요.
3: 속해주군요.
0: 다른 사람들이 약간 오마주식으로 해서 어떤 반응으로 해서 실제 그 구조에 대한 합성법을 한 논문도 있어요, 지금. 야.
2: 예전에 이제 SF 초창기 때 마셨던 분들은 일단 내지르고 보자. 뭐라도 걸려라. 네. 후세가 만들겠지. 약간 그런 약간 지르고 오더를 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주문을 미리 넣어놓고 야 나는 몰라 이제 니네들이 좀 만들어. 어쨌건 만들면 내 예언이 맞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그런데도 SF는 앞으로도 미래를 어디까지 예측할 것인가. 여기에서 SF로 작가들이 뭘 또 예측한다? 이거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3: 그런데 이제 어차피 소설 예술이니까 네. 방향을 그쪽으로 안 타고 네. 반대쪽으로도 탈 수 있는
2: 어디로요?
3: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2: 멸망이요?
3: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예측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1908년에 웰즈 같은 사람이 쓴 공중전쟁이라는 공중전쟁. 소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1908년이니까 1차 대전도 일어나기 전 시대거든요.
4: 그렇네요. 그렇네요.
3: 네. 그런데 미래 세계가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들이 개발되고 온 세계가 다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싸우고 핵무기 비슷한 것도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소설로 쓰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쪽으로 이야기를
2: 했는데
3: 쪽으로. 네. 근데 사실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절망도 많이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극적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한 거죠.
2: 뭐 앞으로 그러면 SF 쓰시는 분들이 이제 멸망 쪽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시겠네요. 왜냐면 테크 쪽으로는 나올 게 다 나와가지고.
4: 이거 진짜 잘하는 분이 장홍재 교수님이거든요. 아, SF 작가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멸망 쪽으로 쓰면 진짜 쓸 거 많을 거예요.
4: 그러니까요.
0: 아니, 솔직히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건 내가 건드릴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소비자로 살기로 결정했었어요.
2: 뭐 어쨌거나 이제 참 SF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류의 그 미래가 걸린 일을 미리 또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SF가. 네. 예.
1: 그래서 저는 SF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SF 팬이나 SF 매니아가 될 필요는 없어요.
2: 그렇죠.
1: 그렇지만 현대인에게는 이제 SF는 저는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과학 기술적 상상력보다도 윤리적 도덕적 상상력이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 인간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변화 같은 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맞고 이건 맞고 틀리고 이게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덜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해 주는 게 SF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미래를 현명하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0: 하기 위해서 저는 SF를 아이들한테도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20세기에 제일 유명했던 미래학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1: 엘빈 토플러.
0: 그렇죠. 엘빈 토플러가 벌써 50년도 더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SF에는 이미 다 있다. 미리 대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SF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인의 필수 교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리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SF는 문화 콘텐츠로서 되게 재밌어요. 재밌죠.
2: 사실 이제 또 가벼운 마음으로 SF를 즐겼던 분들이 또 많을 거고, 저도 그런데요. 이게 재미는 이제 기본이고, 너무 중요한 장르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3: 저는 SF가 더 허무 맹랑해졌으면 좋겠어요. 공상과학이고 우리가 뭐 하늘 날고 싶다, 심해 바다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어떻게라는 걸 던지진 않았거든요. 네. 진짜 야 이런 뭐 이런 상상을 하냐 싶은 게 나와야 그게 진짜 SF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을까 해서 점점 더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4: 저는 오늘 좀 느낀 게 우리나라가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한국에서는 SF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SF가 문학 쪽에서 되게 부흥을 했어요.
1: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4: 요즘은 SF 작가들이 되게 잘 팔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
1: 한국 SF?
4: 한국이 SF의 황금기인가? 약간 이런 시대로 좀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 SF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게 오늘 굉장히 좀 아쉬운데.
2: KSF의 또 대가시니까 우리 곽재식 작가님이 뭐 또 알려주실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4: 너무 많아.
2: KSF. 오늘 정말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운을 몰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은 다들 또 SF 한 편씩 보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저는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2: M, O, O, F.
4: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1: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2: 세계 최초예요?
5: 네, 맞습니다.
2: 네네.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5: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4: 이게 MOF.
2: 이게요?
5: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2: 있어요.
5: 네네.
2: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5: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겠다.
4: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1: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2: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 네, 맞습니다.
2: 네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5: 네네. 알겠습니다.
2: 집에 가실 때 드세요. 용기가 좀 예쁜 거 사가지고.
6: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놓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보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우와. 대박. 우리. 우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살아남고 싶은 마음.
1: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이거 외워야겠네.
2: 이거 외워야겠다.
1: 교수님.
0: 질문이 너무 많아요.
1: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3: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4: 벽돌 몇 개 필요해요?
5: 스카로!
0: 그에다 꽂겠습니다.
6: 써줘야죠.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째겠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이거 연고 바르세요.
7: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6: 할리퀸 한국 사람이야.
7: 라스트 노드?
8: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기도를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0: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왜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니까.
1: 포스트 아포칼립스.
8: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9: 태양광으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10: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미쳐 있다라고.
9: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 램프 갖고 와서.
1: 아니 근데
9: 아,
10: 통수가 안 되면 저에게는 도끼가 있죠.
11: I'm a curious brain. 저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걔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12: 되게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지질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항공 연구를 하는 N사에서 지구과학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3: Indirect observation, but for yours as a drone.
1: 득템, 득템!
4: 저기요, 혹시 실험 기지 찾아가신
14: 맞아요.
4: 건가요?
14: 맞아요.
4: 여기, 저도 여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14: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습니다.
4: 아.
14: 여기가 저희 목적지.
9: 같이 가면 되겠네.
4: 그럼 같이 갈까요? 가볼까요?
14: 가시죠.
9: 수도가 있네.
14: 오, 여기가 그 기지의 거긴가?
4: 어머, 잠깐만. 왜, 형제! 왜? 저 사람 아니야?
9: 잠깐만, 함부로 가지 마!
4: 괜찮아요. 사람 아니야?
14: 아, 그래.
4: 저 스티브 좀
14: 누구야? 짐승이야.
4: 어머, 도끼 가지고 있어요. 도끼?
9: 도끼가 있어요.
4: 혹시 기지 찾아가시나요? 아, 네네네, 저희도 찾아가고 있어요.
0: 네.
9: 아, 그쪽도예요?
15: 네. 네.
8: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면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0: 길리스트를 입으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8: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탈영한 사람인가? 군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2: 전 사실 정장을 입고 오신 분 진짜 쇼킹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놀랐어요.
8: 또 한 분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 칼이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좋지 않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0: 잠깐만,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4: 저는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신호를 돌리다가 거기서 들었어요.
8: 라디오?
0: 여기 선생님.

0: 저도 뭐 전파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코드 같은 게 와가지고.
1: 전파? 뭐 저 무슨... 메일 왔어요.
2: 메일이 왔어요?
1: 이메일.
2: 저 아까 얘기해서
3: 현지 왔습니다.
4: 현지로?
5: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2: 이거 표지판에 못
6: 쓰잖아. 저희는 이거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엄청 건조한 기후고 여기가 일조량이 3천에서 4천 시간이나 되고요. 보니까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돼요. 완전 사막. 거기 수도꼭지가 있긴 한데 계속 돌리긴 했는데 물은 안 나와요.
0: 거 아니야? 순방울도 안 나오는데?
6: 큰일 났는데?
0: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은 아 진짜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밥보다는 뭐 숨 쉬는 것보단 덜하다 해도
3: 목이 너무 말라요.
2: 굉장히 긴박한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물을 마셔야겠다.
3: 근데 저기 저거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물탱크인 것 같거든요?
4: 물탱크?
3: 저쪽에 이렇게 돼 있고
6: 아, 저기 땅에서
0: 와, 저기 통이 있다.
6: 저기 가볼까요?
3: 가볼까?
6: 아, 눈이 되게 좋다. 아, 목 말라 죽겠다.
0: 여긴 땅 파도 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6: 이야. 선인장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3: 야, 너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고.

0: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덥다. 7시간 안에 1리터를 최소한 마시라는데 안 그러면은 탈수 증세가 난다고.
1: 어, 어떡해. 나 지금 안 그래.
0: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2: 여기 물이 한 1리터가 어딨어.
3: 이거 물 탱크 아니야, 이거?
1: 얘를 어떻게 내려?
0: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1: 이거 어, 조심하세요.
4: 이리야.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1: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4: 웨스턴 보이.
1: 웨스턴 보이 조심해요.
2: 아니 여기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3: 되게 나빴다 말할게. 아 조심해요.
1: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 가시 박힌 거 아니야?
1: 진짜 가시 박혔을 수도 있어.
5: 나서서 먼저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먼저 다치고 저의 어떤 기질대로 그 저의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3: 뭐야? 아, 이게 이 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2: 관이 내려와?
3: 요거.
1: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나? 도르렌가? 네 이걸 풀어서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3: 우리 거 아닌데 그냥 끊어버릴까요?
1: 아 그러다 못 쓰면 어떡해요?
4: 그 다 내려놔요 여기 다 주세요 내려놔요. 네, 내려놔요.
2: 근데 내려오게끔 안 생기지 않았어?
3: 내려와 오메, 내려와
2: 오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4: 어떻게 했어?
6: 잠깐만 잠깐만 통 갖고 와 통 혹시나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0: 위치를 좀 봐주세요.
6: 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하면 나오려나?
4: 어때요? 어때?
1: 아 없는 것 같아. 아
4: 없나 봐.
5: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뭔가 지금 막혀 있나? 뭐가 좀 답답한가? 그거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는 자신해요.
7: 저도 도와줄게요.
4: 네? 안녕하세요. 예.
7: 어, 나 말고 생존자가 또 있다니.
4: 생존자세요?
7: 네.
4: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7: 반갑습니다.
0: 혹시 아유.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7: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3: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가진 물 좀 있으세요?
8: 우리
3: 이렇게, 왜 이렇게 때깔이 좋지? 물이 있나?
7: 물은 없는데.
5: 같이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4: 우리 열심히 왜? 저기서 걸어왔어요.
2: 걸어왔어요.
0: 아니 네. 근데 지금 빨리 물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요.
7: 아 일단은
4: 네.
7: 그 제가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9: 뭘 찾았나요?
7: 정말 물은 없고
2: 우리가 물을 갖고 있는 줄 알았구나.
4: 뭐가 있어요?
7: 먹을 거는 좀 있긴 한데.
4: 어?
2: 와.
7: 아 잠깐 진정해야 돼.
3: 야, 약탈자다 약탈자.
4: 내가 혼자
7: 안 돼.
9: 저게 탈수 증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2: 정신이 나가.
9: 탈수 증상.

0: 나타나게 되면 뇌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1: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2: 시간당 1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섭취하라는데 1리터 지금은 뭐 100ml도 물이 아니에요?
3: 어디 뭐 진흙탕이라도 있어요.
1: 여기 주변에 좀 뭘 좀 찾아, 우리가 뭘 좀 찾아봐봐요.
4: 아니 근데 이게 뭐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2: 근처에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흩어져서 네. 일단 조금 찾아보는 걸로.
1: 알았어요.
4: 알겠습니다.
5: 다들 좀 갈증이 심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식수를 확보를 해보자.
6: 아, 이거 불피하기 위해 저도 돕니다, 여기.
4: 약품이.
2: 어? 뭐 엄청 많은데?
4: 챙겨봐야겠다.
1: 살롱 미용실 아니에요?
7: 살롱은 옛날에는 약간 술집 같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숯도 있고. 아니 생각보다 여기 뭔가 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4: 아 여기 그리고

0: 다들 조심해요, 조심.
1: 저 물, 물을 찾긴 찾았어요.
0: 예?
1: 좀 더러운데 이게 꽃이 떠있고 이런 걸 봐서 그냥 빗물이 조금 고여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빗물을 받았는데.
2: 그래도 이거 괜찮다.
3: 솔직히 너무 목말라서 그냥 그 오염수라고 말하던 것도 냄새는 딱히 안 나길래 아, 정 안 되면 이거나 퍼먹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터라.
4: 아우, 근데 좀 지나치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거는
1: 못 먹죠. 그쵸? 뭐야? 그거 뭐예요?
5: 이게 TDS 미터라고.
0: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5: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언능언능 체크할 때 좋은 편이라. 근데 229ppm이에요.
2: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5: 식용으로는 일반적으로는 200까지가 괜찮고.
4: 이거는 뭐가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5: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잴 수가 없는 거라.
6: 일단 조금 뭔가 빠르게 식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과가 그나마 이제 빗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침전물 같은 것만 좀 없애고 하면은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1: 이거를 여과를
0: 좀 거 있습니다.
5: 네네네.
0: 여과하면 박테리아도 걸러지나요?
5: 걸러지진 않아요.
0: 그러면 어쨌든 간에 끓여야 되긴 하죠.
5: 어쨌든 간 끓여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서 장기전으로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증류수를 안전하게 마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급한 만큼 여과를 해보고 이렇게.
2: 여과를 하면서 불도 한번 피워보면 되겠는데 불을 못 피우면 소용이 없으니까
5: 할까요, 그러면?
3: 당연히 증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과로는 걸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뭐 마스크 쓴다고 감기 안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증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0: 정말 장기적으로 사막에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물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1: 딴 데를 한번 파봐.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온 게 좋을 것 같아. 왜 파는 거야, 여기다?
0: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모으고
1: 촉촉하게 네. 물기가 있을 것 같은 식물들 몇 개만 뜯어와 주세요.
2: 알았어요. 이렇게.

0: 뿌리에서부터.
1: 벌써 잎풀에 약간 촉촉함이 있네.
2: 구덩이를 파서 식물들을 배치해주고.
3: 깨끗한 비닐을 찾았어요. 투명하죠?
2: 그리고 비닐을 그 위로 덮으면 이 밑에 있는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닐 위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3: 여기다가 돌멩이를 놔주면 돌멩이 촉촉한 게.
1: 선생님, 뒤에 강목 어때요? 강목, 그래요?
4: 나 자체가 좀.
5: 그거는 뭐 택도 없다 느꼈고요. 왜냐하면 증산작용을 진짜 하려면 그 살아있는 식물을 비닐로 감싸야 돼요. 그래서 걔가 계속 호흡하면서 내뿜는 걸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땅을 파고 식물을 뜯어서 거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수분 나온 다음엔 더 나올 게 없죠. 아마 기다리다가 7명이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1: 이걸로 여과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3: 아, 좋아, 좋아.
1: 좀 곱게 깨서 할까요?
3: 아, 잘 깰게요.
1: 조심하세요. 손 조심. 여기 자갈도 있거든요. 걸려서 필터처럼 쓰자라는 거죠? 오.
3: 제가 갈게요.
1: 아, 네네.
3: 저기 저쪽에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필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여과에 쓸 수가 있나요?
1: 어? 커피 필터로 발견했다고? 네. 와우.
3: 이거.
1: 아, 이거 좋은데?
3: 네. 커피인가?
5: 충분하겠다, 충분하겠다.
1: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6: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해안가 담수 해수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 필터를 깔고 점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을 넣으면 잘 여과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3: 네.
1: 오케이. 커피 필터.

0: 색도 확실히 더 맑아지고 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1: 훨씬 맑아요.
0: 색이 훨씬 맑죠.
1: 아니 거의 물이 마셔야 되는데.
2: 보일 때 뭐 투명하고 색깔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곡물 가면 뭐 2급수, 1급수 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뭐 가재가 살 수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도 사람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은 좀 증류를 해가지고 더 깨끗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3: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The gate closes on September 26th, 1700 hours. End of transmission.
1: 일단은 여과 하고 계시면 제가 불을 피울게요. 아, 잘수가 진짜 오는구나. 아, 아이고 어지러워.
4: 불을 우선 붙여볼래요.
1: 아, 불을 어떻게 붙여요?
4: 이게 껌조약 은색이니까 네. 전기가 잘 흐르거든요. 아. 건전지 양쪽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그걸 이제 솜 같은 거 근처에다 하면 불을 옮겨 붙이니까.
5: 그럼 해보자.
4: 우선 되나 안 되나를, 왜냐면 건전지에 전기가 없으면은 못 쓰는 방식이어서 아, 어떻게든 불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보면.
1: 네, 되나 안 되나 한 번만.
4: 아, 반대로 해봐.
1: 아니, 근데
4: 이거를. 이게 건전지가 좀 커, 종이에 비해.
6: 저 그 눈썰미가 조금 있습니다.
7: 불을 피우는 거가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서 막 불부터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보시면 된다. 이거면 되겠다. 저 파이어 스틱을 주웠거든요?
1: 파이어 스틱을 찾았다는데, 근데?
0: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한번
1: 보고. 알겠습니다, 손님.
0: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0: 했다. 일단 형수 씨가 했다. 파이어스틱이랑 그걸로 했어.
1: 파이어스틱으로 한 게 제일 쉽긴 해.
2: 우와.
0: 우와. 파이어스틱이 있어서 다행이다.
3: 파이어스틱을 만나고 나선 제 삶이 변했어요. 내 사랑 파이어스틱.
4: 선생님이 불을 참 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완전 파이어 거리셔.
5: 어, very bad. Nice.
4: 짠!
2: 오, 대박.
6: 비비님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뭔가 발견하고 막 불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되게 손이 엄청 야무진데?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다.
7: 이 물은 떠왔어요. 해서 우리는 증류를 할 건데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수증기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면은 될 것 같은데? 네. 냄비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모이게.
4: 아, 관처럼 만든다. 은박지로. 아니, 뒷모습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으신 모습이 꽃집 사장님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네. 확인해 보세요. 귀에다 꽂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를 귀에다 꽂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불 앞에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탄다고요.
8: 실험할 때도 다 이렇게 보통 싸거든요. 그냥.
7: 버튼. 지금 걸로 될 것 같은데. 코일로 이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 모이게 해야겠다. 흉물스럽네.
9: 이게 뭐야?
7: 나는 백조 같기도
9: 하고. 와, 그냥 저 물 마시고 싶다.
7: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 뭔가. 이게 바람 소리에 물 끓는 소리예요. 과학 실험하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도 있어.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안 돼.
9: 그 이유가 뭐예요?
7: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무조건 돼야만 하는 상황이라 안 되면 속상할 네. 것 같아.
4: 나와요?
7: 연기는 여 끝에서 폴폴 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고 속에서 엄청 끓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다 벗겨졌다, 어차피. 접근은 좋았다 보는데 저희가 너무 물리적으로 뜨거운 걸 만지기가 어려워서 못했고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네.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나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4: 일단은 저희가
7: 이렇게 하면은 뚜껑으로 물이 와서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다 물을. 일반적으로 냄비 뚜껑 닫고 끓이면 위에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맺힌 게 떨어져서 받쳐질 용기를 아예 끓는 물과 함께 넣자.
10: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9: 목이 너무 말라.
4: 진짜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했어.
9: 나 최근에 이렇게 못 말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3: 해랑 물이랑 마주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멈춰서.
11: 제가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목이 그냥 갈라지다 못해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

0: 배터리가 여기 있네.
1: 형태야, 물 좀 먹어.
0: 아우. 뜨끈한 물이 되겠구만.
1: 이거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게요.
2: 네.
1: 오! 우와! 오, 이거 색이! 색이 완전 다른데요?
3: 그 냄비 뚜껑 뒤집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그분의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성공적이었던 증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기계 더 여분이 있어요?
4: 아니 그거 배터리가 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1: 네.
4: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다른 그 컨덕티비티 미터가 있었거든요.
1: 네.
3: 근데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전해질의 양을 재는 기계겠구나. 그래서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끝에 프로브가 있더라고요.
4: 밑에 보니까 금고가 있는 걸 봐서
1: 금고?
4: 뭔가 열릴 수
5: 재밌겠다.
4: 그것이?
5: 어디 있어요?
4: 저도 가보죠? 뒤쪽에 같이 가볼까요?
5: 그럼 네, 이거 봅시다.
6: 너무너무 흥미롭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에 키가 될 것 같다.
0: 어? 이게 뭔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7: 제가 작동 원리부터 파악을 해보자.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
0: 아, 50,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정수해서 50 이하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숫자라고, 이게 그 재는 거잖아.
7: 50 미만.
4: 깨끗한 물을 한 컵 가지고 와볼까요?
5: 아, 이렇게?
4: 조심하세요.
1: 네, 두꺼운 점을 좀
4: 오케이.
5: 봐요,
4: 뭔가 이게 연계가 된 것 같아서.
1: 얘랑 관련이 있는 거
4: TDS를 재려면 끝에 아! 이 센서가 여기 있네요.
1: 오! 오, 다행이다.
4: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프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5: 형태가 중요했으니까.
1: 어, 열렸다!
8: 열렸어?
4: 네.
1: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8: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1: 어, 물이 있어요!
5: 물이 있어!
1: 와! 대박!
3: 거기서 깨끗한 물이랑 돔 같은 모형이 나왔는데.
9: 이게 뭐예요?
1: 선생님, 이거 좀 봐봐요.
4: 뒤에 숫자가 있어요.
0: 숫자가 있어? 어? 이거 우리가 그 신호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5: 아, 이게 그거구나.
9: 북위 32.57860, 허위 110.85137. 아. 우리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1: 기지 좌표구나.
3: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좌표가 나온 거예요.
5: 너무 목말라.
9: 이물질 없다.
1: 지금 어때요?
0: 나도 옮겨줘.
1: 괜찮아요?
0: 나도
1: 옮겨줘. 와. 다들. 조금씩 사이좋게.
9: 우리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거보다 입을 축이면서
1: 정말 거짓말 물. 이거 어떻게 마셔요?
4: 이것도 나왔어요.
5: 다 먹어야지.
1: 와.
5: 아, 맛있다.
9: 근데 이거
1: 많이 먹으면 안 돼요.
5: 이거 한 번 실패로
1: 한 모금씩 먹었죠?
9: 잠깐만, 근데 이거 증량 것도 마셔도 되죠?
1: 이것도 괜찮아요.
9: 깨끗한 거 한번 보세요. 이물질 없나?
5: 한번 먹어보세요.
4: 이물질 없다. 없어요.
1: 어때요? 와. 괜찮아요?
9: 와.
1: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9: 뜨뜻한 거 빼면, 뜨뜻한 거 빼면 물을 맞다.
4: 기지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 여러분 짐 챙겨서 갑시다.
4: 네, 갑시다.
1: Let's go. 이야, 대박이네. 야.
9: 그래도 너무 힘들게 만든 물인데.

0: 수증기가 많이 맺히긴 했어요.
1: 맛있어.
0: 이거는 누군가가 먹을 거야.
2: 맞아.
3: 다음 조난자가 먹을 거야.

0: 목 안 말라요?
1: 목 마르고 덥고
0: 그러니까 먹을 걸로는 필요하던가.
2: 아 너무 힘들어.
3: 뜨거워요. 아
1: 이러다가 다 죽어.
0: 11km나 걸었어요 우리?
3: 틈틈이 물 만들면서. 와.
1: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 아니 근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랑 저거랑 좀 동그랗게 생긴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 저기가 우리가 조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1: 온실 같으신데요? 약간 피라미드 같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아닌가?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2: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4: 근데 그럼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 들어가야 기지에서.
5: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4: 아, 맞아.
1: 아, 압도적이네.
4: 여기가 창문이 없네. 네.
5: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리는 거 아닐까?
1: 여기 이거 이게 문이다.
4: 근데 열어도 괜찮은 건가?
0: 열리긴 해. 근데 돌리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
5: 어,
0: 뭐야?
5: 오물었다물었다.
1: 걸리는 게 뭐야?
0: 야.
1: 여기가 어디야? 오, 뭐야?
2: Watch your step.
0: 깜깜해.
1: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게 있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2: 들어오세요.
0: 오, 씨, 뭐야.
2: 와.
5: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2: 여기는 생존을 위한.

0: 아, 호스텔에 있어서 뭔가 무서운데요?
1: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2: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3: 기억할게요.
4: 멀리네?
5: 완전 어딘데?
6: 깜깜한데?
2: 깜깜하다, 진짜.
6: 조심하세요.
7: 외계인 기지 온 것 같은데요?
3: 깜깜해.
6: 무슨 그리드가 있고.
2: 됐다. 빛이 있는데요?
7: 오.
6: 이거 모형인가 봐요.
2: 이거 그 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요?
3: 아, 이거.
6: 누가 가지고?
2: 돔 사이즈네. 이야.
6: 들어왔다.
8: 최후의 인류 스캔 완료. 실험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 여기 우주선이야? 영화 같은 곳에서 왜 냉동 인간이 이렇게 눈 감아도 이렇게 뜨는 면 막 있는 공간 있잖아요.

0: 이곳에
1: NOS
2: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도만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겹겹이 숨겨진 질문들이 여러분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명민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 성실한 육체를 총동원해 각자의 답을 찾으십시오.

0: 그 노력이 진실에 닿는다면 보상으로 시드가 주어집니다. 시드는 하나당 약 금 한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로 이 실험기지에서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자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1: 금한 돈이면 대략 110만 원 정도.
0: 생존을 향한 문턱을 모두 넘어서는 날, 가장 많은 시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그 수량만큼 시드를 현물 가치로 교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서 시드를 얻어야겠다.
0: 오늘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투를 빌립니다.
3: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거를 뭔가
4: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5: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아야 그렇죠. 인류가
4: 근데 사실 살아남는 게 금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6: 그래 어차피 돈을 받아봤자 나가면 세상이 망했기 때문에 네. 쓸모가 없어
7: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진행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0: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곳으로 오십시오
3: 김한결 씨가 누구셔?
5: 저요 저요 어디로 오라고요?
8: 점등된 곳으로 오라니
5: 점등된 부스?
3: 아 시드룸인가 보다
5: 저희 가볼까요?
7: 네.
4: 네. 궁금해.
5: 갔다 올게요. 뭔가 이거를.

0: 여섯. 뭔가 이거를 말을 해야겠다. 저 동전이 나왔어요.
1: 동전이야?
0: 조심해요, 다들. 주머니가 있고.
2: 이게 뭐예요?
3: 돈이 나온.
4: 시드다, 시드.
2: 아, 저게 시드다.
5: 이게 시드구나.
4: 시드.
6: 와. 야, 여기 햄스터 돌아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1: 여기서 나온 거죠?
0: 네. 어쩌다 보니까 그 금고를 열게 되었고, 제일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7: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게 해서 금고를 여느냐, 실마리를 푼 거는 김한결 박사님이니까.
6: 부러웠죠, 뭐. 그게 제일 처음 가야만 했을 사람한테 잘 간 것 같다. 딱 불러가지고 지목해 준 거 보면 이게 똑똑하구나. 뭔가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8: SAN 시스템? Sanitation 시스템?
2: 뭐 거기 세니터리룸도 있고, 뭐 클린룸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7: 인간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가?
4: 라스트!
2: 휴머니티.
5: 최후의 인류.
4: 최후의 인류. 우리 귀여울 것 같아요.
3: 갈아입을까요?
9: 제 퍼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6: 아, 주황색? 너무 죄수 느낌 아니야?
7: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4: 이게 원래 도움이...
6: 같은 옷을 딱 입고 모여 앉으니까 뭔가 팀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우리 저기 아까 자판기 가볼까요? 우리 하나만 떠봐요, 하나만.
5: 시드 쓰는 거예요?
0: 어.
2: 햄 있고.
0: 보드게임 있고.
2: 라멘, 네. 콜라, 그다음에 머핀 있고. 미스터리 박스.
7: 네, 좀... 근데.
1: 네, 왜요?
7: 이 우리가.
4: 도파민.
6: 미스터리 박스?
10: 이거 먹어.
6: 도파민?
10: 아, 이것도 도파민.
2: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의 진짜 의도는 랜덤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랜덤만이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7: 첫날이니까 한번 도파민 넘치는 첫날 한번 보내보면.
3: 그래. 도파민을 쾌락. 가지고 쾌락을 쫓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생존하려면 안전한 모드로 가는 게 중요해요.
6: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7: 최후의 인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4: 네. 아니 근데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기는 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 박스가 나 뭔가 진짜 이상한
2: 것 같아요.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4: 아니면 여러분.
2: 아, 그럼 오늘 피곤했잖아요.
7: 문화를 마무리를.
1: 어떠십니까?
2: 물을 얼마나 끓였어요. 탑질도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0: 박사님만 제일 조금.
3: 저는
2: 아, 그러면 잠깐 눈 감고 있어요.
1: 어때요, 동선 씨?
0: 아, 근데 이거를 단체에게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4: 아, 맞네.
0: 아, 맞네. 근데 미스터리 박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4: 쓰면은
0: 일단 넣었어요.
4: 어, 깜짝이야.
2: 아, 뭐야?
4: 아, 그냥.
2: 왜 이렇게 소리가 나?
5: 아, 크기가 좀
7: 무거워요?
0: 근데 무게가 있어.
7: 오늘 저희 팀 집단이 내린 판단은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시드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할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11: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오!
2: 뭐예요?
6: 설마 시드?
0: 오? 맥주야!
4: 말이 안 되네.
0: 오, 근데 심지어 차가워요.
4: 우와!
0: 이거 아껴놓을까요? 아니면
3: 차가울 때 마셔야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6: 아까 뭐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예요? 누구보다 더
4: 아, 뭐야? 아, 저기요. 아까 뭐 아까 절대 사면 안 된다더니.
3: 아니 미스터리... 자원을 아껴야 돼요. 한 방울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 자원을 아낀 거예요. 한 방울의 가격을 생각해봐요.
2: 뇌과학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6: 가장 비이성적인 과학.
8: 아~
10: 역시 화학자 그래, 선생님.
5: 미안합니다.
8: 이야.
5: 아, 저 좀.
8: 최고다, 최고.
3: 아~ 세 모금 마셨어.
5: 한 마리 넘어갔어.
6: 저는 한 모금이야.
2: 아, 근데 너무 도파민이었다. 맥주는 정신적인 이완과 세상이 망하기 전 이제 인간이 누렸던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일곱 명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이야기로 귀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1: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12: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1: 뭐지?
3: 뭐예요?
1: 이게 뭐지?
5: 이게 뭐예요?
3: 이거 뭐야?
12: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1: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잠깐만요. 어디야?
5: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1: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3: 조심, 조심! 여기 찾았어요.
1: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12: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0: 이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2: 이어서 한국 BM이 방송됩니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그거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아, 더워.
7: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0: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 와우.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과
4: 160개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구름 위에 있다는 암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7: 저희가 저기 그 상우람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8: 예, 지수선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연세도 70 한 몇 살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6: 해발 1000m 높고 높은 곳에서 산처럼 묵묵히 정진하며 살아간다는 스님.
9: 무화경지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이렇게 헤맵니다.
6: 이른을 훌쩍 넘은 노승도 이곳에선 여전히 수행자. 때맞춰 비우고 덜어냅니다.
9: 한 80까지는 버텨야 될 겁니다.
6: 오늘은 구름 위에 산다는 스님을 만나봅니다. 바람도 구름도 더디 도착하는 경남 밀양 운문산. 깊은 산속, 흔히 오지라 부르는 곳에 홀로 수행하는 스님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처음부터 녹록치 않은 산행. 가쁜 숨 몰아쉬며 3시간 만에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7: 아, 다 왔다. 네. 스님. 아.
10: 혼났지요? 왜? 좀 쉬세요.
11: 반갑습니다.
10: 네, 반갑습니다. 고향을 좀 짓게요.
11: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10: 올라가지 왔어요. 그냥 온 것 같고 다 했는데. 아, 식초. 예. 예, 잘 쓰겠습니다. 식초 좋은 거 하고. 이거 무겁는데 그래, 아이고.
11: 번호가 혹시.
10: 네, 있습니다. 예. 예.
11: 또, 과일을 못 드실 것 같아서 사내기 예.
10: 아, 저 부처님한테 올려놓고.
6: 암자에 들어온 모든 것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먼저 올린다는 지수 스님.
10: 그 가족은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여기 저는 이제 신라 때 이제 하랑들의 이제 기술원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절이 있었던 겁니다. 좋은 데가 있다, 토근이 좋은 데 있다. 그때 구경 삼아 온 것이 이제 산 너머로 왔죠. 그때 뭐 너무 좋은 거라요.
6: 그렇게 무작정 찾아왔던 상우남. 구름 위 암자라는 그 이름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스님은 그저 좋았답니다. 그 기억 가슴에 남아 다시 돌아와 정착하고 산 지 20여 년. 홀로 사는 남자치고 시간이 꽤 많지요.
12: 주방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은데.
10: 네, 아니 맞습니다. 이거 우리

0: 뭐하는 등산권도 지금 저거 가져오니까.
1: 공양 짓는 일만큼은 허투루 여기지 않는다는 스님.
0: 나무라고 뭐 그래 바탕이 별로 없습니다. 그 찜 전문 메이커 찜한 메스님 오신다고. 여기서 심은 거. 오늘 산 나물이고. 네, 됐죠.
2: 네, 감사합니다.
0: 조금 더 주세요.
2: 네.
0: 이쪽에 한 분 안 계시고. 드세요.
2: 먼저.
0: 네, 됐습니다.
1: 손수 키운 것들로 지은 공양.
2: 밥이 엄청 맛있는데요?
0: 야, 오빠죠 뭐. 그죠? 네.
1: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산중 밥상입니다. 해발 1000m 고지의 작은 암자. 전기는 태양광 전지판이 전부.
0: 뭐, 휴대폰 충전하고, 이제, 불 약간 켜는 거. 그 외에는 안 됩니다. 테레비도 못 보고.
1: 물론, 수도도 없지만, 그래도 샘물이 있어 불편이 크진 않답니다.
2: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아니, 아닙니다.
2: 그래도 제가 얻어먹었으니까.
0: 아니, 제가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좀 쉬셔야죠.
2: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조금은 수고스러워도 스님에겐 이 모두가 수행이라죠.
0: 내 마음 닦는 건 똑같죠. 뭐. 때 같은 거 있는 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번뇌 그런 건 이제 다 닦는 거죠.
1: 기꺼운 마음으로 밥값을 하며 마음을 닦고 들여다보는 시간이랍니다. 햇살도 제 몫을 다하는 시간. 따스한 햇살이 아낌없이 보시한 초록의 숲으로 포행에 나섰습니다.
0: 이 길이 이제 옛날 길이죠. 옛날에 이리로 다녔는데.
1: 늘 다니던 포행이라고 해도 스님 너무 빨리 가시는 것 아닌가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노승의 발걸음.
3: 스님, 숨 안 차세요? 숨 안 차세요?
0: 차죠. 운문사 쪽 구경하죠.
1: 힘이 좀 들더라도 온전히 내 몸으로 공을 들이라는 스님의 설법인 셈입니다.

0: 상태가 다 호랑이. 딱 호랑이가 이렇게 틀고 있는 거 보면 딱 내려와가지고 머리 탁 뒤쪽으로 틀고 있는 거. 이게 청도 문산에서는 호구산이라, 이 산을. 딱 호랑이 산이라. 그럼 쉬십시오. 예.
1: 호랑이 산에서 스님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0: 뭐 그냥 여기서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 좀 찾고 그럽니다. 무화경지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이렇게 헤맵니다.
1: 수행이란 매 순간 묻고 또 묻는 일. 올해 75, 노승이 취득해야 할 삶이란 무엇일까요?
0: 한 80까지는 버텨야 될 겁니다.
2: 이곳이 그렇게 좋으세요?
0: 예, 전생에 몰라요. 여기서 아마 그래도 중요를 했지 싶어요, 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1: 오직 자연의 시간만 존재하는 이곳에서 스님은 오래도록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새소리가 정다운 손님을 불러왔네요.
0: 보살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가물해가지고 쏘싼 거고.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이 보살님은 이제 자주 오십니다. 이 제사님도 자주 오시고.
4: 부처님 좋아하시는 쑥닭.
2: 아, 저기요.

0: 제몸 하나 오르기도 힘겨운 길, 묵직한 배낭 치고 올라왔답니다.
1: 김치하고 뭐 반찬, 밑반찬 많이 가져왔네요. 저녁에는 여기서 먹으면 됩니다. 좀 이따.
2: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3: 네, 제대로.
4: 가끔씩은 올라오더니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0: 도착하자마자 2일부터 거두는 일행. 이런 날 스님은 특별히 할 일이 있다죠.
5: 그건 다 왜 빼세는 거예요?
1: 요거는 이제 불기 닦으려고요. 소파 부처님 오신 날. 물기 없이 있다가 잠 닦아뿐.
0: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6: 또 닦는 마음.
7: 그것도 닦고 그건... 내 마음도 닦고 닦다 보면 내 마음을 더 깨끗이 닦이는 거지.
1: 사람들 너무 많이 닦으면 강 나듯이 똑같습니다.
8: 사람 닦으면 강납니까?
1: 그렇죠. 이제 마음을 닦으면 이제 번뇌가 없어지니까 강명이 부처님까지 강명이 나는 거죠. 신하지요.
0: 닦을수록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1: 그 앞에 그냥 보고만. 이렇게 내가 전문가가 해야지.
0: 스님의 밭에도 계절이 무르익어 가네요.
1: 여기 제일 맛 좋을 때입니다.
0: 이 텃밭엔 뭐가 자라나요?
1: 뭐 감자, 예, 고추, 예, 토마토,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0: 햇볕이 키워주고 바람이 응원해주며 자란 것들. 거기에 보살님의 수고가 더해져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1: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7: 스님 직접 재배하신 상품.
1: 네, 이거 밭에서.
7: 밭에서.
0: 재료의 맛이 입안 가득 그대로 살아나는 자연의 성찬.
7: 말이 필요 없습니다.
0: 소박한 공양에 마음까지 꽉 차오릅니다. 호젓할 것 같아도 하루가 바쁜 스님의 산중 생활. 아궁이에 불 떼는 것도 스님의 일상이자 수행입니다.
2: 저희 따뜻하게 자라고 그렇게 지신.
1: 예예. 예. 그러면 못 자요. 약간 떼놔야 뜨뜻한 피로도 풀어지고.
0: 활활 타는 장작불과 함께 마음속의 번뇌도 다 불사르고 나면 어느새 몸도 가벼워진답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스님은 저녁 예불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시간 수행자가 체득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1: 아, 저쪽이 이제 서방, 이제 서쪽이니까 서방경도 극락세계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어. 야, 우리 부처님한테 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 오늘도 못 봤습니다. 피곤하신데 주무십시오. 네. 너무 하면 잘 됩니다.
0: 삶이 단순해지는 스님의 암자.
2: 춥지 않으시겠어요?
3: 근데 추워도 침낭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1: 밤에 영상 안 7, 8도 안 될 건데 7도.
4: 돌려.
1: 냉장고보다는 좀 따시다만.
4: 냉장고는 크다고요. 됐어. 15개 호텔부터 더 좋습니다.
1: 진짜 공기 좋고. 네. 또 풀을, 풀을 비워놓으니까 더 좋지.
4: 그래, 스님.
1: 예? 네. 풀을 비워놓으니까 더 좋아요.

0: 깊어지는 밤 암자의 문지방 너머로 스님의 독경 소리가 흐릅니다. 늘 첫 마음을 죽비처럼 깨운다는 스님. 산중 암자는 그래서 최고의 수행처입니다. 흘러가는 구름도 기지개를 켠다는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구름 위에서 살다 보면 흘러가는 구름처럼 인생의 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된 세상과 동떨어진 스님의 산중 생활. 아침 포행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 그 늦가을이 따야 돼. 많이 컸잖아.
2: 아, 이 누가 벗어, 이 칸에 대나무가 쪽으로 들어갔다.
1: 이제 말끝 벗어 피라고도 뭐 상황이나 봐봐. 남이 나는 거, 이렇게. 나 뭐 떨어져야 납니다. 그쪽에 계시오.
0: 포행이라고 하기엔 조금 위험한 길이지만 스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네요.
1: 이 나무가 주목입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이 음문산에 이제 딱 숨어 있다 보니까 네, 몇 사람뿐이 몰라요.
3: 아,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스님 혼자. 포행 오시는 길.
1: 옛날 주목나무로 부처님 도성했다 그래.
4: 아유, 받으셨어요?
5: 네. 좋은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생한다는 주목. 그 특별한 기운이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산중암자에서 하룻밤을 보낸 인연들이 내려갈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누구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1: 엄마가 옛날 살림을 잘했는가 봐.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한입을 나네.
6: 고생하셨습니다.
1: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전학교나 가는데 못할.
4: 왔다 이렇게 가면 또 화전하시겠어요? 어떠세요?
1: 예, 네, 그래도 뭐 이제 만성돼가지고 좀 덜합니다. 옛날에 그러니 하고 이제 옛날에 나 예, 네, 바쁘니까 또 내려가셔야 되고 예, 네,
0: 비우고 또 비우는 것이 수행의 길. 해발 1000m 구름 위 암자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직 발 감각으로만 빚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누룩.
7: 옛날에도 마취금이나 옛날에는 족타.
0: 500년을 이어온 족타식 누룩이라죠. 잘 빚어진 반죽은 발효와 숙성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꽃을 피웁니다.
8: 그 요런 누룩을 조상 대대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0: 500년이 넘도록 전통을 지키며 술을 빚어온 술도가.
9: 발효의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이런 거.
0: 그 오랜 시간이 켜켜이 쌓인 특별한 막걸리 한 잔 맛보실래요? 태백산맥 남쪽 끝자락에 있는 부산 금정산. 조선시대에 이곳에서 금정산성을 축조했는데 동원된 인부들에게서 입소문을 타 세상에 알려진 것이 있답니다. 금정산 해발 400m 분지에 있는 산성마을, 이곳이 바로 소문의 근원지. 그때부터 남다른 풍미로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술이 여기 있다죠.
10: 안녕하세요.
11: 육도짜리, 육도짜리.
10: 안녕하세요.
11: 예,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10: 막걸리 사러 오셨어요?
11: 예.

0: 식당 아시겠다.
1: 가게에서 봤어요.
0: 네, 가게에서 네. 식당 담.
2: 여기서는 지금 산성 막걸리 하면 거의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0: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거 봐라, 줘봐.
1: 흔들어야지.
0: 해줘봐라.
3: 소문 듣고 왔다니 일단 맛부터 보랍니다.
4: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2: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맛을 보십시오.
4: 아, 네. 감사합니다.
5: 누룩 향이 확 나는데.
2: 나죠. 네네. 그걸 직접 그 뭡니까? 여기서 만들고 그 만드는 누룩을 가지고 막걸리를 담는 거 아닙니까?
0: 예, 우리 술 자체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민속주 1호로 이제 해준 그런 막걸리입니다. 대통령령 9444호죠.
4: 다른 지역의 밀주들은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0: 안 났죠. 예.
4: 아, 여기 막걸리만.
0: 예.
3: 오랜 내공 자랑하던 술도가는 대통령의 민속주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전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시사철 술 익는 향기가 담장을 넘는 곳. 술도가의 하루는 이것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답니다.
0: 자, 이제 시작해요. 다 경력들이 이 문화에서 다 한 50년 이상씩 큰 누룩을 빚으신 분들이라서 프로 중에 프로들.
4: 어머니는 누룩 만드신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6: 내가 나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4: 어머니는 얼마나?
6: 저도 모르겠어요. 저 남자 나이가 들었나 나이가 들었나 몇 년 됐나.
7: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누룩 담고 계시는 분은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셨고 지금 발 따듬고 계시는 분은 22살에 시집을 와가 그때부터 했어요. 나도 들었어요.
6: 종강 일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힘이 되는 몸무게가.
3: 평생 누룩을 빚어온 산성마을 어르신들.
8: 젊은 남자 하나 쓰셔야 되겠는데.
7: 하나, 둘.
6: 종강이 올라오죠.
3: 아이고, 조금.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그만둘 순 없답니다. 이곳에선 잘 빻은 통밀로 누룩을 빚습니다.
7: 이게 지금 밀이거든요. 밀을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요.
3: 반죽은 너무 질어도 너무 돼도 안 된답니다. 치우침 없이 딱 알맞게 하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
6: 옛날에는 연탄이나 무엇이나 불꽃 때가 있네. 욕밥 쌀기가 힘들었지. 그래도 어떤 데는 저렇게 보면 그럴 때가 재밌다 싶으죠. 전문대.
3: 반죽이 준비되면 작업화로 갈아 신고 면 보자기에 반죽을 싼 뒤 발로 꾹꾹 밟아 누룩을 빚는 겁니다.
4: 어머니 이렇게 발로 밟아야 좋은 게 있나요?
6: 발로 밟으면 다지 가지고 곰팡이가 잘해.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들기 바랄겠는 거죠.
3: 발로 밟아 빚는 족타식 누룩은 500년을 이어온 산성마을 술도가 맛의 비결.
4: 어지러우시겠어요?
6: 안 어지러워. 처음 하면 어지럽지만 뭐. 이렇게 바로 뜨겁게 나면 다리가 아프지.
3: 누룩 하나에 수십 번 발길이 닿아야 하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지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건 그런 거겠죠.
6: 엄마야, 뭘 먹는 걸 다 찍으려고 이러나. 아이고, 저거. 자꾸 찍어 사서 머리 아프네.
3: 아무리 힘겨워도 우직하게 옛 방식 그대로 누룩을 밟습니다. 빚은 반죽은 누룩방으로 향합니다.
7: 그래서 11에서 15일 동안 여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햇빛에 2, 3일 말려서 건조실에

0: 정도 말려가지고 분쇄를 해서 막걸리를 만들어요.
1: 이곳에서 누룩 반죽을 매주처럼 발효시키는데요. 깊은 술맛을 내기 위한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죠. 누룩 곰팡이가 잘 번식하기 위해선 온도와 습도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2: 더우시죠?
3: 네, 엄청 더워요.
2: 저도 지금 그안으면 계속 땀이 쫙쫙 맞다고 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올바로 발효가 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이 우리는 여기에 노랗게 피고 하얗게 피고 누룩 꽃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이 마을에서 약 한 15대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이런 누룩을 조상 대대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1: 누룩이 좋아야 술맛이 좋다고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린 듯 누룩 위엔 곰팡이 꽃이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척박한 땅이라 농사 대신 집마다 누룩을 빚어 살아온 마을. 15대째 가업을이 있는 유청일 씨도 유년 시절 누룩 나르는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4: 이걸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 술하는데 그 팔아먹기 위해서 밤새도록 구워가지고 망치질 해가지고 그렇게 내다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뭐 저희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들 뭐 학교 갈 때 가방 하나에 그냥 누룩 다 치고 다니세요. 예외 없이.
1: 평생을 누룩과 동고동락해온 산성마을 사람들. 가장 중요한 누룩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막걸리 빚기에 나섰는데요. 이 집에선 술 만들 때 지하수를 쓴답니다.
2: 이 지하 150m의 속으로 지하수예요.
5: 막걸리를 만드는 이 물이 중요하죠.
2: 아,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우리 금정산성이라는 자체가 금정이라는 자체가 세금자의 우물적자예요. 그만큼 물이 그 깨끗하고 맑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그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걸로.
1: 농부로 친다면 좋은 밭을 물려받은 셈이지요.
2: 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꼬두막을 지고
3: 네.
2: 하는 장소입니다.
3: 살을 그 밥이 죄송합니다.
2: 살이 우리가 살이 안 되더라고. 그 살을 이제 물에 불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1: 배를 이어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유청길 씨에 이어 아들 역시 자연스레 가업을 잇는 중이랍니다.
2: 안에 물감이 무겁고 이제 그게 돼가지고 재료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3: 저도 예전에 잘 했는데 그냥 나이가 한 70대다 보니까 힘이 붙여요 사실은. 네.
1: 아들 희수 씨는 일본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온 유학파.
6: 힘 많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1: 유청길 씨가 대를 이어온 지도 36년. 밤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 더욱 또렷해지는 추억이 있답니다.
2: 옛날에는 고등학이 우리 어머니들 이 가마솥 때 고등학 듣고 나면은 이 멍석이라고 그러죠. 고등학 쫙 펼쳐놓으면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머니 몰래 가서 이제 훔쳐 먹던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배고프던 시절이죠, 그때.
1: 술도가에 술밥으로 고픈 배를 채우던 시절. 그때부터 막걸리는 부모님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힘들어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2: 고등학을 훌쩍 먹는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지금은. 그때는 왜 그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1: 잘 찐 고두밥은 한 김 식힌 후에 받아놓은 지하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데요.
2: 고두밥, 누룩, 물, 그렇습니다.

0: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는 막걸리.
1: 이거는 나 어느 정도 발효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기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처음에 보관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예, 이게 술이 끓는 게 보이시죠? 네. 자연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0: 보글보글 발효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0: 이게 바로 술 익는 소리인가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술 익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처마에서 비가 많이 오면 콕콕콕 떨어지듯이 흔식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 발효의 미학입니다. 재밌죠, 이런 거 보면.
2: 누군가는 누룩을 기다림이 만들어낸 걸작이라 한다죠. 시간이 더할수록 그 맛과 향이 깊어지는 발효의 마법 때문일 겁니다. 보통 엿새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막걸리가 완성된다는데요. 오랜 시간의 맛.
1: 굉장히 맛있어요.
3: 독합니다.
4: 네, 잘 익은 것 같아요.
1: 독합니다.
2: 잘 익은 막걸리가 또 한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 곳, 전통 식초 항아리입니다.
1: 식초 냄새 벌써 나죠?
5: 네.
2: 식초 역시 긴 기다림의 결과물이라죠.
1: 냄새 확 나죠? 네. 네, 식초 냄새 확 날 거예요. 네. 이 식초가 은은하면서 달콤한 냄새 나자 막 소질 않잖아요. 그 이게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맛이 나요. 한 두 달 정도 되면 식초가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건 3년 이상 다 된 거예요.
2: 오래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진다는 식초.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5: 소풍 나온 기분이겠어요.
6: 내일 서풍입니다.
1: 자, 점심밥이 도착했으니까 오늘은 쪼리개도 해보고.
2: 일한 뒤에는 늘 소풍처럼 함께 식사합니다.
6: 이건 저희들 부부에서 나오는 막걸리 식초입니다.
2: 각종 채소에 막걸리로 담근 식초를 넣고 무쳐내면 새콤달콤 입맛 도도는 산성마을표 생채가 됩니다.
1: 맞아. 소가 들어가면 우리 식초가 들어가면 약간 새콤달콤하거든.
6: 이런 생채는 왜냐면, 식초 조금 들어간 맛이 있어.
1: 맛있지. 되게 맛있어.
2: 거기에 막걸리 한 잔을 함께 고생한 어르신들과 나누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답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이웃.
1: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이 지켜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뭐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이분들이 없으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저희들은 보물 같은 분들이에요. 다들. 예.
6: 이 사장님은 또 우리 전통을 살려줘서 고맙고.
1: 안네. 고맙습니다. 눈물 나고.
2: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 500년 막걸리 맛이 이어져 온 이유가 아닐까요?
7: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7: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9: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10: 근데 커피 간엔 좋아요.
11: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12: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13: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10: 잠이 보약인 것 같죠?
14: 오래 앉아있으면 고관절 망가져.

0: 요즘 힙한 사람들은 여기로 간다죠. 바로 고미술 상가. 소문대로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습니다.
1: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캐대원인 것 같아요.
2: 희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고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 이곳에선 먼지 뽀얗게 앉았던 옛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3: 이 안에 전부 보물 찾는 거 같아요. 이런 건 한 5억 정도 합니다.
1: 없애볼래?
0: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4: 쓰는 맛에 이 골동이 나는 더 귀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된다.
5: 멋있어.
6: 대학원생입니다.
0: 길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만나는 특별한 보물 찾기. 오래된 것이 핫하다는 그곳으로 떠나봅니다. 한양도성에서 정확히 10리 떨어진 곳이라 하여 이름 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답십리인데요. 이곳에 요즘 문만 열면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는 곳이 있대요. 바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골동품 상가랍니다. 골동품을 수집하다 아예 상점까지 열었다는 최원석 씨.
7: 이게 19세기 조선 백자 투각향로라고 설계 자체가 이 머리로만 향이 나오게 설계가 돼 있어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안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들어가서 머리 쪽에서 한번 머무른 거예요. 그림처럼 정말 무슨 동양화 그림처럼 이렇게 솟아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날 좋을 때 햇살 좋은 데서 태워보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0: 향 멍하기 좋아 인기가 많다는 조선시대 투각향로.
8: 이건 가격이요?
7: 얘는 뭐 보통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들은 1000만 원까지도 가요. 보증서 붙으면 일단 다 1000만 원 넘는다고 보시죠. 200년 정도 된 조선시대 청사천옥이거든요. 원래 가마꾼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도착을 하면 이걸 땅에다 딱 박아서 세워놓는 거예요.
2: 오래된 거니까 좀 그냥 찍어내는 그런 물건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쁘고 훨씬 더 그 희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낡은 것으로 치부되던 먼지 쌓인 옛 것들은 어떻게 사람들 시선 사로잡았을까요?
1: 우리께 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캐대원인 것 같아요. 캐대원을 통해서 그 확신을 인정을 받게 된 게 아니었을까.
0: 한편의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불러온 변화. 그것은 세월의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 그 가치의 재발견이었죠.
9: 이런 경기 지역 반다시 위에다가 이런 뱅에롤로 쓴 스피커를 올려놓는다거나 조선시대 말기 찬장에다가 또 저런 조선시대 후기 백자를 올려놓고 거기에 또 현대적인 요즘의 책들을 올려놔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느끼고 호기심을 좀 느낀 것 같아요.
0: 이런 변화의 바람도 이곳을 지켜온 이들이 있어서 가능했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0: 26년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는 정영섭, 장옥순 부부.
8: 두 분은 어떻게 처음에 고미술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3: 모든 일은 인연과 때가 있어서 우연히 IMF 때 뭐 실직했다 그럴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걸 하게 됐어요.
14: 뛰어들 때 정말 진짜 원수 임대로 살듯이 살았는데 그래도 아끼고 쓰니까 그래도 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그래도 잘 살았다.
13: 그래서 골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죠, 지금에 와서는.
0: 요즘은 부부의 손때 묻은 이 공간이

0: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가 된답니다.
1: 두루마기 입고 댕기죠, 옛날에. 네. 두루마기 이게 폭이 넓었잖아요. 이거 넣고 댕기다가 사슬 쓰고 댕기면서 비가 오면은 여기다가 덮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죠.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2: 찍었을까요? 고맙습니다.
0: 역사책에서나 보던 갈모를 이렇게 만난다니요.
1: 잘했어. 이름도 하찮아 보여도 가야시대. 와.
3: 얼마예요?
1: 이런가? 네. 이런 거는 여기가 깨진 느낌이 있지. 깨진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건 50만 원. 가야시대. 5, 6세기인데 50만 원 정도면은 진짜 싼 거죠. 기하다 보면 이런 게 기하죠. 이게 고려시대 11, 2세기에 만들어진 세상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정수병이라 그러죠. 또 이런 15세기에 나온 관료 궁에서 났었던 그런 색깔 아주 좋은 유백색 이런 거는 가격은 2,500만 원. 이것도 같은 15세기. 그래서 이런 거는 1,500만 원 정도.
4: 신기해요.
5: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해요?
4: 고가고들이 여기까지 엄청 깨지지 않고 잘 있는 게 신기해요.
5: 아, 이거 그래요?
0: 박제된 유물이 아닌 만지고 느끼며 호흡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1: 네 분이서 오셨나요? 와.
0: 이번엔 아주 특별한 복장을 한 일행이 오셨네요.
1: 우리나라 전통을 좋아하셔가지고 수집도 하고 그 패션까지 싹 일습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이죠.
0: 부부의 단골 손님이랍니다.
5: 안녕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네.
5: 의상이 평범하지가 않은데요.
6: 아, 네네. 좋아서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아, 다 제 옷이에요.
5: 아, 그러시구나. 원래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6: 즐겨 입습니다. 어디 놀러 다니거나 그럴 때는 항상 이 옷으로. 와,
5: 뭐 하시는 분이세요?
6: 대학원생입니다.
5: 안경도 되게 높아요.
6: 아, 네. 옛날 안경. 시들에게 이렇게 접히는. 이야. 그래서 원래 골동품을 사서 이제 도수를 제 도수에 맞춰서 렌즈를 끼운 거예요.
0: 사람도 물건도 모두 오래된 이곳에서 아내 옥순 씨는 다정하게 차를 준비합니다.
7: 여기가 이제 핫해지니까 그냥 젊은 친구들이 오면 차가 이제 알아서 물에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공하게 됐고요. 준비하게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찻잔들, 요거는 600년 된 거예요. 요거는 요것도 600년 됐는데 조선 초기 백자. 이거는 이제 고려 청자예요.
5: 네. 이거는 몇 년 된 거예요?
7: 이것도 1000년 돼가죠? 이게 이제 세트로 보는 거예요. 네.
5: 근데 1000년 된 걸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7: 그럼요. 이게 쓰는 맛에 이 골동이 나는 더 귀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된다.
0: 박물관 유리창 너머로만 보던 수백 년 전 찻잔에 차를 마시는 경험이라니요. 그 시간을 마주한 듯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8: 이렇게 과분한 영광이.
7: 어쨌든 금방 떨어.
5: 찻잔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9: 아이고, 그러면 뭐 돈 내고 나가야죠.
0: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옛것이 주는 묵직한 울림을 느껴봅니다.
5: 느낌이 어떠세요? 천년 된 그릇으로 마시는 차의 맛.
6: 맛있죠. 아무래도 이제 옛날 이런 고다완, 이제 오래된 다완으로 차를 마시면 네. 그냥 차를 마신다기보다는 시간을 마시는 느낌?
0: 세월의 향기를 나눕니다.
7: 그냥 눈으로 보는 전시보다 만져보고 먹어보는 전시가 훨씬 생동감 있고 빨리 배울 수가 있고
0: 오래된 물건에 깃든 이야기를 나누며 부부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날이 밝자 길을 나선 부부.
1: 일주일 내내 다니다가 밥 쉬는 날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 찾으러 다니죠.

0: 숨어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올 때 이제 즐거움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헌트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발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1: 골동품 사냥에 나선 부부가 찾은 곳은 옛 정취를 간직한 충주의 마을. 어디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 찾기를 떠납니다.
0: 이런 것만 해도
2: 옛날에는 이 골동품 찾으러 이런 시골집도 많이 다니셨나요? 어떠셨어요?
0: 많이 다녔죠. 아니 진짜 전국에 진짜 안 가본 데 없고 통영,
3: 순천, 통영,
0: 순천,
3: 전라도 광주,
0: 광주,
3: 줄포까지 다 다녔죠.
0: 그 재활용센터서부터 뭐 집집마다
3: 고물산, 고물산에 가면은 옛날 뭐 다리미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죠.
1: 부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보물 창고.
0: 이런 처마꽃 뒤를 봐봐요. 이게 시골 이런 게 얼마나 예뻐. 요런 맛들을 팔려갖고 벌집도 있네.
2: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3: 우리 생활의 보미술이죠.
0: 이런 거 사갖고 오잖아요, 사실. 이런 문짝 봐봐요.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이거 보미술 별거 아니에요. 이런 나무 집들이 다 보미술이지, 뭐. 이거 얼마나 좋아요.
1: 그 끝에서 세월을 품은 가게를 만났습니다.
0: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십시오.
3: 뭐 하세요?
4: 그 뭐 물건 해가지고 와서 지금 정리하느라고.
3: 오. 네. 오, 모자 재밌다.
4: 예.
3: 이게 이름이 뭡니까?
4: 초립인가 뭐 정확한 오이. 이름은.
0: 저거 봐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요. 장사꾼 이렇게 하고 다니고.
4: 이게 또 100년, 150년.
0: 오, 멋있는데요? 색상도 여기 색상이 오늘 컨셉이다.
4: 다행입니다.
0: 네.
3: 이거 우리 갈 때 싸게 해서 주세요.
4: 알겠습니다.
1: 이곳엔 빛바랜 물건들 사이로 짐작조차 못할 이야기들이 숨어 있답니다.
4: 이 안에 전부 보물창고. 하나하나의 창고다 보시면 돼요. 요런데 이 서랍 하나 열어도 운석입니다. 운석. 우주에서 온 운석.
2: 그런 건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나요?
4: 그런 건 가격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제 운석학회에서 정하는 그런 가격 기준을 본다면 그런 건 한 5억 정도 합니다. 5억.
1: 작은 서랍 속에 숨어있던 수억 년의 세월을 건너온 우주의 흔적.
4: 서랍 하나에 들어있는 게 집안채, 잔대값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서랍 안에.
1: 이곳에선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0: 두루두루 다 봐요. 그냥 재밌는 거. 눈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 수십 년 세월로 다져진 안목. 부부의 눈길과 손끝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끝에서 찾아낸 건 뭐죠?
3: 봐봐.
0: 이야.
3: 이게 너무 좋아.
0: 악신.
3: 다 버리고.
4: 다 던지고.
3: 모든 사람.
0: 호유하세.
4: 그 약혼 기념으로.
3: 약혼 기념물로.
0: 이게 자예요, 자.
4: 선물을 한 거예요.
0: 네, 자.
4: 한 7, 80년 전 될 것 같아요. 100년 이내.
3: 그렇죠. 실패.
4: 실패.
3: 전부 다 이거는 그 손으로 팠기 때문에 조각이 너무 좋아서 샀어요.
4: 그리고 연대가 150년 정도 다 된 것들.
3: 이게 새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4: 매화에
3: 새끼까지 있어요. 너무 재밌게 해놔서. 네,
4: 그게 그러니까 우리
3: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좋은 거죠.
4: 실패가 아니야. 잘 사면 백전백승.
0: 성공했네요 오늘. 네?
4: 항상 절반의 성공이지.
0: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0: 네, 여보세요.
4: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오늘의 보물 찾기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날 오후.
0: 어서 오세요.
5: 웬일입니까? 로봇 안 썼어요, 이번에?
0: 네.

0: 많이 샀지 뭔 소리예요 이게.
1: 평소보다 적게 사오셨네.
2: 또 하나 있어요?
1: 또 있네.
3: 사오면서 안에 등을 열어놓으면
4: 부부가 찾은 보물들이 궁금해 한달음에 왔다는 최원석 씨. 눈빛이 매서워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내도 초긴장.
1: 이런 얇은 페랭이 전 잘 못 본 것 같아.
5: 나도 이것도 못 본 것 같아.
6: 페랭이 더 굉장히 귀한 건가요?
1: 페랭이 뭐 요즘 골동은 워낙 귀하죠. 근데 얘는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잘 짜져서 이쁘네요. 좋은 거네요.
6: 이게 값어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을까요?
1: 가격이라는 건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이 만났을 때만 존재하지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4: 부부의 정성어린 손끝에서 다시 세월의 빛이 되살아납니다.
5: 이제 이걸 닦아서 기름치고
3: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5: 예쁘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윤이 나고 주인을 찾아온 것 같죠.
3: 이제 고물에서 이제 꼴동으로 이제 성격을 하는 거죠.
4: 누군가에겐 낡고 오래된 물건이지만 부부에겐 시간을 품은 보물.
5: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이제 밑거름인 거지 얘가.
4: 행복을 찾아 걸어온 수많은 시간. 부부의 보물 찾기 여정은 계속됩니다.
7: 아주 특별한 마을. 호텔? 마을?
4: 목포 원도심 아주 특별한 호텔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호텔의 바리스타는 할머니.
8: 그래서 내가 81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니까. 그것은 늙어야.
4: 조식은 깊은 맛만큼이나 진한 향기 가득한 홍어랍니다.
9: 씹기도 전에 벌써 맛있어.
4: 그 호텔에선 바다를 항해할 수도 있죠.
10: 자유 그 자체입니다.
11: 그럼 소리 질러!
10: 그게 다 호텔이네 그러면.
12: 제 목표가 세상에서 제일 큰 호텔입니다.
13: 소근소근.
4: 마을 자체가 호텔이라는 그 특별한 공간으로 떠나보실래요? 우리나라 서남단 끝자락, 넓은 서해를 품은 항구도시 목포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호텔이 있다는 풍문을 듣고 배우 안홍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7: 아, 목포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 목포역으로 온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가면 아주 특별한 마을, 호텔? 마을? 아무튼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죠.
4: 목포의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유달산 아래에 있는 무안동. 한때 전남의 명동이라 불리던 곳이랍니다. 이곳의 마을 호텔로 가기 위해서는 로비부터 들러야 된다는군요.
14: 안녕하세요. 네.
7: 여기가 호텔 로비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찾아왔는데.
12: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곳이 하나로 서 있는 호텔이라기보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하나의 숙소이자 뭐 사람들이 여행하실 수 있는 마을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안에 있는 거 호텔이 아니라 이 어떤 요 골목과 요 여기가 다 호텔이라는 거예요?
12: 네, 맞습니다.
7: 저는 뭐 도착과 동시에 벌써 마음이 확 열리는데.
15: 안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15: 여행 오신 거예요?
16: 다 끝났어요.
15: 아,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온 거예요?
17: 각자
16: 따로 모여서.
15: 아, 각자 오셨는데 이제 여기서 여행하면서 친해지신 거구나.
16: 네.
15: 야, 좋다.
16: 뭔가 나름 설렜던, 근데 웬만하면 못 겪을 만한 그런 걸 한
7: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부럽다 청춘. 그리고 또 건강히 잘 올라가시고 감사합니다.
4: 수직의 형태인 호텔이 아니라 마을길을 따라 길게 펼쳐진 호텔. 마을 호텔은 주민들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찾아낸 운영 방식이랍니다.
12: 이런 공방들, 기념품 가게들이 어쩌면 호텔 안에 있는 기념품 가게가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백반집들이 호텔 안에 식당이 되는 거고.
15: 엄청 큰 호텔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다 호텔이네 그러면.

0: 여기 저기 북도구 호텔.
1: 제 목표가 세상에서 제일 큰 호텔입니다.
2: 아, 야, 그것도 아이디어네, 아이디어. 네. 아유, 안녕하세요, 언니. 반갑습니다.
3: 본 것 같은데.
2: 아유, 안녕하세요.
3: 텔레비 호텔 나온 것 같아.
2: 네, 네.
3: 본 것 같아.
2: 네, 네.
3: 어머니, 그 저희 뭐야.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2: 아, 네.
3: 어머니, 시선이. 아이고.
4: 호텔 복도에선 즉석 팬 미팅도 가능하답니다.
3: 항상 건강하시고.
2: 네, 네, 네. 파이팅.
3: 좋은 연속극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4: 이쯤 되면 호텔 조식도 궁금하시죠?
2: 너무 좋아, 홍.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6: 홍어 드실 줄 아십니까?
7: 아, 그럼요.
6: 아, 완전 아홉 써서 못 먹어. 그럼 오늘은 완전 삭힌 걸로다가.
7: 잠깐만요.
6: 네.
4: 안홍진 씨가 선택한 조식 홍어.
6: 마을호텔도 다 지역으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저희도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재미 요소를 주는 식당 겸 퍼포먼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흑산도가 고향인 정태현 씨는 어릴 때부터 혀끝에 새겨진 홍어의 참맛을 알리고 싶어 이곳에 식당을 열었답니다. 흑산도를 담은 홍어 삼합 한 상.
7: 오, 얘 냄새 온다. 삼합을.
4: 먼저 6개월 삭힌 홍어에 돼지고기, 묵은지 올려 홍어 삼합 입에 넣습니다.
7: 씹기도 전에 벌써 맛있어.
6: 쭉 오기 시작하면 이제 코가 빵 뚫립니다.
7: 아, 코가 빵 뚫렸네요. 찰지다 그래야 되나?
1: 네. 뭔가 이빨이 그렇게 튕기지도 않고 네. 쑥 들어가면서.
7: 맞아요, 맞아요.
4: 전라도 잔치상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섭섭하다는데 홍어 한 상 맛보고 나니 마을 호텔 여행이 더욱 기대됩니다. 배 든든하게 채우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홍진 씨.
2: 떡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갈까요?
4: 무심히 마을 호텔 떡집으로 향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8: 여기 맛집이에요.
2: 아, 맛집이에요? 예. 뭐가 이렇게 맛있던가요?
9: 떡도 맛있고 떡 다 어머니가 다 만들고.
2: 맞으셨군요, 지금.
9: 어머니가 92세.
2: 아, 네네, 어머님이.
9: 응. 92세인데 여기 저 정정하세요.
2: 어머니 너무 미인이신데.
9: 네. 아,
2: 저랑 어떻게 데이트를.
9: 아버지, 나
2: 아버지. 여기 그러면 어머니 이게 여기 떡집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 떡은 사진도 62살부터 해서 30년.
2: 30년 하셨구나.
4: 자식들을 모두 키워낸 뒤에야 시작했다는 할머니의 떡집. 이제는 아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답니다.
11: 이게 무슨 떡이에요?
12: 쑥 찹쌀떡이에요.
4: 새벽에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놓으면 아들은 정성껏 손님을 맞이합니다.
10: 자리가 없어?
2: 아니, 우리 어머니 옆에서 먹고 싶어 하죠.
10: 아, 이렇게 하려고.
4: 어린 시절 먹던 떡을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강정숙 할머니.
10: 쑥 인절미를 갖고 먹지 만든 거야. 안에 감고 들었어. 드셔 보세요. 그런데 가격이 제일 싸. 왜냐하면 네 알에 3,000원, 750원.
2: 가격 진짜 높아. 야, 이거 여기 목포 오시면 이 팥빙수랑 이 떡은 꼭 드셔보세요. 꼭 정말로요.
10: 어떻다 세상에. 그 먼저서 이렇게 먹으러. 속옷다, 속옷을.
2: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10: 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커피도. 그래서 내가 81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니까. 몸무림 젊은 사람은 이 들어왔다가 할머니가 커피 줘요. 그러고 뒷걸음치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나는 대다고 대고 뭘 하겠겠냐. 네가 돈 들 거야.
4: 10여 년 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할머니께서 커피 한 잔을 내려주시겠답니다. 호기심 많은 할머니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
10: 힘없어 개그 잡고 이렇게 해 나는.
4: 할머니가 전하는 진한 커피향처럼 마을 호텔은

0: 어디를 가든 사람 향기가 가득합니다.
1: 자, 간 맞춰서 잡자. 야,
2: 간 맞춰서 잡쇼. 오, 향도
0: 향도. 홍진 씨, 92 할머님표 커피 맛은 어때요?
2: 커피 맛도 커피 맛인데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커피 향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네요.
1: 영광인 줄 알아. 92살 먹으면 할머니 바리스타도 준비했구만.
3: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3: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밝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면 제가 또 놀러 오겠습니다.
1: 예,
3: 네, 가보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아, 네. 고마워. 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0: 할머니 오래오래 마을 호텔을 지켜주세요.
1: 감마차.
0: 유쾌한 할머니를 뒤로 하고 찾은 곳, 마을 호텔의 선착장. 마을 호텔에서는 요트 투어도 가능하답니다. 바다 위에서 만나는 목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4: 일로 와. 아이고.
5: 두끼예요, 두끼.
4: 아, 예, 이름이 두끼예요?
5: 예.
4: 여기 저 요트 타러 왔는데.
5: 아, 그러세요? 예,
4: 마을 호텔에서 추천받아서 여기 맞죠?
5: 예, 맞아요.
4: 아유, 반갑습니다.
5: 아유, 어디 많이 보던 분이신데. 네.
3: 그럼 여기가 마을 호텔의 일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4: 그렇죠,
3: 거예요?
4: 그렇죠.
3: 아, 네. 아, 지인분들은 진짜 좋으시겠다.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트는
5: 예.
3: 소유하는 게 아니라
5: 소유하고
3: 요트를
5: 친구를.
3: 갖고 있는 친구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4: 야, 두끼야. 가자.
0: 요트 투어를 신청한 마을 호텔 여행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항해에 나섭니다.
5: 이게 뭐? 아, 오세요.
4: 아, 네네. 어머, 부끄러워요.
5: 자, 그럼 한번 자유를 즐기러 한번 먹고 바다로 나가볼까요?
4: 출항합니다.
5: 네, 가성그레이스 목포마리나 출항하여 목포 대교로 향합니다.
0: 시리도록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운 채 세상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는 시간. 드넓은 바다가 품 안에 들어옵니다.
3: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게 자유로우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
6: 그 뒤에 보이는 저게 전망대인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전망대까지 이제 걷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저게 순신장군 그 한옥선을 모티브로 한
3: 아 그러네.
6: 겹겹이 쌓여져 있는
3: 한옥선 디자인으로 네. 만들었네요 진짜.
0: 육지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안녕. 이런 삶의 활력을 전하고 싶어 김희범 씨는 고향으로 내려와 요트를 몰기 시작했답니다.
7: 또 올게요 라고 하고 또 와주시고 이렇게 또 친구가 되고 목포를 사랑하는 또 여행객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게 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여러분 즐거우세요? 그럼 소리 질러!
0: 그렇게 자유로웠던 목포의 하루가 천천히 저물어갑니다. 홍진 씨의 발걸음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2: 라이브 하고 계시네. 여기 들어가서 좀 구경해볼까요?
0: 이곳은 마을 호텔의 라이브 바. 흥겨운 공연에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시간. 호캉스보다 더 살아있는 마을 호텔의 밤입니다.
8: 고맙습니다.
3: Where are you from?

0: 뉴욕시.
1: 뉴욕시. 뉴욕시
0: 사람입니다.
2: I mean, Mokpo is just close to everything we like. Jujaksan and Paksongdo and Hongdo and. Well, I bought a house here for the reason of staying for the rest of my life here, you know.
3: 한국인 아내와 함께 목포에 정착했다는 알렌 씨. 그의 공연으로 마을 호텔의 밤이 달처럼 더 환하게 빛납니다. 다음 날 아침, 특별한 산책이 있다고 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부자산이 제가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산이에요. 집에 게스트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게스트 오시고 오는 걸 권장하죠.
4: 좋네요. 그럼 네네. 한번 가보시죠.
5: 네, 갑시다. 네, 정말.
3: 마을 호텔 운영자들과 여행자들이 함께하는 아침 산책입니다. 함께 걸으며 마음도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4: 그냥 목포 뒷산인 줄 알았는데 돌산이네요, 굉장히. 산세가 좀 있네, 그래도.
5: 네, 돌산이에요. 의달산이 돌산이죠.
3: 바다를 품은 도시 뒤엔 또 다른 풍경도 숨어 있답니다.
4: 야, 여기, 와, 연못이 있네.
5: 아, 여기 수원.
3: 산 중턱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연못.
5: 요 아래가 바로 일본인 마을이에요. 저 끝에 이렇게 뚝 쌓고 간척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 물이 부족하니까 이 산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서 식수로.
4: 아, 사용... 일제시대 때 만든 거군요.
5: 예, 예, 예.
3: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풍경도 마을 주민의 이야기가 더해지니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5: 우와. 와.
3: 와. 그 끝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세상.
4: 진짜 와 하는 풍경. 와.
5: 와.
4: 와, 대박. 와. 수반에서 정말 달디단 공기를 삼키면서 딱 와서 아침에 탁 트인 바다랑 딱 만나니까 뭐 마음까지도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죠.
6: It's one of the reasons why I'm living in Mokpo is because of this. Mokpo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3: 마을 호텔을 여행했을 뿐인데 다정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만하면 호캉스보다 마을 호텔 아니겠습니까? 물 좋기로 이름난 연천 한탄강. 어부들에게 노다지를 캐는 계절이 지금이랍니다.
7: 이게 쏘가리거든요. 우와.
3: 이 계절 강의 보물이 쏘가리라면 비밀의 숲에선 향긋한 나물이 보물.
7: 그러니까 먹어도 좋아. 응. 진짜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진짜. 응?
3: 천혜의 자연 덕분에 가진 것 없어도 살만했다는 부부. 남편이 잡은 쏘가리는 아내의 손길을 거쳐 소문난 매운탕이 됩니다.
8: 아, 맛있어. 아, 해봐, 해봐.
3: 한탄강이 허락한 봄날의 쏘가리. 그 안에 담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 굽이치는 한탄강 물길 따라 40년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즈넉한 시간을 깨우는 분주한 남편 신용선 씨.
7: 청계 이렇게 냉동 시키면 좋습니다.
9: 엄청 크네요.
7: 살아나도록.
9: 아, 살아나요?
7: 응.
9: 냉동 시켰는데 또 살아나요?
7: 급냉 시켜놓은 거라니까.
3: 냉동실에서 꺼낸 참기를 챙겨 아내에게 갑니다.
7: 참기가 도로 다 살아난다. 살아났어.

0: 안 살아났어. 뭐 살아났다고 치고.
1: 네? 살아났어요?
0: 안 살아나. 금냉 시켰는데 어떻게 살아.
2: 미워할 수 없는 농담을 뒤로하고 남편은 불편한 손으로 수조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3: 하루인데 그 쓰는 양이 있어요. 그 미리 좀 어떤 때는 싸나이지. 유지하는 거죠. 반갑지.
2: 미식가의 입을 홀린다는 쏘가리는 비린 맛이 적고 육질이 쫄깃해 민물의 제왕으로 불린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어떻게든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남편.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들을 먼저 챙깁니다.
0: 만약에 죽어서 나오는 거는 여기다가 건지지 말고 따로 줘, 따로.
2: 그렇게 늘 한결같았답니다.
0: 우리 아씨는 가끔 하다가 고집 부려서 제 속색이는 적이 없었어. 가정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장애자라도 장애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지 나는.
2: 남편 신용선 씨의 바지런함은 천성이자 숙명.
4: 이거는 저 6.25 때 쏘던 포탄. 여기다 이렇게 하거나 씹어 놨더니 합쳐도 잘 자라고 꽃이 피면 진짜 이뻐요.
1: 아버님, 팔을 언제 어떻게 다치셨는지.
4: 27살 먹어서 이러다 다쳤죠.
1: 어떻게요?
2: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던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로 신용선 씨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속절없다고 해도 가슴에 박힌 슬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과 함께 아내는 삶을 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추장을 담그고 매운탕을 끓였죠. 고추장은 아내 박정숙 씨의 자부심이랍니다.
0: 고추장이 이게 그냥 몇 달 담아서 먹는 게 아니고 1년씩 묵혔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된장내도 안 나고 맛이 깔끔하지. 텁텁한 맛이 안 나요.
2: 한결같이 지켜온 매운탕 맛도 바로 이 장독에서 나왔답니다.
1: 맛 한 번만 봐보시죠.
0: 맛을 나더러 보라. 내가 네. 보면 뭐해? 내가 보고 맛있다 그러면 그만인데. 맛있어. 1년씩 묵은 거라 안 짜고 맛있어.
5: 고추장이 텁텁하지도 않아요.
0: 안 짜고.
5: 네, 담백한데요.
0: 그러니까 매운탕 끓이면 텁텁하고 그러지 않고 깔끔해요, 맛이.
2: 매운탕을 끓인 지 40여 년.
0: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만졌지. 지금은 없어서 못 만져.
2: 아내 박정숙 씨의 솜씨 한번 볼까요? 직접 담가 1년 삭힌 고추장 풀고 남편이 잡아온 참깨, 쏘가리 넣고 보글보글 끓여냅니다. 이렇게 물 좋기로 이름난 한탄강 민물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맛있는 맛. 그 맛 소문 듣고 이곳 연천까지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6: 진짜 맛있어요.
7: 진짜 고향의 맛이에요. 이 우러나는 맛이잖아요. 끝내줍니다.
1: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고향의 맛입니다.
7: 원래 맛있게 먹으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8: 아니, 이제 뭐 연예인이 되셨어?
4: 맛있게 드셨어?
8: 잘 먹었어요.
1: 어떠셨어요, 맛이?
8: 아, 맛있어요. 맛있어.
2: 그렇게 부부는

0: 삶을 지켜갑니다.
1: 많이 잡아와. 빨리 가.
0: 매일 아침 남편은 강으로 갑니다.
1: 어떤 땐 짠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무덤덤할 때가 많지. 몸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짠하지.
0: 남편의 일터는 한탄강. 북녘 땅 평강에서 발원한 거대한 물줄기는 철원 연천을 지나 임진강으로 이어집니다. 물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남편. 그런데 언제부터 이 강에서 고기를 잡으셨어요?
2: 고기 잡는 게 고기 잡이가 한 50년 했나 봐요.
0: 올해 나이 73, 신용선 씨는 매일 이 강에서 고기를 잡는답니다. 두려울 건 없지만 한 손으로 하려니 배에 올라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2: 아이고 힘들어. 저쪽에 이제 영평천하고 이 한탄강하고 이 합수터라. 근데 물이 합류돼서 어울러서 내려간다고 아우라지.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말이죠. 항상 사람으로 치자면은 시장에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고기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모여요.
0: 나 홀로 조업에 나선 신용선 씨. 중심 딱 잡고 앉아 미리 쳐둔 그물을 올려봅니다. 그물 사이로 얼핏 보이는 굵직한 자태.
2: 저는 원래 이거 손이 없으니까 손 대신 이 발로 다 많이 이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해요.
0: 손과 발이 호흡 척척 맞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녀석들 힘이 얼마나 좋은지 고생 꽤나 하는데요. 오늘은 뭐가 잡혔나요?
2: 붕어잉어 많이 나오고, 쪼가리 좀 나오고.
0: 이렇게 큰 것들은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다죠?
2: 인물 참치.
3: 진짜 크기가 참치만해요.
0: 또 다른 그물에서 건져 올린 건 한탄강의 명물들.
2: 이거는 미기. 이게 쏘가리거든요. 우와.
0: 제철이라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습니다.
2: 쏘가리. 쏘가리 새끼. 18cm 이상 커야지 잡는 거예요.
0: 평생을 기대해 살아온 한탄강. 화산 폭발로 탄생한 절경은 수많은 삶의 파고를 넘어온 그에게 늘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시름이 사라지곤 했다죠.
2: 오늘 좀 더럽네요.
0: 묵직한 그물 가득 참깨가 들었네요.
2: 막 봄에 봄부터 하루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식하고 커가지고 가을이면 또 내려가요.
0: 봄부터 가을까지 민물에 살다 다시 바다로 나가는 참괴. 녀석처럼 자유롭고 싶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랍니다.
2: 이 강 생활이 참 쉽지는 않아요.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다른 일은 못하잖아요. 혼자라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항상 사철 1년 365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한테는 강이 아니라면은 나는 진짜 강에 와서 많이 위로도 받고 내

0: 이 강에서 청년은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신용선 씨.
1: 나의 삶의 터전이지만 영원한 죽을 때까지 영원한 직업이죠.
0: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세월이었습니다.
1: 하여튼 못 잡다가 오늘 고기 좀 잡아서 기분이 좋네. 안 나올 때 안 나와요, 고기가.
0: 그래도 애쓴 만큼 돌려준 강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침엔 어부, 오후엔 농부. 숨 돌릴 짬도 없이 아내와 함께 숲으로 나왔습니다.
1: 꽃이 좀 늦게 타서 이거 봐. 진짜 축복의 땅이야 여기가 진짜. 이 계곡이
2: 이게 달로가 있어. 이거 딴 거
1: 여기 좋다 이거. 이거라.
2: 그런 거 따야 돼. 그런 거.
1: 이런 거 따라.
3: 이게 뭐예요?
2: 어? 사상자 나무. 사상자. 나무라면 맛있어요. 미나리과인데.
1: 아유, 이거 냄새 맡아봐. 근데 향이 전해 아주.
2: 여기다 넣어.
3: 무슨 향이 나요?
1: 미나리 열곱 냄새, 열곱 향이.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좋아. 응. 아, 기가 막혀. 한번 잡숴봐 이거.
2: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
1: 한번 먹어봐. 향이 좋다니까. 그리고 미나리 열곱. 자, 응. 한번 씹어봐.
3: 오, 향이.
0: 향기 가득한 사상자에 흠뻑 빠진 남편입니다.
1: 야, 새소리도 좋고.
0: 날도 좋고 새소리도 좋은 평화로운 오후.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2: 나같이 결혼 특이한 사람 없어.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쭉 있으니까는 나를 콕 찍어가지고 소개해달라 그랬대.
1: 처음에 봤을 때는 몸이 내가 이러니까 마음에 웃었을 거예요. 근데
3: 쫓아다니셨어요?
1: 아, 쫓아도 갔었죠. 맞아요.
0: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부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1: 나하고 힘들어서 못 산다고 몇 번 나갔었어요. 참 인생이 짧아요. 그런 거 보면 인생 다리가 짧아.
0: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1: 냄새 좋네.
2: 말도 못해.
0: 집에 오자마자 바로 나물부터 삶는 남편 신용선 씨.
1: 끓으면 안 돼. 끓으면 이제 한 번 또 볶을 거니까.
0: 삶은 사상자 나물은 깨끗이 씻은 후 참기름과 소금 넣고 살짝 볶아냅니다.
2: 응답빵.
1: 야.
2: 이거 먹어봐.
1: 오, 이거 빨리 했네. 자, 수고 있으니까 먼저 먹어봐야겠다.
0: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고마워 늘 아내부터 챙기는 남편.
1: 이게 달달하면서 시불스럽게 고소한 맛이 나요. 김이남.
0: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꼭 부부를 닮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부부의 인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4: 나 매운맛에 이렇게 매력이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5: 맘마.
6: 건강하게 살자, 아빠라.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0: 내일이 여행이라가.
1: 방문 상담할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을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1: 두 가지 배움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2: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3: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4: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5: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2: 더 따뜻한,
1: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4: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6: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다들 금액 아시죠?
3: 네.

0: 하나가 부족한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경남 창원에 왔습니다. 창원.
2: 여기 공원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시작을 되게 산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빈반장자는 네. 어디서 만날까요?
1: 얘기를 듣기로는 저 앞 건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 엄청난 건물인데요?
1: 저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도청 아니에요?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사이즈인데 규모가 엄청 커요.
2: 진짜
1: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만 해요. 지금 사이즈가.
2: 이렇게 큰 병원이 있을 줄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2: 주인공도 어떤 분인지 힌트를 얻으셨나요? 혹시?
1: 뭐 의사분 아니시겠어요? 자, 그 백지수표를 먼저 주셨어요. 백지수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뭡니까?
2: 많이 써있네요.
1: 너무 많이 써있어서.
2: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1: 411억 1000 얼마예요 이게? 411억 1030만 3761원.
2: 411억.
1: 한번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가시죠.
2: 가시죠. 이야. 진짜 크네.

0: 공간이 네. 엄청 큽니다. 이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1: 엄청 크네요.
0: 어? 아까 저 금액은 411억. 411억 제가 얘기했던
1: 있어요.
0: 그 금액이네요.

0: 똑같은데요?
1: 어, 사회공헌 그동안 액수. 기부하신 액수. 아. 그나저나 우리 백만장자님은 어디 계신 거죠?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여기가.
2: 안녕하세요.
1: 어? 어, 깜짝이야.
3: 안녕하세요. 네.
1: 어, 깜짝이야.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아, 일로 오시죠.
2: 예, 반갑습니다. 예. 예.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요 가운데로 오시죠. 예.
1: 자, 먼저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예.
2: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 이 병원을 창립한 설립자 하충식 의장입니다.
1: 아, 예.

0: 근데 이렇게 큰 병원이 창원에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1: 진짜 그렇지, 그렇지. 예. 저 앞에서 이제 5,000평을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암병원이 지게 되면 7만 평 돼요. 그러면 규모는 빅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모는.
2: 의장님, 아까 이 적어주신 숫자를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411억 원. 예.
0: 411억 원 기부를 우리 의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1: 32년 전에 제가 산부인과를 개원하면서 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0: 네네.
1: 32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410억이에요.
0: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1: 마음이 부자예요.
0: 아, 마음이.
1: 우리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라운딩 한번 하러 가죠.
0: 라운딩은 어떤 골프?
1: 저는 평생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2: 아, 진짜요?
1: 대신에 이제 병원 책임자로서 라운딩을 네.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병원 전체 합니다.
0: 예. 회진 겸 뭐 문제가 예. 있나.
1: 예. 이제 우리 병을 찾는 환자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0: 예. 예. 그러면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1: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0: 예. 예. 예.
2: 들어갈까요?
0: 약간 지금 저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의학 드라마에
2: 예. 의사들처럼 네,
0: 의학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2: 아 좋다 좋다
0: 그죠?
1: 예.
2: 쌤 여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예. 몇 층까지 있을까요?
1: 지하 3층부터 9층까지 있습니다.
2: 9층이요?
1: 예.
2: 와
1: 일로 오십시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0: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우리 식구들이 토탈 3,000명 됩니다.
0: 3,000명이요?
1: 예.
2: 우와
1: 식구들 하면 만 명 가까이 되고.
2: 와, 네. 진짜.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환자분들한테. 예.
2: 당황하실 것 같은데. 당황하실 것 같아서.
1: 당황스러우세요.
0: 깜짝 놀라셨죠?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예. 와. 의장님이 인사를 드리셔서 저도.
2: 따라다니는 예, 역할이라서.
1: 예, 예.
2: 아, 이렇게 그냥 환자분들 만나시고.
1: 예, 가서 인사드리고.
0: 이미 인사를 이렇게 예. 쭉.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놀라셨죠?
2: 안녕하세요. 예.
1: 안녕하세요. 우리 식구들. 네. 쓰다보셨는데 인사.
2: 안녕하세요.
1: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제.
0: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제가 네. 꼭 소개할 분이 계세요.
3: 아, 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 네.
2: 안녕하세요.

0: 위험한 돌이자 시한폭탄이라 뺀 겁니다.
1: 사람의 몸속에서 돌을 캐내는 의사. 국내 최고의 담도 및 췌장 내시경 시술 권위자다.
2: 우리 저 김명화 선생님께서는 EBS 우리 같은 저 자매 프로죠.
3: 네.
2: 명의에 또 출연을 네. 하셨었고 지금 우리 의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세계 7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서울에 좀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된 건지. 네.
4: 이제 정년을 마치고 이제 수도권 여러 병원에서 사실 그 제안이 왔었습니다.
2: 아, 예, 예.
4: 근데 다시 우리나라 의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의료를 키워야 되겠다. 아. 이런 그 의장님의 그런 목표. 저는 공감을 받아서 아. 창원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5: 정말 감사드려요. 네. 어려운 결정을 내려오시고 정말 멋진 분을 우리 부울경에 제가 선물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에너지 가장 넘치고 네. 좋은 곳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2: 예, 예, 예. 알겠습니다.
5: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2: 네. 아, 여기.
5: 예. 예. 신사실이. 예,
3: 너무.
5: 정말 예뻐요.
3: 와. 이렇게 조그마해요.
5: 예.
2: 아이고,
5: 예쁘죠?
2: 애들이. 아이고. 너무, 너무 이쁘네요. 우리 애기들이. 아주 잘 자고. 아이고. 우리 의장님이 원래 또 산부인과 예. 전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5: 제가 받은 애만 해도 한 5,000명 돼요.
2: 아.
5: 그게 직원들도 있어요.
3: 아, 그래요?
5: 이사장님, 저, 이사장님 직접 받아주셨을 해요. 아. 그때 제일 기뻐요. 행복하고.
3: 훗날 이 아가들도 이 병원에서 예, 그렇죠. 일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선생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5: 자, 우리 병원에서 예. 제일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2: 아, 예,
5: 제가
2: 예, 예.
5: 꼭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3: 네.
5: 그래요. 그리고 특히 서장훈 선생님이 오신다고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3: 오, 서장훈 선생님을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5: 우리 병원에서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2: 예, 예.
5: 이쯤 있을 텐데. 아, 맞네. 저기 계시네. 아, 의사님, 안녕하세요.
3: 예,

0: 깜짝이야. 예, 예. 너무 이렇게 안 해.
1: 춤장으로 누구
0: 잡으십니까? 예, 예. 요쪽으로 보시, 요, 요, 요,
1: 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0: 가운데로 드세요, 가운데로 드세요. 예, 예. 우리 병원, 우리 저 미화부 여사님들. 예. 우리 의장님 자주 뵈세요?
2: 아, 예. 그럼요. 예. 매일 봅니다, 매일.
0: 아, 매일 뵈는 거예요.
3: 사이가 너무 좋은 게 느껴져서.
0: 원래 어떠세요?
2: 너무 좋은 분이시죠.
0: 너무 좋은
2: 분. 잘해주시고.
1: 아,
2: 예, 예. 복지는 경남이시죠.
0: 아, 복지가.
4: 우리나라에서 1등인데.
2: 우리나라에서 1등. 우리나라에서 1등.
0: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고. 특히 병원이잖아요. 보니까 병원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3: 예. 예.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예.
4: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3: 예, 같이 가볼까요? 예,
0: 예. 가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저는 아침마다 일찍 온, 이분도 제일 일찍 오시거든요.
3: 그러니까요.
5: 또 제가 제일 일찍 출근하니까.
3: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써있네요. 예.
0: 근데 뭐 의장님 방이라고 뜨지도 않는.
3: 여기는. 여기 의장님 방이에요?
5: 아니에요.
2: 우리 미아부 쪽.
0: 아,
5: 여사님들 방이에요.
0: 여사님들 방이에요?
3: 예, 예.
0: 저는 의장님 방이 잘
1: 어울려요. 호텔, 호텔. 호텔이라고.

0: 좀 편히 쉬실 수도 있고, 네. 그죠? 네. 사실 그 저희가 이런 그 뉴스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우리 미화를 담당해 주시는, 청소 담당해 주시는 그 여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다른 곳에서는 쉬실 데가 없어서 어? 예. 식사도 어디 예. 창고 같은 데서 맞아요. 하시고 막 이런 거
1: 쉬는 것도 계단 쉬고 이런
2: 제가 계단 밑에서 미화부 여사님들이 나오시는 거 보고 내가 분노를 느꼈어요. 네.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요. 저는 참 옛날 병원에 있을 때도 따로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3: 뭐 하루 세끼 다 주고 그리고 또 선물도, 선물도 너무도 트럭을 끌고 올 정도
1: 진짜 설맹글 되면
4: 진짜요? 예.
1: 지금 32주년 기념 요번에도 31일 날 뷔페, 내장, 호텔, 숙박권 하나 그리고 가족들하고 너무 막 7년 넘 회의 연구도
4: 진짜요? 예.
1: 들어오면 절대 나가질 않아요.
0: 우리 여사님들이 진짜 아주 만족하면서 네.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3: 네. 너무 즐거운 마음을 하고
0: 백만장자 네. 맞으신 것 같죠?
3: 예 네, 맞죠 당연하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1: 진작 오신 뒤에 진작 오신 뒤에
0: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이고 당장 건강하세요
2: 진짜 먼저 나왔다
0: 건강하세요 병원 와서 제일 높으신 분 방에 오는 건 처음인데.
2: 그럼 저기 이제
4: 갈 일이 네. 없죠. 네. 아 여기에요?
2: 구석이 제 방입니다. 자 들어오시죠.
0: 아 예. 막 되게 넓진 않습니다. 방이 생각보다는 네. 막 그렇게 크진 않고 예, 예 아담합니다. 예.
4: 지금 여기 거의 골동품 박물관처럼 또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이거 자켓 같죠? 네. 여기 보이세요?
0: 아니 여기 해졌는데 이거는
4: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예. 해지거나
0: 예. 아, 이건 몇 년 입으신 거예요?
2: 아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리 헤어지고 집사람이 자꾸 사줄래 네. 여보 이것만 한데 왜 사줘 그건 됐다
0: 아 근데 이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4: 그래도
0: 아니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수선이라도 좀
2: 아, 수선은 많이 했지 안에 막 한 거 헤어지고 한 거는 수선 안에 많이 했고
0: 아니 근데 목이
4: 너무
2: 이거는 수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새로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4: 아 근데 이거 진짜 입으시나 봐요 여기 안에 지갑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무게가 느껴져서 예,
2: 지갑 있습니다
4: 지금 쓰시는 겁니까 이거?
2: 예, 예.
4: 이것도 다 찢어졌어요 예. 선생님
0: 지갑도 다
4: 그래도 오래된, 돈, 네. 지갑은 해졌어도 돈은 신권으로, 그렇죠?
2: 예, 예, 예.
4: 와, 이거, 이거는 하나 장만을.
2: 그래도 아직까지 돈 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0: 병상 1000개가 넘는 대형 종합병원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400억 넘게 와. 또 나눔도 하고 계신 우리 하충식 의장님. 창원에서 의사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2: 제가 93년도에 전문의를 따고 네네. 94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한 32년 됩니다.
4: 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셨을까요?
2: 사실은 뭘 할까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의사나 할까 해가지고 제가 의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의대를 그냥 점수 맞춰서 가신 거네?
2: 예.
0: 공부를 좀 잘 하셨나 봐요.
2: 사실 요새 같으면 의과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쉽게 의과대를 좀 갈 수 있었습니다.
4: 예. 또 의대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 저희 집은 양조를 하고 있었어요.
0: 양조장?
2: 예. 옛날에 양조장은요, 교장선생님 월급을 10배를 버린 거예요.
4: 와.
2: 면에서, 군에서 부자들은 이제 양조장 하는 사람들이었죠.
0: 막상 이제 의사가 되어 보니까 어떠셨나요?
2: 사실 저는 정말 산부인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병원에 와서 박수치고 막 웃고 하는 데는 산부인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새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 돼서 지금도 참 산부인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0: 별 큰 생각 없이 의대를 가셨는데 결국은 이제 천직을 만나신 건데 네.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2: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0: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1: 저는 지방과 대학을 나왔는데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옆방에 들어갔는데 그 같은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냈어요. 막상 제가 레지던트 처음 본 날은 자기 대학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문제를 돌려보는 거예요. 지방대학을 나온 서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2: 아무래도 그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차별을 좀 겪으셨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병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큰이 없이 정말 처절하게 제가 노력해가지고 까지 온 거예요.
1: 두고 봐라. 정말 누구도 무시 못할 정도로 지방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진정한 의술을 베푸는 분에서 제가 한번 뒤집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해서 정말 피나게 노력했었습니다.
3: 의장님 말씀처럼 뉴스에 뭐 자주 나옵니다. 그 지방 의료 공백.
2: 네.
3: 어쨌든 우리 의장님은 처음부터 그 어떤 지방의 의료 공백이나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개원을 하신 거네.
0: 예.
3: 예. 그러면 전문의가 되신 후에는 창원에서 개원을 하신 건가요? 개인병원은?
0: 이제 개인병을 개원을 한 게 아니고 이제 94년도에 이제 100병 이상 되는 네. 그 병원의 산부인과에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3: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샵인샵처럼.
0: 예, 맞습니다. 표현 잘하신다.
2: 맞네, 그.
0: 아, 대단하시다.
3: 우리 미용실 안에.
2: 헤어샵에 있잖아.
3: 헤어샵 안에 네일샵 조그맣게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에 산부인과로 그 예, 건물 안에.
0: 맞습니다, 예.
2: 공간을 좀 얻어서. 예. 근데 그러면 그 네 개의 병상을 얻으셨을 때 돈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0: 그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3: 대출 받으셨어요?
0: 예.
3: 아니, 아버지 돈 많으신데 맞아.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0: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3: 아하.
0: 그런 걸 떠나서 집에서 공부시켜주고 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체.
3: 아니, 아버님이 안 계시면 어머니한테라도.
2: 그러면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셨는데 잘 됐을까요?
0: 다행히 기존보다 환자가 두세 배가 늘고 분만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3: 오늘 선생님을 직접 뵈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보셨지만 다른 분들한테 대한 태도나 뭐 이런 거가 지금도 이러신데 그 당시에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오시는 산모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0: 일단은 제가 전과하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전과 괜찮았었어요.
2: 아, 잘생기셔가지고. 네.
3: 그럼 환자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서 돈을 좀 많이 버셨고 그럼 그 병원을 좀 딴 데로 옮겼나요?
0: 아니면... 네, 그러진 않고 네. 제가 3월 2일 날 제가 개원을 했는데 네. 8월 달에 네. 원장님께서 저를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 병원을 인수할 생각이냐 하시는 아하. 거예요.
2: 5개월 만에요?
0: 예,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2: 오, 진짜요?
0: 예.
1: 아, 이 기회가 왔다면 이게 기회로구나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큰 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한 게 그래 설사 뭐 안 돼가지고 내 뭐 전 내가 산부인과 수입을 다 투입하더라도 아이고 뭐 집에 돈 한 푼 안 들고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전투에 뛰어든 거예요.
2: 아니, 사실. 뭐
3: 돈을 5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0: 아니, 그러진 않고, 어떻게 돈이 있을 수가 없죠. 일단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니. 큰 병원을 하겠다라고.
2: 자꾸 어머니.
3: 아니, 왜냐면 갑자기 그 병원을 어떻게 인수를 해요?
2: 8명이나 있대요, 자식이.
3: 그래도 어쨌든.
0: 네. 그래서 집사람, 저 이제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5억을 빌려가지고 이제 보증금 얼마에 사글세 이제 네. 2,800만을 한 거예요. 네.
3: 본인 건물이 아닌데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0: 당연하게 네. 사글세로 7년 연도 나간 네. 계획에 맞춰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기존 병원보다 한 3배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제가 나왔었어요.
3: 7년 만에?
0: 예. 이제 그동안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하에 매일 하루에 300명씩, 입원 환자 40명씩, 신생아까지 다 커버했고, 일요일까지 진료를 했어요.
2: 그때는 그죠? 쉬는 날이 없으시잖아요.
0: 그래서 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3: 매번 말씀드리지만 남들 쉴 때 다 쉬고, 같이 쉬고,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어떻게,
2: 안 되죠.
3: 설립을, 이 병원을 어떻게 이 정도 사이즈로 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안 보셨으면 지금 이 건물이 지상 한 5층까지만 있었을 수도 있어요.
2: 주말에 해서 9층 된 거잖아요.
3: 주말까지 하셨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기가 지상 9층.

0: 처음에 문을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첫날 제가 병원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참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누구도 도움없이 이리 큰 병을 내가 짓다 싶은 생각이 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2: 네.
0: 자, 이쪽에 보니까 이제 사진들.
1: 예.
2: 아!
0: 이제 가족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 예. 이제 두 아드님들.
1: 예. 제가 아이들하고 어릴 때 시간을 못 내줬어요. 병원에 바빠서 그랬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기억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보고 아이를 때를 갖다 만취하는 게.
0: 사모님이시고.
1: 예.
0: 사모님도 혹시 의사신가요?
1: 예. 저는 산부인과를 하고 예. 집사람은 소아과를 해요.
0: 소아과. 아,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의장님이 아이를 받으셔서
1: 예,
0: 그 아이가 아. 조금 크면 사모님이 소아과에서
1: 예, 예, 예, 맞습니다.
2: 어, 너무 합이 좋은데요?
0: 그 사모님은 지금 이제 병원 일을 하시나요, 같이?
1: 아, 저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0: 아, 이사장이. 예, 아, 옆에 예, 그래서 예. 이사장실이 또 따로 있구나. 예, 예.
2: 가면 사모님 뵐 수 있는 건가요?
1: 어, 예. 제가
0: 안내. 아, 그럼요?
2: 그래요?
0: 아, 예. 아, 사모님 계세요?
1: 예. 예.
2: 오. 네.
0: 아, 그냥 누르고
2: 들어오세요.
0: 사모님 방 막 누르고.
2: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 계시네요.
0: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 옆방에 계신지 몰랐어요. 이사장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저희가 사모님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바로 옆방에 계세요.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1: 선을 봤어요.
0: 선이요?
1: 예.
0: 어.
1: 예, 저는 100번째 선을 보고 네. 집사람은 첫 선이었어요.
2: 오.
1: 예, 그때 90년도 네. 9월 9일 날 6시에 대호텔 9층에서 만난 거예요. 토요일 만나가지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제가 만나고 결혼하셔도 됐어요.
0: 만나자마자요?
2: 진짜요?
1: 이틀 뒤에.
0: 우리 저 이사장님은 네. 어떻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3: 네. 마음에 들었어요.
2: 진짜요?
0: 아, 바로.
3: 네, 인연이 되려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
1: 집사람이 웃음이 엄청 반달 웃음이 선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체로서는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사람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틀 만에 제가 꼬았지.
0: 저기 그때만 해도 뭐 워낙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언제 만나셨어요 두 분?
3: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0: 예, 예.
3: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전화를 직접 아~ 하게 되면 병원 방송을 타게 되는 거죠.
4: 그때 아, 예. 최경환 선생님 0번 이러면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가 엄청 기뻤어요.
0: 아~
3: 하늘의 징글벨처럼.
2: 어, 진짜요?
3: 엔돌핀.
0: 너무 아직도 두 분 사이가
2: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
1: 사진 봤지?
2: 네.
1: 우리 쌤 제일 좋아지고요.
3: 그 반대예요.
2: 아, 그래요?
1: 저,
2: 네.
1: 아, 저도 네. 엄청 집사람들 10배를 더 좋아하지만 집사람들 엄청 저를 좋아해요. 지금도.
2: 서로 막 너무 좋아하시네.
1: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그런 일로는 실수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
3: 앞으로 건강관리 계속 잘 하시면서 여유 가시고

0: 이런 이쪽에는 이렇게 단독 주택들이 이렇게 예. 쭉 있네요.
1: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2: 예. 경기가 좋아요.
0: 아. 와. 아, 뒤에 산이 있으니까. 네. 예, 예. 의장님 댁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1: 어디예요? 여기
2: 이 집은 아니고 네. 저 집이에요.
0: 아, 요 옆집. 역시. 아, 여기 전 한옥인 줄 알고. 네,
1: 여기서 멈추시길래.
0: 옆에 집도 아주 아, 이 집도
2: 아, 이거 아닙니다.
0: 너무 좋습니다.
2: 소박 갑니다.
0: 예.
1: 빨간 벽돌집. 예.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거 보니 의장님 차인가요?
2: 예, 예, 제 차예요.
0: 아, 이게 어떤 차?
2: 그 유명한 아, 제 차입니다.
0: 예?
2: 유명한 제 차.
0: 집이랑 조금. 아니 물론 뭐 좋은 차지만.
2: 예.
0: 차가 좀 작은데. 이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2: 저는 거의 그 99% 시내만 다녀요. 네네. 그래서 구태에 큰 차가 필요 없고. 네. 15년 타고 다니다가 네. 부속품이 없어가지고. 네. 자, 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몇 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아니, 집이. 집이, 집은 너무 좋은데.
1: 중골 같죠? 갭이 아, 너무 큰 것 같아서.
2: 아, 그런 것 같아요.
0: 예. 가볼까요?
2: 자, 예. 예.
1: 와, 근데 집 너무 예쁜데요? 입구부터?
0: 아, 정원이 또 이렇게 아담하게 앞에.
1: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직접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2: 예. 집사람이 네. 수국을 좋아해서 심었어요. 그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5천 짜리 사와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래 되거든요.

0: 아니 근데 집이 지금 2층으로 양쪽으로 넓게 있는데 혹시 아드님들하고 같이 사시나요?
1: 예. 저희들 아. 1층 사고 아이들 둘은 2층에 삽니다.
0: 아, 예. 아직 결혼들을 안 하셨습니까?
1: 예, 예, 예.
0: 원래 다 같이 사시려고 이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1: 예, 저는 이 집 한 채고 예. 제가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일체 부동산은 해서는 안 된다. 예. 다른 사람 하더라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예.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 그럼 들어가 볼까요?
0: 들어가 볼까요?
1: 네. 예. 예.
0: 집이 아주 넓고 뭐 별 게 없어요. 예.
2: 물건도 많이 안 두셨네요.
3: 네. 예.
2: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사는 건 두 분의 취향이 네. 같이 맞는 네, 거예요?
1: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고 집산도 네. 소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0: 이쪽은 부엌인가요?
1: 네. 예.
0: 부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예. 또 문이 한옥.
2: 아 예쁘다. 예.
0: 아 여기도.
2: 와.
0: 가구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 예. 20년 이상 돼가지고, 키스가 나가서 비닐로.
2: 씌우신 거죠?
1: 예, 이거 1000원짜리 비닐 해가지고 옛날 책상보 쓰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2: 의장님 쓰시는 방은 더 오래된 물건 많을 것 같아요. 아,
1: 예. 네.
2: 그쵸?
1: 예, 좀 그렇습니다.
0: 아 여기는 그럼 두 분이 같이 쓰시는 방이에요?
1: 제가 쓰는 거예요.
0: 아 혼자서?
1: 예.
0: 각방 쓰세요?
1: 예. 생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0: 방은 굉장히 넓은데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휑해요.
2: 휑하죠.
0: 네, 휑하고.
2: 와 여기 역시나 이거 진짜 딱 봐도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1: 예.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3: 아, 그거 아. 20년 넘어서 애들 초등학교 때
2: 써니까. 작동이 되나요?
3: 잘 돼요.
1: 아, 잘 된다.
2: 잘 되네.
1: 된다.
2: 예,
3: 예. 아니,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네. 고장이 안 나요.
2: 이런 마우스 패드도 컴퓨터 처음 살 때 그냥 주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컴퓨터
2: 그러니까 써 있잖아요.

0: 행거가 이렇게
1: 혹시 있고. 옷이 이게 전부이실까요?
2: 이제 자주 입는 것만 네. 있어요.
1: 이제는 의장님 옷 보면 목덜미부터 보게 돼요.
2: 이게도 있지만 이게도
1: 여기도 있어요. 똑같은 거 해진 거.
0: 아니 진짜 이제 한두 벌 좀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2: 예, 이거는 우리 장모님 결혼할 때 해온 거예요.
1: 예.
2: 하도 오래돼가지고
3: 짜집기 해가지고.
2: 이렇게 이 짜집기 돼 있죠. 이게도 짜집기 돼 있지.
1: 엄청나시네요, 예. 의장님 진짜.
2: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 사줬어요.
1: 오, 비슷한 결로 하나 사주시나요?
2: 예. 자꾸 사지 마라 해도 예. 입을 아주 입을 만한데 왜 사냐고 자꾸.
1: 어, 그럼 내 넥타이는 왜 핑크색? 어? 심각하네요. 아니 어떻게
0: 왜 다 같은 색 통일?
2: 이제 이거는 그 베드에 팔다가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다른 사람은 이 분홍색 소화를 못해요.
1: 그래서 이거 잘 안 팔리잖아요.
2: 제가 소화를 못하면 잘 안 팔리고 18,000 할 때 네. 사가지고 오는데 이게
0: 너무 저기 뭐야
2: 안 벌리니까 그래.
0: 즐거워하시네.
1: 지금 너무 행복하시고
0: 5,000원, 18,000원 이런 거를 찾으신 거를 너무 즐거워하시고
1: 싸게 산 거에 네. 되게 지금
0: 아니 의장님은 집이 어릴 때부터 부자였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2: 이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배운 거예요. 아끼고 전략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변기에 뭐 돌 넣고 하고 하는 거 그래 이제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1: 또 놀라운 게 있나요?
0: 신나셨어요.
1: 오늘 자린고비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2: 이게 뭔지 다 아시죠?
1: 뭐예요?
2: 다 아시죠? 뭔지 다 아시죠? 양발에다가 비누 조각 해가지고 비누를 오래 쓰면 비누 얇아지잖아요, 그제? 그럼 또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2: 근데 행복해요.
1: 행복해요?
2: 저는 저를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철저히 엄격하고 그래서 저는 좋은 데 갔어요. 저는 병원도 건물도 우리나라에서 1등 건설해서 지었어요. 돈도 주고 장비도 저는 항상 최고 좋은 거 사요. 밖에서 부르뚝 하면 기쁨이 10배예요.
1: 사부님도 이렇게 쓰시나요?
3: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0: 아, 사모님은 뭐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고.
1: 방바다 해놓으셨으면 있잖아요.
0: 아, 뭐 저게 양말에 닿으면 약간 비누가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2: 그래도 네, 잘 나옵니다.
0: 아니, 아까 좀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자기한테 엄격하고 남에게 좀 관대한 사람이 더 이제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전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엄격하세요.
1: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네.
0: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진짜 발끝도 못 따라야겠어요.
1: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출연하신 분들 중에.
2: 아, 그러세요?
0: 아니, 우리 의장님 방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1: 사모님
0: 과연 사모님 방은 어떨지 한번.
1: 아, 거긴 좀 기대가 돼요. 네.
0: 사모님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한번 가볼까요? 네.
1: 거긴 좀 궁금합니다.
0: 아, 여기도, 여기도.
1: 느낌이.
0: 크게.
1: 있었잖아요.
0: 의장님 방에 있던 거 다 네. 그대로 있는데?
1: 부부는 부부이신 게 맞는 게 네. 이것도 엄청 오래돼.
3: 그것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던 거.
0: 아니, 색깔이 너무 바래가지고, 네. 위에가. 색깔이, 밑에랑 위에랑 색깔이 달라요, 지금.
1: 원래 크림색인 줄 알았어.
3: 맞아요.
0: 진짜 뭐 하나, 뭐 이렇게. 좀 감나가고 뭐 이런 물건은
1: 없어. 근데 저기에 왜 배드민턴 공이 걸려 있는 거죠? 아...
3: 우리가 운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운동하러 가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집에서 한 번씩 쳐요.
0: 아, 이걸 매달아 놓고 네. 여기 이거를 네. 이렇게 하고

0: 있어.
1: 이런 거 쿠팡에 파는데? 네.
2: 이거 많은 주고 샀어.
1: 그쵸?
0: 뭐 이렇게까지 검소하실 게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두 분 다 너무 검소하셔서 참 놀랐습니다. 밥은 잘 드시죠?
3: 예, 잘 먹습니다.
1: 생선 걸어두실까 봐, 자린고비처럼.
0: 그것도 뭐 저기 식비도 좀 뭐 아끼시려고 그러시나요?
3: 그러진 않습니다.
0: 그러면 됐죠, 뭐. 아. 예.

0: 근데 그럼 구독 안 하세요?
1: 아이고 런쪽을 할 필요 없잖아요. 돈 드는데.
0: 100만 장 하시는데 구독하시면 편하잖아요.
1: 그래도 아깝잖아요. 제가 웬만한 돈 주고는 안 합니다. 참을 수 있거든. 별거 아니고.

0: 트위스트.
1: 예.
0: 왜 그 가서 운동 배우시면 더 좋잖아요.
1: 그 끊어 망갑니다. 원래 사람들이.

0: 방금 저 비누인가요, 저게?
1: 예, 지금 비누가 쓰고 나면 얇아지잖아요. 네. 그럼 못 쓰니까 이제 양말에 여기서 쓰는 거예요.
0: 그럼 물도 그리고 저 세면대 닫아서 쓰시는 거예요?
1: 예. 원래 그래 안 합니까? 세수할 때 물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껴 써요.
0: 양말 저거 깨끗한 거 맞죠?
1: 아, 그럼요. 제 양말 이거.
0: 오해하실까봐.
1: 아, 깨끗해요. 깨끗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0: 진짜 피우는 걸 해야 됩니다.
1: 그냥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청소라는 의미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실 청소할 때 보면 더럽고 토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낮출 수 있게 되고 겸손함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0: 땀 많이 나시는데 에어컨 같은 건 안 드세요?
1: 아, 이게 엄청 좋아요. 쓸 때 선풍기가 필요한 거예요. 에어컨 크기는 아깝잖아요, 그제? 근데 웬만하면 에어컨을 다 견디고 저는 일부러 에어컨을 잘 안 켜요.
2: 정말 우리 아까 봤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면서 돈을 얼마나 모으셨으면 이렇게 큰 병원을 지으셨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1: 저는 밥상거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느끼는 게 그래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나는 바보들은 사람 빈거로 보는 적 없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때는 거지가 아니더라도 춘궁기 때 이럴 때 이럴 때 삼을 때는 바보들로 다닌 거예요. 밥을 잘라가지고 이리 들고 다녀. 그러면 밥 주고 그다음에 국 주고 김치를 그 얹어주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이용장애 이렇게 장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사람은 돕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0: 사실 우리 병원을 키워준 거는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돌려드릴 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결국에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나눠드렸지만, 결국 시민들은 또 10배로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아, 야, 이거 참 감사하다. 또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1: 병상 4개의 산부인과로 시작을 하셔서 병상 1000개가 넘는 병원을 만드셨는데.
2: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3: 1% 모두를 위하는 마음. 1% 불안도 없도록 100% 든든한 금융이 된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 농협은행.
1: 앞으로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4: 지역이 잘 되려면 좋은 명문 대학과 좋은 병원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좋은 병원에서 과제를 만들면 우리 병원에 실습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지역민들한테 정말 멋진 선물을 하고 싶어요.
0: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구태여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서 지랄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암병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우리 병원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 수업료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병원이 이렇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계속 수업료를 낼 생각이에요.
1: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5: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1: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1: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6: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7: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0: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9: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0: 네?
9: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0: 와.
9: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0: 어떻게?
9: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8: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3: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15: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7: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1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19: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2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8: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8: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길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0: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킨!
2: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킨
3: 유쾌
5: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2: 변비 해결 메이킨.
6: 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와 씨름 중인 사람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밤 열매 수확 작업.
7: 야롱밤 마냥 하루 따로 윙메단 공유가.
6: 평균 30kg이 넘는 팜 열매를 옮기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맙니다. 한편 태국 대표 관광 선물인 과일 비누. 알록달록한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8: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6: 비누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김한 씨에게 끊이지 않는 돌발 상황.
9: 긴급 사례.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6: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태국 현지에서 뚝심처럼 끝까지 혼자 비누를 만들어 온 그의 성공기.
8: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6: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납품 매장만 1,000개 이상, 세계 14개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여전히 발로 뛰는 게 일상입니다.
10: 아, 배고파가지고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6: 한편 과일의 왕 두리안을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를 맨몸으로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11: 엄마, 그 미시빠, 엄마.
6: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두리안을 얻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마주한 사람들. 태국의 명물을 사수하는 치열한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1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4: 먹는 즐거움.
13: 이가탄탄. 이가탄.
1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

0: 일상에 스며든 나라 태국. 향신료와 허브의 풍미가 살아 숨쉬는 태국 요리는 매콤함과 달콤함, 새콤함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끄라비. 이곳에선 태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아침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해진 한 공장.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건 바로 팜 열매인데요. 팜 이후 수출국 세계 3위인 태국. 국민 대다수가 식용유로 팜유를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인답니다. 뜨거운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팜 열매. 굵고 작은 열매 속에는 풍부한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데요. 태국에서만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팜 열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열매인 셈이죠. 팜나무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한 농장. 태국은 연중 뜨거운 기후가 이어져 팜 열매가 자라기 좋은 기후인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팜 열매 수확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잘 익은 팜 열매랍니다.
1: 달룩밤 프라만 20kg, 하루 밥에 담남만 라이 프라만 3.4-3.5kg 아, 긴다. 아, 긴다.
0: 팜 열매는 삶거나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1: 쪼그릇 완닛닛.
0: 팜 열매는 잘 익을수록 기름 함량이 많아져서 수확할 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끈이나만, 끈이나만. 또강네 나단 강네 만펜나만, 또한이 펜 멜렛나이 홍만, 로자파베사갓, 탐크랑삼앙, 루아한삿, 벤야가다이.
0: 팜유는 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국의 한 휴게소. 태국 사람들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튀김 만두, 까리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때도 팜유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고온 조리의 강한 특성 때문에 태국의 다양한 요리와 길거리 음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태국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팜유 농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나무 높이 달려있는 팜 열매를 딸 수 있게 길이 조절은 기본. 장대 끝에는 팜 열매를 자를 수 있게 날카로운 낫이 달려있는데요. 각자 키야우를 점검한 뒤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는데요. 이때 팜나무를 수시로 올려다보는 작업자. 팜 열매를 찾고 있는 걸까요?
2: 멍살라이밤 lại trúc mấy trúc đấy bạn này gặp để lại bám ta hỏi lại để ngâm ăn trúc đứa nào cả
0: Hàm 나무의 높이만 평균 20m 이상 거대한 야자나무 잎 속에 숨어 있는 팜 열매가 잘 익었는지를 판별하는 건 곧 팜유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목표 팜 열매를 찾은 작업자 바로 수확에 들어갑니다.

0: 긴 키야유로 거대한 야자잎부터 제거해내는데요.
1: 따땅꼬는 보아, 만 방 꼬라요. 나와메 따땅꼬는 만 인젠가 꼬라이메나이.
0: 야자잎 하나만도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인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잎을 잘라내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팜열매. 열매는 나뭇잎보다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줘야만 하는데요. 수십 미터 나무 위를 올려다 보며 해야 하는 작업.
1: 점이 골라 유강라이
0: 이때 떨어지는 열매를 재빨리 피하는 것도 작업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팜 열매. 나무의 높이와 작업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키아우. 덕분에 높게 달려있는 팜 열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긴 장대 끝에 날카로운 낫이 달려있어 조금만 방향이 빗나가도 위험천만한 상황. 먼저 위치를 잡기 위해 바닥에 대고 긴 키야우를 나무에 세우는데요.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드디어 수확한 팜 열매. 열매가 떨어지는 방향도 늘 예의주시해야만 하는데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전쟁터. 한참 수확을 하던 작업자가 키아우를 내려놓는데요. 억센 야자나무를 상대하다 보니 칼날이 무뎌지는 게 다반사. 수시로 이렇게 칼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키아우 칼날의 날카로움은 곧 작업 속도와 직결되는 일. 수확 속도를 위해 정성스레 칼을 갑니다. 키아우를 날카롭게 재정비한 후 다시 수확에 나서는 작업자. 그 사이 태양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수확량을 맞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데요. 연이어 떨어지는 팜 열매.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필요한 팜 수확 작업. 게다가 고온의 날씨까지 작업자들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리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려운 극한의 팜 열매 수확.
1: 네가 임마.
0: 서로 시간의 작업만에 온몸을 땀으로 샤워했습니다. 이야, 진짜 힘드시겠네요. 잠시 물을 마시며 체온을 식혀주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든 폭염과의 사투. 물 한 모금은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와 거친 현장을 버텨낸 손에는 채울 만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야자수 잎을 돗자리 삼아 다 함께 둘러앉은 작업자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합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땀 흘려 일하는 작업자들에겐 최고의 만찬인데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고된 하루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 서로의 고단함을 나누며 또다시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워야 할 수확량이 남았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 강도는 두 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데요. 작업자들의 마음은 모르고 더욱더 거세지는 비바람.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 강해진 빗줄기로 인해 결국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지나가고 다시 뜨거운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농장 한쪽에선 수확한 팜 열매를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열매 하나당 무게는 평균 20kg에서 30kg. 열매 하나를 올려드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무겁고 날카로운 팜 열매를 옮기기 위한 필수 장비. 열매를 찌를 수 있게 끝은 뾰족하게 설계. 나르기 좋게 손잡이가 달린 세막대인데요. 수확이 시작됨과 동시에 트럭에 옮겨 담아야 하기 때문에 팜 열매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요.
2: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3: 롱다이.
0: 무려 30kg에 달하는 팜 열매 나르기 도전에 나선 극한 PD. 호기롭게 열매를 찌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체력 좋다고 소문난 극한 PD 들어올리는 것조차 난관입니다. 열매 하나조차 제대로 옮기지 못했네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2차로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실패. 아유, 잘 좀 해보지 거참. 3차 도전도 실패.
2: 와,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3: 그만 담 바짝 요래요. 그담 두번 요래요. 만 가능 아니?
0: 긴 막대로 열매를 찌른 후 열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허벅지를 받쳐준 다음 어깨에 받쳐서 열매를 옮겨주는데요.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중노동. 그런데 어깨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오랜 작업 끝에 완전히 변형돼버린 어깨. 고된 노동의 흔적입니다. 팜 열매를 가득 실은 트럭은 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팜유 공장으로 곧바로 옮기는데요. 그날 수확한 팜 열매는 그날 바로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4: 이 농장 바팔란 감량품은 1,200 톤 per day. 발린 유바만 200 톤 per day.
0: 농장에서 들어온 팜 열매를 공장 안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하다 보니 신경이 두 배로 쓰이는 작업입니다. 농장에서 걷어들인 팜 열매는 지체할 틈 없이 팜유로 만들어지는데요.

0: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운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상의 품질로 거듭나기 위해 서둘러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공장에 도착한 팜 열매는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고온의 증기로 쪄내는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열매를 분리하고 붉게 기름을 짜내는데요.
1: 이 팜 หลังนึ่งแล้วมันจะแตกมันจะเยอะมากหลังจากนึ่ง ในเนื้อปาล์มเนี่ยแตกตัวกลายเป็นน้ำมันจะเห็นว่ามีลักษณะมันวาวอยู่ที่เนื้อหลังจากนั้นเดี๋ยวเราจะไปแยกระหว่างเม็ดปาล์มกับทลายปาล์ม
0: 이제 추출해낸 기름에서 불순물 제거와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맑은 팜유가 완성됐는데요. 태국 요리에 사용되는 식용유부터 과자와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 비누와 화장품, 세제 등 각종 생활용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느덧 고된 하루가 지나가고 작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든 하루였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힘을 얻곤 하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팜 열매 수확 일을 하는 남편.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인데요. 피로를 날려줄 음식.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랍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늘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태국의 수도 방콕,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문화 중심지인데요. 태국 관광객들의 필수 구매 선물, 바로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입니다. 언뜻 보기엔 열대 과일처럼 보이는데 향까지 똑같아서 과일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랍니다.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보는 즐거움에 향기로운 즐거움까지 관광객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안녕하세요. 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비누 사업을 18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비누들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꿀비누도 있고 옥수수 비누도 있고 망고스틴 비누도 있고 석류 비누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비누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과일 모양 비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0: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곳에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기 위해 고용되는 직원만 약 50여 명. 인원이 많다 보니 아침 조회는 필수랍니다.
2: 아침에 오면은 조회를 해요. 위생상태라든가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나 체크를 합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공지사항. 바로 전날 출하한 불량품 이야기.

0: 얘기인데요. 순식간에 심각해지는 분위기.
1: 대거부한 김다인 가수분과 미시 은기 잠깐 매달이나
2: 해야합니다.
1: 함 곤퉁 아니야 동두와 시 아닌 촌만 시티만 매달.
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비누 만들기, 매일 아침 반복되는 꼼꼼한 점검, 한순간의 실수가 불량률을 높일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1: 외부로 이런 거를 내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회의 내용이었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다양한 국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통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김완 씨. 본격적인 제작 작업 전 청결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2: 저희가 머리 싸라고 초코 싸, 사망할 싸하.
0: 깨끗한 비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위생. 제조 과정 중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면 제품의 색상과 향,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랍니다. 벌써 비누 작업이 한창인데요. 포장을 앞둔 다양한 비누들, 모양도 색도 다양합니다.
3: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종류였는데 지금 또 많이 줄였어요.
0: 망고부터 두리안, 코코넛, 망고스틴까지. 태국의 다채로운 열대 과일이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김한 씨는 왜 태국까지 와서 비누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4: 제가 대학교 2년 중퇴를 하고 태국에 이제 가이드로 처음에 와게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짜뚜짝 시장을 또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매장에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팔고 있었던 게 사각 모양의 비누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안에서 방 두 개짜리였는데 그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레인지 사다가 거기서 비누 녹이고 색소 넣고 향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둘이서 같이 이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0: 비누 사업을 위해 무작정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던 김한 씨. 밤낮으로 비누 베이스를 만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4: 아직도 마음에 남는 거는 어떤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그때 당시에 제가 300만 원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단 친구들은 연락을 다 끊고 결론적으로는 300만 원을 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0: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태국의 직영 매장 두 곳에 유통 매장만 천여 곳, 전 세계 14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유명 과일 비누로 성장했습니다. 비누가 유명해질수록 김한 대표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공정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5: 지금 이거는 가정소다예요. 비누를 만드는데 가정소다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가장 먼저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계.
1: 긴급사회.
5: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1: 지금 저도 황당합니다. 실제로.
5: 에? 뭐 기껏된 문이 오면 차요.
0: 비누 베이스 제조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건데요.
5: 비누가 단단해서 잘 안 돌아가가지고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은 돌아가야 되니까.
0: 원료의 배합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 공정이 중단되면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다행히 다시 재가동되는 기계. 이제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식물성 오일과 계면활성 성분, 보습 성분 등을 배합해 만드는 비누 베이스. 혹여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배합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직접 삽으로 꼼꼼히 휘저어주는데요.
5: 크림화가 된 거는 비누가 된 거예요. 제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0: 글리세린을 넣어버리면은 가정소다가 비누 안에 남게 돼요. 물론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비누를 사용할 때 얼굴이 따갑다거나 몸이 건조해진다거나.
1: 이제 비누의 보습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높여주는 성분인 글리세린을 섞어주는데요.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비누의 품질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기계 곁을 지키며 배합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0: 투명도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색깔도 그렇게 뭐 진한 갈색도 아니고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1: 이렇게 비누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0: 인터넷에서도 안 나는 정보고 공장 비밀이라서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 전혀 없었어요.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점이 생기거나 물렁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했던 게 저희가 방이 총 3개가 있는 주택단지를 빌렸었는데 한 방에 꽉 찼었어요. 그 쓰레기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뭐랄까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1: 이제 완성된 비누 베이스를 틀 안에 부어 굳혀줘야 하는데요. 이때 작은 수세미를 함께 넣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0: 수세미로 넣으면은 일단은 자연스러움도 있지만은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어떤 그런 타올 같은 거를 뭐라 하지? 때타올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천연 수세미로 이렇게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틀 안에 비누 베이스를 넣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남았는데요. 바로 과일 모양에 맞는 향과 색소를 넣어주는 것.
0: 태국은 향이라든가 색소가 강한 거를 좋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색도 일반적인 색보다 더 강하게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각각의 모양에 비누 베이스를 부어준 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굳힌 후 비누가 완성되는데요. 굳히는 과정에 따라서도 비누의 단단함과 투명도,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랍니다.
0: 아보카도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몇 번 젓다 보면은 굳어가지고 껍질이 표현이 돼요.
1: 더 실감나는 과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거친 껍질을 표현한 뒤 매끈한 속을 표현해주면 진짜 아보카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보카도를 쏙 닮은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아이야, 정말 똑같네요. 인기가 좋다 보니 매일 쏟아지는 주문량.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드는 작업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0: 지금 불량품 발견했습니다. 불량품. 치명적인 불량품이에요. 여기다 노란색을 일단 약간 조금 흘렸어요. 그래서 리사와디가 여기만 놀아야 되는데 여기가 흘렸으니까 이거는 외부로 못 나갑니다.
1: 작은 실수도 불량품으로 이어지는 예민한 수작업. 결국 직원들 모두를 호출합니다.
0: 아니 떡바이나 똥로망 야혹된 똥바양이.
1: 반복되는 작업 속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
0: 사람이 하는 거고 점검을 안 해주면은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냥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1: 그날 저녁 퇴근 후 김한 씨가 돌아온 것은 집인데요. 예쁜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김한 씨. 김한 씨에게 딸은 자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2: 집에 오면 아빠잖아요. 하루의 피곤함이 싹 없어진달까요?
1: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기도 한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던 타국 생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직원들은 어느새 김한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2: 가족처럼 지내요. 왜냐면은 1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소중한 직원들이죠. 그래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렇게 지내요.
1: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특별한 곳을 찾아온 김한 씨. 비누에 들어가는 새로운 향을 구하러 온 건데요.
0: 사디캅.
2: 저희가 쓰는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요. 또 그다음에 손님들이 또 원하는 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려고 가끔 이렇게 옵니다.
1: 비누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향. 미묘한 향 차이로 제품의 완성도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자연 재료에서 얻는 은은한 향은 비누의 품질을 결정짓는 노하우랍니다.
2: 파카파오 음식 같은데 볶음밥 있죠?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리 만들 때 그런 커리에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면 되게 향이 좋아요.
3: 폭남만디다 에센셜 오일디다이 가짜빠이펜 와토딥 러마테리얼 프레이워 프라그란스라 허버러 탐프라그란스 티롱 크롱썸앙 그메카양 콩서부 러거미 펜 프레이워 티벨롱 아한도에 카.
1: 원재료 18톤에서 나오는 농축액의 양은 약 10kg 정도. 그만큼 귀해서 향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새로운 향을 시향해 봅니다.
2: 재즈 찍어보세요. 굉장히 달콤해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아이디어 상으로는 여기 있는 거 한 세 개만 이렇게 섞어도 신제품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이디어가 또 샘솟네요. 많이 덕분이라.
1: 시내에 나온 김에 인근 과일 시장도 들른 김한 씨. 과일은 김한 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0: 신제품 좀 만들려고 과일 좀 고르러 왔습니다.
1: 다양한 과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모양을 관찰해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늘 연구하는 김한 씨.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0: 아무래도 좀 작은 걸 같이 만들어서 망고 비누랑 릴라바디랑 그다음에 망고스틱 미니로 하나 좀 더 상품 개발을 해볼까.
1: 색과 질감, 향의 특징까지 세심하게 분석.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0: 손님들이 저희 상품을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한 발 앞선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며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온 과일 비누.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분주한 공장. 전국에 있는 매장에 제품을 배달해 주는 날인데요. 그 양만 수천여 개입니다.
0: 지금 이제 배달 나가야 돼가지고요.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이동합니다.
1: 배송해 주는 일까지도 직원들을 쓰는 대신 직접 해야 성이 풀린다는 김환 씨. 오늘 식사는 차 안에서 대충 해결합니다. 배송이 있는 날에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데요.
4: 아, 배고파가지고 빵 먹고 있어. 빵. 쇼핑몰이다 보니까는 일단 밥값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는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1: 힘들고 불편한 것보다 비누 전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김환 씨. 처음으로 들른 곳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한 쇼핑몰. 처음엔 낯선 이방인이 판매 권한을 얻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2: 태국 전통 토산물 뭐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니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판매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러면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라.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본사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저희 거를 제안을 한 다음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1: 김한 씨의 끊임없는 변화와

0: 오전으로 완성된 다양한 비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향기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이 좀 더 성장을 해서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수출을 하면서 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 여기서 과일 비누를 잘 만들어서 팔고 있구나. 네,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0: 해가 지면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는 태국의 야시장.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은 바로 과일의 왕 두리안.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한입 먹는 순간 퍼지는 강렬한 향과 진한 풍미.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태국의 여름. 두리안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두리안 수확을 위해 오늘도 농장에 나온 작업자들. 태국의 두리안 농장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 두리안. 수확 시기와 품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두리안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은 몸을 지탱해줄 밧줄인데요.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이어지는 두리안 수확 작업. 숙련된 작업자가 맨발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위험한 작업 과정. 아래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20m가 넘는 나무 정상에 오른 작업자. 재빨리 밧줄을 나무에 고정한 후 잘 익은 두리안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잘 익은 두리안만 선별해서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데요. 두리안을 찾아 아슬아슬한 고공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긴장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을 천 하나로 받아내야 하는 작업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가시도 친 시안 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2: 타와 딱 라고 랍아. 먼저 매 시야. 나 먼저 북. 먼저 띠 땡이 래. 먼저 나 먼저 매 하. 먼저 매 샴.
0: 나뭇잎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 위 작업자와 밑에서 받는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빠르게 잘 익은 두리안을 찾아내는 작업자.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정확한 신호가 중요합니다.
2: ก็ถ้าเรากลัวครับมันจะรับไม่ได้เราต้องเงยหน้าแบบดูลูกตลอดถ้าแบบเรากลัวเราวิ่งอ่ะมันอาจจะมีหล่นลงมาโดนอะไรเงี้ยครับมันจะหล่นลงมาโดนหัวมีคนตายนะเนี่ย
0: 두리안의 무게는 평균 2에서 4kg. 가속력이 붙으면서 작업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2: 다 잉 숭 잉 낙 거 자 러자 젭 탕 뚜어 레 랍 뽑 그 거 러자 차이 랭 낭 뭣 뭣 뭣
0: 두리안 수확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신상치 않습니다.작업자들의표정이어두워지는데요
3: 어으따오와오와미롬이네합따오와와늘강해요
0: 결국비가내리고맙니다올해또한멈출기미를보이지않는비
2: 내리러멀리벌떡래러멀리
0: 결국오늘수확작업은철수하고마는데요아쉽지만안전을위해서어쩔수없는일오늘은평소보다한참부족한수확량하지만자연앞에서는욕심을부리지않고잠시물러설줄알아야합니다
2: ก็เหนื่อยหน่อยครับเพราะทุเรียนมันอันตรายหน่อยครับปกติตัดเยอะกว่านี้ตัดเยอะมากครับเป็นหลายร้อยโลเลยครับต่อวัน
0: 거칠게갈라지고굳은살이박힌손바닥두리안을수확하며생긴것들인데요거친손끝에치열한하루와긴세월의노력이담겨있습니다
3: 엉이래요이비아이비랑엉이으랑애가아감난건입난그르아갑바이갑붕반에랑디합으랑가이비엉아루어라루르르เราต้องเก็บตังไงเดือดดูแลวัวเองครับตักออกวัว
0: คืนโอ้โห농장에손님이찾아왔습니다신선한두리안을찾아직접농장까지온손님들
4: ก็คือมาทุเรียนของที่นี่อร่อยแล้วก็เป็นธรรมชาติแล้วก็รสชาติดีจะมาทุกปีค่ะ
0: 과일의왕이라불리는두리안의맛을보기위해사람들의기대감도한껏높아집니다이야정말먹고싶네요
2: เป็นทุเรียนพื้นบ้านของกระบี่ครับเนื้อจะเยอะหน่อยครับสีจะสวยรสชาติก็ดีครับหวานอร่อยเพราะว่าที่นี่อยู่ใกล้ภูเขาเยอะบรรยากาศดีครับทุเรียนก็เลยอร่อยไปด้วย
0: ครีมช럼진하고고소한두리안의풍미자꾸만생각나게하는맛인데요
4: หวานมันอร่อยมากค่ะเป็นทุเรียนที่ธรรมชาติแล้วก็ออร์แกนิกด้วยค่ะ
2: อยากให้ทุเรียนเป็นเยอะๆครับผมแล้วก็อยากให้นักท่องเที่ยวมาเที่ยวเยอะๆอะไรเงี้ยมาชิมทุเรียนกระบี่ครับจะได้รู้จักว่าทุเรียนกระบี่มันอร่อยยังไงครับ
0: 과일의 왕 두리안은 묵묵히 다음 수확을 준비합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기다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4: 기다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9: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0: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견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빨리빨리. 빨리.

0: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집 생겼어. 근데 많이 오래된 밭도 있어. 근데 700평 그리고 혼자 남겨진 뽀삐까지. 그냥 둘 수 없어. 밥도 챙겨주고 가끔 우리 집 미자랑 산책도 했어.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너무 귀여워. 집을 샀더니 가족이 하나 더 생겨버렸네. 뽀삐 앞으로 잘 지내보자.
4: 에이요, 뽀삐 만나러 새내기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Let's get it. SNS 스타가 살고 있는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홍천. 굽이굽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귀가 먹먹해질 때쯤 반가운 소리가 들렸는데요.
5: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4: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스타의 집이 맞는지 얼른 가보시죠. 어, 맞아요? 제대로 찾은 거죠? 서울에서 꼬박 3시간을 달려온 끝에 마주한 영상 속 그 집. 아, 그런데 좀 어수선하네요. 공사 중인 건가? 빈집인 것 같은데. 아,
6: 빈집인데? 개도 없고? 아, 어떡하지?
4: 그러게요. 개까지 행방불명. 이렇게 허탕치는 걸까요?
7: 어, 계세요?
6: 네, 어쩐 일로 오셨죠? 왜 일하러 오신 거예요?
4: 아, 네, 일하러 오긴 왔죠.
7: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왔는데 네. 지금 강아지가 여기 없네요.
6: 아, 지금은 여기는 없고요. 개구멍 있는데 그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은 바로 옆집에 있어요.
4: 개구멍이요? 개구멍 치고는 좀 크기가 큰데요? 이거 동굴이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어, 저기 개 한 마리가 보이네요. 넌 누구니? 통행료 받으러 왔니?
8: 네, 궁금하면 500원.
9: 아이, 귀여워라.
10: 안녕하세요.
11: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10: 어머, 뽀삐야.
9: 저희는 이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나왔는데 네. 그 빈집에 있던 그 개는 어디 있어요?
10: 얘가 뽀삐예요.
11: 얘가 뽀삐예요.
9: 아, 얘가 뽀삐예요?
10: 네.
4: 어머나, 아주 시원하게 깎았네.
9: 근데 털이 하나도 없네요.
10: 밖에서 살던 강아지라서 진드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미용시켜가지고 데려왔어요.
9: 아,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있구나.
11: 네네. 털을 깎았더니 애가 다른 애 같죠?
4: 사자에서 곰돌이로 변신한 뽀삐. 반가워. 어? 아, 얜 또 누구야? 아유, 귀여워라.
9: 아니, 지금 저 친구는 누구예요?
10: 저희 집 강아지 미자예요.
9: 아니,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11: 아, 개명했습니다. 원래는 구름이었는데 여기 시골살이 하니까 미자라고 바꿔줬어요.
9: 아, 직접 지으신 거예요?
11: 네네. 미자하고 우리도 한 번씩 웃으려고.
4: 우리 미자는 바지를 어디서 샀을까? 찰떡이다, 야.

0: 가족이 된 지 이제 한 달 됐대요.
1: 아, 삐에 도망가.
2: 뽀삐야, 미자한테 가봐. 미자가 딴짓해 저렇게 뽀삐를 우리가 데리고
0: 미자가 있으면. 뽀삐를 본 채 만취하네요.
2: 우리가 요즘에 뽀삐를 이뻐하니까 미자가 저렇게 딴짓해요.
3: 어우, 혼자 있게 놔둬요 좀. 미자씨, 나하고 얘기 좀 해.
4: 아니, 그 집을 샀는데 개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 뽀삐 혼자 저희 집에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밥이랑 이런 것만 챙겨주다가 집을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뽀삐까지 이제 저희 가족이 된 거죠. 네.
4: 집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 지금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0: 아, 딱 한 사연이 있었구나. 뽀삐는 현재 글램핑장에서 살고 있는데요. 엄마와 누나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영업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대요. 알고 보니 뽀삐 덕분에 단골 손님도 생겼다네요. 이야, 대단한데? 한 달 치고는 너무 터줏대감 같은 뽀삐. 벌써 적응을 끝낸 걸까요?
1: 처음엔 왕래가 없었다가 뽀삐가 그 개구멍을 자기가 파놨더라고요. 풀숲을 이렇게 자기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그 구멍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많이 놀러 오고 미자랑도 자주 놀고 했었거든요.
0: 개구멍을 판 주인공이 뽀삐였네요. 뽀삐의 전용 통로를 사람도 다닐 수 있게 크게 만들었대요. 뽀삐는 지금도 개구멍을 수시로 이용하는데요. 공사 중인 옛집을 감시하는 걸까요? 뽀삐야, 너 눈가가 촉촉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지? 옛날 집이 바뀌는 게 싫은 거야? 공사 소리가 무서울 법도 한데 한참 동안 옛집을 바라보는 뽀삐. 아, 여기가 뽀삐 집인가 봐요. 판자를 엮어서 만든 수제개 집이네요. 뽀삐는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5: 일로와. 응? 바로 옆이니까 자주 놀러 온 거래.
0: 뽀삐를 자주 보셨나 봐요.
6: 여기 자주 와요? 뽀삐가?
5: 예,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데니까 자주 오죠. 넌 진짜 너무 착하다. 누가 이렇게 이쁘게 깎아줘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로 올 거 아니에요. 예, 또 이렇게 적응하면 이제 좋아지겠지.
0: 맞네요. 공사가 끝나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올 뽀삐.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1: 뽀삐! 여기 있었어! 뽀삐! 여기 있었어! 왜 여기 있어? 뽀삐,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 일로 와.
0: 뽀삐가 할아버지와 살았나 봐요.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매일 빈집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데요.
1: 할머니 신발.
0: 아, 그러고 보니 뽀삐 집에 옷이 하나 있었죠? 할아버지 옷이라네요.
7: 할아버지 옷 진짜 안 와봐.
0: 이게 뽀삐가 아끼는 옷인가요?
1: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뽀삐가 옷더미를 파헤쳐서 할아버지 옷이랑 할머니 신발을 자기 집안에 갖다 놨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빈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웠어요.
0: 작년 9월 할아버지와 갑자기 이별하게 된 뽀삐. 설상가상 몸이 안 좋았던 할머니마저 떠나고 홀로 빈집에 남아 세 번의 계절을 보냈는데요.
2: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냐,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밥도 주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정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0: 새로운 가족과 집이 생겼지만 뽀삐는 아직도 옛집을 찾아간대요. 보물찾기

0: 할아버지가 뽀삐를 많이 아끼셨나요?
1: 워낙 할머니, 할아버지도 뽀삐를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할아버지가 산책도 같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집에 계속 오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채워줘야겠죠?
0: 동네에서 알아주는 단짝이었던 할아버지와 뽀삐. 이제 보니 사랑받은 티가 나네요.
2: 충분히 할아버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게 그리움일 수도 있지만 8년을 여기서 살았으면 여기가 익숙하죠. 당연히. 동물들은 익숙한 대로 갑니다. 네.
0: 뽀삐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 이곳을 오는 걸까요? 자, 이제는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해야겠죠? 이곳은 뽀삐가 주로 생활하는 카페 앞 마당. 8년 견생 처음으로 장난감도 선물 받고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단을 유독 어려워한대요. 예전에 살던 집에선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없었나 봐요. 뽀삐야, 우리 해보자. 으쌰, 으쌰. 정상에서 맛본 간식은 어때? 그런데 이때 뽀삐를 노려보는 미자. 뽀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자야, 왜 그러는 거야?
1: 미자가 우울한
3: 미자가 우울해졌어요. 이제 뽀삐를 이뻐하니까 얘는 안 쳐다봐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도 뽀삐랑 친하게 지내. 응?
0: 미자야, 뽀삐가 그렇게 싫어? 이상한 건 원래 친한 사이였대요.
1: 뽀삐가 저희 집 오기 전에는 자주 놀았어요. 잘 둘이.
3: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둘이 사이가 좋아질까. 뽀삐야.
1: 뽀삐야.
3: 우리 청소하고 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아, 알았지?
4: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네.
3: 옳지, 옳지, 옳지. 너 나가니까 쫓아나가려고 그런다, 야.
1: 밖으로 나가서 안 들어올까 봐. 지금 여기 이렇게 문으로 닫아놓고.
3: 뽀삐를 위해서 또 문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5: 그럼 이거 만든 거예요?
1: 네, 네. 자꾸 탈출하고 이래가지고.
0: 아니, 글쎄 외박한 전적이 있다지 뭐예요? 문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뽀삐도 이제 한숨 푹 잘 거예요. 고양이 가족들도 한가로운 오후. 어? 너희들 어디 가니? 이거 뭔가 싸한데요? 어? 문이 열린 거예요? 아니, 어떡해? 더 큰 문제는 뽀삐가 사라진 거예요. 미자야, 너 뽀삐 못 봤니?
4: 저 아무것도 몰라요.
0: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던 도중 미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어? 미자야, 네가 범인이었어? 이게 웬 떡이냐며 뽀삐도 탈출. 샅샅이 뽀삐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뽀삐야, 너 어디 간 거야?
5: 여기 옆집에도 뽀삐가 안 보이던데.
1: 없어요?
5: 네.
3: 아, 그래요?
1: 그럼 아마 저기 옆 동네에 간 거 같은데.
0: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걸어서 가기엔 꽤 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뽀삐야, 이 마을에 있는 거 맞지? 그치?
5: 어? 저 뽀삐 아니야, 뽀삐?
0: 어, 어디요, 어디? 어, 도로는 위험한데? 어, 뽀삐 맞네요. 뽀삐야, 같이 가.
4: 아이, 참.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0: 꼭 나쁜 짓 하다가 들킨 것처럼 도망가기 바쁜 뽀삐. 익숙하게 마을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데요. 뽀삐야,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야? 이때 뽀삐를 보고 달려오는 한 녀석. 너희들 아는 사이니?
6: 똑같이 생긴.
0: 똑 닮은 두 녀석이 약속한 것처럼 어디론가 가는데요.

0: 이제 왔어. 애들 다 온대? 그럼.
1: 마을 개들 다 모일 태세. 진순이, 너도 뽀삐 때문에 나왔니? 마을 한복판에 열린 개 반상회.
2: 아, 뭐라고? 뽀삐가 왔다고? 너 내가 지각하지 말라고 했지?
1: 아, 이 뽀삐의 일탈 어쩌면 좋죠?
3: 너무나도 당연하죠. 거기 재밌는 게 있고, 지금 암컷 친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히려 걱정이네요. 이거는 그냥 진짜 탈출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경험이 있던 애들은 절대 이거 포기 안 해요.
4: 어머, 또 왔어. 이렇게 우리 집에 개가 그렇게 많이 온다.
1: 주민들도 다 아는 개 모임이래요.
5: 하루에 저녁에 여기서 자고 갈 때도 있어.
6: 자고 와요?
5: 아예 안 가고 밤에 있어요. 그 가라고 쫓아보러도 안 가고 들어오더라고. 얘도 같이 덩달아서 여기서 자요. 여기 현관 앞에서 자더라고.
1: 홍길동 같은 뽀삐 때문에 바쁜 누나.
7: 뽀삐! 뽀삐! 일로 와!
1: 누나의 부름에도 딴청 부리는데요.
4: 얘는 아무나 따르는 것 같아. 안 해? 낯가림 안 하는 것 같아, 뽀삐.
7: 뽀삐!
4: 얘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안 오고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 얘가.
7: 뭐 때문에 오는 거지, 뽀삐가?
4: 응?
7: 뽀삐가 여기 왜 맨날 올까?
4: 찾아왔나?
1: 뽀삐는 정말 할아버지를 찾으러 먼 길을 달려온 걸까요?
7: 할아버지랑 온 적이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찾으러 오면 맨날 여기 와 있더라고요. 제가 뽀삐를 데리고 산책을 여기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뽀삐 가자. 야, 가자.
1: 어? 우리가 알던 뽀삐가 달라졌나요?
7: 가자.
1: 뽀삐의 고집은
7: 네.
1: 처음 보는데요.
7: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1: 아이고, 엉덩이에 꿀 발랐네, 꿀 발랐어. 우리 뽀삐 고집이 세구나.
7: 가자.
0: 아우, 집에 가기 싫다고요. 난 좀 저리 가. 에휴.
1: 눈이야, 눈치 챙겨. 뽀삐 화났다.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강제 연행됩니다. 누니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을 벗어나니 뽀삐도 잘 따라가네요. 앞장서는 거야? 길 잃어버리진 않겠다.
7: 안녕하세요. 예, 뽀삐. 뽀삐, 할아버지네 강아지. 아, 예. 그 할아버지네 강아지 있잖아요.
8: 할아버지네 거예요?
7: 아, 제가 미용시켰어요.
8: 하느라고?
7: 아니, 제가 키우려고.
9: 엄청 늦춰내주고 이뻐졌네?
7: 그쵸.
9: 야, 뽀삐야. 맨날 가면 잘 있었어? 이랬는데. 뽀삐야, 잊어먹었을까? 혼자 많이 왔다 갔다 했어.
0: 어, 우리 집에 자주 오셨었죠?
9: 얘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소고기만 드셔갖고 얘 맨날 소고기만 먹었어. 엄청 이뻐해요, 걔들. 엄청 이뻐했죠. 뽀삐야, 할아버지 잊어먹었을까? 안 잊어먹었을까?
7: 근데 그 자기 집에 할아버지 옷 같은 거 저희가 봉지에 써놨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 헤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옷을.
9: 엄청 친했어. 할아버지가 걔를 워낙 좋아해.
10: 아, 엄청 친한 느낌이 들으셨어요?
9: 예, 예, 예. 엄청 친해. 멀리도 안 떨어져. 꼭 발등으로 지나가고 가랭이 속으로 지나가고. 아침마다 많이 운동을 같이 해서 나라. 그 오라버니하고.
7: 가볼게요.
9: 한번 놀러 가봐야
7: 돼. 네. 가자.
9: 안녕. 오, 세상에 친해졌다.
1: 마을 주민들도 느낄 수 있었던 할아버지의 뽀삐 사랑. 바늘과 실처럼 돈독한 사이였대요. 그래서일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뽀삐는 매일매일 산책길을 걷고 있답니다. 한바탕 탈출 소동 후 꿀잠 자는 뽀삐. 어? 뽀삐 깬 거야? 뽀삐야, 또 어디 가는 거야? 자꾸 그러다가 외출금지 당하겠다. 도착한 곳은 도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에 멍하니 앉아있대요.
11: 안쓰럽죠. 항상 얘 얼굴이 밝은 애였는데 언제부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눈에서도 안 보이니까 슬픈 얼굴 쪽으로 살짝 변한 것 같아요.
1: 견생의 전부였던 할아버지와 이별한 뽀삐. 아직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와, 고기 파티 하시나 봐요. 공사 작업자분들의 식사 시간인데요. 저기 그 따가운 시선 안 느껴지세요? 고기 맛 좀 안다는 뽀삐.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만큼 고기를 듬뿍 맛봤대요.
7: 뽀삐?
6: 뽀삐야, 일로 와 고기 먹어.
1: 아유, 근데 계단에 가로막혀서 안절부절. 어떡해. 뽀삐는 왜 못 올라갈까요?
3: 얘 계단에 대해서 지금 조화가 안 맞네. 근육의 조화가. 몸에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몸이 삐걱삐걱대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개들이 편해하는 건 한 번 올라갔을 때 네 발이 한 곳에 있어야지 편해요.
1: 딱 봐도 불안한 모습. 뽀삐야, 그럼 고기는 포기하는 거야?
7: 온다. 올지.
6: 올라왔다. 일로 와.
1: 이래서 아는 맛이 무서운가 봐요.
6: 손 한번 해봐, 손.
7: 앉아 할 수 있어, 앉아.
6: 앉아. 잘했어.
0: 개인기 보여줬으니까 빨리 주세요. 야, 황홀한 맛.
1: 멈출 줄 모르는 뽀삐의 고기 먹방. 너 과식 중이야. 야, 이 눈빛은 반칙이지.
12: 혹시 너무 착하고 이뻐요. 애초롭게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뻐라. 많이 먹어.
7: 그래서 사료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고기를 먹어서.
1: 네, 고기 맛을 알면 사료는 맛이 없겠죠. 아이고, 어떡하니 뽀삐야. 덕분에 고양이들이 포식한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7: 미자, 뽀삐 일로.
13: 왜 안 가, 언니한테?
7: 뽀삐 일로. 미자.
1: 방금 뭐가 지나갔죠? 슈퍼맨이야, 뭐야?
7: 뽀삐 일로.
1: 반면 뽀삐는 한없이 작아지는 중. 계단도 문제지만 한 번도 실내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다는 뽀삐. 그래서 더 걱정이래요.
7: 겨울이나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고 추우니까 그때는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이긴 해요. 뽀삐 일로.
1: 무작정 밖에 둘 수 없어 잠잘 공간을 마련해 준 보호자. 밖이 보여야 마음이 안정되나 봅니다. 미자가 장점 좀 알려주라. 뽀삐는 과연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뽀삐의 외로운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꼭두 새벽부터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뽀삐. 할아버지가 그리운 걸까요?

0: 그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할아버지 옷도 다 치워야 돼.
1: 이제는 뽀삐가 어디에 있든 찾아오는 누나가 있는데요. 뽀삐가 할아버지 껌딱지였던 시절을 알고 있기에 말릴 수 없다고 하네요.
2: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저 뒤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가고 싶은 데가 있나 봐요.
3: 누나, 나만 따라오라고.
4: 뽀삐야.
2: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가 키우기로 네, 해가지고

0: 귀엽네.
1: 그 집에 할아버지 예
0: 예.
1: 혼자 남겨져 있어가지고,
0: 아, 그렇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있는 것처럼 그냥 뭐 녹이 나간 것처럼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에서 또 이렇게 봐주니까 다행이죠. 옆에 이웃에 또 그런 분이 없으면 이건 뭐 혼자서 뭐 누가 뭐 먹을 걸 줘야지 살지. 그러면 이제 들깨가 되는 거야, 풀러놓으면. 누가 보호하질 않으면.
2: 다행히 좋은 가족을 또 만난 뽀삐. 아, 그런데 뽀삐야, 너 어디 불편하니?
3: 가자.
2: 고작 10분 정도 걸었을 뿐인데 숨을 가쁘게 쉬네요.
3: 뽀삐야, 집에 가자. 캑캑거리네.
4: 왜 그러지? 안 가려고.
2: 뽀삐의 몸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차하고 기침까지 하는 뽀삐. 걱정되는데 뽀삐 어떡하지? 최근엔 눈도 긁기 시작했대요.
5: 지금 눈도 한쪽이 왼쪽인가가 조금 안 좋아 보이고,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으니까 또 무슨 병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에요.
2: 진드기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죠.
6: 진드기 여기 또 있어.
2: 이 작은 몸에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있었대요.
6: 그래도 거의 많이 잡아주고 약도 놔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상태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진드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2: 그동안 산으로 들로 종횡무진했던 뽀삐는 진드기의 표적이었죠. 어휴, 아팠겠다. 미자야, 너 혹시 진드기 옮을까봐 피하는 거야?
6: 미자, 일로 와. 미자, 일로 와. 미자, 이거 까까. 미자, 일로 와.
2: 언니의 애타는 부름에도 모른 척.
6: 미자, 일로 와. 그래서 불러도 안 와요, 미자가.
2: 미자는 뽀삐와 가족이 되기 싫은 걸까요?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서먹한 관계. 너희 둘 얼른 설세 만나야겠다. 보호자님들도 걱정되시죠?
6: 밖에서 계속 살면은 그런 질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내에서 키웠으면 하는데 이제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은 미자도 있으니까 미자랑 관계도 그렇고
5: 얘가 자기 집을 좋아하겠지만 이제 계집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안에도 조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치워줘야 될지 남겨둬야 될지 그런 것도 조금 네,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2: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가족을 만난 뽀삐. 행복함도 잠시.
7: 아,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2: 예상치 못한 설샘의 촉진이 솔루션에서 공개됩니다. 뽀삐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다.
8: 누군데 누구? 설마 설샘 오신 거야?
2: 딩동댕. 바로 설샘인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9: 너 뽀삐구나, 어?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9: 아유, 귀여워.
6: 안녕하세요.
9: 얘가 미자고.
6: 미자고
9: 뽀삐.
6: 뽀삐예요.
9: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6: 네네.
9: 네.
2: 설샘과 스타 뽀삐의 기대되는 만남.
9: 엄청 많아질 텐데.
2: 뽀삐도 설샘 기다렸구나.
9: 얘 뭐야, 얘 성격이. 뽀삐는 보자마자 그냥 사회성이 너무 좋은데요?
6: 성격 너무 좋아요.
9: 왜?
6: 손님들 오면은 먼저 가서 반기고 그러거든요.
9: 오, 야, 너, 응? 너 여기 이제 마스코트 되는 거야? 할아버지랑 살 때도 할아버지가 이뻐는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6: 네,
9: 맞죠?
6: 엄청 예뻐하셨어요.
9: 엄청 이뻐하셨었죠?
6: 네.
9: 거기다가 사실은 도시에서 못 누리던 걸다 하고 살았던 것
6: 네.
9: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기 가족이 돼주겠다고 했어요. 진짜 될 놈들의.
2: 다 뽀삐의 복이죠. 다행이야. 이번엔 뽀삐의 옛집으로 가볼까요?
6: 저기가 뽀삐가 예전에 살던 집이에요.
9: 아, 저거구나.
6: 뽀삐집, 네.
9: 그래서 저 안에다가 할아버지 옷
6: 네.
9: 막다 갖다 놓고.
6: 네.
9: 괜찮아요? 치워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저것 때문에 일상

0: 생활을 못한다. 반대로 생각해서 저 집이 없으면 불행할까? 일상생활에 지금 지장을 끼칠까?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1: 지금 저희 집에서 적응 잘하고 잠도 잘.
0: 네. 그래서 저것도 사실 두고 싶으면 둬도 되고요. 없애고 싶으면 없애도 돼요. 얘는 그런 거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애.
2: 상관이 없구나, 네. 뽀삐는.
3: 근데 뽀삐가 입냄새가 진짜 심해.
0: 맞아요.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이걸 원래 이건 다 치료받아야 돼. 이거 다 뽑아야 돼요. 여기도 뽑아야 될 것 같고 얘 앞니는 다 뽑아야 돼요.
4: 네? 다 뽑는다고요?
0: 지금 냄새는 다 이 앞니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치료하면 냄새 다 사라져요.
3: 제 손에서 그 뽀삐 입냄새나 이런 게 나잖아요. 그 손으로 미자한테 간식을 주면 미자가 안 먹어요.
0: 네, 이거 완전 염증 냄새거든요. 본능적으로 염증이라는 거는 전염성이나 내 몸을 그러니까 나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아, 이거는 나한테도 위험할 수 있어. 그럼 계속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4: 설마 입냄새가 문제였을까요? 얼른 미자를 만나보죠. 그 전에 견생 처음으로 실내에 들어온 뽀삐. 설쌤 어떤가요?
0: 제가 또 하나 걱정했던 거는 뽀삐가 밖에서만 살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의 바닥에 미끄러운 느낌 때문에 좀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여요. 보통 밖에 살던 아이들 실내에 딱 들어오면 이 마룻바닥 느낌 때문에 되게 어색해하거든요. 근데 미끄러지지만 않습니다.
4: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네 둘 좀 보세요.
3: 도망가.
5: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3: 미자, 일로. 미자.
0: 돌아오는 거야.
3: 미자,
0: 지금 얘 뽀삐가 있어서 직진으로 못 와요. 근데 지금도 보면요. 얘가 멀어져야지 와요.
3: 맞아요.
4: 하지만 싸우지 않는 건 좋은 징조래요.
0: 저는 약간
3: 각자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0: 개들끼리의 관계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더 꼬여요. 나중에 이렇게 괴롭힐 때 조금 한번 놔보세요.
3: 싸우게?
0: 네. 그러니까 그래야 얘도 이게 싫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중간에 계속 끊는 거예요. 너네끼리 한번 부딪혀서 선을 만들어보고 너네끼리 소통해봐. 이래야지 친해져요. 충분히 친할 수 있는 요소는 가지고 있으니까.
4: 시간이 걸려도 너희들한테 맡겨볼게. 잘할 수 있지? 다음 솔루션은 뭐예요?
0: 계단을 조금 못 올라가거나 이렇게 못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게 다리. 네, 특히 지금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소형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무릎이거든요.
4: 이웃 마을까지 건너갔던 뽀삐. 괜찮나요?
0: 너무 튼튼해. 너무 튼튼해. 와, 슬개골 완전 튼튼해.
3: 그거 걱정했었는데.
0: 네, 슬개골 완전 튼튼하고.
4: 와, 100만 불짜리 다리네요. 단지 계단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힘들었던 거래요.
0: 우선은 가장 쉬운 걸로 요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여기서 조금 연속적으로 뛰는 걸 연습을 시켜볼 거예요. 뽀삐! 옳지! 우선은 이런 데서 칭찬 먼저 하고 뽀삐! 옳지! 그렇지! 이런 연속적인 게 있어야 돼요.
4: 자꾸 두 번째 계단에서 멈추는 뽀삐. 이럴 때 필요한 건 반복 훈련뿐. 뽀삐야, 힘내!
3: 옳지. 옳지.
6: 점점 부드럽게 자라네요.
0: 네.
4: 확실히 나아진 실력. 뽀삐 참 잘했어요. 그럼 심화학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0: 아까보다 확실히 이제 난이도가 네. 높죠. 경사도 더 가파르게. 가파르고요. 이 폭도 되게 좁아요. 아까 했던 기억이 좀 남아있는지 한번 보죠. 이것도 다시 천천히.
4: 호기롭게 도전. 하지만 아우 아프겠다 뽀삐야.
0: 얘는 네 발이 다 올라와야 되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6: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참 걸리는구나.
0: 네. 타닥 타닥 타닥을 못해요.
4: 다시 한번 도전하는 뽀삐. 이제 이 간식 보이지?
0: 방금처럼 네. 이 조화가 맞아줘야 돼요. 그렇죠. 오. 방금 처음 해봤어. 자, 세 칸까지만 빠르게 해보자.
4: 이번엔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지.
3: 오.
7: 그렇지.
6: 빨라졌어.
4: 아이고, 이번에도 포기.
0: 내려오는 건 이제 너무 잘해.
3: 고민해, 고민한다.
6: 고민하고 있어. 올라가, 올라가. 으쌰. 으쌰. 아, 힘들어, 힘들어.
0: 너 그 할 수 있는 피지컬은 다 가지고 있어.
4: 모두가 응원하는 그때. 우와, 뽀삐가 무서움을 극복했어요.
0: 옳지, 옳지.
6: 왜 거기까지 올라갔지?
0: 옳지. 어? 잘했다. 자신감이 좀 생겼어. 방금처럼 타닥, 타닥, 타닥을 해야 돼요. 타닥, 타닥, 타닥을.
6: 몇 번만 하면 이제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
4: 뽀삐 사전에 포기란 없다.
0: 그래서 산책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요즘 진짜 특히 이런 환경에서 산책할 때 진드기들이 강아지들이 내뿜는 채취나 호흡의 그 냄새를 맡아서 기어오는 건데 우리한테 약간 이 위장막을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어디에 많이 하냐면 털이 없는 부위에 많이 붙어요.
3: 귀에만 털.
0: 맞아요. 귀나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얼굴 하는 건 그러니까 배 쪽. 배도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문 쪽도 많이 붙어요.
4: 아유, 발걸음에 리듬이 가득한데?
0: 줄이 당겨졌을 때 오는 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지금은 줄을 당기면 얘 안 올 거예요.
6: 얘 안 움직여. 생각에 잠겼어.
0: 네. 그러면 뒤로 한 번만 당겨볼게요. 가자. 처음에 그냥 억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5: 아유, 참 싫어요. 가기 싫다고요.
0: 가자. 옳지. 이런 연습들을 좀 해야 돼요. 지금은 이쪽으로 오기 싫어요. 근데 땡겼더니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고 근데 결국 그래서 포기하고 따라갔더니 칭찬받는다. 잡아서 땡겨보세요. 이제 더 안 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3: 가자.
0: 한번 그냥 계속 땡겨보세요. 땡겨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3: 옳지.
4: 자유로운 산책이 몸에 밴 뽀삐.
0: 이런 데 다니면 당연히 진드기가.
6: 뽀삐 가자.
0: 자,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옳지. 네.
4: 목줄에 잘 적응해보자, 뽀삐야.
3: 가자, 뽀삐. 옳지.
0: 그렇지. 아, 근데 진짜 힘들어한다, 얘.
3: 가자, 가자.
4: 짧게 솔루션을 받아봤는데 뽀삐가 금방 지쳤는데요. 날이 더운 걸까요?
0: 아,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호흡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3: 네.
0: 근데 호흡수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 중에 이런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 심장사상충 가능성이 좀 많이 의심이 돼서 오늘 너무 뭘 많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좀 걱정이신 부분들 어디 있으세요?
3: 그리고 눈 한쪽을 계속 떨고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오른쪽.
4: 설마 알레르기 반응인가요?
0: 아니, 지금 바로 빼주고 싶다.
4: 어우, 언뜻 봐도 수십 마리.
0: 네, 살아있는 거야. 이게 안충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겨서 눈이 간지럽고 불편할 거예요. 열 마리는 있어 보이는데?
4: 설쌤, 빨리 도와주세요. 급히 뽑아낸 안충.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3: 뽀삐야, 괴로웠겠다.
0: 병원에서 식염수 쏘면서 잡아서 해줘야 돼.
4: 뽀삐야, 조금만 참아. 서둘러 달려온 병원.
8: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예, 좀 사연이 있는 친구거든요.
8: 네.
0: 그래서 지금 나이가 8살인데 네. 견생 첫 동생이에요.
8: 아, 그래요?
0: 네.
8: 아, 치석이 되게 심하네.
0: 네, 이빨이 많이 안 좋아요.
8: 네. 사상충약 같은 것도 안 했겠죠.
0: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건데 진드기가 너무 많이 붙어 있었고 교육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치고 호흡수도 좀 빨리 올라가고 안충이 양안에 다 지금 네. 있어서 네. 한 3마리는 끄집어냈는데 나머지는 좀 소독하고 네. 좀 깨끗하게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0: 네.
8: 혈액 검사도 좀 해보고 사상충 검사랑 진드기 검사랑 그다음에 혈액 그 엑스레이랑 초음파랑 이렇게 네. 한번 볼게요.
4: 뽀삐가 부디 괜찮아야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건강검진을 시작한 뽀삐. 현생 첫 검진에서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7: 신경 꽤 큰데요?
9: 네, 좀 크거든요. 심장 초음파도
4: 심장이 크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심각한 분위기의 진료실. 선생님, 뽀삐 괜찮은 거죠? 마지막으로 안충 제거.
10: 예, 많아요.
4: 그동안 얼마나 간지러웠을까요?
10: 애들이 같이 마취가 돼버렸네.
4: 이 나쁜 녀석들, 뽀삐 눈에서 떨어져. 빨리 떨어지라고. 남은 한 마리까지 깔끔하게 제거 완료.
9: 시원하겠다.
4: 너희들 또 뽀삐한테 오면 혼난다.
10: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3: 심장이요.
10: 그죠. 저도 그게 제일 좀 걱정이기는 해요. 뽀삐를 선뜻 이렇게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 저희가 아니면 그냥 얘는 혼자겠구나.
10: 그쵸.
3: 라는 생각에 어쨌든 저는 뽀삐 집에 저희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10: 그러네요.
3: 뽀삐가 원래 살던 애니까 약간 그래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10: 그래서 네. 너무 얘는 정말 네 운이 좋은 아이예요.
3: 할아버지랑 지냈어도 저희랑도 추억이 있어서
10: 네.
3: 그렇게는 절대 보낼 순 없을 것 같았고 네.
10: 건강하기만 해라.
3: 그러니까요.
10: 건강하기만 해. 어?
4: 드디어 나온 검사 결과. 기다리느라고 애가 탔어요, 선생님. 우리 뽀삐 괜찮은 거죠?
8: 뽀삐 뭐 이것저것 검사해봤는데요. 일단 친구가 심장이 조금 안 좋아요. 엑스레이상에서 심장이 커져 있고 그다음에 심장사상충도 감염돼 있고 진드기 매개하는 질병 중에 아나플라즈마, 에를리키아 이 두 가지 질병도 감염돼 있어요.
11: 킥킥거리는 게 심장 때문에
8: 네, 심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장 양쪽 심장에 다 문제가 있어서 유난히 더 힘들어할 거예요.
4: 뽀삐가 심장병이라고요?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10: 지금 좌심 같은 경우는 그럼 저희가 단계를 한 몇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8: 한 2기 정도 볼 수 있어요. 예, B1 단계로 볼 수 있는데
10: B1이면 뭐 B1, B2면 그래도 네. 뭐 아주
8: 아직 막 심한 상태는
10: 네. 아니에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이제 조금 네. 관리를 해줘야 되고
8: 네.
10: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다른 애들은 보통 하나씩만 오는데
8: 그렇죠.
10: 이 두 개가 같이 네. 온 거예요.
11: 그러면 산책 시간도
8: 산책 시간은 짧게. 지금은 좀 짧게 하셔야 돼요.
10: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좀 치료가 되고 약으로 컨트롤이 될 때까지는 조금은 참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4: 혈액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8: 다행히 근데 혈액검사에서는 다 괜찮아요. 간 수치도 괜찮고 콩팥 수치도 괜찮고 혈당도 정상이고 중성지방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전해질도 정상이고 예, 백혈구다 그런 것도 정상이고 네. 빈혈도 없고.
4: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결과는요?
8: 잠깐만요.
4: 에? 또 왜 그러세요, 선생님? 뽀삐도 긴장한 순간.
8: 잠깐만요. 여기 고관절 부러졌던 것 같은데?
10: 어?
8: 잠깐.
10: 예전에?
8: 예.
10: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무슨 천운으로.
8: 그러니까 예전에 부러졌다가 자연스럽게 붙은 것 같아요. 아... 고관절이 약간 비틀어지고 여기가 약간 일그러지고.
11: 부러진 게 어떡하다 부러진 거예요?
10: 교통사고겠죠?
8: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11: 붙으면은 이런 상관이
8: 없어요. 이거 예전에 다쳤던 것 같아요.
10: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8: 네.
10: 아, 너 어떻게. 이건 아팠을 텐데 많이.
8: 그러게요. 고관절은 지금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무리하지 않게 운동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4: 앞으로 뽀삐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죠?
8: 심장약은 앞으로 심장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먹는 게 좋아요. 치석이나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사상충 치료한 이후에 마취해서 스케일링도 하고 중성화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 심장사상충부터 치료해보자. 뽀삐 화이팅!
10: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게 우선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심장병.
3: 저도 예상했던 대로 그냥 완전 건강할 것 같지는 않았고 있거든요.

0: 그래서 뭔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심각한 것까지는 안 가서 잘 치료하고 이겨내야죠, 호비가. 아까 눈에서 그것도 진 너무 많이 뽑았고, 그 벌레를.
1: 이제 잘해주면 되죠.
0: 그쵸.
1: 네. 그래서 저도 잘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될룸될 뽀삐,
0: 네.
1: 다 아픈 거다 나아서 조금 더 활발하게 뛰어놀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4: 병원 가자.
5: 이미 병원 가자.
6: 병원 가자.
7: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8: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뽀삐와 미자가 함께 산책을 하네요.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고 있대요. 매일매일 옛집도 들락날락, 할아버지와의 추억도 함께 기억하고 있답니다. 아참, 식탐 좋은 뽀삐는 약도 잘 먹는데요. 뽀삐야, 다시 행복한 견생 사는 거야.

0: 소싱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1: 아, 우리 괜찮아, 괜찮아. 나 그만하고 싶어,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4: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15: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그래요. 전국의 아이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12: 제로투라고?
15: 네.
16: 제로투가 뭐예요?
12: 뭐예요? 골반을 꺾어 이렇게.
15: 네.
12: 이런 거 있어.
17: 지금 제도 이외에 거 봤어요.
18: 8시간씩.
15: 8시간은 좀 길다.
19: 좋아요가 많이 안 달려서 기분 어때요?
18: 그냥 삭제하는데요, 그냥?
20: 저도 삭제예요.
21: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15: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사람
22: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나는데.
15: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23: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24: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25: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6: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27: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26: 좋습니다. 위에를 롤이죠! 롤이죠!
27: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26: 10억이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

0: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가장 힘이 되는 마음. 1%도 아낌없는 응원으로 100% 힘을 보탠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농협은행.

0: Enchanter Mobile.
1: Well, we're a long way from home. Wake him up!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So what do you brush your teeth with?
4: Use the bottled water. You'll be in the can all the time you're here.

back up!

afternoon, about time.

아이고.

trapped in the village.

약속.

Come on!

0: Ron, have you got a minute?
1: No. We need to talk.

0: 매운맛이 되게 매력이겠지. 슬라이스 뿌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0: 오빠야!

0: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크다.
1: 행복이나 눈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2: 짜잔.
3: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술단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띵띵! 어디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까? 스스로 미래를 만든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끔 무기가 된다는 장난감이 있죠. 레고 브릭. 오늘 레고의 탄생부터 위기, 진화한 모습의 현재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덴마크 회사 레고는 목수인 올레커크 크리스티안센이 설립한 장난감 회사입니다. 원래는 가구나 목재 완구 등을 생산하는 목공선으로 운영했다고 해요. 이 짜투리 목재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1932년 대공황이 닥치면서 목공선은 거의 폐업 직전까지 몰렸고요. 아내마저 사별을 하고 나자 올레는 목재 완구 생산에 더더욱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이 잘 팔려서 사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올레의 미래를 바꾸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한 장난감 도매상이 찾아와서 크리스마스용 장난감을 대량 주문을 했어요. 하지만 납품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 도매상이 파산을 하면서 장난감 재고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올레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도매상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장난감을 팔았고요. 이를 계기로 직접 장난감 판매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매상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뭔가 브랜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나온 이름이 레고입니다. 레고는 재미있게 놀다, play well 이라는 뜻을 가진 이 레그고트를 줄인 말인데요. 이는 회사의 이름이자 완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레고라는 이름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사업도 조금씩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품의 질에 굉장히 집중했던 레고, 투자도 과감하게 했죠. 예를 들면 나무를 자르는 밀링 머신을 구입을 했고요.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고가였어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막 기계도 들이고 생산시설을 늘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레고가 어떻게 현재 위치까지 진화하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1946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크게 흥미를 느낀 올레는 덴마크 최초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사들였고요. 이걸로 플라스틱 소재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레고에서 생산한 최초의 플라스틱 장난감은 딸랑이었는데요. 그 뒤를 이은 제품이 페르구슨 트랙터였어요. 이 트랙터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출시된 레고 블록의 초기 버전은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1955년 레고는 최초의 조립 안구 레고 시스템을 개발해 팔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대박이 터집니다. 원래 레고 브릭은 이게 집을 짓는 용도의 장난감이었는데요. 이게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하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하지만 브릭이 자꾸 무너진다는 이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고트브레드는 브릭 안에 튜브를 만들어서 브릭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1958년에 레고 브릭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이게 이 똑딱 단추의 원리를 이용해서 레고 디자인을 개선한 것인데요.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올록볼록한 모습의 현재 레고의 그 블록의 모습이 이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고의 위기는 없었을까요? 1942년 그리고 1960년 공장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나무 장난감 공장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 레고 브릭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5에서 7%밖에 안 됐거든요. 나무 장난감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니까 이 나무 공장에 화재가 난건 사업에 엄청난 큰 타격을 주었죠. 이는 비즈니스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화재가 일어난 이후 이 나무 장난감 제조를 과감히 포기하고요. 레고 시스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1962년 레고 바퀴가 출시가 되고요. 1963년 레고 조립 설명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이 레고 바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탈 것들의 장난감에 다 들어가는 게 바퀴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레고 바퀴라고 하지만 이 레고 바퀴가 나온 것은 이후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 출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레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레고랜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레고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고를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바이어들이 이 도시에 찾아와서 뭔가 제품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제공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공항을 만들기로 합니다. 1964년 빌룬투 국제공항이 이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순전히 레고 때문에 만들어진 공항이에요. 전 세계에서 많은 손님과 관계자들이 이 공장을 직접 방문을 했고요. 이에 고트프레드는 레고를 전시할 놀이동산을 구성하게 되고요. 레고랜드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 많은 바이어들이 오고 또더 많이 팔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레고 세트가 출시되기 시작하고요. 1969년에는 좀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레고 듀플로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레고 미니 피규어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 롤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이것만을 따로 수집하는 매니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위기는 또 찾아왔습니다. 1998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레고가 발명했던 이 상호 결속, 이 앞뒤가 딱 들어맞는 브릭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요.

이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캐나다나 폴란드, 중국에서 경쟁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게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닌텐도나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를 비롯한 여러 비디오 게임들이 등장을 하고요. 개인용 PC에 설치된 컴퓨터 게임, 또 온라인 게임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정통적인 장난감 시장이 점차 쇠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마텔, 해즈브로 같은 레고의 경쟁사 제품들이 중국에서 저가로 생산돼서 들어오고 짝퉁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레고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레고에서는 내부적으로 뭐 아동복, 패션 잡화, 시계, 출판, 영화, 게임 산업까지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 무리한 사업으로 그닥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상품의 개수는 늘어나고 블록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생산과 물류 비용도 크게 증가한 것이 적자의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공급망 사슬 관리의 비효율성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2003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15억 크론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 원의 영업 손실로 맞이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위기를 맞은 레고는 이제 가족 경영을 포기하고 최초로 외부인 CEO를 영입하게 됩니다. 최초의 외부에서 영입한 CEO는 덴마크 출신이고요.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경제학 박사예요. 이 새 CEO는 위기의 레고를 구하기 위해서 4개의 레고랜드 파크의 지분 70%를 뉴욕의 블랙스턴 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의 일부는 폐쇄를 하게 되죠. 초심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던 블록 조립식 완구 제품을 개발하는 데 다시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는 마인드스톰 시리즈 등 신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고요. 전 세계 130개국에서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기본에 집중하자 다시 매출이 쑥쑥 증가한 것이죠. 영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에 꼽혔고요. 가장 영향력이 강한 브랜드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레고가 다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라이센싱을 통한 모델의 공이 컸는데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 레고. 물론 이런 라이센싱 비즈니스는 로열티 비용이 많이 나가요.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레고는 최고의 장난감 기업이지만 생산 공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요즘은 그 쓰임새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탄생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만 해왔을 것 같지만 지금의 레고가 있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레고가 지금까지 진화를 거듭하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레고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대신 작은 혁신을 여러 번 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결국 파괴적 혁신이 아닌 원래 있던 것이 더 좋아지도록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보완적인 혁신을 추구한 것이 레고의 성장 비결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잘 나갈 때 다음 세대를 위한 턴 어라운드를 꾀하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내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과연 넥스트 밸류가 무엇인지 오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레슨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설립의 배경에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달릴 차가 있어야겠죠? 현대의 창업자는 고 정주영 씨죠. 정주영은 여기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현대 자동차 설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고요. 당시 자동차 보유 대수는 뭐 5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몇 개의 자동차 회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수입을 해서 판매하거나 수입 조립의 상태에 불과했죠. 현대에도 역시 자동차 수리 경험만 있었지 생산 기술이나 경험이 일체 없었다 보니까 합작회사 건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포드가 협력회사를 찾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고 동생 정재영 씨를 미국으로 보내서 포드 자동차와 현대 합작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공장 건설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무려 착공 8개월 만에 자동차 조립 공장인 울산 공장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생산한 차가 바로 코티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티나는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뭐 달리다가 멈추기도 하고 엔진이 꺼지고 뭐 이렇게 약간 품질이 형편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이 엔진 조립 공장을 만들면서 5대5 합작을 했었는데 이 협상이 장기간 교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포드와 현대차가 서로 원하는 게 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포드와 결별을 하게 되니 이제 현대에는 독자적으로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1974년 7월 현대에는 1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연 생산 능력 5만 5천 대 규모의 국산 종합 자동차 공장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를 출시하게 됩니다. 포니가 처음 출시되던 그 첫 해, 1976년, 포니는 몇 대나 팔렸을까요? 무려 1만여 대 이상이 넘게 판매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한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부품 국산화율 덕분에 가격도 싸졌지만 고장났을 때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수리 경쟁력도 갖췄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들면서 현대자동차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요. 1986년 엑셀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엑셀은 처음 3년 동안 연속 베스트 판매 수입 소형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잦은 고장, 또 열악한 애프터 서비스 등으로 판매가 감소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초반과 달리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1997년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내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는데요. 이때 어려움에 처한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쳐져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회사의 리더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현대를 이끌어가는 정몽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몽구의 현대차,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렇게 글로벌 도약이 가능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의 목표는 제일 큰 미국 시장에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SUV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좋지 않은 뭔가 저가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목표 달성에 가장 기여했던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산타페였습니다. 1999년 SUV 산타페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였는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SUV보다 더 가볍고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모노코크 방식을 도입을 해서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의 SUV로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디자인, 뭔가 얼룩불룩 근육한 근육의 느낌이 나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현대 자동차 그룹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5년에 미국 현지 생산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경영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5년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공장이 건설되면서 미국 외의 시장은 뭐 러시아, 중국, 유럽 각지에 진출을 하면서 적극적인 공략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펼쳐나가면서

1천만 대 수출을 달성하면서 한국 수출 역사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세계 총 생산량의 6위를 차지하는 그 순위로 올라섰고요. 매출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서 현대가 아니라 글로벌 현대차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2007년 처음으로 프리미엄 세단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자, 왜 그렇게 현대차는 프리미엄 고급차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일단 고급차 시장이 국내외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커가는 성장에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싶었죠. 그리고 한 대를 팔아도 고급차가 더 수익성이 좋습니다. 또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죠. 지금까지 현대차는 뭔가 고급차 브랜드에서는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프리미엄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프로젝트 BH입니다. BH는 뭐의 약자일까요? 바로 벤츠 헌터라는 별명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차를 따라잡고 싶은 연구자들의 열망이 담긴 프로젝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물인 한국차 최초로 제네시스는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네시스가 출시된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금융위기 기간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차를 사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에 현대차는 2009년 1월 현대 어슈어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현대차를 사고 1년 이내에 실직, 파산을 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직하더라도 급하면 차를 되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독창적이고 과감한 역발상 덕분에 현대차의 딜러망에서는 엄청나게 제네시스가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보기 힘든 따뜻한 마케팅에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 결과 2%대를 맴돌던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09년 4.2%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서 경쟁사들이 좀 경영 성과가 좋지 않았고 또 당시 원화 약세로 인한 반사 이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다. 이걸 실천해서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자체 내 혁신 또 해외 투자를 지속해서 꾸준히 밀어붙인 결과 글로벌 상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대차는 또 한 번 혁신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게 됩니다. 정몽구의 시대에서 정의선으로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인 회사의 분위기도 변화가 생겨납니다. 경영자는 결국 성과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현재의 성과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합쳐져서 기업 가치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리더십이 바뀐 이후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등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3년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는 고급화, 고성능화, 전동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10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특히 전동화에 35조 8천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과 중남미,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좀 약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이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GM 공장을 인수하면서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위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토요타와도 경쟁해야 되고 또 저가 부문에서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해외 시장이 마냥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불모지에서

세계 3대 카 메이커가 된 현대 자동차. 그 경쟁력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 그리고 투자를 만든 현대만의 정신이 아닐까. 저력의 현대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목표를 넘어서는 노력과 집념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로 하겠습니다.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머리. 우와.

0: cart just in from the Clyde.
1: Five shillings.
0: Look at this!

0: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2: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누구나 이곳을 한번 보면 쉽게 잊을 수가 없다죠. 초록 물결 속에서 피어나는 신비로운 백년이 반겨주는 고장 무안. 주위를 둘러보면 볼거리가 가득하니 누구나 미남 미녀로 만들어주는 사랑스러운 못난이들도 있고요.
1: 되게 기분이 좋고요. 제가 너무 잘생겨지거든요.
2: 가장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미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항상 웃으시고.
0: 어디 그뿐인가요? 뿌리 깊은 오일장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푸근한 정 하나는 따라올 것이 없다는데요. 세대를 이어 사랑받고 있죠.
3: 오이하나
4: 늘루한 최고 좋죠. 다 된게 늘루네.
0: 일로장에선 이것이 최고라죠. 바로 21첩 백반입니다. 넘치는 인심에 다들 반한답니다. 아, 맛이 어떠냐고요?
5: 지난해 더 맛있어?
6: 작년에 왔던 학생이다.
0: 여기에 어깨가 들썩, 신명나는 노래 가락까지. 볼수록 자꾸만 끌리는 무안으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여정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품은 무안군 일로읍에서 시작합니다. 해발 100m 안팎의 구릉성 산지를 지나면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크기의 저수지, 무안의 자랑이라 불리는 회산 백년지입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나 많은 이들에게 나들이 명소로 통하는데요. 다양한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려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산 백년지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름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7: 백년지는 하얀 연꽃이 피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백년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던 꽃이거든요. 땅 진흙물인데 그쪽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꽃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연꽃이다.
0: 이곳의 진가는 여름에 드러납니다. 대략 축구장 46개 크기의 저수지가 초록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7월부터 9월까지 백년이 피고 지구를 반복하며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데요. 지금은 꽃명소로 널리 알려졌지만 원래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였습니다. 그러다가 70여 년 전 한 사람이 꾼 꿈으로 인해 지금의 회산 백년지가 되었다는데요.
7: 저수지를 관리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정수동이시라는 이 마을 분이 관리를 하셨는데 그분께서 연뿌리 12줄을 얻어서 심었는데 그날 저녁에 굉장히 좋은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12마리 학이 날라와서 앉아있는데 정말 그게 상서로운 꿈이다. 좋은 길조다 생각하셔서 이분께서 그 연을 굉장히 아끼면서 잘 이렇게 키우게 됐다고 그러십니다. 그러고 났는데 정말 12뿌리가 이렇게 10만여 평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0: 사람들의 정성과 시간이 쌓이며 전국에서 이름난 명소가 된 회산 백년지. 앞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사랑받을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죠. 자, 무안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영산강 근처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 못난이라는 이름이 발길을 붙잡는데요. 안을 보니 짧은 다리와 팔, 그리고 커다란 얼굴에 찢어진 눈까지 웃음이 절로 나오는 못난이들의 천국입니다. 그냥 못생긴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어딘가 정감 있는 모습, 자꾸 보니 귀엽기까지 한대요.
1: 되게 기분이 좋고요. 제가 너무 잘생겨지고 못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도 평범한 얼굴인데 여기 오니까 제가 너무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0: 이곳을 찾는 이들을 미나 미녀로 만들어주는 못난이 조각상.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김판상 조각가입니다.
3: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8: 아, 잔디밭에 머리 좀 살짝 풀어주려고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3: 네. 아니, 작가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8: 예, 저는 못난이 미술관을 꾸미고 있는 조각가 김판상이라고 합니다.
0: 아, 작가님 만난 김에 작품 설명을 들어볼까요?
8: 작품 제목은 목가라는 작품이고, 제가 신혼 때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밤에 나갈 때 와이프가 목가게 이렇게 막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
3: 아, 이게 뭐, 그러면 부인...
8: 아, 와이프가 줬던 그런 영감에서 나온 거죠. 네. 실물은 전혀 딴판입니다.
3: 이거 작품 보고 부인께서 뭐라 하셔요?
8: 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게 모델이 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겠습니다.
0: 사진 명소도 있다는데요.
8: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대부분 오시면 여기서 무조건 한 컷을 찍으셔야 돼요.
0: 못난이 삼총사 중 한 사람 어디 가시오?
8: 아니에요. 삼총사입니다.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미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항상 웃으시고 그 미소를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못난이를 만들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곳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0: 못난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물하고 싶은 바람. 그래서일까요? 김판삼 작가의 작품을 본 이들은 따스한 위로를 받는다는군요. 그래서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전시관 안팎에 있는 크고 작은 못난이 작품이 약 50여 점. 어느 것 하나 애정을 쏟자는 것이 없답니다. 다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이죠.
8: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우리 엄마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보시면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물밀듯이 넘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새싹 있죠. 새싹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무모하지만 저 거대한 파도를 막아서는 그런 존재.

0: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헌신을 담은 작품인데요.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못난 일을 보고 한 번도 웃었으면 하는 마음, 그 바람을 담아 오늘도 못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1: 미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무한의 미술관, 더 나아가서 전남 우리나라의 못난이 미술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0: 영상광을 끼고 있는 무안은 예로부터 백길이 발달해서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는 중심지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조선시대 최초의 시장이 생겨났으니 바로 남창장입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 일로장이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매달 장날인 1일과 6일이 되면 무안 땅에서 나고 자란 질 좋은 농산물이 이곳으로 다 모이죠. 고개를 돌리면 싱싱한 수산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어 남다른 싱싱함을 자랑하죠.
2: 이 시장이 오래된 시장입니다.
3: 역사가 오래됐네요. 한 70년 됐대요.
4: 여기 일로 시장은 뭐가 이렇게 유명해요?
3: 일로 시장에는 수산물, 낙지나 이런 거, 낙지나 쭈꾸미, 꽃게 이런 거.
0: 철 따라 다양한 수산물이 나오는데 요새는 낙지와 민꽃게 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5: 물리면 큰일 나요. 엄청 아파요.
4: 네?
5: 너 물리면 엄청 아파요.
4: 이게 뭔데요?
5: 이거 돌게.
3: 그래, 테니까 떨어져서 말아.
4: 얘는 어떻게 해서
5: 손님들이 이것도 간장게장. 아니면 무쳐먹기. 이것도 지금 맛있을 때예요. 예? 카메라 나왔어요? 너 어디 가요?
0: 민꽃게보다 많이 찾는 것이 요 작은 게라네요.
4: 이게 무슨 게예요?
6: 몰라. 몰라. 아주 한 그릇 더 주시죠.
4: 아, 무슨 게예요?
6: 칠개. 아. 칠개.
4: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6: 이거 양념해서 묻혀서 먹더라.
4: 아,
6: 간장해서 먹어도 맛있고. 아. 왔다 저거 떡볶장 집어 주시오.
7: 좋죠. 오늘은 식사도 많았고.
0: 싱싱한 수산물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하하 기분 좋은 일로장. 그중 청정 갯벌에서 자란 낙지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무안의 명물. 없어서 못 팔 정도란 게요.
8: 선생님, 낙지는 뭐에 드시려고요?
9: 제사상. 네? 제사상에 쓰려고.
8: 아, 제사상에 쓰려고?
9: 시세절인데 호롱.
8: 호롱. 아, 호롱 올라가는구나.
9: 호롱 만들려고.
6: 배에다 뭐라고 판 거야.
0: 오랜 세월 무한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일로장. 예나 지금이나 인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3: 아, 주말에 2만 원. 세계 2만 5천 원 줘.
10: 아, 그래. 아.
0: 그래서 지금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4: 일로 시장에 자주 오세요?
6: 네.
4: 여기는 어떤 게 좋아요?
6: 어떤 게 좋아요? 인심이 좋지요.
11: 영상 도와줘. 죄송해요.
6: 인심이 좋지요.
12: 인심도 아주 좋습니다.
13: 감사합니다.
0: 장날이라 사람들로 붐비는 일로장에 귀여운 어린이들이 나타났습니다.
4: 어디 온 거예요?
14: 시장이요.
4: 아, 어때요? 시장에 오니까?
0: 장나들이 나온 이유가 있다는데요.
15: 네, 오늘 저희가 생태 활동으로 일로장 체험하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지금은 뭐 사려고 하는 거예요?
15: 네, 빵튀기 사려고 2,000원 해주신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사려고 합니다.
0: 유치원 체험 활동으로 난생 처음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된 아이들. 잘 살 수 있을까요?
16: 할아버지가 오늘
0: 하하,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17: 빵튀기

0: 이어서 채소 가게도 들르는데요.
1: 올려놔. 올려놔. 자, 또. 양파. 양파 사 사람. 양파. 자, 양파 이리 와.
2: 이리 와.
1: 양파, 자, 양파 천 원. 자, 할머니가 두 개인데 하나 더 주는 거야. 자.
0: 부한 인심은 덤.
3: 자, 뭐 줄까?
4: 어디로 가요?
3: 어?
1: 오이, 오이 줄까? 강아지, 오이 주세요. 하나? 나 하나 주고 싶은데 하나 더 주려고.
3: 감사합니다.
1: 또, 우리 강아지 뭐 줄까?
5: 이렇게 어린 손님 보니까 어떠세요?
1: 재밌죠. 재밌고, 너도 손님이 키니까 재밌죠. 자, 야, 넌 이 너무 많다. 자, 잠깐만.
0: 3,000원을 가져온 어린이 손님에게는 콩나물에 넘치는 정까지 듬뿍 담아줍니다.
6: 범이라고 새싹들이 나와서 신장 보러.
1: 귀여워, 귀여워.
5: 보기 좋으세요?
6: 예, 예뻐질 것 같아, 예뻐질 것 같아.
1: 귀여워.
0: 오늘 하루 신나게 일로장 체험을 마친 어린이들. 할머니와 엄마가 그랬듯이 이곳의 단골이 되겠죠. 장날이 되면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반집인데요. 줄 서는 일도 다반사라죠. 간판에서부터 느껴지는 맛집의 기운. 자,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자마자 손님들이 보이는데 여기도 손님 저기도 손님. 가게 안에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십니다. 다들 백반을 먹기 위해 모인 분들인데요. 얼마나 특별할까 봤더니, 이야, 지나가다 봐도 양이 상당합니다. 백반 하나를 시키면 나오는 반찬이 무려 21개? 여기에 조기찌개까지 나온다 카네요. 10,000원 한 장으로 배부르게 맛볼 수 있어 더 인기랍니다. 찬을 찬찬히 살펴보면 제철 나물에 게장, 고등어 조림 등 보기만 해도 벌써 배부른 느낌인데요. 대부분이 이곳 무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만든답니다. 남도의 넉넉한 인심과 손맛을 느낄 수 있는 21첩 백반. 이대에 걸쳐 내려오는 맛에 손님들도 대부분 단골입니다.
7: 여기 식당이 무지하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식당이에요.
8: 그럼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 네, 30년. 한 30년 됐는데.
8: 30년 단골?
7: 여기는 대부분 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이라 다 맛있지.
9: 아유, 갑자기 가질 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지.
0: 일대 사장님인 시어머니 때부터 시작해 변함없는 맛을 선보이는 21첩 백반. 지금은 이대인 며느리 김옥의 씨가 그 맛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날이면 새벽부터 혼자 남아 20,000원 음식을 다 만든답니다.
5: 왜 그렇게 많이 반찬을 내시는 거예요?
10: 어머니 때부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너무 가짓수가 많다고 생각해요.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손님들이 드시면 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죠.
0: 배고픈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시어머니처럼 손님들에게 밥과 찬을 넉넉하게 내어주는 김옥의 사장님. 좋은 재료에 정성까지 더해지니 맛이 없을 리 없죠.
10: 많잖아요, 무안에는. 특산품이. 그래서 아무래도 음식 맛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재료들이 싱싱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기가막혀. 하여튼 맛있어. 대한민국 탑입니다. 대한민국 탑. 내가 대한민국 팔도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일로 전통시장이 백반같이 맛있는 백반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하나의, 이것도 우리나라의 무한의 고유 자산 같아. 일로 전통시장 백반이. 그 정도로 맛있어요.
1: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시 일로장 구경에 나서 볼까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리단가요? 요요. 하하, 흥겨운 각설이 타령이네요.
2: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소. 얼씨구 시구
3: 들었나. 무안은 각설이의 고장이라고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로 장이야 장날이에요. 또 이제 각설이의 분양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 각설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약간 이제 길놀이 형태로 상인 여러분들한테 즐거움도 드리고 여기 우리 장터를 찾은 고객님들한테 또 즐거움도 드리고.
1: 품바로 더 익숙한 각설이 팬은 1981년 고 김시라 작가가 무한 각설이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4: 저희 친구가 저기 아예 들어봤어요.
3: 아그들은 깡통 치면서 각설이 타령 부르고 너그들은 춤추는 거예요.
5: 야, 아기 사람.
3: 언니, 언니도 이리 와. 언니 뭐여 그건 또.
6: 오늘 배고프다며.
5: 아싸, 여기다 놓고.
3: 아싸, 이거 잘하면 언니가 준비야.
6: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3: 감사합니다.
1: 풍자와 해학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웃게 해준 각설이. 그 전통 문화를 잊고자 지금도 장날이 되면 종종 나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답니다.
3: 웃음도 이렇게 전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또 저도 행복하고 즐겁고 또 상인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각설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도 나오셨네. 많이 팔렸어요?
1: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나누는 마음은 넉넉하다죠.
3: 우리 언니도 땅콩. 우리 저기 땅콩 장사 아저씨랑 나눠 먹으라고 쳤는데. 우리 언니. 많이 가셨어요?
1: 지친 상인들에겐 따뜻한 위로도 있지 않습니다.

0: 원래 닭소리가 있었어요?
1: 있었지 옛날에 여기 흠밥집 있었지 소재가 야
2: 닭소리 폐 공연에 일로장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는군요.
0: 오늘 어떻게 많이 팔았어요?
1: 많이
0: 일로장은 어떤 장이에요?
1: 1일장, 6일장, 11일장, 21일장, 26일장, 6장.
0: 그 우리 어머님한테 이 일로장은 어떤데요?
1: 일로장 최고 좋지. 다 된 게 일로장. 그게 말 있어. 이장 저장 댕게도 일로장이 제일이세 헐 시그시그 들어간다.
2: 오늘도 각설이 폐 공연에 흥이 넘치고 정도 넘치는데요.
3: 받으세요.
2: 이러지 마세요. 오늘도 신명나는 공연을 이어갑니다.
4: 시고 들어간다.
5: 일로장 같은 경우는 더 과거에는 활발히 이게 장터가 운영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0: 세계 어떤 유랑패들 조선 시대부터 해서 그 이전부터 해서 유랑패들이 많이 여기를 거쳐갔던 곳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것도 우리 이제 후손들한테 전해줘야 될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전통을 잊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도 이것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2: 건강망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보통 검장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 3단만 받아도 폐지고 쫀득한 가만 속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하!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면 속박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0: 맛과 매운맛을 이렇게 내려주겠어요. 슬라이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3: 내가 사랑하는 남편.
2: 오, 그거!
4: 배고기만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나다.
5: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9: 내 꿈은 의사입니다.
10: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바다로 둘러싸여 사시사철 풍요로운 고장 무안.
1: 건강망이라 하고 여기서는 보통 덤장이라 그래요.
0: 예로부터 서해 바다의 축복이 끝이 없다죠.
1: 뭐 하느냐, 뭐 청정 지역이고 살만한 동네죠.
0: 이 땅은 농부에게도 후한 인심을 베풉니다. 황토에 고구마 순을 심으면 굵고 튼실한 결실로 되돌려주죠.
2: 자, 이렇게 갔다가 쭉. 지금 고구마 심기 정식하는 거 첫날이에요.
3: 안 좋아, 너 꾹꾹.
0: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갯벌은 무안의 자랑입니다.
4: 전국의 최초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제1호로 지정된 곳이 여기 무안군 용산마을 갯벌입니다. 축복받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갯벌의 봄을 낙지는 특별한 맛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답니다.
5: 맛있어.
6: 아유, 낙지 짬뽕 잘도 맛 좋은 게 맛이.
7: 노래 들으면 식사하는 중국집 어디 있으면 나보라 하세요.
0: 자, 그럼 풍요의 땅 무안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여정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현경면에서 시작합니다. 무안 앞바다에 물이 빠지는 아침 7시가 되자 배 한 척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있는 이는 김원찬 씨와 그의 아내. 매일같이 바다에 나와서 고기잡이를 함께 한다는데요.
5: 무슨 관식이에요?
1: 건강망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보통 덤장이라 그래요.
0: 덤장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법입니다. 대대로 이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왔다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긴 울타리와 함께 다섯 군데의 그물을 설치해두면 밀물에 들어온 물고기가 길이 막혀 그물로 들어가 잡히게 되는 건데요. 김원찬 씨는 이 덤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40년째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0: 이 고기 잡는 방법이 오래된 방법이에요?
1: 예, 그렇죠. 오래된 방법이죠.
0: 얼마나 오래된 방법이에요?
1: 모르죠. 이제 뭐 우리 선조 때부터 했던 방식들이니까.
2: 바닷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 바로 덤장을 확인하러 가는데요. 과연 덤장 안에는 물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그래도 적지 않게 잡힌 눈치입니다.
3: 많이 잡혔어요?
1: 네.
2: 기대되는 순간 안에는 씨알 굵은 생선들이 제법 보입니다. 와, 이게 다 몇 마리인가요? 그중 가장 많이 잡은 것이 감성돔. 고급 어종으로 귀한 손님이라죠.
1: 이제 이때가 여기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올라올 때예요. 여기 이제 산란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예난 지역이어가지고 이때 되면은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시기가.
2: 무안 앞바다가 만들어준 황금 어장. 그 기세를 몰아 다른 그물도 확인하러 갑니다. 이번에도 월척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요? 제법 그물이 묵직해 보이죠? 우르르르 쏟아져 나온 서해바다의 선물. 이번에도 감성돔이 다양한 친구들이랑 올라왔네. 그런데 애써 잡은 팔뚝만한 숭어를 다시 바다로 보내는데요. 어찌된 일이죠?
0: 아, 저런 걸 왜 또 버리세요?
4: 빨리.
1: 지금 요새 제일 많이 나는 게 지금 감성돔이 제일 많이 나고 버리숭어. 버리숭어는 지금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2: 욕심내지 않은 부부 덕분에 갈매기들만 신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갈매기들도 친구가 됐다죠.
3: 항상 이렇게 갈매기들하고 다니시거든요.
1: 그렇죠. 이제 우리 배 뜨면 알아요, 저것들이.
2: 무한 바다는 어느새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 뭐 하느냐, 뭐, 청정 지역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다고, 인근에 뭐, 특별히 오염시킬 만한 그런 근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인심도 좋고, 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살만한 동네죠.
2: 어부들에게는 참 살맛나는 바다. 이 바다가 곁에 있는 한 어부들의 그물에 늘 바다의 선물이 가득하겠지요. 무안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도 좋기로 유명합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70%가 황토로 이루어져 있어 무안, 그래서 예부터 황토골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농사짓기엔 그야말로 최적의 땅. 이 땅에서 자라니 농산물 품질 좋기로 전국에서 알아준다죠. 대표 특산물인 양파는 물론 고구마 역시 이 황토에서 자랍니다.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고구마 농사를 시작한 농가. 무안 대표 작물답게 밭 크기도 엄청나네요. 전체를 치면 약 46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구마 손 심느라 바쁜데요. 고구마를 통째 키워 순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키운 순을 밭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작업이라죠.
5: 자, 이렇게 갔다가 쭉! 자, 여기. 이게 여기. 예? 자. 자, 이걸 자, 빨리빨리 하는 거야.
3: 아, 지금 뭘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5: 아, 지금 고구마 심기 정식 하는 거 첫날이에요.
4: 아, 근데 이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6: 아, 그럼요. 이거 아무렇게나 심으면 수확이 안 나요. 작아요. 이게 고구마 순인데, 이 마디마디에서 고구마가 달리거든요.
4: 네.
6: 근데 끝이 구부러지거나, 여기가 많이 나오거나 하면은, 고구마가 여기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묻어줘야 돼요.
4: 고구마 박사님 같으신데? 네.
6: 고구마 농사가 30년이 됐는데요.
4: 오.
2: 고구마 농사 30년 차. 이제 정말 고구마 박사가 다 됐는데요. 좋은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결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황토였답니다.
6: 황토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봐보세요. 바로 저 옆에가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화는 전체적으로 모든 농산물이 다 맛있다고 해요. 맛있는데 이제 고구마한테도 아주 적합하죠.
2: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맨발로 황토를 걷는 즐거움도 알게 됐죠.
6: 이 흙이 발에 닿는 감촉이 참 좋아요. 발바닥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나는 아직 그뭐 각질 제거니 뭐니 이런 거 그런 거 안 써봤어요. 농약을 하지 않는 건강한 땅에서 이 흙을 만지고 밟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2: 황토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키운다는 자부심으로 매년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은 고구마는 빠르면 8월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작년에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해둔 고구마를 매일 출하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창고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당도가 더 높아졌답니다. 일하다 보니 어느새 출출할 시간.
4: 아,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6: 아, 세차 말려고. 고구마를 굽려고요.
4: 아, 이게 고구마 굽는 기계예요?
6: 네. 고구마 군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 큰 드럼통에 장작 놓고 하던 그걸 생각을 하셨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2: 196도에서 87분간 구우면 맛있는 군 고구마가 완성된다니 기술 참 좋아졌네요. 어디 한번 꺼내서 볼까요? 황금빛 속살까지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6: 고구마가 나눔하기도 참 좋은 작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고구마가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꼭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2: 맛도 있고 속도 든든하다 보니 새참으로 이만한 게 없다죠. 오이 외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 고구마. 현희 씨. 이 고구마를 키우며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됐답니다.
6: 고구마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고구마로 삶의 질이 높아졌고 고구마로 많은 나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자나깨나 고구마 그야말로 고구마가 우리의 삶이다.
2: 이번엔 무한히 가진 봄을 갯벌로 향합니다. 무한 갯벌은 그 크기만 약 147제곱킬로미터로 광활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만 약 250여 종,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네요. 개를 비롯해 낙지 등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다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 큰 인기랍니다. 여기 어린이들도 오늘 갯벌 탐사를 위해 완전 무장하고 나왔는데요. 근데 시작부터 난관인데요.

0: 통기 잡았고 얘는 사각개라 그래. 뭔개라고? 사각개.
1: 여기다
2: 물리면 아파요?
0: 물리면 아프죠 당연히.
2: 얘는요? 그, 얘는요?
0: 얘도? 얘도 염랑개라고 그랬잖아 아까.
2: 물리면 아파요?
0: 당연히 아프지. 염랑개.
3: 잡는 재미가 쏠쏠한 갯벌 체험. 아무리 즐거워도 갯벌 보호를 위해 잡은 것은 놓아주고 갑니다.
0: 이게 농개야 농개. 농개 숨껏. 농개 숨껏이에요.
2: 아, 여기다 쪼부려.
0: 응, 갖다 놔줄 거야. 사진 찍고 놔주자. 서해안 갯벌이 뻘도 좋고 다양한 다형종 생물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소송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국의 최초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제1호로 지정된 곳이 여기 무안군 용산만 갯벌입니다.
3: 2001년 생태계 우수성과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연안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무안 갯벌. 이제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도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0: 냄새나 아이고 그시기 더럽다 할 때는 여기는 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청정지역 말 그대로 그 오염이 안 된 지역이라고 그래요. 축복받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사람과 생명이 함께 숨쉬는 땅. 오늘도 그 품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무안의 청정 갯벌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갯벌을 둘러보던 중 눈에 들어온 두 남자. 마치 보물 찾기 하듯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4: 주소 주소. 뻘떡기라고 이게. 여기다. 물리면 아파 엄청.
5: 와, 와 이 순지 안 좋은데?
4: 아직 새끼인데. 이거 어떻게 먹어?
5: 튀겨 먹으면 맛있지.
4: 삶는 거야 물에다가.
5: 삶아 먹어야지. 왠지 구워 먹어.
4: 자연산이다 이거지? 시간 되면은 나와서 이것저것 많이 캐다가 삶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소라도 죽고 그럽니다.
6: 뭐 하시는 분들인데요?
4: 이 시골 이 마을에서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갯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가게. 가정집 같아 보이는 이곳이 두 분의 일터인 중국집이랍니다. 이곳에서 경만 씨는 주방장을 맡고 있습니다. 웍 돌리는 솜씨만 봐도 그 실력이 느껴지죠? 기본 메뉴인 짜장면을 비롯해 탕수육도 인기 메뉴. 고기 대신 표고를 튀겨서 만드는데요. 향과 식감이 기가 막히다는군요. 경만 씨가 요리를 만들면 의련 씨가 손님에게 내는데요. 알고 보면 숨은 맛집이라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5: 참 맛있는데? 거짓말 한 방울 강추 다 강추. 딱 먹네, 딱. 처음 먹는데. 쫀득쫀득하니 버섯 향주 대박이네 대박.
3: 사실 이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낙지 짬뽕. 싱싱한 낙지가 통째로 들어가 보는 재미, 먹는 즐거움도 있다죠.
7: 그래요? 음식이 담백하고요. 느끼하지 않고 맛있어요.
3: 낙지 짬뽕 인기가 많다 보니 매일 낙지를 받아서 사용한답니다. 몸에 참말로 낙지가 참 실한데요.
4: 그 아동에서 낙지를 저를 대주는 동생이에요. 무안에 다. 올 낙지가 없어서.

0: 가져라겠어요.
1: 어디서 잡히는 낙지예요?
2: 네, 무한 끌낙지입니다. 이쪽 무한지역이고요.
1: 아, 여기 낙지가 좋죠.
2: 그렇죠. 부드럽고 훨씬 쫄깃쫄깃.
3: 빨판이니 엄청 세요. 이게 낙지가 다리가 덕이네.
1: 이게 정말 긴데요.
4: 식감과 맛을 위해서 꼭 무안에서 나는 낙지만 고집한다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먼저 채소에 화끈하게 불맛 입혀주고 육수도 넣어주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갯벌에서 자란 무안 낙지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죠. 그릇에 면과 가전 재료를 넣고 마지막으로 낙지까지 살포시 올려주면 낙지 짬뽕 완성이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기분입니다.
3: 낙지는 죽은 소도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양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드셔요. 그 이제
4: 이 특별한 맛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랍니다. 드디어 영접한 낙지 짬뽕. 진짜 먹기 전에 인증샷은 필수라죠.
5: 잘라야 돼?
6: 잘라 먹어야지.
7: 아니, 한 입에 먹어도 먹을까?
4: 결국 낙지를 잘라서 맛보기로 하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5: 맛있어.
8: 어디서 오셨어요?
5: 응?
8: 무안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5: 제주도에서.
8: 아, 제주도에 오셨어요?
5: 제주도 낙지보다는 맛있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아주 부드럽고.
9: 보통 짬뽕은 오징어를 많이 쓰는데 그 낙지를 쓰니까 이제 국물도 시원하고 그다음에 쫄깃한 식감이 오징어랑 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주도 사투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낙지 짬뽕 잘도 맛 좋은 게 맛이.
8: 형님,
9: 이렇게 합니다.
4: 이 중국집이 무안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답니다. 두 사람의 손길로 가게 안팎을 정겹게 꾸민 것인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이유가 뭡니까?
3: 시골에 있는데 그냥 시골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꾸며놓고 사람들한테 시와 노래가 있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외갓집 같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잡지사 기자와 주방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 친구가 된 후 무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3: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 놀거리, 그런 저희가 그런 이미지로 많이 영업 방침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다 가시면 후회 않고 다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저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 다들 음식 맛을 보는 사이 갑자기 가게 안에 흐르는 음악, 노래가 취미인 경만 씨. 가끔 이렇게 라이브로 공연을 한답니다.

0: 떠요.
1: 노래 그 박수도 나오거든요. 안 바쁜 시간에는 손님들 또 나도 기분 좋고 손님들도 또 식사하시면서 단장한 노래 한 곡씩 해드리면 손님들이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디 라이브로 식사

0: 와서 저 노래 들으러 식사하는 중국집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1: 의련 씨도 합류하는데요. 자, 두 사람의 공연 잠시 구경해 볼까요?

0: 이 무한행 고향에서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오신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잘해서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제 바람이고요. 무한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요.
1: 풍요로운 자연을 품고 사람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고장 이곳은 무안입니다.

0: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4: 엄마 오늘 아이를 낳아서 뭐 임신한 이런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15: 우리 애들은 아직 여자에 대한 관심 아예 없어요. 이 친구들은 조금 늦은 건지.
14: 우리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자료나 이런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15: 연령 맞게 그 눈높이 맞게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6: EBS에서 첫 성교육 방송 생겼습니다.
17: 부모님들의 모든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16: 월요일 밤 10시 50분.
17: 부모들의 첫 성교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0: 노래를 잘해서.
1: 그대 어디에 있나요? 나 괜찮을까?
2: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Thank you.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은 나눔 0700을 통해 일어난 따뜻한 변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민순 씨 가족 이야기와 지난해 어린이날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응급실에 실려갔던 아빠 영삼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두 가족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사는 영삼 씨 가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결혼해 49에 얻은 귀한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영삼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엄마 지연 씨는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엄마 대신 아빠가 민준이를 돌볼 때가 많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아빠 영삼 씨. 움직일 때마다 두 팔로 온몸을 지탱해야 해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들 민준이를 볼 때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씻기고 챙기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7살인 민준이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 밝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1: 이제 혼자서 못해요?
2: 네?
1: 혼자서 못해요?
2: 네?
1: 아빠가 해줘야 돼요?
2: 네?
0: 혼자서도 씩씩하게 세수 잘하네요.
3: 민준이 얼굴만 봐도 그냥 아니 잠자는 얼굴만 봐도 너무 귀엽고 어디 데리고 나가면 다들 그냥 애기 예쁘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0: 영삼 씨는 20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0: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며 가정도 꾸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어린이날 폐혈증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 며칠 전부터 그냥 저기 놀러 가자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어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간 게 병원 응급실 그걸 보여줬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2: 그때 우리 남편 병원 이거 있었을 때 나 그 시간 많이 울었어. 그 의사 선생님 나한테 우리 남편 상태 안 좋고 마음 준비하라고요.
1: 다른 사람 같았을 경우에는 뭐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그냥. 근데 우리 앞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만 챙기고, 저 이제 병원비 그 막 나오러 갈 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하라고 돈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와이프한테 진짜 미안하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려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빨리 바꾸고 어리니까 엄마 갔다 올게.
0: 응? 영삼신 암담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1: 여기 어디지?
0: 병원에 갈 때면 민준이가 아빠 휠체어를 밀면서 많이 도와주는데요.
5: 선생님 여기 소독 좀 메디폼 좀 큰 거 준비해 주실까요?
1: 네. 진짜 좋아졌네요.
5: 예,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난번엔 여기 꿰맨 봉합 자리에서 구름이 많이 흥건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짜게 되면은 진짜 구름이 꺼져야 10장 이상 나올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 상처는 다 좋아지셨어요. 상처는 다 좋아지셨고. 벌써 이만큼 자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피부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더 자라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라 나오면서 피부가 덮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폐혈증의 경우에는 이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이제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치료도 필요하고요. 치료도 필요하고 이제 피부가 안정화되면 뭐 보조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족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제가 얼핏 듣기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 계속 들어가는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아빠가 일을 하려면 의족을 맞춰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6: 검사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고 뚱뚱해
0: 어린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아빠 영삼 씨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할 텐데요.
1: 사랑하는 아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바로 너를 만나 그런다. 아무리 아빠의 삶이 힘들고 지쳐도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냥 행복하고 하루가 빛난단다. 아빠가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
0: 방송 후 민준이네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방송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그 사이 민준이가 제법 많이 컸습니다. 아빠와 민준이가 시청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족입니다.

0: 방송 후 아빠 영삼 씨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데요. 얼마 전 폐혈증으로 절단한 다리의 상처가 아물어서 의족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 민준아, 민준아.
0: 의족을 신을 때에도 민준이가 곁에서 도와주는데요. 의족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다시 두 발로 서는데 성공했습니다.
1: 아, 엄마 걱정이었나 이제 너무 그냥 생각만 하면 할수록 그냥 감사하죠.
2: 아빠 저렇게 의족 생겨서 어때요?
3: 아니, 좋아요.
2: 좋아요?
0: 쓰러진 뒤 처음 두 발로 걸어보는 아빠 영삼 씨.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보는데요. 이 의족이 더욱 뜻깊은 건 나눔 0700 방송을 보고 한 시청자가 후원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영삼 씨. 방송을 보고 의족을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1: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용기였고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응원이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양쪽 의족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0: 의족을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 편지를 꼭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 0700이 전화 주신 후원자분을 찾아가 직접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4: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EBS 프로그램을 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잘 보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냈었는데 인쇄를 받았어요. 인쇄를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제일 그 알맞은 데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실은 이제 그분의 그 다리를 그렇게 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 민준이라는 아이가 자꾸 많이 그 머리에 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요. 굉장히 그 상황에서도 아주 밝은 아이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보고 그 아이가 훨씬 더 세상 속에서 이제 좀 더 밝은 세상으로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0: 여러분이 주신 사랑으로 민준이네 가족이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네.
0: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후원해주신 의족이 생겨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의족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실 양쪽 다리 다 의족을 하면 이렇게 바로 걷는 게 힘들다는데요.
5: 양쪽이 없으세요. 양쪽 무릎이 없다라는 건 허공에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중심을 잡고 부행을 하려고 하고 혼자 의족을 신고 그 과정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 아버님의 의지력이 대단한 거죠.
5: 굉장한 거예요. 최상급.
1: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난해 8월, 갑작스런 화재로 집을 잃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전소되어 당장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1: 그때 가서 누가 말해줄 때요. 그때는 스마트 있고 계단서 있고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았다요. 근데 불 마부 건데 내가 불 보고
0: 다섯 식구 모두

0: 지적장애가 있어 더욱 안타깝고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까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옷이고 이불이고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1: 언제부터 사진 찍는데 이렇게 되는 마음이 아프고 괜찮습니다.
2: 괜찮아. 네. 언니가 잘 왔어. 너가 찢은 거잖아.
3: 알았어. 나 다 찢으래.
4: 뭐 미선 씨가 쓰던 거예요?
3: 네.
4: 이게 뭐예요, 언니가 준 게?
3: 가해셔. 가해셔고, 불 타고, 공태 타고, 이어 타고, 또, 제비 타고, 이불 다 찾아냅니다.
0: 며칠 동안 찾은 끝에 효자손 하나 건졌습니다. 화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평생 살아온 시골집을 집어삼켰는데요. 불을 끄던 소방관들도 어쩔 줄 몰라하는 가족들을 보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5: 주택 내부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섯 분 다 장애를 갖고 계셔가지고 집도 잃고 참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6: 인정이 많이 왔고 어디서 보면 참 보던고 할고 막 우리 할매다고 막 이렇게 그러고 그거 살아요. 거기서 생겨내.
7: 불이 나니까 막 안타까운 거야. 이제 소식을 듣고 막 뛰어왔어요. 저도 눈앞이 캄캄하고 진짜 막막하죠 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불이 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안타까워요.
0: 가족들은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집이 불탄 와중에도 염소 돌보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 염소가 가족에겐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8: 염소야.
9: 아이고, 아이고야.
8: 아프지마.
9: 아프지. 키 못다.
0: 곁에서 가족들을 챙기는 친척이 왔습니다.
10: 아, 염소 밥 주러 왔구나.
11: 네, 어서 오세요.
10: 와, 염소가 많이 컸네. 네. 어머, 며칠 사이에 아주 예뻐지고 많이 컸다.
12: 아우, 귀여워.
13: 고모예요.
14: 우리 예쁜 조카.
0: 당장 잘 곳이 없어진 가족은 고모네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는데요.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인데 식구가 많다 보니 씻을 때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15: 말은 더웠고 식구는 많고 아주 복잡복잡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잘 알아서 못하니까 정신이 더 없어요.
1: 네, 식구는 많고 그리고 누나한테 미안하고요.
16: 시작.

0: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나고 이래가지고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해맑아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 웃을 일이 있어서 지금 또 다행이다 싶고 좋아요.
1: 고모네 식구들도 있어서 거실에 이불을 깔고 다섯 식구 함께 잠을 자야 했는데요.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금자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안정을 살자.
3: 네.
4: 자, 또 아침에 보게?
3: 네.
4: 잘 자, 아침에 만나자. 잘 자요.
3: 잘 자. 아니,

0: 방송 후 이 가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방송 후 여러분의 후원금에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지금부터 제8호 119 행복하우스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 오늘의 교수님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순창군, 사랑의 열매, 미대서 나눔 0700,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저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답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받은 사랑을 나누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합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곁에서 지켜보던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까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4: 아,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와서 보니까 심란하고 참 많이 절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주므로써 집이 이렇게 멀쩡히 되어갖고 있으면 보니까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5: 작년 7월에 화재를 당했을 때는 그 화재 피해 주민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집이 완공되었을 때 가족 모두가 모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6: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이렇게 함께하는 응원이나 또 도움이 있다면 정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큰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0: 그럼 새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저희 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0: 예전에 있던 집터에 지어진 새 집. 널찍한 거실에 깔끔한 부엌. 가전제품들도 모두 후원받았습니다. 다들 천국에 온 것 마냥 좋다는데요.
10: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죠. 자기 방들도 생기고 또 욕실도 옛날 집이었었는데 이렇게 또 신식으로 지니까 아주 좋아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나눔 070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눔 070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 방송을 보고 방송국으로 전화 주셔서 의족을 후원해 주신 가슴 따뜻한 분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어 새 집을 짓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영삼 씨는 여러분이 주신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족에 적응해 걷게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축구선수가 꾸민 민준이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재로 집이 다 타버렸던 민순 씨네 가족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염소를 키우고는 있지만 다섯 식구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가정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같이같이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두 발로 걷는 것이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겐 두 발로 서는 것이 간절한 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겐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영삼 씨는 두 발로 서던 그 순간을 정말 꿈만 같았다고 했고 민순 씨네 가족은 새 집이 천국 같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사랑이 누군가의 꿈을 이루고 천국을 선물할 수 있도록 나눔 0700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약간의 민망함을 버리고 도리어 나누고자 하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 이게 또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뭐 전화를 걸고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뭐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한데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신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눔을 받는 사람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눔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기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우와.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매운맛이 그 매력이겠죠. 스트레스 풀리는 거.
2: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0: 오빠야!
3: 내가 사랑하는 남편.
0: 오, 그거!
4: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나가.
1: 내일이 여행이라. 내일이 여행이라.
5: 5 shillings.
6: Look at this!

0: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2: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0: 어? 탄다면 아니에요?
1: 네! 뭐든 타는 탄다면이에요! 어, 저 스노우보드도 타고 싶어요! 저 스키도 탈 줄 알거든요!
0: 어, 그러면 우리 함께 배워보러 갈까요?
1: 좋아요! 스노우보드 기초 배우기!
0: 자, 탄다면 양손 기본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1: 네.
0: 자, 양손을 펼쳐주시고,
1: 네.
0: 허리 세워주시고,
1: 네.
0: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1: 네.
0: 앞꿈치를 들어서 살짝 보드를 움직여볼게요. 오, 좋아요.
1: 오, 간다! 오, 됐다, 됐다!
0: 있어요.
1: 오, 됐다, 됐다!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0: 자, 앞으로 타기.
1: 성공! 탄다면을 올려주시는 강력파워 설순이!
0: 우와! 이번에는 양

0: 옆을 보고 갈 건데.
1: 네.
0: 자, 손끝으로 가는 방향을 찔러줄 거예요. 이 손끝으로 해서 체중을 한쪽으로 이동시켜줄 거예요. 어,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유지하고 쭉 가볼게요.
2: 옆으로 살랑살랑 낙엽탕이 배우기.
0: 자, 선생님 허리 세워주셔야 돼요. 오, 좋아요. 한쪽까지 가서 좀 더 편하게 서보세요.
3: 어, 낙엽도 된 건가요?
0: 한 번 더 해봐야 되니까.
3: 가시죠. 한 번 더 해봐야
2: 되니까. 와, 역시 최고예요. 한더맨을 위해 강력 파워 한 번 더.
0: 아이고, 힘들어.
3: 우와, 대단하십니다.
0: 우와, 아, 누르지 마요. 그 다음에.

0: 자,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1: 네.
0: 쭉 해서 돌려주세요. 슬립! 그렇죠. 저를 보고. 자, 제 손을 잡고. 그렇죠.
2: 할 수 있어요.
0: 할 수 있다! 어,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 그렇죠. 자, 이 상태를 유지하고.

0: 쪽으로.
1: 성대사회가 하나, 둘, 셋, 구현, 손. 자, 하나, 둘, 셋, 쭉.

0: 제가 턴도 성공했는데 제가 이번에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1: 저한테 도전하신다고요?
0: 네, 선생님과의 대결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1: 그러면 저는 한 발로. 네.
0: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와요, 탄다음에! 내가 이길 겁니다!

0: 싸움을 해왔다면 제가 졌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제가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선수님.
1: 괜찮아요, 안 다쳤잖아요.
0: 아무튼 미션 성공. 자, 선수님 저희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1: 아, 스노우보드를 열심히 배우면 얼마나 멋있게 탈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우와! 우와, 선수님! 여긴 왜 이렇게 높아요?
1: 아, 이렇게 높아요?

0: 곳에서 타야 빠른 속도를 즐기면서 탈 수 있어요. 저같이 잘 타는 사람들이 타는 곳이에요.
1: 아, 그럼 저는 못 타나요?
0: 그럼요.
1: 그렇군요.
2: 자, 기대하세요. 출발!
1: 우와! 우와! 엄청 빠르다! 우와, 멋지다! 엄청 빨라! 우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는 하나의 판 위에서 두 발을 딱 붙여놓고 눈으로 덮여진 슬로프를 내려가는 운동이야. 저 알파인 스노보드의 최고 속력은 시속 약 140km지. 이 스노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탈 수 있는 건 경사가 아주 심한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야.
1: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3: 그래. 이렇게 경사가 진 면을 빗면이라고 하는데 이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1: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노우보드를 빠르게 타는 원리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병뚜껑이 있어. 그리고 여기 맨들맨들한 판도 있어. 판 위에 병뚜껑을 올려놓고 기울이면 봤어? 내려갔지? 그런데 더 많이 기울이면 봤어 봤어 봤어? 엄청 빨리 내려갔지?
3: 맞아. 기울기가 클수록 빗면을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스노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타는 거야.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들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타야 안전해.
1: 아, 나 이제 알았어. 선수님은 스노보드를 잘 타니까 이렇게 높고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탔던 거구나.
3: 맞아, 바로 그거야.
1: 자, 이제 스노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0: 몰라몰라별의 더하기 그림 사건.
1: 내가 사인해줄까?
2: 뭐야? 왜 이래?
1: 나 말이야, 알아버렸지 뭐야.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토끼인지. 요앞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더 주는 거야. 이건 무슨 뜻? 좋아한다는 뜻
2: 아닌데? 요구르트 아래 이거 못 봤어?
1: 어? 아! 하나 더기 하나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2: 맞아. 그래서 우리 다
1: 여원 친구들도 다 착해.
2: 몰라? 아, 그래! 몰라몰래 별에 간 곰기 요원도 더하기를 앞에 두고 이런 추측을 부리긴 했었지.
1: 아, 기억났어! 그때 그 사건! 그때 곰기는 휴가를 맞아 몰라몰라 별을 여행하고 있었어.
3: 사건 발생! 몰라몰라 미술관! 사건 발생!
4: 자, 휴가 중인 요원의 코털을 건드리다니. 곰기 요원, 출동! 빛의 속도로 달려달려!
5: 난 몰라, 몰라!
4: 와, 참!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입니까?
5: 곰기 요원!
4: 아니, 이 그림은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토끼님의 작품 당근의 만찬이잖아. 그런데
6: 누가 해놨어요 이렇게?
4: 누가요?
6: 몰라 몰라.
4: 맞다 맞다, 여기는 몰라 몰라 별. 하지만 침착하자 침착해 곰께, 범인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가는 법.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5, 숫자 3, 1, 4, 이 사이에 뭔가를 가져갔구만. 하, 그게 뭐지? 이 사이에 없어진 게 뭔지 아시나요?
6: 나 몰라. 너 몰라?
1: 나도 몰라. 너 몰라?
6: 나 몰라. 너 몰라?
1: 나도 몰라. 너 몰라?
4: 그만 그만 그만. 없어진 게 뭔지도 모르는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3, 1, 4.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나도 몰라 몰라.

0: 여기서 문제. 과연 범인이 숫자 사이에서 떼어간 건 뭘까?
1: 더하기하고 는.
2: 그러면 더하기? 더하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 1과 4 사이? 아님 3과 1 사이?
3: 3과 1 사이!
0: 더하기 표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
1: 이렇게.
2: 와, 역시 우리 여원 친구들이야.
0: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 더하기를 식으로 나타내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2: 당근 사탕이 세 개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 모두 몇 개?
1: 하나, 둘, 셋, 넷, 네 개.
0: 이걸 숫자와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2: 이 기호가 바로 더하기.
0: 이건 같다. 그래서 3 더하기 1은 4와 같습니다.
2: 또는 3과 1의 합은 4입니다. 이렇게 읽지. 이렇게 긴 글을
0: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지? 이번엔 그림에 맞는 식을 연결해볼까?
2: 여기 하얀 우주선이 3대, 노란 우주선이 4대 있어. 모두 몇 대?
1: 3 더하기 4, 모두 7대.
4: 3 더하기 4는 7과 같습니다.
1: 3과 4의 합은 7입니다.
0: 와우! 모두 맞았어!
2: 이제 뭐가 사라졌는지 감이 오지?
0: 다행히 우리 곰기원도 감 잡았어!
5: 이 그림, 주황 당근이 3개, 노랑 당근이 1개, 모두 4개. 그리고 이 숫자 3, 1, 4. 뭔 말인지 알겠죠?
6: 몰라, 몰라.
5: 더하기를 나타낸 식이잖아요. 3 더하기 1은 4와 같다. 사라진 건 바로 더하기와 같다 기호였어. 자, 이제 이 더하기 기호와 같다 기호만 찾으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없으신가요?
6: 몰라, 몰라.
5: 아이, 참. 아까 그 그림? 이 그림 아까부터 수상했단 말이야.
6: 이거
5: 찾았군요. 아깐 모른다더니.
6: 이제 가자, 가자.
5: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정말 완벽해! 자, 이건 바로
0: 3 더하기 1은
6: 4와 같습니다. 이젠 하라, 하라.
5: 레오나르도 다토끼님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의 작품 덕분에 몰라몰라벨이 아라아라벨이 된 것 같습니다. 보았나, 친구들? 덧셈식을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구!

0: 사회 합은 4입니다.
1: 2 더하기 2는
2: 4와 같습니다.
0: 2와 2의 합은 4입니다.
2: 더하기 놀이
1: 3 더하기 2는
2: 5와 같습니다.
0: 3과 2의 합은 5입니다.
2: 4 더하기 2는
1: 5와 같습니다.
0: 4와 1의 합은 5입니다.
2: 더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3: 국기와 함께라면
1: 바라봐라.
2: 신발로 더하기.
3: 그래, 자 요원들 여기 바닥에 0, 1, 2, 3, 4, 5 숫자들이 보이지?
2: 응.
3: 이번 훈련은 상대팀이 신발을 날려서 나온 수 두 개를 더하는 훈련이 되겠다.
2: 오.
3: 자, 그리고 하! 여기에 식으로 나타내면 성공.
2: 오!
3: 모두 모두 자신 있나?
2: 자신 있다!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응. 먼저 끼끼 팀이 날리고 토토 팀이 맞히기.
1: 자, 끼끼 팀의 윤호 요원부터 신발 날리기 준비하시고
2: 신발을 슝 발사.
4: 오케이 3.
1: 다음은 윤슬 요원 신발 발사.
2: 1이 나왔어.
1: 자, 토토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3: 좋았어. 정답은
5: 4 더하기 1은 4.
2: 그렇지. 3과 1의 합은 4지. 맞았어.
3: 와!
2: 이번엔 팀을 바꿔서 해볼까? 토토팀 신발 날리기 준비해주세요.
1: 자, 승아 요원부터 준비하시고
2: 신발을 슝 발사. 서윤 요원도 준비됐죠? 날려주세요.
1: 와우, 1과 0이 나왔어.
2: 자, 이제 끼끼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4: 좋아.
3: 좋았어. 정답은
5: 1 더하기 0은 1.
1: 1 더하기 0은 1과 같습니다. 끼끼팀도 맞았어.
2: 우리 요원 친구들
1: 오늘의 훈련 모두
6: 공기 내가 바로 공기 우주 최고 요원
7: 공기
8: 렛고
7: 1, 2, 3, 4 우리 7, 8, 9, 10
8: 오케이
7: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6: 돕기
7: 누구나
6: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9: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0: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9: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출발!
1: 나는 난 초벌 좋은 향기 찾아가지. 어? 향긋한 냄새? 우와! 이쪽에서 향기가 나는데. 우와! 우와! 살려주세요!
0: 숲의 향기 정말 상쾌하다니까.
2: 도와주세요! 살려줘요!
3: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4: 어? 난초꽃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어서 가보자.
1: 너무 힘들어.
5: 어리잖아. 조금만 기다려. 핑! 그린 파워 변신! 금을 발사! 구멍이 너무 좁아.
4: 우리도 도와주자.
1: 너무 고마워 얘들아. 자자, 하트하트 뿅뿅.
3: 하트하트 뿅뿅? 그것보다 어쩌다 꽃 하나 갇힌 거야?
5: 당연히 꿀을 따고 있었겠지. 벌이잖아.
1: 아니, 우리 난초벌들은 꿀보다 더 위대한 걸 모으지. 바로 사랑의 향수야.
0: 사랑의 향수?
1: 응, 우리 수컷 난초벌들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향수를 모아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거든. 그리고 그 향수를 이용해서 짝을 찾는 거야.
0: 아하, 그럼 너도 짝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
1: 어? 아이, 참, 몰라. 나도 모르게 그만, 괜찮아.
5: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
1: 몰라, 난 세상을 사랑스러운 향기로 가득 채울 거야.
0: 와, 그거 멋진데?
4: 우리도 도와줄게.
1: 와. 완성이야! 향을 맡아볼까?
6: 향수제!
0: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아!
1: 이게 아니야. 1%가 부족해!
5: 정말? 난 100% 향기로운데.
1: 아니라고! 세상을 채울 사랑의 향기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해. 이 냄새는 아니고. 어? 이 냄새는? 어? 저기야!
4: 어? 같이 가! 조심해! 높은 곳이라 바람이 강해!
7: 벌써 일주일이나 못 잤어! 오늘은 꼭 자야 해! 자야 한다! 꼭 자야 해! 누구야? 뭐야?
1: 도착했어! 이제 마지막 향수를!
5: 잠깐만! 저기!
0: 도마뱀이잖아!
7: 감히 내 잠을 깨우다니!
1: 왜 이러지? 내 날개!
3: 우리도 날개가 찢어졌어!
4: 도망쳐!
5: 안돼!
4: 지금이야! 모두 숨어!

0: 어디 갔지?
1: 안 보여. 돌아간 것 같다.
0: 여기 있었구만. 방해하다니 혼내준 마.
2: 잠깐만, 잠을 방해했다고? 혹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향수로 진정시켜보자.
3: 향수로? 알았어, 해볼게.
0: 너무 위험해. 날개도 다쳤잖아. 정말 할 수 있어?
3: 물론 할 수 있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니까.
0: 무슨 향이지? 향긋한데? 어쩐지 잘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향기 꿈나라에서 날 것 같은데.
1: 와, 성공이야. 난 초보라 정말 대단해.

0: 향수 네가 만들었니?
1: 물론이지. 내가 도마뱀으로, 아니 난초꽃으로.
0: 멋지다. 같이 꿀 먹으러 가자.
1: 응, 좋아. 너희들 덕분에 사랑의 향수를 완성했어. 다친 날개도 치료해주고. 정말 고마워. 하트 뿅뿅이야.
2: 응, 친구가 생긴 걸 축하해. 하트 뿅뿅.
3: 자연은 정말 신비롭다니까. 꿀이 아니라 향수를 모으고 그걸로 짝꿍을 찾는 벌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2: 그것도 몰라? 사랑이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잖아.
4: 뭐라고?

0: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2: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구조는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사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3: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여행을 떠나

0: 잼 먹고 잼 먹고 잼잼 먹고 먹고 잼 먹고 먹고 잼잼 먹고 먹고 잼
1: 이게 뭐야?
2: 이게 뭐야?
3: 아 몰랐던 마법에 걸렸나봐.
1: 아휴
2: 이번엔 무슨 마법이지? 또 말미잘인가?
1: 아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더듬이 같기도 하고. 아, 오, 세상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2: 내가 도와줄게.
1: 나도 도와줘.

박사가 마법에 걸렸군.

샤랄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마법을 풀고 싶다면 이 힌트를 따라가.

0: 해줘.
1: 진짜.
0: 하나, 둘, 셋. 됐다.
2: 근데 미안해. 근데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야?
0: 어? 편지 왔다.
1: 어? 어? 얼른 읽어봐요.
3: 배고파?
0: 어? 이게 무슨 소리야?
2: 어? 배고파. 아우 배고파.
0: 어?
2: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
0: 어떡해.
1: 아!
0: 어? 어디가 얘들아?
1: 에그박스님. 에그박스님 밥 먹어요 밥.
2: 아니야.
1: 그럼 빵? 자 냠냠.
2: 아니야.
0: 참. 잠깐만. 에그 박사님한테 무슨 풀 냄새가 나는데?
1: 풀? 이렇게 생긴 풀이 있어? 오, 풀은 물에 먹어야지. 에그 박사님 많이 드세요.
2: 오, 아 물을 마시니까 시원하긴 한데 배고파. 오. 배고파. 나 알 것 같아. 확실히 알려면.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
1: 거기. 응유대한 준비 완료.
0: 오.
1: 우와.
2: 우와. 오, 이거는 자.
0: 오호. 에그 박사와
4: 지구별 자연 탐험대
2: 출동.

0: 수박 먹고 싶다. 어? 파리다.
1: 파리.
0: 우와, 파리를 잡아먹었어.
2: 갑자기 입을 콱 하고 다물었어. 앙앙 이렇게 했지 맞지?
3: 설마
0: 개구리까지? 엥? 말도 안 돼. 풀이 어떻게 동물을 잡아먹어?
4: 말이 왜 안 돼? 말 돼. 완전 돼.
5: 맛있다, 파리. 이리 와, 해치지 않어.

0: 아니지요. 얘들아, 괜찮은 것 같아. 가보자.
1: 가자.
2: 난 조금 무서워.
0: 맞아.
3: 친구들이 나 무서워하는데 억울해. 나도 다

0: 사정이 있다고.
1: 맞아 맞아. 파리 지역에 사는 것은 영양분이 많이 없다고.
0: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벌레를 먹는 식충식물이 된 거라고. 아직 출출하네. 뭐 먹을 거 없나? 아니, 난 니네 안 먹어. 너네 맛 없다니까. 아니, 난 니네 안 먹는다고. 아니, 잠깐만. 근데 너.
1: 저요?
0: 너 내 친구랑 엄청 닮았다.
2: 애국사님이랑 닮았다고요?
0: 내 친구 한번 만나볼래?
2: 네, 알려주세요.
0: 기억하기 쉬우니까 잘 들어봐. 여기서 직진,
3: 직진.
0: 그다음에 우회전. 우회전을 하면 벌꿀이 있어. 거기서 좌회전. 좌회전을 하면 동굴이 나오는데 거기서 유턴. 자, 유턴을 한 다음에 쭉 가다 보면 그 옆에 더 큰 동굴이 있어. 거기 내 친구가 있을 거야. 쉽지?
2: 직진? 우회전? 벌집 앞에서 좌회전? 동굴이 보이면 유턴?
4: 유턴? 오! 오, 역시 은유야. 이것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겠어. 오!
1: 가자.
2: 여기가 어디지? 길은 이런 것 같아.
4: 저기 개미한테 물어보자.
5: 개미야! 개미야!
6: 오늘도 열심히 먹이를 찾자. 이 식물은 뭔데 이렇게 예뻐? 냄새도 무지 달콤해. 꿀이 한가득 들어있나 봐.
5: 개미야!
1: 아하! 네펜데스는 저렇게 곤충을 유인해서 잡아먹는다고.
2: 개미가 슈르르륵 미끄러져서
4: 함정에 빠져버렸어. 개미 불쌍해.
2: 휴, 식물 친구들도 먹고 살아하니까.
1: 그런데 말이야, 네펜데스가 모두 다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건 아니야. 어떤 네펜데스는 뭘 먹냐면은
7: 안녕하세요. 나무두더지님, 최고급 화장실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2: 안돼 두더지야, 도망가.
7: 아유, 아니에요 나무두더지님, 어서 오시라니까요. 우리 나무두더지 고객님께 꼭 맞춘 네펜데스 화장실을 준비했답니다. 달콤한 액체는 서비스.
1: 저 액체를 먹으면 응가가 마렵대.
5: 응가?
1: 그렇지, 응가. 나무두더지 응가엔 네펜데스가 좋아하는 영양분이 가득하거든.
4: 어쩐지 네펜데스는 변기통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2: 정말이네.
6: 이게 뭐야? 끈적끈적끈적해.
4: 끈적끈적.
1: 저기 끈적끈적 끈끈이 주걱이다.
4: 끈끈이 주걱?
6: 달콤한 냄새가 나서 꽃인 줄 알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떡해.
2: 끈끈이 주걱도 식충식물이구나. 우와, 근데 예쁘다. 사탕 같아.
1: 바로 그거야. 곤충들도 끈끈이 주걱을 보면 대원들과 같은 생각을 하나 봐. 새콤한 꿀처럼 생겨서 먹으러 갔다가 몸에 착 붙는 거지. 그럼 끈끈이 주걱이 먹잇감을 꽉 감싸서
4: 그러고 보니 박사님 정말 끈끈이 주걱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2: 에그 박사님이 끈끈이 주걱이었어? 그럼 에그 박사님도 벌레를 먹어야 되는 거야?
1: 배고파. 더 이상 못 참.
4: 부장님. 부장님 어떡해. 다리다. 다리. 설마. 아니요. 다리를 뒤졌어. 아우.
6: 아우.
4: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0: 이번엔 끈적끈적하지 않네요.
1: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2: 와, 챙겨서 다행이에요.
3: 담은데 너무 좋아.
0: 그런데 탱구는 아까처럼 딱 크고 붙는 것도 좋은데 누가 좀 딱풀 좀 가져다 주세요. 딱딱딱.

0: 즐거운 놀이 수학 플레이 팩토 키즈에서 교구 세트를,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리오.
2: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고등은 사실 수소에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3: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따라랑 스마트팩.

0: 돌아라! 이용사의 회오리 바람.
1: 천지, 훈민정음을 어서 내놔!
2: 택봉소리!
1: 전... 차!
3: 제가 받았어요!
4: 한글 용사 2. 바람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0: 태극봉으로 배우리 바람을 일으켜 날 방해하지.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이 한글을 파괴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미음, 어, 미음, 멍, 시읒, 우, 추, 기근, 아, 다, 멈추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 용사, 이제 넌 끝이야.
2: 아, 또 한글이 파괴되었어.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해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대왕별님.
4: 용사, 왜 그래?
5: 힘이 빠지고 있어. 뭐라고?
2: 이럴 수가. 가만, 이 용사의 힘이 빠진다는 건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바로 비읍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6: 네? 이 용사님이 쓰러졌다고요?
7: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그래.
6: 바람 글자가 파괴됐는데 왜 이 용사님이 쓰러져요?
8: 이 용사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거든.
9: 네?
8: 아주 옛날 우리 용사들은 각자 한글 세계에서 수련했지.
10: 그때 우린 한글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없었어.
11: 한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8: 그런데 어디선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 거야.
11: 어? 이건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8: 이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람의 힘으로 가득한 바람 계곡이었어.

0: 저건 바람개비야. 어? 저건 무슨 글자지? 어? 비읍 아 바 릴 아 리음 람 바람이야. 오? 오? 오? 오? 야.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 야호! 젖!
1: 바람의 힘을 얻게 된 이용사는 바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2: 젖!
3: 열심히 수련해 태극봉 회오리도 쏠 수 있게 되었어.
4: 우와, 이용사님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는 거구나.
5: 그런데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바람개비가 멈춘 것 같아.
4: 그럼 어떡해요? 어서 가서 바람개비를 다시 돌려요.
6: 그래, 어서 서두르자.
7: 네! 자음, 모음, 변신!

0: 이게 바람개고개 바람개비? 진짜 크다.
1: 역시 바람개비가 멈춰있어.
2: 어서 돌려야 해.
3: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게 둘 순 없지.
4: 천지
3: 고장. 바람개비가 고장나다.
1: 안 돼.
2: 하영사, 우리 힘을 모으자.
1: 알았어.
2: 한글 용사.
3: 전직은 안으로. 너의 둘의 힘만 날 이길 수 없다.
0: 우리가 자몸 마법질을 펼쳐서 바람개비를 돌려보자. 좋아.
5: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망치 카드로 바람개비를 부숴주마. 이야, 망치!
1: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려면 잠깐이라도 천지를 멈추게 만들어야 해.
2: 멈춰? 아, 아용사, 우리 예전에 연습했던 거 기억나?
1: 아, 어서 해보자.
2: 좋아, 도매라!
6: 멈치 충전!
2: 공격이 풀리기 전에 마법진을 펼쳐야 해.
1: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7: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디귿, 오, 릴, 돌!
2: 디귿, 아, 다!
1: 돌!
2: 다!
1: 바람개비가
2: 돌다.
0: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 우와.
8: 바람의 힘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 용사.
1: 네, 태양별님. 각오해라, 천지.
2: 천지.
3: 바람개비 정도야. 다시 부수면 그만.
1: 과연 그렇게 될까?
7: 이용사
8: 이용사 두고 보자.
0: 이용사님, 이제 괜찮아요?
1: 그럼, 아주 아주 힘이 넘치는걸?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와라, 한글! 나머진 내가 쓸게. 헛! 슛!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2: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7: 네. 비읍이 아를 만나 파. 리을이 아와 미음을 만나 람.

0: 바람의 힘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다 아용사와 야용사 그리고 자음이랑 모음이 덕분이야. 고마워 모두.
2: 정말 괜찮은 거죠?
1: 그럼 이번에 바람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3: 맞아. 초강력 회오리를 쓰는 건 처음 봤어.
1: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바람처럼 출동의 한글을 지킬 거니까 다들 기대해.
4: 오, 기대할게.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6: 바람!
5: 바람!

0: 제가 왜 여기 있죠?
1: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1: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2: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0: 아닐 수도 있어.
1: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3: 의자가 둥글둥글해.
2: 신기한데?
3: 뭐지? 여기 앉으면.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오늘은 콩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1: 그래?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1: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콩지레빗 키즈펜션.
1: 맛있게 먹자.
0: 콩지레빗 키즈캠핑.
1: 와, 재밌었다.
0: 콩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원앤원.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목욕은 언니랑 하자. 목욕놀이.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프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아삭 아삭 배추김치.
0: 맛있겠다. 나는 김치대장.
3: 나도 김치대장.
0: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3: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0: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3: 배추김치.
0: 찌찌뽕. 이야.
3: 김치 하나면
0: 밥 한 그릇 뚝딱.
3: 맛있어.
4: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5: 시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4: 변비로군.
5: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4: 배추? 배추는 왜?
5: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아,
4: 아.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5: 예.
4: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쭉!
2: 미음, 우, 릴, 물, 릴, 어, 이응, 렁,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네, 대왕별님.
3: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4: 예. 네.
5: 천지.
6: 각오해라.
3: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비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4: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7: 네.
6: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5: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8: 비읍과 치읒이면...
9: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6: 아, 그래, 어서 먹어.
9: 배추김치가 왜 이래?
4: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0: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요.
1: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2: 잠깐! 배추에도 비읍과 치읓이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3: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2: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4: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1: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5: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4: 그래, 어서 출발하자.
6: 네.
7: 자음, 모음, 변신!
4: 어서 찾아보자.
1: 저기 비읍치읓이 있어요.
2: 어? 응? 저건 반칙 카드?
8: 어? 한글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9: 놓칠 수 없지. 쭉.
8: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9: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볼까?
4: 천지.
1: 어?
8: 어?
1: 배추예요.
9: 반칙 카드, 비읍치읓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1: 어떡해, 배추가 부채로 바뀌었어.
5: 천지, 반칙하지 마요.
8: 그러니까 누가 반칙카드 발견하래.
4: 어? 저기도 비읍치읓이 있어. 저것도 배추야.
9: 반칙카드.
4: 오. 오.
5: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4: 천지.
8: 천지 대장님, 화장실 좀.
9: 개벽 정말.
4: 어디로 간 거야?
10: 일단 빨리 배추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10: 가자.
2: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4: 어? 저기 비읍치읓이야.
5: 우와! 배추예요!
9: 반칙카드!
1: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2: 저 반칙 카드를 없애야 해.
4: 천지, 각오해라.

0: 잔치 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자, 어림없다.
2: 넘치게 지진파. 하나, 야, 하, 하.
0: 야호! 반칙 카드가 사라졌어.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1: 두고 보자, 아이야.

0: 대추가 시들어서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1: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3: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이응, 아, 아.
0: 시읒, 아, 기역, 삭.
1: 아삭,
0: 아삭.
1: 배추가,
0: 아삭아삭. 아삭아삭.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하!
5: 돌아와 한글!
1: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 대륙봉! 합체!
4: 아와 이가 맞나? 에? 치어!
1: 우는 내가 쓸게. 헷! 치어! 뿅망치로 우!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비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읒이 우를 만나 추!
2: 배추!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다시 아삭아삭 해줬어. 맛있어.
7: 우리 김치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2: 네.
7: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3: 유익균이요?
7: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3: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7: 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배추!
7: 배추!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니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인어공주
1: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색이 변해. 와, 꼬리색도 핑크. 인어공주 미미.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인어공주 미미.
2: 옥스포드 탕.
3: 아,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번개별 우주 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떠나볼까요? 자, 번개별 우주 탐험대 출!

0: 왔어, 왔어.
1: 이야, 여기가 그 유명한 부채별.
2: 와, 시원한 부채 바람이 부는 것 같아.
3: 어디서 불려오는 거지? 어디지, 어디?
0: 저기, 얘들아, 나 잠깐만. 아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먼저 가면 안 돼?
2: 어, 알았어, 그냥 갈게.
0: 진짜 가면 안 돼?
2: 알았어, 빨리 갔다.
0: 어떡해, 아우,
3: 어디서 온 바람이지?
1: 어? 아니, 근데 부채별에 유명한 부채 도사님들이 계시다던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지? 팔랑 팔랑 팔랑
4: 팔랑 팔랑 팔랑 팔짱.
2: 저쪽에 부채도사님들이 있나봐. 가보자, 가보자.
3: 어서 가보자, 우리 가보자.
1: 기대된다, 기대돼.
2: 부채도사
4: 팔랑 팔랑 팔랑.
0: 얘들아, 이제 가자. 뭐야, 같이 가자 했더니 그냥 간 거야? 에이, 다들 진짜 너무하네. 얘들아! 얘들아!
5: 역시 대단해.
4: 실력 여전히.
5: 아우, 내가 좋네.
3: 여기 왔어?
1: 여기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부채도사님.
5: 반가워요, 반가워. 우주 탐험대. 나 부채별. 팔랑 팔랑 팔랑. 팔랑도사.
4: 팔랑 팔랑 팔랑. 팔랑도사. 부채별에 온 걸 환영해요.
1: 아니, 근데 이 부채는 뭔가 더 특별해 보이는데?
5: 그럼, 그럼! 보는 눈이 있구만! 하!
4: 자, 이 부채로 말할 것 같으면...

0: 진짜
1: 신기하다.
2: 우와, 신기해요.
0: 너희들 뭐야? 같이 가자고 기다려달라 했잖아.
1: 에이, 너가 좀 빨리 오지.
0: 뭐? 너무해.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재밌는 거 보고.
3: 자, 자, 부채별에 온 기념으로 부채를 선물하지.
0: 우와, 마음에 드는 부채를 한번 골라 보시오.
4: 골라, 골라,
0: 골라, 골라.
5: 좋아하는 노란색 부채.
1: 우와, 그럼 파란색.
5: 달콤한
1: 보라색.
5: 우와, 진짜 진짜 노란, 노란, 노란.
0: 잠깐만. 핑크색. 아, 난 노란색 갖고 싶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부채 바위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2: 부채 바위.
5: 부채 바위?
2: 부채 모양 바위인가?
1: 우와. 재밌겠다.
3: 자, 갑시다.
4: 가봐요, 가봐요. 부채 바위를 가봐요.
5: 부채 바위라고.
0: 아, 이거 색깔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 나빴어.

0: 이 부채가 바로 커져라 부채? 마음을 크게 만든다는 커져라 부채인가 봐.
1: 이 초록 부채가 작아지게 만드는 작아져라 부채야.
2: 다들 진짜 너무하네.
1: 숨어.
0: 숨어.
2: 진짜 너무해. 나만 빼고 먼저 가고 나만 밀치고. 나도 노랑부채 갖고 싶었는데. 다들 진짜 너무하다 오늘. 번개멍 화나.
0: 화가 나? 그럼 이 커져라 부채로 번개멍의 화를 더 크게 만들어볼까?
1: 재밌겠다.
0: 번개멍의 화는 커져라 커져라 커져라.
2: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갑자기 화가 왜 점점 더 화나.

0: 나
1: 화가 나라 화가 나라 더더더
0: 더 이상 못 참겠어 화가 난다

0: 발송! 발송! 퀴즈!
1: 아빠, 이거 뭐지요? 저 부채 받았어요!
0: 와우! 아빠도 받았지롱? 친구들도 받았나요? 와우! 그래서 오늘 퀴즈는 부채 퀴즈! 자, 부채에 X5가 이렇게 쓰여 있죠. 문제를 냅니다. 잘 듣고 맞다고 생각하면 O,
1: 오.
0: 틀리다고 생각하면 X.
1: X.
0: 잘할 수 있겠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오늘 우주 탐험대가 도착한 별은 똥별이다.
1: 빠지면 O, 개이면 X.
0: 자, 들어주세요.
1: 와, 와, X, X, X, X, X, X.
0: 오, X가 굉장히 오. 많은데.
1: 정답은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X. 맞아요. 오늘 도착한 말은 바로 부채별이죠.
0: 이야,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얍.
1: 마음이 커지면 커져라 부채는 빨강 부채다. 빠지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0: 우와, 들어주세요. 오가 굉장히 많네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1: 커져라 부채는 빨강 부채.
0: 그렇죠.
1: 작아져라 부채는 초록 부채.
0: 자,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한 발송!
1: 발송! 퀴즈!
0: 고! 우와!
2: 번개머!
3: 번개머!
4: 화나야 돼.
5: 그럴까? 번개멍이 화는 더 커져라.

0: 화가 난다.
1: 안 되겠어. 번개몽의 화를 풀려면 번개맨의 도움이 필요해. 친구들, 우리 모두 다 같이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2: 잠깐만. 자, 번개몽 진정하고, 진정하고. 자, 날 따라해봐. 자, 후, 후, 하,
3: 하,
2: 후, 후. 잘했어, 잘했어. 자, 번개몽, 왜 화가 났는지 얘기해줄 수 있겠어?
3: 그건 애들이 진짜 화장실 간다
4: 가라는 거 아니야?
3: 먼저 갔고요.
5: 그렇게는 안 되지. 그냥 가. 번개몽의 화난 마음은 더 미치. 커져라, 커져라, 커져라!
3: 아, 화나!
2: 아차! 그러지 못해. 차차차, 얼른 부채 내놔.
4: 야, 어떡하지?
5: 아, 이 자가절어 부채로 번개 벌을 작게 만들자.
4: 오, 좋아. 자가절어, 자가절어.
5: 오, 진짜 되네?
2: 이거 어떻게 되리지?
4: 좋은데.
2: 이럴 리가 없어. 다시 한번. 번개.
4: 자가절어.
3: 오지도 않아.
2: 이럴 수가. 번개로지가 사라졌어.
5: 아차차, 좋아 좋아. 응? 더 붙여, 더 붙여.
4: 알았어.
2: 어?
4: 자, 작아지다 못해 이제는 아주 사라져라.

0: 내가 붙일게. 근데 팔이 너무 아파.
1: 아이 빨리 힘을 내.
0: 좀 빨리 안 올라가.
2: 아차차의 바람이 이곳까지 닿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부채로 부채 바람을 일으켜서 아차아차차를 공격해줘요.
0: 하지 마.
2: 자, 힘차게.
1: 부채를 붙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힘이

0: 홍계범 화가 난다.
1: 자자자 홍계범 홍계범 진정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자 구 하 잘했어 잘했어. 홍계범 이제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2: 그게 제가 화장실 간다 했는데

0: 대신 안 가져올게.
1: 진짜?
0: 어, 그리고 이 노량 부채 너 가질래? 여기. 미안해.
1: 진짜?
0: 응.
2: 우리도 미안해.
0: 미안해.
3: 범규멍, 이제 좀 어때?
1: 얘기하니까 이제 괜찮아졌어요.
0: 우와, 다행이다.
3: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린 범규멍에게 칭찬의 의미로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우와, 박수!
2: 아유, 그런 줄도 몰랐네.
1: 어? 어? 어? 어? 저거 좋다. 우와.
4: 어? 이건 감정 조절?
3: 맞아.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감정 조절이야.
2: 아하.

친구들! 모여라 딩동댕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화가 났을 때 꾹꾹 눌러 참거나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로 나눠보세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모두 준비!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3: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5: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6: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5: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3: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3: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7: 놀이터에서 놀아요.
8: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7: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8: 멋있겠는데?
7: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8: 거기서!
7: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8: 안 돼, 토끼야!
7: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